0: 나한테 몸 조심하래.
1: 이번에도 전교 꼴찌 같은데.
0: 다녀왔습니다. 옷만 갈아입고 바로 본부로 갈 거예요.
1: 응? 본부? 너 이거!
0: 어? 아! 내 빛나는 성적표가!
2: 어? 어 뭐야! 너 머리 왜 이래?
0: 아, 별거 아니에요. 버스 사고 현장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조금 다쳤어요.
2: 이게 조금이니? 완전히 미이라가 됐잖아.
0: 아, 이러다가 훈련 늦겠네. 저 다녀올게요.
2: 아, 이안아! 강이안! 아, 저 성적표! 이 녀석이 얼렁뚱땅 도망을 쳐!
3: 어, 여보. 뭐? 우리 아들이 다쳤다고? 어, 얼마나?
2: 몰라. 다친 데 보여주지도 않아. 나 걱정돼, 여보. 아직 중학생인데 저러다가 큰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3: 큰일은 뭘. 아직 중학생이니까 저렇게 열정이 넘치는 거지.
2: 당신, 이안이 태어날 때 무슨 일 있었는지 잊었어?
4: 오늘은 고층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를 가정해서 벌이는 구조훈련이야. 모두 준비됐지?
0: 네! 자, 그럼 오늘도 한번 1등을 해볼까?
5: 1등 한 적도 없으면서. 그리고 이건 경쟁이 아니거든.
6: 뭐, 이안에게는 파이어로보가 인생의 낙이니까.
4: 그럼 준비 시작!
7: 잠깐!
0: 아이고, 갑자기 뭐예요?
7: 잠시 실례하겠네.
4: 박사님, 무슨 일이세요?
7: 긴급한 전달 사항이 하나 있네.
0: 에?
7: 이안은 지금부터 파이얼로브에서 제외한다.
8: 네?
0: 오늘의 안전교육!
4: 오늘은 파이얼로브가 버스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구조했지? 그러면 이번엔 안전하게 버스를 타는 방법부터 알아볼까?
0: 버스를 탈 때는 버스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인도에서 안전하게 기다려요.
5: 뭐야? 자기는 버스를 따라서 뛰어갔으면서?
0: 그건 내 잘못이야. 죄송합니다.
6: 또 창 밖으로 손이나 머리를 내밀면 안 돼요.
4: 맞아. 창 밖으로 손을 내밀면 표지판이나 나무, 다른 차에 부딪힐 수 있어요.
5: 태우, 너! 그리고 내릴 때는 버스 뒤쪽을 먼저 확인하고 천천히 내려요.
4: 맞아. 뒤쪽을 확인하지 않으면 오토바이나 자전거, 다른 차와 부딪힐 수도 있거든. 그러니 항상 주위를 확인하고 내리도록 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8: 안전!

0: 아빠!
1: 어? 네가 여기 웬일이냐?
0: 아빠가 절 출동 못하게 하셨어요?
1: 출동? 아, 그거? 우리 아들은 왜 그렇게 파이어 로보가 하고 싶을까?
0: 왜긴요. 사람들 구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보람차고 막 슈퍼 영웅이 된 것 같다고요. 근데 공부 좀 안 했다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1: 엄마 아빠가 단지 성적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니?
0: 당연하죠. 공부만 빼면 저처럼 완벽한 아들이 어디 있다고요.
1: 이안아, 이게 뭔지 아니?
0: 몰라요. 근데 아빠 이름이 새겨져 있네요.
1: 이건 개인 인식표라는 건데 화재 현장에 들어갈 때마다 밖에 있는 동료에게 맡겼다가 나올 때 돌려받는 거야. 하지만 아빠도 인식표만 남길 뻔한 적이 있었어. 아마 네가 막 태어났을 때였을 거야.
0: 네?
1: 엄만 그때 충격을 받아서 네가 태어났는데도 기뻐하지 못했어. 그래서 너한테도 그런 일이 생길까 봐 걱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마음을 좀 이해해 주자. 응?
0: 알겠어요.
2: 정말 이대로 이안을 포기하실 건가요?
3: 어쩔 수 없네. 가족을 잃은 마음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아니까.
2: 하지만 어렵게 찾은 피닉스의 주인이에요. 피닉스가 없으면 파이어로브는 완전해질 수 없다고요.
3: 그것도 알고 있네.
2: 이안의 어머니를 모셔서 설득해보는 건 어떨까요?
4: 안녕하세요.
3: 예.
4: 이걸로 할게요.
0: 출동을 안 하니까 할 게 없네.
4: 도와줘요, 피닉스님.
0: 유리야! 여기서 뭐해? 나 여기 있는 거 알고 온 거야?
4: 아닌데.
0: 아이, 설명 안 해도 돼. 우리 일단 회전목마부터 탈까? 같이 타니까 신난다, 그치?
4: 그래.
2: 스카이타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32층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3: 소방관만으로는 역부족이겠군. 준비됐나?
5: 네!
3: 제우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자, 이쪽으로.
1: 허큘리스 액션!

0: 상황은 어떻죠?
1: 중간층까지는 진압했고 이제 전망대의 불길만 남았네. 다행히 사람들은 모두 대피시킨 상태네.
2: 대장님!
1: 무슨 일인가?
2: 강철팀장 인식표가 아직 남았습니다.
1: 강철팀장이?
3: 강철대원은 이 안의 아버지다.
0: 네?
4: 대장님! 42층 계단! 야!
1: 강철! 강철! 대답해!
5: 42층 바로 갑니다!
6: 이거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
0: 나라도 이안에게 알려야겠어.
7: 르르. 아, 참 아름다운 세상이야.
8: 이안아.
7: 응? 유리야?
8: 난 사실
7: 어? 왜? 나 지금 바쁜데. 뭐? 아빠가?
8: 어?
7: 아빠! 아빠! 정 박사님, 피닉스 출동을 허가해 주세요.
3: 안 된다. 넌 이제

0: 너 거기 들어가기만 해봐.
1: 아, 엄마? 엄마가 왜 거기 있어요?
2: 네 문제를 설득해보려고 모셨어.
0: 너 거기 가만히 있어? 아빠가 위험한데 너까지 잘못되면 엄마 못 살아.
1: 엄마.
0: 엄마에겐 아빠와 네가 더 소중해. 불 속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구한들 엄마에겐 아무 의미도 없다고.
1: 엄마.
3: 저기 어머님. 끼어들어서 죄송하지만 의미는 있어요. 제가 바로 그 증거예요. 어릴 적 절 구해주신 소방관 아저씨 덕분에 저도 파이어로봇가 될 수 있었어요. 제게는 정말 큰 의미예요.
4: 엄마, 들으셨죠? 아빠는 누군가에게 영웅과도 같은 존재예요. 저도 그런 아빠처럼 되고 싶다고요.
0: 이안아.
4: 엄마, 아빠를 꼭 구출해낼 거예요. 알았죠? 피닉스 액션! 자! 피닉스 등장!
1: 이런, 내가 너무 늦었지?
5: 그런 소리 말고 넌 빨리 아버지를 찾아.
1: 알았어, 그럼 부탁해. 아빠, 들리세요? 아빠, 들리면 대답하세요.
6: 여기까지인가? 여보, 이안아, 엄마를 부탁한다.
7: 아빠, 아빠, 나는 아빠 같은 훌륭한 소방관이 될 거예요. 아빠, 대답해요.
1: 아빠, 아빠!
6: 이안!
1: 아빠, 괜찮아요?
0: 역시 파이어로봇! 정말 멋져! 진짜 멋져!
4: 엄마, 아빠는 괜찮아요. 다리만 좀 다치셨어요.
0: 여보, 이안아.
8: 자, 봅시다.
9: 역시 피닉스님.
4: 어? 유리야!
9: 어머, 피닉스님이 내 이름을?
4: 제가 도와줄게요.
9: 이안아, 미안해. 사실은 널 만나러 갔던 게 아니었어.
4: 오늘의 안전 교육.
10: 오늘 파이어로봇은 건물 화재에서 이안의 아빠를 구조했지? 만약 건물에서 불이 나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
4: 불을 피해서 나와야 해요. 불은 우리 파이어로봇와 소방관이 끌 테니까 먼저 내 몸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5: 가스! 불이 났을 때 생기는 가스를 마시면 쓰러질 수 있어요. 응? 옷이나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몸을 낮춰서 대피해요.
11: 한 손으로 벽을 만지면서 움직이면 길을 잃지 않고 문을 찾을 수 있어요. 아, 참!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으니 확인하고 열어요.
10: 좋아요.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는 가스가 쉽게 차서 위험하죠? 꼭 계단으로 대피해요. 그럼 다음 임무까지
12: 안전! 안전!

0: 이어서 자이언트 팬TV가 방송됩니다.
1: 안녕, 난 메일리야.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아? 이 이상하게 생긴 털복숭이 애들이 바로 아이돌을 만들어주는 요정 몽글리래. 으아, 어쩌지? 거대 망글리로 변해버렸어. 어?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멋진 가디언이 나를 도와주잖아. 이 가디언이 누군지 궁금하지? 소망 요정 몽글리,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귀여운 몽글리들 만나러 와줄 거지쇼?
2: 아,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3: 무슨 소리지?
2: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3: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2: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3: 어디로 가야 하지?
1: 어? 저기야!
2: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3: 안 돼!
2: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3: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2: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2: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요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선생님 맞으시죠?
1: 언니 안녕하세요.
0: 아침부터 엄청 바쁘시네요.
1: 그럼요. 우리 그 유치원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단단히 해야 돼요. 오늘 새로운 선생님이 오시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보세요. 저야 8시까지 와야 되거든요. 근데 8시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들 지금 만나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거.
2: 안녕하세요.
1: 선생님이세요?
2: 네, 늦어서 죄송해요.
0: 아우, 힘들어.
1: 아니, 잠깐만요.
2: 네.
1: 오늘 첫 출근 아니세요? 근데

0: time is it now?
1: What time is it now? It's 8 o'clock.
0: 8 o'clock까지 와야 되는데 왜 8 o'clock에 왔어요?
1: 아, 죄송해요. 그 차가 조금 막혀가지고.
0: 차가 막히는 건 차 사정이고.
1: So sorry.
0: 제가 그 사이즈를 몰라가지고.
1: 우리 커플 앞치마인가?
0: 이게 원피스가 될 것 같긴 한데 잠깐만.
1: 맞아, 아이스케끼니까 이렇게.
0: 어머, 나를 가르치려고 하네? 제가 선배예요. 자, 일단은 이거 여기 들어가서 입고 나오세요.
1: 알겠습니다, 선배님.
0: 자, 시간이 없어요.
1: 네, 빨리 입고 나올게요.
0: 아니, 우리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아직 처음이시잖아요.
0: 뭐 그러면 처음이니까 다 이해하고 처음이니까 다 받아들여야 되나요? 저도 먹고 살기 바빠요. 자, 넉넉 선생님.
1: 나왔습니다.
0: 자, 어디 보세요. 뭐 조금 크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1: 큰 그러니까 건가요?
0: 일단 뭔가 저처럼 이렇게 듬직해야.
1: 듬직, 이렇게.
0: 그래요, 그래요. 뭐 듬직하시네. 우리 친구들이 오면 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인사예요, 인사.
1: 인사, 인사.
0: 네, 자고로 인사가 제일 중요해요. 하루의 네. 시작이기 때문에.
1: 네.
0: 반갑게, 아주 반갑게, 시작.
1: 안녕하세요, 친구들. 이렇게.
0: 이렇게는 반말이고.
1: 아, 이렇게. 이렇게.
0: 선배한테,
1: 이렇게요?
0: 이제 애들 오니까 네. 잘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1: 네.
0: 반가워, 얘들아. 안녕.
3: 안녕.
1: 안녕.
0: 아이고, 잘한다.
3: 아이고, 잘했어요.
0: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인사도 했으니까 다 같이 들어갈까요? 다 같이 들어갈까요?
1: 들어가 볼까요? 안으로 같이?
3: 네.
1: 네. 이름은요, 최유정 선생님이에요.
0: 자, 여기서 선생님 이름 아는 사람?
3: 최유정 선생님.
0: 오, 오. 강아지예요. 다 같이 강아지 해볼까요? 시작. 강아지로도 이렇게 네. 웃길 수 있어요.
1: 저는 아기 강아지랑 큰 강아지를 할 수 있어요.
0: 저기 오늘 수업이 뭐냐면 동화책을 읽어줄 거예요.
1: 동화책 좋아해요?
3: 네!
1: 책 좋아해요. 오늘 읽을 책은 엄마가 유령이 되었어 라는 책이에요. 왜 됐을까? 유령이 엄마가? 엄마가 자동차에 부딪혀서 유령이 되었습니다. 우리 건이 엄마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을까?
4: 할머니, 우리 엄마 어디 갔어?
5: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단다.
6: 나 돌아왔다니까.
1: 이렇게 되니 이렇게 되니 벌레 어머
0: 선생님 우리 친구들보다 무서워하시면 어떡해요?
1: 안돼 보지마 안돼 아니야
0: 벌레가 유령이 되었어요. 유정 쌤
1: 네
0: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 네
7: 여기 엄마와 건이가 있죠. 여기에 엄청 많은 유령들이 있어요. 어떤 유령들이 있는지 볼까요?
0: 뺏긴 게 아니라 그 동화책을 읽을 때는 화자가 둘이면 안 돼요. 네. 집중력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유정쌤.
1: 네.
0: 그 잠깐 이제 정리 잠깐 멈추시고 네. 잠깐 여기 앉아봐요.
1: 네.
0: 그래서 오늘 친구들 처음 만나봤는데 어떠셨어요?
1: 친구들이 좀 수줍음이 있지만 재밌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0: 그건 유정쌤 생각이고. 자, 우리 친구들은 확실하게
1: 네.

0: 따뜻한 걸 좋아해. 먼저 엄마.
1: 엄마.
0: 허나. 아. 자, 그리고 다른 톤으로 할게요. 이제 건이로 할 거예요, 건이. 엄마!
1: 건이 또 한 거 아니에요?
0: 정확해요. 정확해요. 자, 이제 할머니가 볼게요, 할머니.
1: 네.
0: 이제 할머니는, 허나. 그 문이 열리는 소리 비슷하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번에는 정확하게 그 캐릭터가 분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1: 네, 알겠습니다.
0: 자, 그럼 빨리 갑시다.
1: 네.
0: 자, 친구들. 이제 밥 맛있게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2: 잘 먹겠습니다.
0: 맛있게 먹어요.
3: 아니,
4: 아,
3: 너무 큰가? 오구 잘 먹었네. 입도 크고.
0: 이건 먹어볼 사람. 아 싫어? 나도 싫어. 푸쇼.
3: 맛있다? 맛있다?
0: 너 실비김치 먹어봤어? 실비김치 먹어볼래?
3: 아 선생님 무슨 애들한테 그런 걸 물어봐요.
0: 아니 실비김치 얼마나 맛있는데 그래요?
3: 그래도 그런 거 먹으면 배 아프단 말이에요.
0: 다 고진감래라는 말을 배울 수 있어요.
3: 이거 생각보다 없을까?
2: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0: 6, 3, 2
3: 자, 밥 먹을 때는 그렇게 장난치지 않아요.
5: 아니 다 괜찮은데 식사를 하든지 말을 하든지 하나만 했으면 좋겠는데.
0: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2: 밥을 먼저 먹으라고.
1: 밥을 먼저 먹으라고. 밥을 먼저 먹어야 낮잠 잘 잘 수 있으니까. 그래 그런 얘기한 거예요.
0: 그 컷 컷 하세요 컷. 그 유정쌤 아니 그래도 카메라 있을 때 자기가 더 친하겠다고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5: 아니 아까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길래 저도 한번 해봤어요.
3: 안 되나요?
0: 오늘 수업은 영어예요. 영어. 뭐라고요?
6: 영어.
0: 자 우리 유정쌤.
1: 네.
0: 잉글리시 잘하십니까?
1: 너무 못해요 저는.
0: 그게 무슨 잠시만요.
1: 저도 혹시 여기 앉아도 되나요?
0: 자, 오늘 수업은 영어가 아니에요. 오늘 수업은 영어가 아니라 모자래요, 모자래요. 모자라시냐고. 이렇게 해줄 만한 뭐.
1: 선생님이 그러면 마술을 보여줄게요.
0: 마술?
1: 짜자자자잔. 마술쇼를 해볼게요.
0: 뭐 이런 것까지 준비하셨대?
1: 자,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손가락!
7: 아, 가짜 손가락인데.
1: 맞아요. 가짜예요. 짠!
2: 가짜 손가락이에요.
1: 진짜 크죠? 불빛이 나왔네?
0: 뭐야?
1: 기침을 했더니 불빛이 나왔어요. 바람에 슝! 하고 사라졌죠? 불빛이 나왔어요. 여기를 옮겨볼게.
0: 우와! 오, 하면서 느는 것 같은데. 지금 쳐다보시는 거죠? 어머나, 어머나.
1: 무서웠다. 귀에서 나왔네. 자, 지금까지 선생님 마술사였어요.
0: 설마 이게 끝이에요?
1: 아니요! 선생님이 손가락을 자를 수 있어.
8: 어머머머!
2: 우와!
1: 어때?
2: 이 손가락이잖아요.
1: 맞아요.
0: 마술은 말하면 안 돼요.
1: 그러면 선생님이 또 보여줄 게 있어.
3: 또 보여줄 게 있다고?
1: 여기에 선생님이 피자를 넣었어요. 이 피자를 여기로 옮겨볼 거예요. 선생님이

0: 글자를 옆으로 넘겨볼 건데요.
1: 이쪽에 구멍이 뚫려 있다. 이쪽에 구멍이 뚫려 있다.
0: 여기에 있게 없게? 없어. 맞아. 없어요. 여기에 없어지게 해볼게요.
2: 아니 일단 여기 여기 있잖아. 네.
3: 잠깐만.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리 팽터입니다. 반갑습니다.
0: 해리 팽터.
3: 이 모자 안에 지금 모자 안에 뭐가 있어요?
1: 없어요.
0: 없어요.
3: 아무것도 없죠. 제가 이 모자 안에서 무언가 꺼내 보겠습니다.
2: 무언가를요? 오, 뭐야?
0: 뭐?
2: 뭐야? 어우 비둘기. 자,
3: 지금까지는 장난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매직 버켓이에요. 자,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 없어요.
3: 있어요.
0: 없는데요?
3: 아, 비둘기.
4: 지금까지는
3: 진짜 장난이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자, 선생님이 손가락이 생겼어요. 여러분, 순간이동 알아요? 자, 선생님이 갑자기 사라질 거예요. 자, 사라집니다. 자, 하나, 둘, 셋. 선생님,
0: 네?
3: 지치시면 안 돼요.
0: 앉으셨어요.
3: 아직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0: 저 앉으셨어요.
3: 아니 그리고 맛을 처음 해보는 것 같더만.
0: 네.
3: 아무튼 유정쌤.
0: 네.
3: 그 산책 때는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잘 좀 해주세요.
0: 네. 제가 잘 해볼게요.
3: 저
0: 선생님.
3: 먼저 나갈 테니까 준비 좀 잘하고 오세요.
0: 네. 우리 친구들 산책 갈 준비 됐어요?
1: 네!
0: 아! 선생님도 됐어요! 근데 잠깐만요. 펭수 선생님 왜 안 올까요? 저게 뭐예요? 아니, 선생님! 어머.
3: 얘들아! 너네가 타고 싶은 카트에 타!
1: 네.
3: 여기 탈 사람!
0: 여기 한 명 더.
3: 자, 여기도 자리가 있는데.
1: 아니에요. 아소리는 걸어갈 거예요.
0: 아소리.
3: 아니.
0: 아줌마 여기
3: 카트가 있는데. 자, 여기 앉을 수 있는데.
5: 아소리야, 너무 멋져. 최고. 와,
1: 됐어.
5: 아니로 같이 탈까, 아소리랑?
6: 이게 진짜 특별한 건데.
0: 아이들이 착해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카트에도 탔네요.
3: 아이들을 착해서 탄 게 아니고 아이들이 타고 싶어서 탄 거예요.
0: 오케이,
3: 자,
0: 오케이.
3: 준비됐습니까?
0: 자, 네.
3: 자, 출발합니다.
1: 하나, 둘, 셋.
3: 출발! 어르렁. 잡으러 가자!
0: 빵빵.
1: 네, 저쪽 걸어가면 돼.
3: 잡으러 가자!
1: 잡았다.
3: 자, 소개합니다. 여기가 바로 선생님의 집이에요.
0: 자,
3: 지금부터
0: 어때?
3: 선생님 집 갈 거예요.
1: 네,
3: 우리 집들이 가는 거예요, 집들이.
0: 조심조심히.
3: 자, 친구들 일로 와봐요. 우와. 선생님 집이에요.
1: 선생님 여기 누울게요.
3: 아, 누워. 여기 선생님 집이야. 멋있지?
1: 아니에요.
0: 네. 아이들이 선생님 집이 마음에 안 드나 봐요.
3: 여기 작아야.
0: 아, 애들한테 그런 말 하시면 어떡해요, 선생님.
3: 조기 교육을 해야지 집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요.
0: 선생님이 그러면 돼요? 아, 근데 너무 이 선생님의 개인적인 공간에 제가 있는 게 좀 힘드네요. 아이들도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3: 아, 그래요. 뭐 다들 구경한 것 같으니까 나갈게요.
0: 네. 네.
3: 다음에 또 놀러 와요.
7: 냄새 나요.
3: 선생님, 빨리 오세요.
0: 네. 다시 교실로 가볼까요?
3: 좋아요, 선생님. 자, 다들 자리로 가세요. 다들 자리에 눕습니다. 자, 누웠습니까?
0: 잘 누웠어요.
3: 잠을 잘 못 자는 친구가 있어요. 잠을 어떻게 자는지 제가

0: 몸을 보여줄게요. 자, 먼저 이불 위에 눕습니다. 눕고.
1: 와, 자는 거야? 잠안 오는 사람 손, 잠안 오는 사람 손, 잠안 오는 사람 선생님이랑 놀러 갈래? 진짜? 그럼 출발!
2: 갑자기 나오셨는데 이렇게 나오셔도 되는 거예요?
1: 네, 아이들이 저를 따라 나왔는데 어떡해요? 근데 아직 혹시 선생님 자고 계시죠?
2: 지금 완전 골아 떨어지죠?
1: 골아 떨어졌죠? 어떡해.
0: 다음 편! 야구란 무엇입니까?
3: 꼴등팀이 1등을 이길 수 있는 게 야구야.
0: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안 잡히지?
4: 야구 안 할 거야? 아! 아! 그래, 한번 질러봐. 또 질러. 끝까지 해봐.

0: 이어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방송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무엇이 궁금한가요?
1: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0: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2: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3: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4: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연모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5: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6: 오빠한테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5: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자, 오늘은 강원도 평창 산에 지금 왔습니다. 산에. 네.
1: 산에서 시작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 백만장자는 어떤 분일지.
0: 산에 사시나? 오늘 그러니까. 백만장자는 혹시 자연인?
1: 어, 재밌겠다.
0: 야, 근데 계속 지금 저희가 산 속으로 계속 들어왔거든요. 어디 이제 나타나실 때가 된 것 같은데.
2: 아, 네. 아유, 안녕하세요.
0: 아, 안녕하세요.
2: 아이고, 장훈 씨, 예원 씨, 이 산골에 어떻게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 저희 산에는 처음이시죠?
0: 아, 당연히.
2: 네, 네,
0: 당연히 처음이에요. 여기 가운데로 오시죠.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2: 아, 저는 4대째 산림 경영을 하고 있는 박정희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2: 숲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자원이거든요. 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아요. 숲 자체가 나눔이거든요.
3: 숲까지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2: 그냥 좋은 일 하면 하루 더 산다 그래가지고요.

0: 오늘의 주인공이신데 산 백만장자시네.
1: 산의 금액이 백만장자가 아니고 네. 산 속에 살아있는 나무가 백만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0: 뭐 늘 뭐 네. 나오시는 분들마다 네.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산에 다 주인이신 거잖아요 지금.
1: 네.
0: 죄송하죠. 몇 평 정도 산이 몇 평 정도 되시는 건가요?
1: 보편적인 평수로 얘기하면 뭐 80만 평 정도 된다고.
2: 80만 평이요?
0: 80만 평이면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여의도랑 네, 여의도 면적 비슷비슷.
1: 예, 네, 그렇게 하는데 실면적은 좀 더 크겠죠. 예. 네. 아... 네.
2: 그럼 그냥 눈 보이는 게 다 대표님의 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그곳에 쓰면 그렇죠.
0: 산림 경영인은 어떤 건가요?
1: 산림 경영은 생산과 네. 또 거기에 교육이나 체험이나 서비스 휴양까지 포함한 네, 네, 네. 그런 포괄적인 경영을 산림 경영이라고 아. 이야기합니다.
0: 이거 아까부터 계속 들고 계시는데 아, 이거는, 이게 예. 뭔가요? 3인가요? 무언가요? 3인가요?
1: 요거는 이제 3인데 네. 산양삼이라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0: 씨를 좀 네. 먼저 뿌려놓고 나중에 네. 캐는 이 삼 정도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1: 보편적으로 연수에 따라 가격이 나고요.
0: 요 정도면?
1: 네. 요 정도면은 아마 한 7, 8개가 한 4, 50만 원 정도 세트가 될 수 있겠다.
2: 세트로. 네. 네. 그럼 여기에 산양삼 밭도 있는 걸까요?
1: 네, 산양삼 밭이 몇 개가 있는데.
0: 아니, 그러면 이거 뭐 위치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와가지고 그냥 캐가지고 하면.
1: 아, 개인산은 제도적으로 이렇게 막 들어가기는 불가하죠. 예.
0: 그렇긴 한데 네. 이 넓은
2: 몰래.
0: 데를 이 넓은 데를
1: 그런 경우는 많지
0: 지킬
1: 않고요.
0: 수도 없고.
1: 네. 그래서 한번 현장에 가서 한번 캐 보실까요?
0: 네네. 네.
2: 좋습니다. 네.
0: 가보시죠.
1: 가보겠습니다.
0: 이 산에서는 뭔가 더 좀 더 주문 향이 이렇게 아, 나는 네. 것 같아요.
1: 아무래도 우리.

0: 그러니까 향은 네. 나무 수중에 따라서 나오는 향이 다르거든요. 네, 특히 네. 우리가 잣나무는 피톤치드가 네. 많이 나와요.
1: 아, 잣나무 향이 네. 약간 더 이렇게 그렇네요. 좀 좋은 것 같아요, 뭔가.
0: 그리고 여기에 오늘 캐는 산양삼 밭은 잣나무 밑에서 자란 산양삼입니다. 이거 한번 캐볼까요, 이거를?
2: 우와, 이거 손이 다르네.
1: 이거 캐는 장갑인가요?
0: 네, 한번 뭐 오. 해보겠습니다.
2: 귀여워, 이거. 괴물처럼.
1: 처음 봤어요.
0: 되게 이제 산삼은 네. 캘 때 아주 정성스럽게 네. 캐거든요. 전부 손으로 이제 캐게 되는데 네. 시간이 좀 걸려요, 이거는. 천천히 뿌리까지 캐야 되거든요.
2: 주변에 땅을 먼저.
0: 그렇죠. 네, 살살 해가지고.
2: 진짜 정성스럽게 해야 되는구나.
0: 이렇게 캐시면 됩니다.
1: 아, 네. 아, 이건 좀 크네요.
0: 아, 여기는 연수가 있어서 네.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한번 캐보실까요?
2: 어려운디? 아니, 어려운데?
1: 어디야?
2: 그거, 어, 그거 해도 될 것 같아, 오빠.
1: 아, 이게 괜히 옆에.
2: 그러니까, 건드릴까봐.
1: 뭐가 어떻게 잘못될까봐. 어이구, 어이구,
2: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 어이. 잘 됐다.
1: 이게 뭐가 잘
2: 맞아요?
1: 빠진 건가요?
0: 네, 네, 네.
1: 뿌리가 다친 것 같기도 하고.
0: 아니요, 괜찮고요.
1: 어, 괜찮습니다. 네.
2: 미안해서 못 캐겠어요.
0: 얘들은 여기에 존재 이유가
2: 네.
0: 캠을 당하려고 있는 겁니다.
2: 아니 부서질까 봐. 선생님 이거
0: 네, 거의 다 캔 것 같아요.
2: 제가...
0: 네.
2: 선생님 얘 너무 깊어요. 미안해서 못 하겠어.
1: 삼들 중에는 뭐가 제일 좀 좋은 건가요? 아무래도 크기가
0: 물론
2: 친구인가요?
0: 크기도 좋고
2: 네.
0: 지금 현재에서 봤을 때는 우리 예원 씨께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1: 크기가 크고 네. 모양이 진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0: 네.
2: 딱 봐도 좋아 보이죠?
1: 이 산양삼이랑 그냥 일반 그 산삼하고 좀 구분이 되나요?
0: 산삼과 인삼과 산양삼은 네. DNA가 똑같아요.
1: 아, 이걸 캐가지고 산삼이라고 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0: 그게 보편적으로 구분하기가 쉽진 않지만 네. 전문가들은
2: 딱 보다 아시는구나.
0: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게 캐자마자 먹는 것이
1: 아, 예, 예.
0: 가장 효과 있다.
1: 네.
2: 지금이네요?
0: 그렇죠. 이걸 띄고 그냥 먹습니다.
2: 우와. 그냥 냅다.
0: 꼭꼭 씹어서 드시면 됩니다. 한 50번 정도 씹으시면 될 것 같아요.

0: 내가 좋아하는 맛.
1: 참 향이 굉장히 진하네요.
0: 진짜 맛있어.
2: 어때 기운이 많이 나시죠?
1: 그냥 일단 기분은.
3: 기운 나세요, 기운. 옆에 나무 좀 한번.

0: 이거는 우리가 나무를 기를 때 계속 지속적으로 속가배기를 해서 또 다음 세대가 자랄 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1: 모든 것의 핵심의 1번은 숲의 관리는 속가배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이것을 속가배기 한 뒤에 작업로도 만들고 인산물도 수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숲의 모든 관리는 정답이 있다, 이렇게 저는 얘기합니다.
2: 가장 좀 소득이 높은 건 뭔가요?
0: 가장 근간은 나무를 키워서 네. 나무를 수확하는 것이 네. 가장 기본의 소득이고 네. 근데 우리는 흔히 산에서 나무만 생산하는 줄 아는데 네. 먹는 것도 우리가 생산해요. 네. 숲에서
2: 나물.
0: 나물 같은 거 많이 생산하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3: 곳곳에
0: 많은 것들이 있는데 곰취 같은 거 보이시죠? 예, 곰취. 예.
3: 아.
0: 늘 많이 있어요. 예. 여기 보면 둥글레차 같은, 여기도 있죠. 둥글레차.
2: 저희가 볼 때는 다 똑같은 예. 그냥 뭐 풀 같은데.
0: 그러니까 늘 숲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재미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덕.
1: 더덕은 여기서 보면 색깔이 다르죠?
0: 냄새 한번 맡아보면 더덕내가 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 냄새로 또 알 수 있겠다, 그렇죠? 더덕냄새.
0: 납니까?
2: 잘 모르겠어요.
3: 뭐가 나긴 나는데.
0: 잎을 뜯어서 한번 볼까요? 잎을 뜯어서.
3: 이게 더덕향을 몰라서.
2: 뭔가 냄새가 나긴 나는데 이게 더덕향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0: 더덕향을 알면 아는데.
3: 그러니까 그렇죠? 몰라서.
0: 예.
2: 산더덕은 하나 그 한 뿌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0: 보통 우리가 그런 건 한관 이렇게 하거든요. 삼촌 네, 네, 7호키로인데 네. 밭더덕은 평균 한 3만 5천 원에 네. 우리가 출하하고 네. 산더덕은 출하 금액이 한 45만 원 정도.
3: 우와.

0: 화를 쏘시나 봐요.
1: 네. 여기는 제가 산에서 있을 때 가끔 이제 취미 삼아 밖에서 취미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
2: 네.
1: 아, 취미신 단련하는 곳입니다.
2: 양궁 체험장. 활쏜 지 몇 년 되셨어요?
1: 그렇게 오래되진 않죠. 어릴 때는 많이 썼죠. 한 50년 됐어요.

0: 이렇게 확 꽂히는구나.
1: 거의 정확하게 들어가요.
0: 네.
1: 한번 해보시죠. 예.
2: 잡, 여기 잡고, 여기, 예, 예.
1: 여기 잡고.
2: 예, 이거, 이걸 당기는
1: 얘기죠. 네, 그걸 당기시고. 예. 그 방아쇠 손 나중에 당기시면 돼요. 나중에.
2: 어, 비키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당겨야 돼요? 안 당겨진.
1: 힘으로 당겨야 됩니다. 힘으로 당기시고. 아.
3: 맞았어요.
1: 오!
3: 맞았다! 오!
2: 저기를 보고 쏜 게 아닌데.
3: 역시 운동이는 아, 다르군.
2: 요 이상을 땡기면 넘어가는구나.
1: 땡겨볼까? 예.
3: 이게 제가 아니,
1: 땡기라고.
3: 아, 땡긴 거예요.
2: 아니, 거기서. 네. 그 뒤로는 쉬어. 거기서 아, 조금 더 힘을 줘. 빡. 그렇지. 더 가.
3: 더 가고.
2: 아. 힘이 약해서.
1: 이게 여성용이에요.
3: 와, 근데, 와, 이거 진짜 엄청난 힘이다.

0: 회장님.
1: 아, 그렇습니까?
0: 네.
1: 아, 네.
0: 너무 좋아요.
2: 아니, 여기가 괜히 명당이라고 하신 게 아니네요. 정말 어마어마한데.
0: 너무 좋다.
1: 저희 임지는 요 지금 요 거기서부터 네. 요 옆하고 저기 콘도미니엄 있는 산 네. 그 산 옆으로 쭉 해서 이렇게 해서 요 네, 앞에 산 이렇게 펼쳐놓고
2: 야 여기서 보이는 지금 이 모든 산이 다 회장님 땅이라고 하니까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82만 평 산의 주인이신 우리 산 백만 장자 박정희 회장님. 처음에 어떻게 이 산의 주인이 되셨나요?
1: 저는 아버지가 네. 돌아가신 뒤에 네네. 물려받은 산이죠.
2: 아, 그럼 이 산을 아버님께서 사신 건가요?
1: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았습니다.
3: 그러면 할아버지도...
1: 제가 4대 승계자입니다.
3: 와.
2: 그럼 처음에 사신 분은 증조할아버지가 네. 사신 거네?
1: 증조할아버지가 취득하신 거죠.
2: 네. 아니 그럼 증조할아버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큰 산을 사신 건가요?
1: 저희 증조할아버지는 이제 서당을 하셨고 네. 그 위 할아버지는 이제 관찰사의 정상품 벼슬을
2: 하셨어요. 관찰사면은 네. 지금 이제 도지사 그렇죠.
1: 정상품 벼슬이군요. 네.
2: 그러면 굉장히 유서 깊은 약간 금수저. 82만 평을 회장님이 물려받으셨는데 그러면 그 4대 내려오는 와중에 다른 형제분들도 또
1: 네,
2: 계셨을 거 아니에요?
1: 네, 예, 가져가게 됐고요.
2: 아니 그러면 그렇게 다 나누고도 남은 게 이 정도 82만 평.
1: 네, 네.
2: 그러면은 아버님께서는 언제 이 산을 물려주시게 된 건가요?
1: 38살부터 제가 가업 승계를 받았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임업 관련 회의에 다녀오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그 당시 제가 공직자였는데 네. 그래서 바로 가업 승계를 했죠.
2: 아 그러면 그 전까지 공무원으로 네. 일하시다가 갑자기 그만두시고
1: 네.
2: 바로 이제 산림 경영에 들어가신 거네요.
1: 네.

0: 이 장소가
1: 너무 좋다.
0: 저희 인지를 네. 그냥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예요.
2: 이야.
1: 와, 근데 생각보다 훨씬

0: 근데 갑자기 이제 산을 관리하시게 됐는데 좀 막막하지 않으셨나요?
1: 산림 경영의 기본은 나무 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갖다 놓고 앉아서 저걸 봐라. 너가 이거 관리할 거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나무 심는 걸 보았고.
2: 저는 어릴 때 그 나무를 심는데 조금 할 때도 의자 놓고 우리 아버지가 이걸 지켜봐라. 너가 관리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앞에 놓인 것을 열심히 하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핵심의 어떤 말씀이시라 그것이 내 앞에 다가온 거죠, 수비.
0: 그러면 상속세는 어떻게 하셨어요?
1: 상속세는 뭐 일부 산을 조금 매각해서 네, 그렇게 했습니다.
0: 그럼 처음에는 100만 평?
1: 네.
3: 어우. 회장님은 그럼 회장님은 상속세 낼 때 빼고는 산을 안 파셨어요?
1: 그렇죠.
0: 근데 안 파신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1: 제 입장에서는 그 안에 저희 중조부가

0: 또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심은 땅이거든요. 네. 나무가 서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경제의 문제 아니고 가치의 문제도 함께 있어서 네. 이거 집안의 어떤 약간의 뭐 얼 같은 그런 유산의 문제가 같이 녹아져 있고 또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1: 아버지도 이제 물려받으신 거기 때문에 가급적 산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물려받은 것은 물려주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버지의 일이었고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그것이 바로 내 일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2: 아니 근데 뭐 다 파는 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일부분만 팔아서 내가 좀 뭐 다른 데 뭐 투자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예요?
1: 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내가 물려받은 산이라고 내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3: 대표님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1: 네, 잣닷을 가는 길입니다.
3: 차가 다 길을 맞아요?
1: 네, 여기가 제가 어릴 때부터 있던 길이거든요. 그래서 익숙하죠.

0: 자창이 좋죠? 여기는 저희 아버님이 태어날 때 심은 잣나무로 1932년도에 심은 잣밭입니다. 소나무를 한 번 심어서 수확하기 전까지 한 5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기다려야 하니 매년 딸 수 있는 것을 잣나무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태어날 때부터는 저희가 잣나무를 심기 시작했죠. 올해도 잣이 많이 열렸네. 우리가 보통 한 1200가마 정도 가만히 쓰러 그 정도를 우리가 하는데 한 가마니 한 12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1: 손으로 해야 돼, 손으로. 살살살살살. 이거 엄청 큰 거다, 이거.
2: 신났다. 우리 여기
3: 신났다. 이삼이다. 신났다.
4: 봤다, 봤어.
3: 봤어.
0: 우리 숲에는 어제 못 보던 것을 오늘 지나가다 찾을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5: 아, 제가 아까 여쭤보려고 그러다가 하나 못 여쭤봤는데 궁금했던 게. 그 82만 평이잖아요. 엄청 넓은데 송이는 안 나나요? 송이는 안 나나요? 송이는 안 나나요?
1: 저희는 송이는 없어요.
5: 아, 진짜요?
1: 송이가 있는 것은
5: 한 번도
6: 못 찾으신 거 아니에요?
5: 82만 평이래. 네. 그냥 여쭤봤어요. 네. 왜 네. 송이 얘기 나나 지지나 그래가지고 네.
6: 하실 법도
5: 강원도에서도 네. 송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곳에는 여기 계곡이 또 이렇게 있네요. 여기도 회장님 숲인 거죠?
1: 네. 아,
5: 여기는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1: 여기에 대략 한 6,000평 정도.
5: 6,000평. 네. 뭐 워낙에 웬만하면 다 이 동네 회장님 땅이니까.
1: 아, 그렇진 않고요. 네. 네.
5: 여긴 언제부터 생긴 건가요?
1: 우리 20년 됐습니다.
6: 아~ 네. 진짜 넓네요, 여기도.
5: 경치가 끝내줍니다, 아주 이 숲에. 여긴 텐트도 있는데 이제 집들이 이렇게 있네요. 오두막들이.
1: 여기 계신 분들이 장박 평균이 10년이 다 넘었거든요. 와~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온 아이들이 다 학교를 다 졸업했어요.
6: 대학교를. 네.

0: 얘들 안녕.
1: 네, 안녕하세요.
2: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빨리.
0: 아이고. 어머니 뭐 드시는 중이에요?
2: 네.
0: 아이고, 맛있겠다. 뭐 먹냐?
3: 족발?
0: 족발
3: 먹습니다.
0: 오, 맛있겠다, 야.
2: 밥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0: 아, 그래요?
2: 사람들 한테 맛있는 거 하나 들어봐.
3: 제가 들어가지고.
2: 여야, 하나 맛있는 거 하나 골라줘.
0: 그래?
2: 맛있는
4: 거. 맛있다, 이천아.
2: 네, 역시 잘 고르네.
4: 맛있지?
2: 네.
4: 많이 먹어.
5: 네, 안녕하세요.
6: 주말에는 밥을 안 먹고.
0: 네, 주말에는 여기서 예. 점심 저녁 다 먹습니다. 안녕. 왔어요. 네. 우리 지원생은 오랜만에 왔네. 나 어디 갔어 여기?
7: 살 빠지셨어요.
0: 아니, 안 빠졌어.
8: 잘 오셨습니다.
0: 안녕.
8: 오셨습니다.
0: 이거 먹어도 되지?
9: 네, 네 드세요. 드세요.
8: 이거 저희 처갓집에서 보내준 복숭아 어제 받아온 거예요.
9: 아산 거라고 근데.
8: 얘들 딱복 물복 중간쯤 되는 거야. 복숭아.
0: 이게 제일 맛있어 이게.
9: 저번에 배추 주셔가지고.
0: 어.
9: 네, 너무 잘 먹고.
6: 드시네.
8: 원래 그러세요. 네. 엄청 자연스러운 거.
6: 내 집이냐 마냥 이렇게 하시네요. 아, 두 분하고는 오래되신 거예요?
0: 오래됐죠. 네.
9: 2년도?
0: 여기 딸이 유치원 때 왔나?
9: 아니,
8: 1학년. 1학년.
0: 1학년 때 왔고 대학교 졸업했으니까.
8: 제가 그때 머리가 좀 있었죠?
0: 머리가 있었는지 몰라.
10: 안녕하세요. 저 식사하려고 하는데 같이 함께 하실래요?
11: 안녕하세요.
10: 네.
11: 와.
12: 네, 안녕하세요.
11: 저희 만찬을 즐기려고 했는데.
10: 그러니까요.
13: 더덕으로 만든 더덕 알리오 올리오.
12: 아, 더덕 파스타네요.
13: 한우로, 평창 한우로 육포쌈입니다.
12: 육포
13: 쌈.
12: 쌈.
13: 얘는 다섯 가지 맛을 가지고 있는 오미자차.
9: 오미자차.
12: 예.
9: 맛있어.
13: 귀한 저희 국산 맛을 저는 즐겨해서. 어떠세요? 다섯 가지 맛이 느껴지세요?
9: 잔맛이 느껴져요.
12: 예, 제가 보겠습니다.
13: 네. 아마 처음 드셔보실 것
12: 있고,
13: 같아요.
9: 엄청 잘해요.
13: 네, 여기
9: 달아요.
13: 안에는 지금.
9: 더덕도.
12: 우리 선생님도 드시고.
13: 아, 감사합니다.
12: 제가, 네, 제가
13: 너무 스윗하신데요. 네.
12: 스윗.
9: 카메라 돌면 스윗해.
12: 억지로.
0: 여기 있는 더덕 같은 건 또 저희
12: 네,
0: 산에서
12: 나오는
0: 네, 그런 것들이죠. 더덕 향이 좀 나죠?
9: 네. 아까 그 더덕.
12: 처음 먹어보는 거 같아요.
2: 볶음 맛이.
12: 네.
2: 쌀은 맛이죠.
12: 아, 너무 좋네요.
9: 근데 맛있어요.
2: 약간 뭐 진실.
12: 이거는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데?
13: 감사합니다.
12: 뭔가 느끼함, 뭐 기름이나 이런 게 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산양쌈
13: 육포쌈입니다.
12: 육포
13: 쌈.
12: 쌈.

0: 그 안에 사장삼이 네. 들어있어서 약간 냄새 나죠.
1: 삼이 같이 들어가니까 사냥삼 향기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아주 고기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1: 네, 잘 맛있습니다. 처음에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시게 된 거예요?
2: 지인분의 소개로 왔는데 제가 이렇게 좀 많이 몸이 안 좋아.

0: 떨어져가지고 지인분이 여기 정말 좋은 숲이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오게 된 계기.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 잣나무 숲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치유예요.
1: 힐링이 되고, 이 캠핑장은 좀 저희가 보통 요즘 많이 봤던 캠핑장들하고는 느낌 자체가 다른 게, 나무가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 이 아주 울창한 숲과 함께 하니까, 그야말로 진짜 자연에 안에 들어와서 좀 쉬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2: 처음부터 여기는 숲에 있는 장소에서 여기 이 캠핑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 숲이 있는 곳에서 캠핑장이 들어온 거죠.
3: 여기에 회장님의 스팟도 있나요?
2: 여기는 주로 회원들이 있는 장소라서 주말은 늘 제가 여기에서 같이 머무릅니다. 네.
1: 그럼 식사는 우리 캠퍼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시는 거야?
3: 돌아다니시면서?
2: 아침은 우리 어머니 집에서 항상 먹고요. 이제 점심 저녁은 이 안에서 같이.
1: 같이. 아니, 근데 아침을 어머님 댁에서 드신다고 그랬는데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지?
2: 어머니가 이제 90 되셨는데요. 네.
1: 노모께 아침을 차려드린다. 차려달라고 하신다고요?
2: 아니, 차려 주십니다.
3: 차려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우리 어머니가 아직 잘 하고 계셔서.
1: 너무 건강하신가 봐요.
3: 그런가 봐요.

0: 어머니, 저 왔어요. 비가 많이 왔는데 괜찮아요? 예.
1: 비 맞지 않았어?
0: 예.
1: 오늘은 콩나물 국을 끓였어.
0: 예,
1: 시원하게. 더덕도 먹어.
0: 이거 더덕이에요? 도라지예요?
1: 더덕.
0: 더덕? 예.
1: 맛있게 들어. 여기도 밑반찬을만 하고 다니고. 그래, 어제는 뭐 했어?
0: 어제 뭐, 비가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손님들 뭐 오기도 하고 산에 산책도 시켰어요.
1: 잘했네.
0: 이 더덕은 빨갛게 안 해도 괜찮아 이거 그죠?
1: 응. 그래서 오늘 특별한 날이라고 빨갛게 했어.
2: 응. 근데 왜 두 분은 같이 식사를 안 하세요?
1: 나는 아들 다 먹고 나면은 그거 이제 남으실 내가 먹죠. 어. 오늘은 비가 와서 굴비는 안 꼈어. 비준 내가 나가고서.
0: 굴비가 제일 맛있지.
1: 어렸을 때도 굴비 잘 먹었지. 어렸을 때는 그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들이 계셔가지고서는 또 장손이라고 너무 많이 유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벌칙이 좀 없어요.
2: 어르셨다고?
1: 너무 할아버지들이 귀여워해갖고 저는.
2: 아니 어느 정도로 또 받을지 그렇게 벌으셨다고 들어요.
1: 할아버지들이 장손이 나니까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주면서.
0: 이건 어디서 왔어요?
1: 그거는 정열이가 왔어요. 그게 효자들이에요. 다른 집들은 뭐 자식들이 안 찾아오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밖에 안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집에 있으면 자리에 있으면 그래도 매일 와서 아침 먹고 또 자기가 한 일 얘기하고 그러고 가요. 그래서 나는 그게 항상 기뻐요.
0: 요즘은 매일 아침 먹으러 가고요. 예전에 이제 밖에 일을 활동할 때는 쉽지 않고 하니까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고 지금은 여기 왔을 때는 항상 가죠.
2: 특별히 해주기 위해서 그냥
0: 아 그런 얘기를 있는 거죠.
2: 회장님 근데 저기 사진은 뭐 어떤 거예요?
0: 저희 증조부

0: 할아버지고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한 살 때. 예. 그러니까 1933년도 사진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1: 아니, 할아버지는 여기야.
0: 우리 할아버지 여기.
1: 매매 가야.
0: 여기라고? 네,
1: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차례대로 앉은 거야.
0: 아, 그래요?
2: 이 사진 옛날부터 보고 가야지. 조사 제대로.
0: 내가 못 뺐어, 몰라.
2: 아, 못 뺐어, 몰라.
1: 아, 그렇지. 뭐, 나지도 않은데, 뭐.
2: 그래. 아, 맞네.
3: 우리 회장님이 저희한테 백지 수표를 아직 안 보여주셨거든요.
0: 네.
3: 볼까요? 10분의 1. 10분의 1이라고 쓰셨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0: 아,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숲을 네. 살림의 현장에서 이렇게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지도
3: 장으로.
0: 예, 장으로 제공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거기서 생산되는 게 있으면 생산되는 것에 10분의 1을 제가 이제 받는 조건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죠.
3: 임대료로.
0: 그렇죠.
3: 현금이 그래서, 아니라
0: 네.
3: 그 채취한 뭐 더덕이 예를 들어 100개를 채취했다 그러면 10개만 임대료로 받으시는
0: 네, 그게 생산됐을 경우에
3: 네.
0: 예, 그렇게 우리가 행하는 거죠.
3: 그러면 사실상 땅을 무료로 빌려주시는 건데
0: 꼭 무료는 아닌 거예요. 10분의 네. 1을 생산해 받으니까 무료는 아니고요.
4: 아니 뭐 현금은 네.
3: 거의,
4: 아니라서
3: 네. 거의 무료인데 현금도 아니고 네. 뭐
4: 나오는
3: 거에 10분의 1이니까 아,
0: 임산물의 경우는 보통 우리가 심는다고 해도 그것을 수확하는 거는 5년 뒤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현금으로 하기는 매우 부담스러운 거고 10% 정도로 이제 계약은 됐지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또 안 받는 거고 산을 경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무를 잘 갖고 놓고 밑에 임산물을 심게 되는 겁니다. 소득되는 길을 어떻게 알려주겠어? 해보질 않았는데 제 땅에 임업 후계자가 48명 나갔습니다. 48명.

0: 지수생 뭐 하시나?
1: 아,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0: 오늘 뭐 네. 무슨 작업해?
1: 풀 정리하고 있습니다.
0: 아, 여기가 대략 한 2,000평 되지 여기가?
1: 네, 한 2,500평, 3,000평
0: 그래요. 된,
1: 네. 코로나 때 그때 이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살림에 좀 공부 좀 하고 싶어가지고 8년 전에 그때 강의 듣고 무상으로 임대 받아가지고 한번 재배해봐라. 네. 덕분에 많이 좋았습니다.
0: 여기 도덕을 심은 장소인데 여기가.
1: 네.
0: 저기 언제 뿌렸지 이거를?
1: 이것도 8년 됐죠.
0: 어.
1: 네.
0: 오우. 이런 거 도덕인데. 이 도덕이잖아.
1: 어우, 그때 저 아까워서 못 했는데. 아우, 좋은데요?
0: 이 정도면 더덕이 산더덕에 치고 꽤 큰 거예요.
1: 회장님이 좋은 땅 주셔가지고.
0: 열심히 잘 하시는 김생이 잘해서 그렇지 뭐.
1: 덕분에 잘 자라고 있어요.
2: 많이 오시나요?
0: 뭐 많이 온다기보다도 자주 오시는 편인데 처음부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교육도 수료를 하고 일정한 심사를 거쳐야 되고 또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열정도 있어야 되고 네.
2: 아니 근데 뭐 산을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뭔가 재배하고 할 수 있는 곳을 계속 임대를 하시거나 이러면 돈을 많이 버실 수도 있는데 근데 뭐 굳이 이렇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0: 숲은 어떤 형태든 간에 사람이 와야

0: 해야지 관리가 되거든요. 또 사람이 와야지 그 숲이 또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치된 숲보다는 경영되는 숲으로 전환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산림의 큰 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제가 만약에 오늘 우리 회장님을 만나지 않고 어디서 갑자기 제가 산을, 조그만한 산을 하나 물려받았다고 하면, 아유, 이거 뭐, 크게, 뭐, 돈은 안 되고, 뭐, 값이 나가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아유, 뭐, 뭘 해, 저걸 그냥,
2: 냅둬야지.
1: 그냥 내비두고, 뭐, 누가 와서 뭐 좀, 뭐, 채취를 하겠다거나 그러면 뭐, 하시라고 그러고, 그냥 이렇게, 대부분 저같이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산을 잘 경영하고 운영을 하면,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네.
0: 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임업인들은 왜 이렇게 새벽녘이 빨리 오지 않는가, 이 밤이 왜 이렇게 긴가.
2: 그럴 것 같아요.
0: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산림 경영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 숲이 갖고 있는 환경적 기능 외에 숲의 자원과 숲의 생산성을 빼놓으면 대한민국의 3분의 1을 놓게 되는 거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이 시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죠.
4: 그럼 좋은 일 다 해주시네요.
3: 그냥 좋은 일 하면 하루 더 산다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아버지는.
1: 그냥 제 느낌인데, 네. 오늘 우리 회장님하고 여기 한 바퀴 돌고 이러고 보니까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짜 이렇게 잘 산과 숲을 관리하시는 것만으로 진짜 진정한 애국자가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거보다 더 큰 애국이 어딨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0: 아니 그러면 아드님도 지금은 이 같이 산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1: 네, 같이 하고 있고요.
2: 나중에 그 82만 평 물려받는 건가요?
1: 그렇죠.
0: 아니 저 궁금한 게 그 나중에 산을 물려받았는데 아 나는 뭐 크게 관심 없으니까 좀 팔아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
1: 내 후대에서 우리가 산을 뭐 새롭게 새로운 방법으로 경영을 하겠다 그러면 저는 물려주는 의무가 있지 그것을 제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2: 바꾸는 건 이제 그들의 몫이다.
1: 그들의 몫이고 나는 그까지의 의무를 다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나는 내 속 아니고 본인이 어떻게 하는 거는 본인의 뜻에 따른 거죠. 본인이 책임지는 거지. 잘못한 거는 지가 이제 야단 맞는 거지.
0: 회장님한테 산이란 뭔가요?
1: 저는 어릴 때부터 숲에서 태어났고 또 어릴 때부터 산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냥 숲은 산은 그냥 저희인 것 같아요.
3: 그냥 주어진 나의 의무이자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나중에 만나러 갔을 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잘 지켰다고.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2: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4: 정선을 사르리로
5: 응원합니다. 제가 원조가 몇 개 있습니다.
0: 감 와인을 최초 개발하고 이제 와인 터널까지 만든
5: 500만 명 이상은 왔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6: 혹시 이거 뭔가 아십니까?
0: 이거 유명한 식혜.
2: 너무 잘 알죠.
6: 제가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0: 90년대
6: 300억 정도 전 재산을 다 몰빵했습니다.

0: 몸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1: 성도 야호!
2: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3: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4: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5: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6: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5: 네?
6: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5: 와.
6: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5: 어떻게?
6: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3: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자전에 줄여드립니다.
7: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8: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7: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5: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9: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3: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4: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0: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5: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3: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5: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6: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3: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9: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1: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0: 여기가 거의 한 400년 됐어요.
1: 정겹잖아요.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0: 여기 영차!
2: 여기 영차!
3: 낙동강 천삼매미가 전체가 타고 있어.
4: 나가 이 말이야.
5: 언제요?
4: 빨리 언제요? 이래가 이거 타고 못해.
6: 다시 요 낙동강에 모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한 우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1: 좋지, 우리 집인데.
7: 그때가 그립네.
0: 그립지.
1: 낙동강에 이제 동무들 하고 맨날 빨가벗고 수영하고.
8: 해도 용룡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창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9: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8: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0: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11: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무엇이 궁금한가요?
4: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3: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5: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4: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6: 명란젓의 새로운 무대가 시작된다. 한명숙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명란밥상. 재료 몽땅 넣고 보글보글 끓이면 끝. 눈 감고도 만드는 초간단 찌개 레시피. 탱글탱글 명란과 부드러운 순두부의 완벽 조화가 돋보이는 명란 순두부 찌개부터 오이 무침에 명란만 넣어 버무려도 색다른 반찬이 된다. 반찬으로도 좋고 덮밥으로 먹어도 좋은 명란 오이 무침까지 요리가 쉬워지는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손이 가는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7: 안녕하세요. 최유비의 아들 광희고요.
8: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7: 선생님, 네. 이 매일 먹던 칼칼한 순두부찌개에 명란을 넣어주면 더 깊은 맛이 우러나는데.

0: 네요. 이 씹는 맛까지 고급스러운 명란 순두부찌개 재료를 한번 볼까요?
1: 네, 그래서 명란젓 덕분에 이제 간을 적게 해도 네. 또 이제 맛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재료 보시면 이제 순두부하고요, 명란젓, 네. 그리고 애호박, 양파, 대파, 그리고 청양고추.
0: 네.
1: 네, 이렇게 이제 준비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육수, 예. 멸치 육수, 거기에다 예. 양념은 이제 고춧가루, 이제 간장, 그리고 참기름, 맛술, 그리고 이제 마늘 넣고요. 약간 새우젓으로 간하면 감칠맛 있어요.
0: 그렇죠. 네. 자, 이 찌개 건더기 한가득 떠서 밥에 쓱쓱 비벼 먹으면 이 추운 겨울에도 든든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명란 순두부찌개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순두부찌개 좋아하세요. 근데 오늘 특별히 명란을 넣어서 네.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자, 명란 손질 한번 해볼까요?
1: 네. 일단 이제 제가
0: 네.
1: 명란젓 요거는 통으로 쓰셔도 되는데
0: 네.
1: 뭐 이제 약간 좀 잘라서 쓰시게 되면은 이제 재료들이 양념 맛이랑 잘 이제 간이 어우러지니까
0: 네.
1: 요거는 이제
0: 조금 손질을 네, 해서
1: 손질을 이렇게 네. 한 2cm 정도? 예, 이렇게 잘라서 넣었더니
0: 예.
1: 간이 더 잘 맞고 먹을 때 이렇게 수저로 딱딱 떠서 먹을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0: 네. 자, 이렇게 해서 명란 한번 썰어보고 있고요.
1: 네.
0: 이 명란이 들어가게 되면 확실히 씹는 식감도 다르고
1: 그렇죠.
0: 조금 더 고급스러워지지 않을까요?
1: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명란 싫어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요즘 네,
0: 많지
1: 보면.
0: 않으신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0: 네.
1: 준비를 해주시고
0: 아주 먹음직스럽게 명란까지 준비를 했고요.
1: 네.
0: 자, 그리고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네. 애호박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애호박 요거 이제 먹기 좋게 예. 썰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오늘 명란을 썰어서 했잖아요.
0: 예.
1: 그러면 제가 요것도 한번 오늘은 그냥 반달 모양으로 쓰르셔도 되는데
0: 네.
1: 요렇게 4등분 은행잎 모양 해서 한 0.5cm 정도 이렇게 수저에 싹 올라오는 크기
0: 네.
1: 요렇게 한번 썰어볼게요.
0: 선생님, 그러면 혹시
1: 네.
0: 우리 집 냉장고에 지금
1: 네.
0: 무가 조금 남아있다?
1: 네.
0: 그럼 물을 넣어도 되나요?
1: 그렇죠. 겨울무 너무 맛있으니까
0: 네.
1: 무 쓰르시는데 무는 좀 익는 시간 오래 걸리고 좀 단단하니까
0: 예.
1: 물을 납작납작하게 썰으시든지 가늘게 채를 쓸어서
0: 네.
1: 물을 좀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0: 애호박은 씹는 식감도 너무 좋아서
1: 네.
0: 잘 어울릴 것 같고
1: 네.
0: 그리고 또 양파까지 썰어볼게요.
1: 네. 그래서 양파는 그냥 빨리 익으라고
0: 예.
1: 채를 썰어볼게요.
0: 사실은 이 겨울철 되면
1: 네.
0: 국, 찌개 요리가 많이 나오는데요.
1: 맞아요.
0: 그중에서도 순두부찌개는 진짜
1: 네.
0: 빠지면 섭섭해요.
1: 맞아요. 순두부는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고
0: 예.
1: 그리고 또 맑게도 드실 수 있고 또 칼칼하게 드실 수 있고 다양하게 드실 수 있죠. 그래서
0: 네.
1: 오늘은 이제 대파 넣는데 뭐 대파 없고 우리 집에 좀 쪽파 있더라? 그러시면 쪽파를 좀 넣어주셔도 괜찮고요.
0: 네.
1: 그리고
0: 또 고추
1: 칼칼하게
0: 들어가는데.
1: 청양고추.
0: 청양고추. 네.
1: 매운 거 싫으시면 청양고추 그냥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0: 네.
1: 이렇게 해서 이제 고추.
0: 자, 이렇게 해서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하면
1: 될까요? 이제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0: 사실 순두부찌개에서도 양념장 정말
1: 네.
0: 중요하거든요.
1: 맞아요.
0: 어떻게 맛을 내야 하는지
1: 네.
0: 너무 궁금한데. 자, 오늘 요리 비결이 있을
1: 네.
0: 것 같습니다.
1: 오늘 이제 양념장. 그래서 이렇게 칼칼한 맛 내셔야 되는데 그게 고추장이 아니고 고춧가루 하는 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0: 네. 네. 전 옛날에 몰랐을 때는
1: 아, 네.
0: 고추장으로 매운 걸 다 하는 줄 알고 고추장 넣었다가
1: 네.
0: 너무 텁텁한
1: 텁텁해요.
0: 거예요.
1: 그래서 고춧가루 하시고
0: 네.
1: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약간 국간장.
0: 네.
1: 예. 그래서 간도 되고 수분 역할도 되고 감칠맛도 내주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맛술. 내지는 뭐 청주 좀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0: 그리고 선생님 궁금한 네. 게 간장과 또 다른 재료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1: 보통 한 3대 1 정도. 그러니까 한 뭐 적게는 수분이 3대 1, 많게는 동량 정도까지 조절하실 수는 있어요. 고춧가루 입자나
0: 네.
1: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0: 고춧가루와 간장의 비율이.
1: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다진 마늘. 그리고 이제 뭐 참기름.
0: 참기름.
1: 네.
0: 그리고 또 여기 특별한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맛의 비법 중에 하나가
0: 비결?
1: 네. 새우젓이에요. 새우젓이 들어가면
0: 예.
1: 감칠맛이 있어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이렇게 새우젓 같이 넣고
0: 확실히 새우젓으로 간을 한 음식은
1: 네.
0: 뭔가 맛이 좀
1: 맛있어요. 네.
0: 감칠맛이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섞었더니 이렇게 이제 약간 촉촉하게 이제 양념이 됐죠.
0: 네.
1: 요거를 이제 한번 뚝배기에 볶아서
0: 네.
1: 이제 순두부찌개를 이제 한번 끓여볼게요.
0: 아, 먼저 이 양념만 따로
1: 네.
0: 볶아요?
1: 네. 볶다가 이제 육수를 넣고 한번 좀 끓여서 하면
0: 네.
1: 훨씬 그 국물의 농도나
0: 예.
1: 맛이나 이런 게 더 이렇게 안정적이면서
0: 예.
1: 빛깔도 좋고 맛도 좋거든요.
0: 요리 비결입니다.
1: 네.
0: 그럼 맛있게 한번 볶아볼까요?
1: 네.

0: 채인지.
1: 사실 저도 이런 양념을 만들어 놓고는 그냥 네. 마지막에 찌개에 그냥 넣어버렸는데 그쵸?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네. 맛이 깊어지네요.
0: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순두부찌개는 예. 막 이렇게 묽게 끓이는 게 아니고 약간 자박자박하게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이제 끓이시잖아요.
1: 진하게요?
0: 네, 진하게. 그래서 그 진한 느낌 이제 살리실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온도 올라오기 전에 이제 넣어가면서 양념에 이제 우리 참기름 넣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걸 같이 한번 슬쩍 이렇게 볶아볼게요.
1: 사실 여기서도 고추기름 나오겠어요.
0: 그렇죠.
1: 선생님.
0: 근데 이걸 너무 달, 지금 이제 김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네. 너무 달궈서 하시면 들어가면서 이게 늘어붙으면서 타거든요. 우리가 기름을 안 둘러서.
1: 네.
0: 오늘은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온도를 올려가면서 서서히 볶아주시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1: 네, 온도를 너무 세지 않게. 그러니까 항상 궁금했어요. 저도 집에서 나름 요리를 이제 조금씩 하면서 순두부찌개를 아무리 맛있게 만들려고 해도 그 뭐 이렇게 한 끗 차이로 맛이 안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마 이 과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0: 이제 매운 향이 이렇게 올라오죠. 예. 예.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1: 육수를,
0: 멸치 국물을. 네. 멸치 국물, 뭐 다시마 국물, 뭐 황태 육수 다 괜찮습니다.
1: 네.
0: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 양파를 넣고 양파 좀 끓여주세요. 네.
1: 자, 양파 먼저 넣고 한번 네. 끓여볼게요.
0: 이제 양파를 넣고
1: 네.
0: 뭐 뚜껑 있으시면 뚜껑을 잠깐 덮으셔도 되고
1: 예,
0: 이렇게 해서 이제 양파가 좀 익을 정도로 네. 한 이제 5분 정도 순두부찌개 그렇게 오래 끓이지 않으니까
1: 네.
0: 또 금세 편하게 아무 때나 만드실 수 있죠.
1: 선생님 이제 저희가 명란을 넣고 네. 또 맛있게 끓여야 하는데
0: 네.
1: 이 명란 보관 방법이랑 네. 여러 가지 명란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0: 네. 요즘 이제 보면 명란젓이 이렇게 뭐 이렇게 1인분 정도 되게 한 100g, 200g 뭐 이렇게 소분돼서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1: 예.
0: 250g, 300g, 500g, 1kg 네. 이렇게 되면 그냥 냉장 보관해 놓고 드시다 보면 이게 약간 좀 국내도 나고 그러실 수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1: 네?
0: 쓰실 때 실온에 한 30분 정도 내렸다 쓰시면 다 드실 때까지 신선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1: 또 이렇게 또 팁을 알려주셨습니다.
0: 네.
1: 비결을, 보관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0: 네. 그 사이에 이제 양파가 끓었겠죠.
1: 네. 예? 아주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0: 네. 우와. 이렇게 돼 있어요. 양파가 끓고 우리 기름 안 넣었는데 참기름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고추기름이 됐죠.
1: 빨갛게.
0: 네. 그리고 여기다 이제 호박을.
1: 네. 네. 호박 식감 너무 좋은데요.
0: 네, 호박 너무 좋죠. 그리고 호박 너무 애호박 같은 경우 오래 안 끓이셔도 되니까.
1: 그래요. 네. 순두부찌개는
0: 네.
1: 이 건더기,
0: 네네네.
1: 건더기랑
0: 네네.
1: 맛있는 빨간 국물과 밥에 이렇게 비벼 먹으면
0: 그렇죠.
1: 너무 맛있어요.
0: 맞아요. 그래서 이제 호박 들어가면 온도가 이렇게 딱 떨어졌다 다시 이렇게 뽀글뽀글뽀글뽀글 이렇게 이제 끓어오르기 시작을 하면
1: 네.
0: 그때 이제 명란을 넣는 거예요.
1: 아, 요 타이밍이에요.
0: 네, 명란을 너무 일찍 넣고 끓였더니 알이 다 빠져나오는 게 오늘 또 쓸었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약간 이렇게 걸쭉하게 막 너무
1: 흩어졌어.
0: 네, 흩어져서 예. 텁텁해지는 경우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호박이
1: 네.
0: 살짝 이제 이렇게 끓은 상태에서 이때 이제 명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1: 명란이 들어간 후부터는 이제 부르르 끓고 이제 거의 끝나는
0: 그쵸?
1: 수준이죠.
0: 네. 근데 이제 명란 넣고 너무 휘젓거나
1: 네.
0: 이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1: 자, 이때 불색은 좀 세게 했고요.
0: 네. 그래서 이제 명란이 살짝 익으면
1: 네.
0: 약간 핑크색이었던 것이 아까 허옇게 이렇게
1: 맞아요,
0: 변하거든요.
1: 알알이 이제 보이고요.
0: 네, 그리고 이제 불은 약간 이제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한 중불 정도,
1: 네.
0: 그 정도에서 이제 호박이랑 같이 익어갈 수 있게.
1: 근데 선생님, 네. 요 순두부도 또 넣으시는 분마다
0: 네.
1: 스타일이 달라요.
0: 네.
1: 어떤 분은 잘게 이렇게 막 넣으시는 분도 있고,
0: 네.
1: 어떤 분들은 이렇게 스푼으로 크게 떠서
0: 네.
1: 넣으시는데, 선생님 어떻게?
0: 저는 오늘은 잘라서 넣어보려고요.
1: 잘라서요?
0: 네. 네.
1: 자, 어떻게 넣을지 또.
0: 지금 이렇게 보면은 넣기 전에 얘 색깔이 이렇게.
1: 하자 꽃도 피고.
0: 예, 꽃도 피면서 이렇게 이제.
1: 하얗게.
0: 예, 허옇게 변하기 시작이 되면.
1: 그리고 덩어리에 져 있고요.
0: 네, 네.
1: 그리고 조금의 아주 적은 양의
0: 네.
1: 명란이 퍼져서
0: 네, 네.
1: 국물이 걸쭉하게 돼서 너무
0: 네,
1: 좋은
0: 맞아요.
1: 것 같아요.
0: 그럼 이제 이때 순두부를 한번 잘라볼게요.
1: 네. 자,
0: 네. 이렇게 자르셔서
1: 네.
0: 이렇게 이제 빼주세요.
1: 자,
0: 터지지 않도록.
1: 네. 네. 순두부 아주
0: 네.
1: 몽글몽글한 게.
0: 네, 이렇게 이제 하신 다음에
1: 네.
0: 이거 이제 잘라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1: 그냥 쉽게, 손쉽게.
0: 네.
1: 맞아요. 그냥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0: 네, 도마에서 옮기지 마시고
1: 네.
0: 이렇게 옮겨 담을 수 있는 그릇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훨씬 더 좋습니다.
1: 또 본인이 그래서, 원하는 스타일대로 해도 되는
0: 맞아요.
1: 거고.
0: 맞아요. 그래서 그쵸? 가운데 한번 자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6등분
1: 네.
0: 이렇게 이제 잘랐어요.
1: 네.
0: 자, 그럼 이제 저는 청양고추는 좀 칼칼하라고
1: 네.
0: 자, 이렇게 이제 좀 넣고요.
1: 넣을게요.
0: 네. 그리고 이제 대파도 이렇게 좀 넣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튜브를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려주시는 거예요.
1: 어, 요렇게 또.
0: 네, 불은 좀 약하게.
1: 예.
0: 네. 순두부가 이제 끓어가면서 약간 수분이 좀 나와요.
1: 예. 그래서. 아, 그래서 약간 물이 조금, 아, 적다 싶을 네. 정도로 잡으셨구나.
0: 그렇죠. 그래서 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1: 예, 예.
0: 찌개잖아요.
1: 네. 네.
0: 국과 찌개 차이는 이제 간이랑 약간 수분의 양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찌개로 끓였는데 너무 국물이 첨벙첨벙하면
0: 네.
1: 좀 식감이 좀 떨어지는 느낌, 맛이 맞아요. 좀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0: 그리고 이제 이렇게 끓이다 보면
1: 예.
0: 순두부 양념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1: 예, 빨갛게 올라오죠.
0: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1: 네.
0: 순두부 넣고서는 국물을 껴얹은 상태에서 너무 오래 끓이지 마시고요. 순두부의 간이 살짝 배이면서
1: 네.
0: 이제 부드럽게 이제 익을 정도, 안에가 따뜻해질 정도로 해서 대략 한 뭐 한 2분에서 3분? 그 정도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저는
1: 너무 파래.
0: 네, 파도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
1: 오늘만큼은 달걀 넣지 말고
0: 네.
1: 명란의 본연의 맛을 좀
0: 맞아요.
1: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래서 달걀이 이제 좋아하시면 넣으셔도 되는데
1: 네.
0: 달걀 들어갔더니 명란 넣은 그 맛이 좀 잘 안 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1: 네.
0: 요대로 이렇게 한번 이제 드셔보시고
1: 네.
0: 이제 칼칼하게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맛들이 어우러질 거라 저는 이제 고추 안 보여서 고추도 좀 이렇게 꺼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두부 들어가고서는 너무 센 불이 아닌
1: 네.
0: 불 줄인 상태에서 은근하게 이제 2, 3분 정도 그 정도 하셔서 그대로 식탁에다가
1: 예.
0: 옮겨 놓으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1: 이 사실 순두부찌개
0: 네.
1: 이렇게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는 모습 보면은
0: 네.
1: 어, 굉장히 추운 겨울에
0: 네.
1: 뜨끈하게 몸 녹이고 싶을 때
0: 네.
1: 든든하게 속 채우고 싶을 때 너무 잘 어울리는
0: 네.
1: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자, 이렇게 명란 순두부찌개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명란 순두부찌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명란젓을 한입 크기로 썰고 애호박은 은행잎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양파는 채 썰고 대파와 청양고추는 엇을 썰어줍니다. 고춧가루, 국간장, 맛술, 다진 마늘, 참기름, 새우젓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뚝배기에 양념을 넣어 볶다가 멸치 육수와 양파를 넣어 5분 정도 끓여줍니다. 양념은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볶아야 타지 않고 맛있는 맛을 낼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애호박을 넣어 끓이다가 명란젓을 넣어주세요. 순두부는 반 갈은 뒤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냄비에 청양고추, 대파, 순두부를 넣어 2분에서 3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남은 대파를 올리면 명란 순두부찌개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0: 네.
1: 이 밥맛 살리는 명란에 오이를 넣은 색다른 꿀조합인데요. 이 밥도둑 무침 반찬 재료를 한번 볼까요?
0: 네, 그래서 이제 재료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1: 네.
0: 또 손이 가는 묘한 매력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오늘 이제 재료에 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명란젓,
1: 네.
0: 그리고 이제 달래하고 홍고추,
1: 네.
0: 그리고 양념으로는 이제 마늘하고 맛술하고요, 참기름, 통깨
1: 네.
0: 그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이 짭조름한 명란과 상큼한 오이가 굉장히 조화로울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명란과 함께 오이 무침을 만들어 볼 텐데요.
0: 네.
1: 선생님, 저도 예전에 엄마 심부름할 때
0: 네.
1: 엄마가 오이를 좀 사오라고 하셨는데 저는 오이가 한 가지인 줄 알았어요.
0: 네.
1: 근데 오이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0: 네, 그래서 나가보시면 뭐 가시오이도 있고 추청오이도 있고 요즘 뭐 미니오이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1: 백오이도.
0: 그렇죠.
1: 예.
0: 오늘은 이렇게 이제 백오이.
1: 오.
0: 오늘은 좀 껍질이 얇고
1: 예.
0: 이런 거 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름에는 오이가 좀 이렇게 속에 이렇게 수분이 좀 더 많아요. 씨도 많고.
1: 예.
0: 그래서 요즘같이 추울 때 오이 이렇게 명란이랑 무쳐 드시면 또 굉장히 좋습니다.
1: 네. 저는 백오이를 활용해서 네. 한번 만들어 볼게요.
0: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1: 네.
0: 보통 이제 썰으시는데 오늘
1: 예.
0: 제가 썰지 않을 거예요.
1: 그럼 어떻게 이걸
0: 네.
1: 통으로 하나요?
0: 통으로.
1: 예.
0: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두들겨서. 그래서 이제 지퍼팩에 이렇게 이제 넣어 주시는데 끝은 조금 한번 자르시면 좋아요. 이거 그대로 쓸 거라.
1: 예.
0: 네. 그래서 이제 꼭지 끝만 못 드시는 부분만
1: 네.
0: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1: 아니 근데 사실 뭐 오이
0: 네.
1: 무침 하면 이렇게 썰어가지고
0: 네.
1: 좀 얄팍하게 해서
0: 네.
1: 무쳐놓은 게 조금 평범하게
0: 그쵸.
1: 했던 것 같은데.
0: 네. 그래서 썰어 드셔도 되는데
1: 예.
0: 저는 이제 요거를 이렇게 좀
1: 두들겨서
0: 두들길 거예요.
1: 네. 막 갈라지고 막 그래요.
0: 불규칙하게 깨지죠.
1: 예.
0: 네.
1: 약간

0: 짜볼까요?
1: 한번 짜볼게요. 짜시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져요. 이렇게.
0: 그러게요. 굉장히 네, 간편하네요.
1: 물이, 네, 그래서 절이지 않고 네? 이제 이렇게 해서 하시면
0: 맞아요. 명란도 짠데 맞아요. 이거
1: 또 절여. 어, 오이에 수분이 많은데 저게 간이 다 씻겨 나가서 어떡하지? 예. 이렇게 하니까 오이가 단순간에 수분이 이렇게 빠지면서 예? 근데도 이제 수분이 더 많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마른 꺼지에다 이렇게 한 번 더 싸서 예. 수분 제거를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면포가 있으니까 예? 여기다 한 번 더 해볼게요. 근데 충분히 눌러서 정리를 했더라 그러시면은 안 하고.
0: 자. 어 근데 선생님 네. 이렇게 두들겨서 네. 뭔가 이렇게 오이를 손질하니까 향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1: 좋죠. 예. 네, 향도 너무 좋고 이게 불규칙하게 썰어 이렇게 두들겨서 끊어진 게 썰었을 때 식감하고는 또 틀리게 좋더라고요.
0: 뭔가 그 음식도 투박하게 만드는 음식이 또 매력적인 네, 때가 맞아요. 있잖아요. 네. 오늘 아마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좀 수분이 빠지도록 잠깐 저는 이렇게 이제 예. 둘게요.
0: 자. 오늘은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명란을 활용해서 네. 또 오늘 요리를 만들고 있는데요. 네. 명란은 어떻게 손질을 할지. 네,
1: 명란은 이제 알만 쓸 거예요. 껍질은 안 쓰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 반을 갈르셔서 네. 요거를 칼등이나 수저로 아, 이렇게.
0: 칼등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1: 살살살살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긁어내시면. 네.
0: 명란 너무 맛있어요. 네. 명란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1: 그렇죠. 너무 너무 좋아하시죠. 예, 예. 그런데 요즘은 저염 명란 옛날보다 명란이 염도가 굉장히 낮게 나와요. 그래서 예. 한 2% 한 초반대까지 예. 이제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0: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명란은 예, 그냥 반찬하신, 짜다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예,
1: 요즘 안 짜니까 예? 이게 뭐 무쳐서도 드시고
0: 네. 활용도가 참 예, 높죠.
1: 찌개 같은 데도 넣어서 드시고 살짝 구워 드셔도 맛있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냥 요것만 그대로 무쳐도 맛있잖아요.
0: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명란을 네. 그냥 밥반찬으로 그냥 따로 개별적으로 먹게 되면 네. 너무 짭짤하면서
1: 맞아요. 몇 개 못 드시죠. 예, 예. 근데 오늘 같이 이렇게 채소랑 같이 요리하시면 네. 굳이 다른 간 안 하시고도 이거 자체로도 이제 간이 예. 되니까
0: 오늘은 껍질 없이 좀 깔끔하게 준비를 네. 해봤습니다.
1: 알만 이제 손질을 했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명란까지 이렇게 손질을 네. 해봤고요. 선생님, 이제 뭘 하면 될까요?
1: 네, 이제 이렇게 하시면 이제 명란에다가 이제 양념을 이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요게 이제 명란, 이렇게 살만, 알만 네. 긁은 거. 먼저. 넣어주시고. 네. 명란이 그래도 약간 젓갈이라 살짝 비릿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맛술을. 맛술을. 이렇게 좀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다진 마늘.
0: 다진 마늘 넣고요.
1: 네, 마늘 넣고. 네. 간은 안 해요.
0: 예? 예. 다른 명란 간이 없죠.
1: 명란 자체가 한 2%대 이제 그 이상의 염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섞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깨도 좀 넣어 주시고.
0: 네. 네, 이렇게만 봐도 너무 몽롱스럽잖아요. 네.
1: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저희 참기름 한 방울 똑 들어서 반찬으로 맞아요. 드시는데 맞아요. 저는 이제 오이 넣어서 약간 좀 많이 드실 수 있는 네. 이제 그래서 요걸 이제 무칠 거예요. 무치다가 참기름을 마지막에 넣을게요.
0: 근데 무칠 때 네. 어떤 재료를 네. 어떤 순서로 넣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네. 많이 돼요.
1: 그래서 이제 명란 요렇게 이제 잘 풀어 놓으신 거에 네. 제일 처음 넣으실 게 이제 오이.
0: 오이 아까 저희 네. 수분 짜네.
1: 짰죠. 지퍼팩에 한번 짰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번 더 면포에 이제 짜서
0: 오늘 투박하게 좀 불려봤어요.
1: 맞아요. 네. 풍미가 훨씬 더 좋아요.
0: 네, 향도 두 배로. 네,
1: 그래서 그리고 생각보다 수분을 많이 뺐기 때문에 물기도 네. 잘 안 생겨요. 이렇게 이제 묻혔어요. 네. 네, 그다음에 홍고추. 일단 이제 칼칼한 맛과 색깔 위해서 홍고추.
0: 뭐 오이를 투박하게 해서 그런지 네. 이 명란이 이 오이 사이사이에 들어가면서
1: 네. 양념도 훨씬 더 잘 어우러지죠. 예, 예. 예. 반듯하게 썰면 오히려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0: 맞아요, 맞아요.
1: 이제 맛이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묻혔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네. 발레.
0: 향 좋은 발레까지 들어갑니다. 네, 발레 들어가고 나서 네. 좀 살살
1: 네,
0: 하나요?
1: 살살살 이제 살살살 만지면서 이제 풀어가듯이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참기름.
0: 참기름.
1: 네. 해서 이제 참기름.
0: 오, 선생님 향이 정말 좋네요. 네.
1: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럼 한번 네. 담아볼게요.
0: 와, 밥 위에 이렇게 올려 먹으면
1: 그렇죠.
0: 오이 씹는 식감도 좋고 이 명란 씹는 식감도 좋고.
1: 맞아요. 그래서 반찬으로 괜찮고 예. 여기다 면이나 밥 같은 거 넣고 김가루 조금 넣고 비벼 드셔도 예. 또 되게 신선한 느낌 맛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0: 그리고 너무 짜지 않기 때문에 네. 너무 짤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1: 네,
0: 같아요.
1: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0: 산뜻하게 먹을 수 있을 것
1: 그리고
0: 같은데요.
1: 냉장고에 넣었다 꺼내도 오이 반찬이니까 물기가 많이 생겼겠지? 근데 저희가 오늘 이중으로 물기를 뺐

0: 하잖아요. 예, 예. 생각보다 물기 별로 안 생겨요.
1: 그래서 예, 그러네요.
0: 자,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1: 이 짭조름한 명란과 네. 그다음에 상큼한 오이가 굉장히 조화롭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명란 오이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명란 오이 무침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이의 끝부분을 제거하고 지퍼백에 넣어 방망이로 두드린 뒤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오이를 두드리면 절이지 않고도 수분을 제거할 수 있어요. 명란젓은 반 갈라 알을 긁어내 줍니다. 긁어낸 명란에 맛술, 다진 마늘, 통깨를 넣어 섞어주세요. 양념한 명란에 오이를 넣어 무치다가 채 썬 홍고추, 한입 크기의 달래, 참기름을 넣어 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을 만큼 담으면 명란 오이 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굴을 듬뿍 넣어 국물 맛이 끝내주는 겨울 보양식 굴국밥부터 보쌈과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굴 생채까지 요리가 쉬워지는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손이 가는 집밥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3: 상담 완료 시 깔끔한 파스텔톤 안전한 실리콘 재질 오븐 전자레인지 사용으로 요리를 쉽고 빠르게 편리한 실리콘 냄비 3종 세트 모두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DB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4: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3: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2: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15: 뼈를 갈아 넣었죠. 제 뼈는 이 집과 같이 있습니다.
16: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재벌이세요?
15: 반도체 회사에 그 주식이 있었거든요. 팔아서 벽돌 사고.
17: 옛날부터 하고 있었던 액세서리부터 할머니가 주신 것도
15: 팀워크 운동하는 것처럼.
18: 차를 먼저 팔고 그 결혼 반지도
19: 마지막에 소장님 돈도 빌리고
18: 아직 빚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고

0: 수현입니다.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4: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 같은 튼튼한 잇몸
5: 먹는 즐거움
4: 잇몸 튼튼 이 같은

0: 와, 되게 많아요.
1: 여태껏 몰랐던 새로운 이탈리아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풍경.
0: 미켈란젤로. 와, 아주 독특한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1: 특별함으로 가득한 시골 마을의 축제 현장과

0: 멋진 해안마을에서의 이색적인 식사까지 색다른 매력의 마을을 여행해봅니다. 이탈리아의 진짜 매력은 작은 마을들에 있습니다. 로마에서 차로 6시간, 반도의 남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플리아주로 갑니다. 산림이 거의 없는 석회암지대. 독특한 주거 형태로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지역이 있습니다. 마치 만화 속에 나오는 난쟁이 마을처럼 귀여운 집들로 가득한 알베로벨로. 작은 도시지만 연간 약 1000만 명이 찾는 인기 관광지입니다.
1: 이탈리아 반도는 마치 긴 장화의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뒷굽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곳 살렌토 반도인데요. 이 살렌토 반도 덕분에 이오니아 해와 아드리아 해가 구분이 됩니다. 이 지역은 대부분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 이색적인 풍광을 자랑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전통 가옥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우와! 엄청 많네? 우와! 되게 많아요.
0: 우와. 알베로벨로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모이는 곳, 이곳은 트룰로 지구인데요. 원통 모양의 석회암 벽 위에 원뿔로 지붕을 쌓아 만든 전통 가옥인 트룰로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어 이탈리아 현지인들도 꼭 한번 와보고 싶어하는 곳이래요.
1: 안녕.
2: 안녕.
1: 나도 가서. 나도 안 오.
2: 제주도 캘라브리아.
1: 참, 아 캘라브리아.
2: 시. 거기 멀리 dove?
1: 나 코레아.
2: 코레아, 코레아. 아, 와, bellissimo. Tanta roba, bello, ottimo.
1: Perché da viene qua?
2: Noi veniamo qui perché diciamo è un luogo patrimonio dell'UNESCO. Alla fine sì. Sono luoghi artistici, architettonici, Trulli. Io ho studiato prima di venire qui. Sono della Puglia.
1: E come conosci tutti?
2: Perché l'italiano del sud conosce tutte queste cose.
1: Ah, vero?
2: Conosciamo tutti i luoghi del sud, quindi sono poi un appassionato di storia italiana.
1: Oh, bello.
2: E quindi per quello mi piace. E questo è tutto. Vi saluto dall'albero bello alla Corea.
0: 과거 이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유랑민에 가까운 삶을 살았는데요. 관리들이 주거지에 부과하는 세금을 피하고자 빠르게 집을 허물 수 있게 돌들을 켜켜이 쌓아 만들었습니다.
1: 와, 여기는 진짜 옛날 집이네. 우와, 무슨 박물관처럼 되어 있어요.
0: 실제로 아직 이 마을엔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곳은 15세기의 생활상을 재현해 놓은 작은 박물관입니다. 트룰로는 선사시대의 돔 모양 무덤 양식인 톨로스의 건축 기법에 영향을 받아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내부는 이렇게 좁지만 알찹니다.
3: Era una vecchia abitazione di gente contadina e povera che viveva all'interno dei trulli. All'interno di questa abitazione vivevano in 8, 10, 12 persone. 10-12 persone e vivevano anche con gli animali.
0: 이곳은 바람이 많이 불고 추운 지대라 벽을 두껍게 지었고 내부 온도를 높이기 위해 가축도 안에서 길렀다고 합니다.
3: Il caminetto era la fonte, diciamo, di riferimento. Oggi possono essere i social, Facebook, Twitter. Quella era la fonte di riferimento della famiglia.
1: Ah, ok.
3: Quando tornava dalla campagna e si riunivano per raccontarsi, per mangiare.
1: Sì.
0: 한편에 있는 작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한 그릇에 놓고 온 가족이 나눠 먹었다는데요. 문은 없지만 잠을 자

0: 공간은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공간이 보이지 않네요.
1: 아, dove è il bagno? Fuori?
2: Fuori.
1: Fuori?
2: Facevano in questo catino qua di ceramica, quello là.
1: Sì.
0: 낯설지만 왠지 조금 익숙한 느낌. 옛날 우리나라 시골집과 비슷한 모습이라 어쩐지 정감이 갑니다.
1: 아니, 이렇게 작은 집에 정말 모든 필요한 것들이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1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서 한 번에 살았다고 하니까 정말 북적북적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0: 좁은 공간을 꼭 필요한 것들로만 알차게 채워 삶을 가꿨던 유랑민들의 지혜. 18세기엔 이런 거주 방식을 법적으로 인정받았고 가장 열악했던 주거 지역에서 이제는 관광 마을로 자리 잡았습니다. 맛집도 그렇게 많답니다.
1: Buongiorno, Aruna.
3: Prego, questo è il menù.
1: Cosa mi puoi raccomandare il cibo tipico?
3: Orecchietta al latte.
1: Latte? Cosa è il latte?
3: Latte sono tipico.
1: Ah, sì, sì.
0: 이탈리아엔 300여 종류의 파스타가 있는데요. 그 지역의 파스타를 맛보는 것도 하나의 묘미죠. 폴리아주의 특산품인 올리브유와 순물을 가득 넣은 시그니처 파스타. 우리가 아는 가늘고 긴 면과는 좀 다릅니다.
1: 네, 이렇게 작은 온폭 페인 귀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 안에 재료가 쏙 들어가네요.
0: 정말 귀처럼 생겼죠? 이건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요.
1: 입에서 씹을 때 접어졌다 펴졌다 하는 아주 독특한 식감을 가지고 있어요.
0: 식감은 마치 수제비와 비슷한데 소스의 맛이 좀 독특합니다.
1: 이거 진짜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맛인데?
0: 마침 옆에 입을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셨더라고요.
1: 먼저 얼었나? 그래서 오늘 너무 많다. 이렇게 cosa ha mangi? Cosa hai mangiato?
4: Sì, sì. Orecchietta con cime di rapa. Queste sono tipiche dei pugliesi.
1: Sì.
4: Le cime di rapa anche sono un prodotto tipico pugliese della zona.
1: E come ti senti mangia quel cibo?
4: Qua si mangia bene, ma quasi in tutta Italia si mangia bene, la verità. L'Italia è per me la prima al mondo.
1: Sì.
4: Molto buono. E pancetta, guanciale.
0: 저도 이탈리아의 맛을 더 알아가는 중입니다. 동화 같은 풍경 속에 유랑민들의 삶의 애환이 녹아있는 마을, 알베르벨로였습니다. 반도의 뒷굽 플리아주의 알베르벨로를 떠나 이제는 발목지음에 위치한 캄파니아주의 작은 해안마을, 보메라노로 갑니다. 소렌토와 아말피 사이의 산 아래에 위치한 보메라노는 지중해의 작은 스위스라 불리는데요. 이 작은 마을이 요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이유. 아는 사람만 아는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1: 이탈리아 남부 해안은 드라이브 코스로도 유명하지만 요즘은 이 길을 걸어서 즐기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코스를 트레킹해 볼 건데요. 이탈리아어로는 센티에로 델리 데이, 한국말로는 신의 길이라고 불리는 트레킹 코스입니다. 워낙 아름다워서 신들도 산책을 했었던 그 길이라고 해요.
0: 대체 얼마나 아름다우면 신들도 산책을 즐겼을까요? 바람이 깎아낸 절벽과 눈부신 지중해. 8km의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곳곳에서 예쁜 마을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1: 오. 이제 시작인데 벌써 이렇게 예쁘면 어떡해? 와. 이게 물이 이렇게 색종이 이렇게 벽에 붙여놓은 것 같아요. 파란 색깔. 아, 어떻게 이렇지? 우와! 우와! 반자로나! 도베 바이!
5: Abbiamo a fare la spesa, signor!
1: 아! 페로? Questa è la tua cavallo! 오! 안녕!
5: Ok, prego!

0: 살고 벗어. 안녕. come si chiama?
1: Aquila.
0: Aquila.
1: Aquila, sì.
0: Aquila, annyeong.
1: Brava la gente.
0: Sì.
1: Bene, complimenti. Benvenuti sul sentiero.
0: Ah, oh, grazie mille.
1: Molto caldo. Buona vacanza, signore.
0: grazie ciao. Mille.
1: Buona vacanza.
0: Ah, ciao. 아니, 여기 자동차가 못 들어온단 말은 들었는데 말은 되는 줄 알았으면 말 타고 왔죠.
2: 말 대신 두 발로 힘차게 본격적으로 한번 걸어보는데요. 이탈리아 남부의 시골 정치가 가득한 길.
0: How are you? 안녕. Are you okay?
3: Where are you from?
0: South Korea. And you?
4: I'm from the UK, he's from France.
0: Ah, okay.
4: And he's from Austria.
0: Oh, really? Where is your start point?
3: We start here. From here.
0: Here?
4: We went all the way to Macello.
0: How long does it take?
4: About 2 hours to go across.
0: Yeah.
4: And then we had something to eat.
3: We had some lunch, yeah.
4: And then 2 hours back.
0: So which point is beautiful, most beautiful in this area?
3: All the way, yeah.
0: All the way.
3: You can see you stop and... There's a cliff and you can see the village at the bottom and
0: Okay, have a nice day. Thank you. Bye bye. 안녕 잘 가. 힘내 힘내 힘내. Bye bye.
2: 즐거웠던 만남을 뒤로 하고 다시 걷습니다. 세네 시간의 짧은 코스지만 내리막과 오르막이 반복되고 고르지 못한 땅엔 돌이 많아 은근히 힘든데요. 하지만 이런 풍경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걸을 수 있겠더라고요.

0: 아이들이 더 잘 걷습니다.
1: Hello. I'm so tired. Are you okay?
2: Yes. Hiti, Luca.
1: Ciao.
0: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숨은 트레킹 코스라더니 외국인보단 이탈리아 각지에서 온 현지인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3: Hi.
1: Okay, where I come from?
3: Italy.
1: Ah, Italy? Where?
3: What am I saying? Hi.
1: Da dove sei?
3: Padova.
1: Padova.
3: Sono del Veneto.
1: Yeah.
3: Veneto.
1: Veneto. Okay, why did you choose this area?
3: This area because it's very warm. Mm-hmm. People are very extroverted.
1: Yeah.
3: We like the folklore. How do you say in English?
2: Napoli.
3: The
2: very very beautiful
3: folklore.
2: If you go...
1: Isn't it tired?
3: No, you see,
1: no.
3: Here is less tiring.
1: Oh, yeah.
3: Actually, when there's a lot of people, a lot of small shops and stuff, it gets even more tiring because much people, all screaming, cars going around, motorbikes and stuff, klaxon, beep beep everywhere. So it's maybe more tiring.
1: Okay.
3: Right.
1: Oh. It looks good. It looks beautiful.
3: Oh, thanks.
1: Have a nice day.
3: Thank you.
1: Thank you.
3: Bye
1: bye. Thank you. Bye.
0: You 걸어야 볼 수 있는 이탈리아의 진짜 매력.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에 맘껏 취해본 시간이었습니다. 2시간의 산책을 마치고 드디어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시내길 트레킹의 최종 목적지인 이곳.

0: 같이. 우와. Cosa mi consiglia?
1: Allora, per poi a seguire con un'orata fresca al sale.
0: Sale?
1: Al sale.
0: Ok.
2: 1년 365일 풍부한 물고기가 잡히는 남부 지중해역은 그만큼 다양한 생선 요리가 발달했습니다. 소금옷을 입은 도미구이라더니 소금과 달걀 흰자를 섞어 크림처럼 만들어주는데요. 벌써 독특합니다. 미리 손질해준 도미에 소금 반죽 옷을 입혀주고 오븐에서 40분간 구워주면 정말 색다른 비주얼의 소금 생선구이가 완성됩니다.

0: 됩니다. 와, 저도 이런 건 처음 봐요.
1: Mentre di qua l'orata fresca al sale.
2: Sale? Questo è sale?
1: Sì. Questa è tutta la costa di sale.
2: Wow. Io?
1: Sì, sì. Allora, ma bisogna rompere leggermente col cucchiaio la crosta.
2: 어머. 진짜 과자 같아.
1: Un po' più forte quella fonda.
2: Oh, 좀 세게. Oh! Wow!
0: 소금옷을 벗기자 드러나는 위풍당당한 도미의 자태.
2: 뭐 이렇게 봐서는 전혀 조리된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근데 안에 다 익었겠죠? 와.
0: 소금에 절인 생선을 오븐에 구워 기름기는 쫙 빼고 짭짤함은 더한 오랏달 쌀래.
2: 황송하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레몬도 크다.
0: 남부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인 레몬과 올리브유도 곁들입니다.
2: 아, 맛있겠다.
0: 분명 구웠는데 마치 찐 것처럼 살이 부드럽습니다. 맛은 어떨까요?
2: 짭짤한데 레몬이 섞여 있어가지고 아주 상큼해요. 좀 생각보다 살이 단단해가지고 너무 맛있다. 보는 재미도 있고 경치도 좋고 생선도 맛있고 레몬도 상큼하고
0: 기분 좋은 산책 끝에 맛보는 최고의 음식. 이보다 더 멋진 식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매력이 있는 이탈리아의 마을들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부 아브루쪼 지역의 한 산골 마을로 갑니다. 아펜니노 산맥에 둘러싸인 아브루쪼는 날씨가 좋기로 유명한 초여름에도 하늘이 변화무쌍합니다. 내리는 비를 뚫고 찾아간 곳. 울창한 숲에 폭 안긴 산골짜기 작은 마을, 꼬꿀로인데요. 자신들만의 특별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마을입니다. 평소엔 인적이 드문 시골인데 매년 5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옵니다. 오늘 제가 이곳을 찾은 이유이기도 하죠.
2: 저는 지금 아브루쪼주의 꼬꿀로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인구가 25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마을이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해도 잘 찾을 수 없는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0: 낯선 마을에서 만나게 될 축제. 정말 기대됩니다. 아니 그런데요?
2: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데?
0: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설상가상 우산에 가려져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 있죠.
2: Perché da viene qua?
3: Perché? Perché vedere il sand.
2: Sand.
3: Ogni anno lo fanno è bello. È una tradizione.
2: 진짜요? 네. 진짜 왜?
3: Guarda, guarda bene, dai il bacino.
2: 안에 뼈가 들었어. 이게 스케이트 또?
4: Sì, sì.
2: 이게 이 친구 거래요.
4: Ma non morde.
2: 응?
4: Non morde.
2: Non morde? 아.
0: 와, 아이들도 겁 없이 뱀을 만집니다. 여기 대체 뭐죠?
5: Ti piace il serpente?
6: Ti piace il serpente, te?
0: 자신이 산에서 직접 잡은 뱀과 함께 축제에 참가한 지역 사람들. 어릴 때부터 독 없는 뱀을 찾고 또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데요. 바로 오래전부터 이어진 마을의 전통 뱀 축제를 위해서입니다. 뱀에게 물리는 것을 막아준다고 알려진 성 도미니크를 기리고 마을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는 축제죠.

0: 음악과 함께 드디어 성 도미니크의 조각이 등장하고 사람들은 조각의 목에 뱀을 걸며 기도를 올리는데요. 과거엔 악의 상징이었던 뱀이 지금은 행운을 뜻한다고 합니다.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이색적인 광경.
1: 난리 났다. 난리 났어.
2: 와, 웬 말이야 도대체.
0: 산간 지역인 만큼 뱀 출몰이 잦았던 꽃굴로에서 안전을 기원하며 시작된 종교의식. 지금은 자랑스런 마을의 전통이 되었고 단순한 마을 행사를 넘어 약 5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축제가 됐습니다. 소라남과 경건함이 공존하는 산골 마을의 뱀축제. 정말 특별한 경험인데요.
3: This is the first time since 3 years.
4: Oh, okay.
3: Because of COVID.
4: Ah, yes, right.
3: It's 4 years actually.
4: Mm.
3: So we wanted to come here for a long time.
0: 오랜만에 열려 더 활기찬 올해의 축제. 굳은 날씨에도 축제는 계속됩니다. 역시 이탈리아인들의 열정은 막을 수가 없는데요. 한 주민을 따라 어디론가 향하는 길.
1: 이 아저씨 따라가면 여기 시장님 만나게 해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예뻐서?
5: 미니, 시시, 냐온, 냐.
1: 대박.
0: 한국에서 손님들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시장님이 직접 초대를 해주신 건데요. 이것이 바로 시골 마을의 정이죠. 축제를 맞아 평소에 조용하던 시청도 시끌벅적합니다.
1: 한번 들어나. 본조르 표체레. 저선 선지 지원 다 거래야.
5: 그래서
1: città bella. Questa città piccola e tante gente vengono. Come ti senti?
5: È una bella emozione.
1: Sì.
5: Molto bella. È molto difficile, essendo pochi, non è facile accogliere tutte queste persone.
1: Sì.
5: C'è tanto lavoro dietro. Infatti giornate come questa mettono un po' di tristezza prima dell'evento in sé, perché comunque tutto il lavoro fatto rischia di essere rovinato dal tempo. Però è una grande emozione, perché
1: sì.
5: Noi così piccoli e è al centro del mondo per un giorno.
0: 마침 비를 맞아 몸이 으슬으슬했는데 정말 반가운 초대입니다.
1: 오, 여기 대단하신 분들이 다 모여 계셔. 그렇지, 윌레.
0: 워낙 이색적인 축제다 보니 이탈리아 전 지역의 방송국과 신문사에서 취재를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또 먹을 복이 좀 있거든요.
1: 정말 좋은 동네야. 지금 시간이 약간 점심은 조금 지났고 저녁 먹기에는 조금 이른 애매한 시간이거든요. 그럴 때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 밥 먹기 전에 이렇게 간단한 음식이랑 식전주 한 잔을 먹는 아페르티보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0: 차 문화가 발달한 영국의 애프터눈티가 있다면 와인을 사랑하는 이탈리아엔 아페르티보가 있습니다. 간단한 핑거푸드에 식전주를 곁들이는데요.
1: 이게 뭔가 복잡하게 먹지 않고 정말 간단하게 딱 빵에다가 햄만 딱 끼워져 있는 음식들입니다. 고소하고 짭짤하고. 맛있어. 별거 아닌데 맛있어요. 보니스모. 와, 그렇지. 나를 찍고 있는 감독님을 찍고 있는 감독님이다. 헬로.
0: 그때 한 분이 말을 걸어오시는데요.
6: Where you come from?
1: South Korea.
6: No,
1: South Korea.
7: Yeah, sure.
1: Are you working? Are you working now?
6: Yes.
1: Okay.
6: In the television. Abruzzo.
1: Ah, okay.
6: I love South Korea.
1: I really.
6: K-drama.
1: I really.

0: 여기 또 한국 드라마 팬이 계셨네요.
1: 아이쇼.
0: 어머.
2: 정말 어머. 안 본 드라마가 없더라고요.
0: 어머.
1: 에, 윤빈.
0: 윤빈? Lily famous in Italy to K-pop or K-drama? Where are
1: with Netflix.
0: 아, 오케이.
2: 작은 마을에까지 번진 한류 열풍.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안개 낀 오후, 주민들 모두가 기다려온 시간입니다. 뱀 축제에서 행렬만큼이나 중요한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너도 나도 뱀을 들고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0: 저분은 뱀이 엄청 많아요. 그물에다가 다 잡아오셨네요. 물고기처럼.
2: 시청한 로비엔 왠지 모를 긴장감까지 흐르고 축제 관계자들이 시민들의 뱀을 진지하게 살펴보는데요.
3: 그 cosa fai? Che cosa fa?
4: The most beautiful.
3: Ah.
4: The most big snake.
3: Wind.
4: Yeah.
3: What kind of snake is beautiful? How do distinguish the beautiful or not?
4: This is for the you recognize for the color.
3: Okay.
4: Ooh. Because it's bigger.
0: 뱀을 가지고 경쟁한다니 진짜 특별한 대회인 것 같습니다.
2: 참가자들 사이에 신경전도 장난이 아닙니다. 접전 끝에 선정된 수상자들. 사실 참가한 모든 사람들에게 상을 줍니다.
5: 에 ogni anno un'emozione, comunque sia sempre bello quando metti i serpenti sulla statua e fa la festa.
3: Sì, bello.
6: E niente. Il prossimo va a prenderlo.
2: 전통과 역사를 지키는 데 진심인 꽃글로 마을 사람들. 앞으로도 행복하고 정겨운 모습 이대로 변함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우연히 떠난 이탈리아 여행에서 자연에 압도되어 비로소 자신의 예술관을 확립했습니다. 괴테가 사랑한 중부 아펜니노 산맥을 따라 달려보는 길. 산간도로를 따라 달리다 아기자기한 마을 하나를 만나는데요. 살구빛 지붕이 아름다운 중세 마을 파첸트로입니다.
0: 아브루초는 이탈리아 안에서도 오지로 통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아직까지도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방언을 사용하고 있어서 외부인이 와서 알아듣기가 어렵고 까다롭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곳에서 이런 작은 아담한 마을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네요.
2: 축제로 떠들썩했던 꽃글로와는 또 다른 매력의 한적한 마을. 비가 와서 더욱 운치 있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며 잠시 쉬어가는데요. 거리는 한적하지만 마을을 가꾼 사람들의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0: 동네가 진짜 깨끗해요.
2: 지금은 이렇게 조용해 보여도 알고 보면 로마 시대 때부터 산악 휴양지로 사랑받아온 마을이라고 합니다.
0: 꽃을 이렇게 다 갖다 놨네.
2: 소박해서 더 편안한 시골 마을의 풍경.
0: Buongiorno. E che bel paese.
7: Grazie.
0: E che cosa fai?
7: Quei fiori.
0: Fiori?
7: Sì.
0: Ah, bello. Posso fare una foto?
7: Prego.
0: Grazie. Ah, è puta. Mi può spiegare da questa città?
7: Allora, questo è un borgo che si chiama Pacentro.
0: Sì.
7: Ti racconto meglio, esco fuori.
0: Ah, sì, sì.
7: Ok.
0: 밖에 나와가지고 설명해 주실 건가 봐요. 친절하셔라.
2: 여행길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 그런데 의외의 방향에서 나오시더라고요.
0: 어? 아, 여기. 아, 씨.
7: 링그레스소.
0: 아, 와. 에, 에, 그래서 그게 anche terracotta?
7: Sì, quello in terracotta. Sì.
0: Ecco, che significa questo?
7: Questo praticamente ogni strada ha il suo stemma.
0: Ah, perché?
7: Sì, questo praticamente l'abbiamo fatti, li hanno fatti i nostri artigiani per tutte le case di Pacentro.
0: Sì.
7: Questa è via San Francesco e ha questo stemma qui, con il numero civico della casa.
2: 인근 산에서 캔 흙으로 점토 공예품을 만드는 마을이래요.
7: Ho iniziato anch'io nel 2018 e faccio le statuine in terracotta, appunto. I mammucci di Pacentro.
0: Tu?
7: Sì, wow. Vuoi vedere?
0: Sì, sì, sì, volentieri. Andiamo.
7: Andiamo. Wow.
2: 흔쾌히 집 안으로 초대까지 해주셨는데요.
0: 그러나.
7: 그리고, 그리고.
0: 와. 와. 벨라. 와, 집이 이렇게 다 돌로 된 돌집이에요. 세상에.
2: 1층에선 가축을 기르고 2층에선 사람이 거주하던 옛날 집을 터서 개조한 집인데요. 이곳 중부 산악지대의 흰색 암석으로 지어 견고하고 단열이 잘 된답니다. 이곳에서 남편과 함께 점토 공예품을 만들며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다는 마누엘라 씨.
7: Questi sono i mammucci.
0: 어머나.
7: Le statuine.
0: Oh, bellissimo.
7: Questa è un'antica tradizione.
0: Sì.
7: Di Pacentro, viene dal maestro Giuseppe Avolio.
0: 와, 이거를 다 직접 만드셨나 봐요. 너무 예쁘다.
2: 이탈리아어로 구운 흙을 뜻하는 테라코타. 구우면 단단하고 치밀해지는 점토의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장식용 공예품입니다. 파첸트로 거주민들 대부분이 이 테라코타를 만드는 장인들이라는데요.
0: 여기 그림 속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재현을 하셔가지고 이 나뭇가지랑 풀이랑 돌까지 다 갖다 놓으셨는데 너무 예뻐요.
7: Ci ha aggiunto i figuranti che sono queste sono la riproduzione del suo periodo.
0: Ah, sì.
7: Con i vestiti tipici della zona,
0: wow.
7: Pacentro, Pettorano, Pratola, Sulmona, con i loro mestieri. Ad esempio qui ci sono vedi tutti i pastori con
2: 산 속에서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아부르쪼 지역의 생활상을 담아낸 테라코타.
7: Le vuoi vedere come si fa?
0: Ah, sì.
7: Vieni.
0: Wow.
2: Vedere.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게 해 주신대요.
7: Allora, tutto parte da un pezzo di argilla fresca.
2: 이 점토 반죽은 멋진 작품이 될 예정.
7: Vedi, fai così.
0: Oh, 앞머리입니다.
7: Sì. Ok. Adesso prendi un pezzetto così, tu fai questo.
0: Ok.
7: Anzi, io faccio questo. E inizi. Schiaccia bene lungo il bordo. Bene.
0: Cosa esci?
7: Esce una donna.
0: Una donna?
7: Una donna.
0: 채우는 거구나. 나가면 안 되고.
2: 생각보다 손가락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7: 왜네?
0: 더 해야 돼요? 나 잘했는데.
7: Bene, bene.
0: Ok.
7: Così. Ecco. Prendo su i denti. Così.
0: Perché? Perché qua,
7: per
0: così.
7: Unirle, per unire quel pezzo a questo.
0: K래서 이렇게 물이 스며서 접착이 잘 되려고.
2: 반으로 나뉜 인형 틀에 점토를 채운 뒤 틀을 합쳐주면 몸체의 기본 모양이 완성되는 건데요. 잘 붙게 꾹꾹 눌러줍니다.
7: 오케이. Adesso apriamo lo stampo.
2: 과연 잘 합쳐졌을까요?
0: 틀라?
2: 긴장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떼어내는데요. 몸도 잘 붙지 않았고 머리 모양도 망가졌습니다.
7: 지금 però si è staccata.
0: 쉽지 않구나.
7: Vedi?
0: 아, 이게 여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틀만 봤을 땐 어떤 모양이 나올 줄 몰랐는데 이렇게 치마 입은 예쁜 여인이 나왔습니다. 제가 꾹꾹 잘 못 눌러가지고 머리가 같이 안 붙어 나왔는데 선생님이 감쪽같이 만들어주셨어요.
2: 이제 기본 모양은 잡혔는데 아직 뭔가 좀 부족해 보이죠? 바늘로 디테일을 살려줍니다. 머리 수건과 팔 모양까지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고 손에는 귀여운 항아리를 들려주면 드디어 완성!
7: La mettiamo in forno.
0: Sì.
7: Un forno 1000 gradi più o meno. E viene di quel colore lì, come quel bambino. Okay. Questo colore viene.
0: 1000도 되는 온도에서 굽고 나면은 이런 색깔로 만들어진대요.
2: 화덕에서 구운 점토 인형에 추후 전용 안료로 색을 칠해주면 된다는데요. 기념으로 제 이름도 새겼습니다. 고향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마누엘라 씨. 우연히 만난 마을에서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산꽃마을 파첸트로를 떠나 이번에 향한 곳은 중남부 바실리카타주의 협곡마을 마테라입니다. 웅장한 협곡 사이에 위치한 오지 중 오지에서 최근 이색적인 마을로 유명세를 탄 마테라는 아주 오래전 석회암 협곡 지형을 따라 굴을 파고 들어가 형성된 마을인데요. 기원전 고대 로마의 점령으로 외부에 처음 그 존재가 공개되었습니다. 현재는 절벽 위로도 석회암 집들을 다닥다닥 붙여 지으면서 한층 웅장한 모습의 마을이 되었는데요.
0: 와,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협곡 위에 저 바위 위에. 와.
2: 어떻게 이런 곳에 집을 지을 생각을 했을까요? 난생 처음 보는 풍광에 입이 떡 벌어집니다.
0: 와, 진짜 멋있다. 와. 아. 이탈리아니? 아. E mi può spiegare un pochino della città? Questo posto?
8: Il posto della Brasile è un posto bellissimo. Noi siamo a 2 ore e mezza di macchina da qua, non proprio nato.
0: Sì.
9: Salerno.
8: Più vicino Salerno.
0: Mm.
8: Quindi noi averla vicina è stato più bello venirla a visitare.
0: Sì.
8: Non c'eravamo stati mai, quindi è stata una bellissima esperienza, una bellissima città, belle cose da vedere. Quindi ci è fatto molto piacere.
2: 지금은 남부를 대표하는 명소지만 옛날엔 집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빈민가였다는데요.
0: 예전에는 이 마테라에 이탈리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었대요. 그래서 뭐 위생 문제도 있고 질병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아예 1950년대 중반에 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킨 다음에 여기가 버려질 뻔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선사시대 때부터 역사를 담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곳을 뭐 파괴하거나 버려두기가 아까워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 지역을 다시 되살리고 보존하기 위해

0: 대한 노력 덕분에 이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큰일 날 뻔했어요.
1: 이후 이곳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영화 007,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등의 배경지가 되기도 했는데요. 정말이지, 할리우드의 단골 촬영지가 될 만한 멋진 마을이죠?
0: 와, 돌을 먹고 있네? 꼬사만지. 어머, 어머, 어머.
1: 돌을 장난감으로 갖고 노는 신기한 마을. 무언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거리에 자석 공예품 상점인데요.
0: 피아이 파테 아마노 끼에 리페로 이거 이분이 다 만드신 거래요. 세상에.
1: 직접 디자인하고 손으로 조각해서 만든 기념품. 연한 아이보리빛을 띠는 석회암은 거칠지만 고풍스러운 마테라를 표현하기에 딱인데요. 와, 솜씨가 보통이 아니시더라고요.
0: 와, 아, 미켈란젤로. 와.
1: 그야말로 거리의 예술가입니다.
0: E questa pietra è non è duro, non è
2: calcarenite,
0: sì,
2: tufo da
0: tufo,
2: parte, è molto morbida, friabile.
0: Ammorbida.
2: Infatti ci trovo fossili con
0: Sì.
2: piglie molto, molto particolari
0: Oh.
2: ed è molto morbida.
0: Quel palazzo è bene?
2: Sì.
0: Sì?
2: Allora,
0: Non è
2: innanzitutto
0: collasso.
2: Matera non è zona sismica,
0: Sì.
2: significa che terremoti non ce ne sono. Poi la casa è bella rinforzata,
0: Sì.
2: il peso, ogni tufo pesa dai 50 kg, quindi ogni blocco uno sopra l'altro crea una casa ed è bella resistente.
0: Sì.
2: Poi è bella, si sta bene dentro la casa che è fresca ed è arredata come una casa normale, solo rivestita in tufo.
0: Wow.
1: 무려 만여 년을 이어온 오랜 역사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연속 주거지로 인정받은 마테라.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곳을 떠나지 않고 도시를 지켜온 보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0: 오, 불이 다 켜졌어. 저녁에 보는 풍경은 또 완전 다른 풍경이네요. 예쁘다.
1: 마을 반대쪽 언덕에선 색다른 풍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0: 와.
1: 협곡 위로 어둠이 내려앉고 마을에 하나둘 불이 켜지면 또 다른 황홀경이 펼쳐집니다.
0: 거기 있는 등불이 뭐 네온사인이나 현란한 간판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빛만 저렇게 잔잔하게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곳이 왜 수많은 영화 제작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도시가 되었는지 왠지 알것 같습니다.
1: 긴 시간 많은 이야기를 품어온 이탈리아의 마을들. 언제나 지금처럼 반짝반짝 빛나기를 바라봅니다.
0: 이탈리아 남부의 중심지 나폴리에 왔습니다.
3: 이 맛이 너무 그리웠어.
0: 고대 유적에서 공연을 보는 경험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3: 야, 와우, 야.
0: 엄청 독특해.
4: 더블유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러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5: DB라면 됩니다.
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5: 됩니다.
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5: 됩니다.
9: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5: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5: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승더멀류씨 포트메리오 원형 개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내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6: 진단비도요?
0: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전날부터?
0: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9: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8: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승더멀류 씨 포트메리오 원형 개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2: 이어서 EBS 뉴스 시리가 방송됩니다.

0: 여기가 구포에 한 400년 됐어요.
1: 즐겁잖아요.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0: 여기 연차!
2: 여기 연차!
3: 낙동강 천산맥이가 전체가 다 오고 있어.
4: 나가 이 말이야.
5: 아, 멘트요.
4: 빨리빨리 움직여. 이래가 이거 작업 못해.
6: 다시 요 낙동강에 모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한 우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7: 좋지, 우리 집인데.
8: 그때가 그립네.
0: 그립지.
7: 낙동강에 이제 동무들하고 맨날 빨가 벗고 수영하고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까지 늦추는 방안이 8년 만에 다시 논의됩니다. 정부는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생기는 돌봄 공백을 줄이고 사교육 부담도 덜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어린 학생들을 학교에 더 오래 머물게 하는 게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태희 기자입니다.
1: 초등학교 1, 2학년은 보통 4, 5교시 수업을 마치고 오후 1시 전후 학교를 나섭니다. 원하는 학생은 늘봄학교 등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지만 정규 수업은 이때 끝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 2학년 수업을 늘려 오후 3시쯤 하교하는 방안을 놓고 오는 3일 정책 포럼을 시작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갑니다. 저학년 수업 시간이 다른 나라보다 짧단 점도 이번 논의의 배경입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1, 2학년의 연간 수업 시간은 OECD 평균보다 28.7% 적습니다. 학생은 줄고 학교 여건은 나아졌지만 학교와 교사가 부족했던 시절 정해진 짧은 수업 시간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때보다 하교 시간이 갑자기 빨라지는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실제로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자녀가 만 5세일 때 2.9%까지 낮아졌다가 초등학교 입학 시기인 만 6세엔 12.5%로 다시 높아집니다.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생기는 돌봄 공백을 학원으로 메우는 가정도 적지 않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일반 교과 사교육을 이용하는 이유로 돌봄을 꼽은 비율은 46% 안팎에 달했습니다.
2: 학부모 입장에서는 갈라질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면 찬성할 수 있죠. 학교가 교육뿐만 아니고 타가 기능을 맡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든가 부부들 직업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 맞겠죠.
1: 하지만 수업 시간을 늘리는 데 대한 반대도 적지 않습니다. 초등교사 노조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2만 9천여 명에게 물었더니 오후 3시까지 6, 7교시 수업을 할 경우 65.5%가 힘들고 지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3: 학교 오래 잡아두는 거는 사실은 저는 너무 싫고, 아이는 안전하게 집에서 양육장 있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학교 시간 조정보다는 퇴근 일찍 시켜주는 거.
1: 교사 4,6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97.7%가 수업 시간 확대가 학생의 학습과 정서, 신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4: 학교의 교육의 기능과 보육의 기능을 좀 구별하지 못한 채로 공백에 추진되는 점과 또한 돌봄의 공백이 교육의 공백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1: 비슷한 방안은 2018년에도 추진됐지만 아동 발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던 반발 속에 무산됐습니다. 8년 만에 다시 시작된 논의, 돌봄 공백을 어떻게 줄일지와 함께 수업 시간을 늘리는 것이 저학년에게 적절한 교육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0: 세계 최저 수준이던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0.8명대로 올라서며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임신과 출산을 미리 준비하려는 부부도 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가입력 검사 수요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예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는 신청이 중단되고 검사를 받고도 비용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5: 임신 22주 차인 30대 유나 씨. 지난해 가족 계획을 세우면서 남편과 함께 가입

0: 입력 검사를 받았습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까지 검사비를 돌려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도 덜었습니다.
1: 18만 원이라는 금액이 되게 큰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선정 검사 비용을 이제 사실 전액 지원받은 거나 다름없다 보니까 이제 가게 신청한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겨우 이제 지원해서 받았죠.
0: 임신을 미리 준비하라는 수요가 늘면서 가입력 검사 지원 신청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시작된 가입력 검사 지원 사업은 첫해 7만여 명이 이용했지만 지난해에는 25만 명 수준으로 3배 넘게 늘었습니다. EBS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서울에서는 올해 7월까지 7만 명 넘게 지원을 신청해 이미 연간 예산의 75%를 소진했습니다. 마포와 관악, 서초와 송파 등 4개 자치구는 예산 소진으로 신청 접수를 중단했고 서대문과 노원, 성동구도 예산을 거의 다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검사를 받고도 예산 부족으로 비용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사람도 4,142명에 달합니다.
2: 국비랑 매칭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에 따라서 이제 시비 구비가 배정이 되거든요. 8억 정도 받았는데 네, 그거 갖고는 좀 더 부족하고
0: 서울시는 국비 추가 배정 상황에 따라 신청이 중단된 지역의 접수를 오는 9월에서 10월 사이 재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지급하지 못한 검사비는 내년도 예산을 활용해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3: 작년에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검사를 받지 못하는 현상이 되풀이되는 것은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0: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이 예산 부족으로 멈춰서지 않도록 정확한 수요 예측과 적기에 예산을 확보하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4: 정부가 인공지능 AI 인재를 키우기 위해 4대 과학기술원의 학생 정원을 대폭 늘립니다. 과학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한 영재학교도 5곳이 추가됩니다. 서진석 기자입니다.
5: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의 AI 교육과 연구 규모가 대폭 확대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 5년간 과학기술인재정책의 밑그림을 담은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핵심은 AI 인재를 더 많이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겁니다. 카이스트와 디지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에 AI 단과대학을 설치하고 2030년까지 학생 정원을 750명 늘립니다. 학부생 400명, 대학원생 350명을 늘려 흩어져 있던 AI 교육과 연구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입니다. 우수인재가 학사부터 박사까지 7년 만에 마칠 수 있는 패스트트랙도 도입됩니다. 학부 3년과 석박사 통합과정 4년을 연계한 카이스트 튜브와 AI 학석박 통합과정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또 현재 3천여 명인 이공계 장학생을 2030년까지 1만 명으로 3배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과학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한 영재학교도 확대합니다. 우선 카이스트와 지스트 부설 영재학교가 각각 충북과 전남 광주에서 오는 2029년 문을 엽니다. 영재학교가 없는 지역에서는 일반고 3곳가량을 영재학교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강원과 경남, 경북, 울산, 전북, 제주, 충남입니다. AI 인재를 조기에 발굴해 집중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4: 네, 이상으로 9월 1일 EBS 뉴스 12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최후의 인류가 방송됩니다.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연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 친구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The United Nations has warned that the current climate crisis poses an unprecedented threat to human survival.
4: 진짜 지구가 망가져가지고 여기도 전혀 다른 모습이 됐구나.
5: 우주기지 느낌인데 좀?
4: 그니까.
6: 나 이런 게 처음 와. 봐봐! 나 닭살 돋았어!
7: 이게 완전히 다 밀폐가 돼 있겠구나.
8: 이게 완전히 닫힌 생태잖아요.
9: 3월 13일, 91년도, 92년도에 누가 먼저 여기 와서 연구를 했나 봐요.
10: 뭘?
11: 여기 노트가 있는데.
10: 미래를 심은 지 4개월 만에 수확했다.
11: 어? 피자를 만들어 먹었대.
10: 어? 어? 오?
12: 나는 순환의 빈자리를 드러내는 거울.
13: 이전에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과학자는 아니겠다 생각해.

0: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1: 으, 이 뭐야?
2: 왜? 어, what happened? 괜찮아?
0: 여기 기타도 있는데?
2: 뭐예요?
3: 많이 본 듯한 눈이.
2: 아니 잠깐만, 기타 칠 줄 아세요?
3: 아예. 기타 못 치네. 제일 잘 어울려 여기서.
0: 여기다.
2: 할게.
4: 그러니까 두 개를 내가 먼저 나는데.
2: 이길 수 있지 않아? 그래도.
5: 이렇게 해요.
2: 어? 아니지. 아니 여기서
5: 이렇게 두 개만 가져가시면 제가
2: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6: 히든.
2: 그거 강의를 어떻게?
4: 저 태균맨 좀 불러와 주실 수 있을까요?
0: 태균맨 제가.
4: 태균맨!
2: 태균맨!
6: 오, 이거는 뭐지?

0: 할리퀸? 할리퀸?
1: 몇몇은 아주 멋진 별명을 가진 시에라, 레이저, 닥터.
2: 그냥 너무너무 궁금해서 훔쳐보는 거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너무 심상치 않은 거예요.
1: 쟤는 퍼스트 노드고 나는 라스트 노드예요.
2: 그러면은 저 시설에 있었다. 아니면 여기
1: 30년 전,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일 위에 있는 사람이.
2: 너무 소름, 뭔가 소름이 확 끼쳤어요. 근데 막 속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약간 오 소름 이런 느낌이었는데, 막 저랑 낙순쌤이랑 일기를 찾았잖아요. 그런데 그 일기에 나온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 몇 개 썼어요?
1: 지금 세 개, 다섯 개 남았어요.
2: 우리가 뭘 알아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1: 그리고 어제는 뭔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기압이.
2: 그런 걸 계속.
1: 얘네들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2: 네.
1: 그리고 저는 제일 궁금한 거는 지금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지가 궁금해요.
2: 이곳에 존재하나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1: 이게 좋을 것 같아.
2: 네. 무슨 일이에요? 둘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1: 그러니까 이전에 여기 있었던 사람들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3: 메시지가 남겨져 있던 메시지?
1: 아니요. 저랑 소통했어요, 지금.
2: 이거를 와, 대박 사건이다.
1: 아, 제가 먼저 들어갔을 때 일단 아이디가 퍼스트 노드라는 사람한테 적응은 잘 했나요? 라고 이렇게 그냥 왔어요, 메시지.
4: 적응은 잘 했나요?
1: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우리가 의심하고 있던 우리를 부른 사람인가 보다. 승우 씨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5: 우리랑 같이 있긴 했어요.
1: 그럼 알리바이가 있네.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할리퀸이라고 그랬어요.
6: 할리퀸?
1: 네, 할리퀸.
3: 조커랑 다니는 거 아니야?
1: 맞아요, 조커. 그래서 뭔 이름이 그러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할리퀸이라고 그랬고 여기에는 레이저, 닥터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었고
6: 총 8명이 있었고
1: 총 8명. 그래서 너네 여기서 뭐 하고 있었냐? 라고 물어봤더니 화성으로 이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여기서.

0: 생존의 날과 좋을 것 같아요. 오래 있었네? 근데 이 분? 20분?
1: 그래서 지금 만질 수 있는 형태로 살아있냐, 당신의 순결을 느낄 수 있냐, 라고 했는데, 순결은 모두가 이어져 있지, 라고만 애매하게 답을 하는 거야.
0: 더 똑똑하게 물어봤어야 됐어. 뭐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의 숨도 어찌됐건 우주 안에 있을 테니, 이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 돼버렸어.
2: 질문을 계속 할 수가 있던 거야?
0: 여덟 개밖에.
2: 여덟 개, 개수 제한이?
0: 그 안에 살아있던 여덟 명 개수만 받았어요.
3: 뭘 얻은 거예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는 걸까요?
0: 뭔가 그런 생태계, 폐쇄된 생태계 안에서 살아남는 실험을 했었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갇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들어왔다고.
4: 우리가 비슷한 상황 아니에요?
1: 똑같은 상황이죠, 사실.
4: 그렇죠.
1: 네.
0: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는, 어떤 지점에서 실패했고. 산소가 없어졌대요. 근데 8명 때문에 없어진 것 같진 않고, 계산하지 못했던 다른 생명으로 인한 변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모든 걸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은 생명

0: 친구들이 같이 있었어서 그게 힘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1: 네, 그것 때문에.
2: 에일리언 막 이런 거면 어떻게 에일리언 막.
3: 그 얘기는 산소가 부족해진다는 건 우리 말고 다른 생명체가 같이 타 있을 가능성이 높다.
1: 그렇죠.
0: 식물이나 그 곤충들 그리고 미생물도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3: 식물은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식물은 산소를 주기 때문에.
4: 근데 식물이 죽으면은 오히려 안 좋잖아요. 죽어서 이게 그러면은 분해를 시작하면은 더 이상 산소는 없지만 이산화탄소를.
3: 근데 이야기했던 곤충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1: 아까 어저께 저희가 개미떼를 봤어요. 승호 씨랑 돌아다닐 때 개미떼가 있었어요, 아까.
5: 개미떼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진 않을 것 같고 훨씬 더 많은 개수거나
1: 뭔가 있을까요?
5: 혹은 거대하거나.
0: 아니면 미생물이 이산화탄소를 만들거나 아니면 산소를 먹는 애들 있나요?
3: 둘 다 있죠.
5: 둘 다 있어요.
1: 멧돼지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5: 그럼 맛있겠죠. 먹어야죠.
1: 이기고 나야 맛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시설이 끝났나 봐요.
4: 아, 우리가 라스트 노드래요?
1: 우리가 라스트 노드예요. 제가 답하면 라스트 노드로 떠요.
4: 네. 마지막 노드라고?
1: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시설에서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4: 아니 그리고 왜 우리가 일곱인지도 뭔가 신기 산소 부족이어서 한 명을 줄인
1: 아니 제 생각은 한 명 오다가 죽은 것 같아요.
3: 아, 맞아요. 우리 옷은 8개가 걸려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비어 있었잖아요.
4: 동그라미가.
1: 그냥 걔가 마지막 질문을 해놓고 열받는 거 한번 해볼까? 이게 좋을 것 같아. 너 몇 살이야? 그랬더니 너보다 많아. 가 왔어요.
2: 그 한국식 질문에 긁히는 거 보니 한국인이 맞는 거
1: 한국인일 거예요.
0: 아, 배고파서 죽겠다.
4: 와, 부대찌개 먹고 싶어졌어. 우와!
5: 부대찌개? 와, 맛있겠다.
4: 그쵸. 그래서 잘 살 때 잘 했어야 되는데.
6: 부대찌개 약간 라면 사리 같은 거.
0: 사실 저는 스팸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전투식량이 너무 맛이 없었어요.
1: 꼬덜꼬덜해.
4: 떡 뜯어서.
6: 아,
4: 치즈떡.
6: 좋아.
4: 갑자기 눈이 크게 빠졌어. 치즈떡.
7: 누스.
8: 누스가 말을 걸었다.
9: 이제 생존을 이어갈 끼니를 직접 마련할 시간입니다. 이곳은 자급자족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밀폐 생태계입니다. 함께 밥상을 나눌 식구를 선택하고 밀폐 생태계 속 제한된 식재료를 활용하여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한 끼를 만드십시오. 유리천장 아래는 식재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숨겨진 보물을 찾는다면 완벽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5: 요리도 하고 보물 찾기도 하라는 건가? 동시에?
4: 그런가 봐요. 식재료를 찾아서 직접 요리를 한다.
9: 우승팀에게는 7개의 시드가 주어집니다.
4: 팀인가 봐, 팀. 우승팀.
1: 완벽한. 맛있는이 아니에요. 완벽한.
4: 완벽한지?
5: 단단지. 생존을 위한 거니까.
4: 아니, 근데 생존을 위한 거면은 좀 이렇게 불도 좀 덜 쓰고 에너지를 좀 덜 써야 되는 걸로 가는 거 아니에요?
5: 와, 그리고 천재가 봐.
1: 저한테 완벽한 식사의 기준은 이거만 먹어도 되는 음식. 그러니까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적절히 함유되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식이섬유나 뭐 비타민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0: 지속 가능한, 계속해서 소비할 수가 있는 음식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맛없는 음식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이상 먹기 싫어지면 살기 싫어지잖아요.
10: 식재료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우리 팀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1: 근데 아까 뉴스가 조리기구를 3개 보여줬어요.
4: 아, 맞아. 그릇이 3개였어요.
1: 우리는 저 친구의 말을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 3개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요리를?
5: 게...
2: 그렇죠. 그래요. 그런 디테일을 잡으신 우리 낙준쌤에게 덤스업 할게요. 둘, 셋.
11: 가위바위보를 한 다음에 둘, 둘, 셋이 나올 때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요?
2: 그래요.
10: 좋아요.
11: 자, 가위바위보.
2: 가위바위보.
4: 아. 어, 셋! 둘, 셋! 둘, 셋! 오!
5: 왜 이렇게 나라 이름 표정을 지으시죠, 선생님?
10: 그 셰프님들처럼 그냥 이렇게 아.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쁘게 이렇게.
1: 일단 요리를 잘한다고 했고 좋아한다고 했고 제가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라 듬직하더라고요.
0: 나는 여기다 이렇게 해도 돼요?
1: 맛있게 드셨어요, 이 홍제?
4: 어때요? 좀 깜찍해. 오!
0: 빠른 진행. 맡아주는 우리 은지 언니랑 땅에서 뭔가를 가져오고 만들어야 되는 미션인데 지지락자랑 같이 됐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내가 우승할 수밖에 없다.
10: 본 것 같아요.
4: 두 분 세신자, 세신자.
5: 약간 그냥 초밥 잘 만들 것 같아.
12: 제가 못하는 요리를 잘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또 되게 행동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0: 내 말이
1: 탄산? 오 뭐야? 이게 뭐야?
2: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0: 짱이다.
3: 오 이거 할리퀸 씨가 초대한 건가?
4: 지금부터 2시간 후 심사가 시작됩니다. 조리 구역에는 팀당 한 명만 입장할 수 있으며 원할 시 언제든 교체할 수 있습니다.
0: 셰프님이 가시면 되겠다.
4: 요리를 완성하면 종을 올려주세요.
1: 그래도 되니까. 네.
3: 시작이야. 시작이야.
1: 시작한 건데? 아 뭐야? 잠깐 저. 왼쪽 어디?

0: 거의 식물만 있는 생태계라고 생각했거든요. 기껏해야 개미 정도? 근데 밤이 되니까
1: 왜? 괜찮아? 어, what happened? 엄마야, 나 사람 살려. 바퀴벌레.
2: 와, 대형 바퀴.
0: 아이씨. 너무 바퀴벌레가 많은 거예요. 그것도 되게 큰 애들이. 그래서 저는 그냥 편견에 약간 바퀴벌레는 더러운 데 산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더러울 게 전혀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바퀴벌레가 무슨 꽃인가? 꽃 같은 데가 바퀴벌레가 막 몇 마리가 막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오, 이거는 뭐지? 생태계에 빈틈이 있으면 뭐가 막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이 폐쇄된 생태계를 지구와 흡사하긴 했겠지만 이것 때문에 설마 여기가 망가졌나?

0: 저는 내부를 찾으려고 마음 먹었죠. 왜냐하면 모두가 밖에 나간 초이스를 했잖아요. 프라이팬이라든지 아니면 냄비, 그리고 음식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쌀이나 밀가루 같은 재료는 뭔가 키친에 숨겨져 있지 않을까 베팅을 했어요.
1: 우와! 대박! 쌀! 와우! 밀가루! 쌀을 씻고 안 쳐보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서 쌀을 다 쓸 것이냐 아니면 남겨둘 것이냐. 생존 게임인데 다 써야지.
2: 근데 2층에 올라가서 뭐 있을 것 같지 않아요?
3: 뭐가 있을 것 같아요.
2: 아, 그죠?

거기서 제일 먼저 보였던 거는 벽면에 붙어 있던 어떤 사람들의 사진과 레시피 그리고 어떤 글들이었어요. 아, 염소도 있었네. 염소 키우고, 와 진짜 대단하다. 구황작물 막 이런 거 전에 이곳에 왔던 사람들의 흔적이 아닐까 싶었는데 그 사람들도 뭔가 음식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0: 갖고 와도 되는 건가?
1: 몰라.
2: 저도 근데 이렇게 보면은 레이스 토마토 포테이토 케이크고 포테이토 두 개, 어니언 하나, 토마토 하나, 티푼 솔트. 네, 그럼 이렇게 할까요? 그 포테이토 케이크랑 스크럼블 같은 거, 막 계란찜이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볼까요?
0: 알겠어요.
3: 거기 레시피가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단순하면서 맛있고 그리고 동시에 포만감도 줄 수 있는 레시피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재료를 손질을 할 테니 이제 낙준 쌤한테 이 재료들이 보이면 좀 구해 달라.
0: 승호 씨가 그림 도표 같은 거를 구했습니다. 바이오스피어 2에 있는 어떤 식물들에 대한 정보였는데 거기 먹을 수 있는 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4: 이게 이거라고? 이거!
0: 고추? 그거를 좀 발견했고.
5: 금귤이 있다. 금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 개만 뜯어갈까요?
6: 괜찮다. 이거 한 다발을.
5: 이거 뭐 따도 되는 건가? 먹어도 되는 건가? 일단 따보자. 느낌 이상해. 느낌 이상해.
7: 이게 뭐야? 이게 여기 뭐야? Yes, baby!

0: 여기 엄청 뭐 많아요. 팝.
1: 브로콜리.
0: 이거는?
1: 바질 있다, 바질.
2: 좋다, 좋다.
1: 횡재, 횡재.
0: 어? 딜이 아니네?
1: 그거 페넬.
0: 페넬. 페넬 뭐야?
1: 페넬 약간 리코리쉬 맛이 나는데 샐러드 만들 수 있어, 그거.
0: 얘네, 얘도 구우면 맛있죠? 이 끝에?
1: 이 패면, 어. 뭔지 알겠지? 아, 로스트 베지 하면 되겠다. 이거 두 개, 이렇게 세 개. 아, 야채 샐러드
0: 다 가져가.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몰라.
1: 어, 잠깐!
0: 뭐. 감자! 잠깐만.
1: 우리 요리 시작해도 되겠는데?
0: 우리 감자, 입이? 감자 한.
1: 여러 개 갖고
0: 왔네. 오케이. 이거를.
3: 아, 와, 뭐예요? 왜 이렇게 많아?
0: 저기 밭이 있어요.
3: 왜 우린 하나도 없어?
4: 잠깐만, 우리 회의를. 네.
3: 근데 제가 여기 있는 것 중에 뭘 찾았냐면 딱 요거밖에 없어요, 열매가.
4: 아, 그럼 요리를 어떻게 하지? 너무 안타깝게도 낙순쌤이 이제 제가 그 레시피에 적혀있던 거 그 재료들을 못 구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과감히 포기를 하고.
5: 좀 더 찾은 게 있긴 해요, 벌레들.
4: 건조된 거네, 다행히. 챙기고. 프로틴이니까. 사실 곤충을 넣을까 말까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알지 못하는 맛이기 때문에. 근데 어디선가 얼핏 들었을 때 아, 곤충이 되게 단백질이 많다, 풍부하다라는 생각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주가 되는 음식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저한테는 그게 완벽한이었어요.
5: 그냥 종합 채소, 채소 볶음, 그리고 후식으로 바나나 주고.
3: 단백질하고 다 있잖아요. 완전 완벽하지, 사실.
5: 네.
3: 우리 맛있는 식사를 하려고 하는 게 완벽한 식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4: 그쵸, 영양가가 풍부한 식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
6: 야, 이 길은 또 첨부네. 여기 뭐가 있나 본데? 여기 이거 장화 있는데 대충 챙겨서. 으악! 깊어! 아, 기분 되게 들어, 여기. 아니, 이게 그냥 물컹물컹하기만 한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이 뭐야. 오, 이상한 거 있다. 이게 뭐지? 닭이 달려있어.
4: 어?
6: 어?
4: 통과해? 아이씨, 여길 먼저 왔어야 됐네.
3: 여기구나. 이거는 누군가 이거를 신경 써서 가꿨지 절대 자연적으로 탄생했을 것 같진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불과 몇 개월 전에 또 있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자 두 개?
4: 이 안에
3: 뭔가 동물이나 살아있는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 닭이 있었어. 닭털이 있어.
4: 잠시만요.
6: 어, 잠깐만. 잠깐 열려 있는 거 아니야, 이거?
3: 원래 보통 이런 시골은 아, 승호 씨,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
6: 그거 맞아?
4: 금방 뺄 것 같아.
3: 승호 씨, 나 무서워.
4: 금방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3: 승호 씨, 나 무서워. 아니, 열쇠가 있지 않을까?
4: 열쇠?
6: 어!
3: 야!
4: 어?
3: 해봐.
6: 여러 개 나오면 나눠 가질까요, 우리?
3: 그래. 근데 뭐가 있는데?
6: 몰라.
3: 아니, 뭘 들어가!
6: 혹시 모르잖아, 이런데. 왜 됐다.
2: 어. 아. 달걀.
6: 나눠 가는데 성공했다.
2: 네.
3: 아, 이거는 그냥 그 가져가자 주문을.
6: 아, 우선 세금이한테 가야겠다.
3: 와, 나 노른자 봤을 때는 진짜

0: 채널 밀도가 높잖아. 오! 저 뭐야? 저거 뭐야? 아니. 아, 여기 밑에 귤 많은 것 같아.
1: 이거 페널 샐러드에 너무 맛있겠다.
0: 오케이, 샐러드.
2: 어, 왼쪽. 와. 이거.
0: 이거 뭐지?
2: 시드를 먹는 거다.
0: 오, 천재.
2: 몇 개 있어요? 나 두 개 있어.
0: 아, 두 개. 여기 세 개 넣어야 되나 봐. 오케이.
2: 오, 이럴 때, 이럴 때.

0: 아시드를 넣었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 나올 것이다. 고기류라던가 가축이라던가 조금 구하기 어려운 희귀 재료지 않을까?
1: 오케이. 오케이. 이게 그 소독하는 거거든요.
2: 청정 청정 시설로 가나 본데. 이걸 입으라는 건가 보다.
1: 그런 거 같아요. 이거
2: 대기 방역복. 아니 이거 안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오, 약간 나.
1: 오케이, 같이 갑니다.
3: 같이 가요.
0: 아, 엄청나게 이 균에 대해 관리를 하는 곳이겠구나.
2: 이거 뭐야? 오!
3: What is this?
2: 이거 켜도 되나?
0: Entry.
2: 우와! 어. 우와!
3: 우와!
2: 우와! 우와!
3: 불이 켜지는 순간 어마어마한 채소들이 벽의 한쪽만 그냥 쫙 깔린 거예요.
2: 신선한. 아니 이게 몇 년 만에 보는. 아니 이게 몇 년 만에 보는 채소예요? 어머
1: 진짜.
2: 어머
1: 종류가 10개가 넘는 것 같은데?
0: 여린 잎을 가진 채소가 사실은 각박한 상황에서는 진짜 키우기 힘들거든요. 관리도 힘들고. 그래서 그 상추 잎 같은 게 나왔을 때 정말 금 같은 상추겠구나.
1: 케일! 와우, 케일!
2: 아, 이거 뿌리채 쑥 뽑으면 된다. 청경채, 오케이.
1: 이게 그래도 기지에 있는 좀 소중한 거니까 너무 과하게
3: 살살 뽑아야 돼, 뽑아야 돼.
1: 수확할,
2: 안 쓸 거는 수확 안 해도 될 것 같고.
1: 이거 버터 레터스 쓴 것 같은데?
2: 버터 상추라고 되게 부들부들 맛있는 상추 있거든요?
3: 좋아요.
2: 이렇게만? 오케이, 충분해.
1: 빨리 가자, 형수한테.
2: 특템, 특템! 아니, 몇 년 만에? 몇 년 만에 채소를 본 거야?
1: 진짜 오랜만에 무기질 충전.
0: 그 지속 가능성도 이게 스마트팜이라는 게 크게 농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좀 빨리빨리 키울 수 있잖아요. 특히 상추 같은 거는 잎이 빨리 자라니까. 희귀성도 높으면서 에너지의 효율도 좋아서.
3: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샐러드 하나, 그 메인 요리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0: 우리가 이태리식으로 최대한 하는 걸로 해보자. 파스타라던가 리조또라던가 뇨키 이런 원팬 요리를 해보자라고 해서 형서 씨가 요리를 맡게 됐고요.
4: 겁나 맛있게 만들자 이렇게 생각해서 유승호 선배님이 되게 견제가 됐어요. 요리 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 있고 이런 거 아니겠지?
5: 35분 정도가 남은 시점에서 저는 결심이 섰어요. 난 10분 안에 내가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6: 어우, 잘하는데?
7: 너무 기가 막히게 됐네. 파 같은 건 막 톡톡톡톡. 못하는 게 뭐지?
8: 안녕하세요. 이거는 망고, 먹기 좋겠다. 계란, 좋아. 아주 좋아. 일단 이쪽에 놔두고 일단 우리가 전략을 한번 짜보자. 무조건 맛있는 계란이 있어. 그러니까 이건 그냥 구워도 되지만 밥과 함께 볶아주면은 되게 맛있을 것 같아. 망고 썰어가지고 섞어넣고 우리가 볶음밥 같은 걸 만들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9: 밥이 된다면.
3: 이게 뭘까?
10: 소금 하나만 있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선생님, 이게 뭔 줄 알아요?
11: 염화칼슘. 잠깐만, 이건 뭐예요?
12: 효모 같은 건 없어?
10: 응? 이게 뭐예요? 응?
11: 짜!
10: 짜? 소금이다.
11: 아닌가? 잠깐만요, 내 손이 짠 걸 수도 있어.
10: 이게 뭐야? 이게 뭔데? 나 좀 알려줘. 이게 뭐야?
2: 근데 약간 뜨거운데?
10: 뜨거워?
2: 응.
11: 솔직히 저 진짜 멍청하게 처음에 보고 아 이거 소금인가? 그러고 입에 넣었다가 약간 뜨거워져가지고 맛이 좀 찝찝해지더라고요. 아 이거 제설제 때 쓰는 그거구나.
9: 소금은 씨드로 사는 거 아닐까? 뛰자! 자판기에 소...

0: 토마토랑 올리브 오일 그림이 있었거든?
1: 그래. 시드 익스체인지. 소금. 소금. 설탕, 올리브. 세타 나와. 아, 씨. 하나. 아씨.
0: 이놈의 그 시드 자판기가 조금 있는 게 나올 줄 알았다면 안 뽑았죠.
2: 나이스. 비비에 유리규시. 일단 감자를 삶습니다. 그리고 감자를 으깁니다. 거기다가 밀가루랑 계란 하나를 넣습니다. 그리고 반죽.
3: 오케이, 우리 뇨끼 나왔습니다.
2: 찰흙 도우 같은 그런 느낌이 되면은 길쭉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칼로 딱 들어간 그 모양 통통통통통통 썰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일리톨 같이 생긴 그 모양이 여기가 쫄깃쫄깃해지거든요. 맛있습니다.
3: 그냥 이런 느낌 괜찮아? 이런 느낌
4: 거친 느낌?
3: 거, 거친 느낌. 오케이.
2: 초록색이어서 맛없어 보이니? 라고 생각하지만 분파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맛있지 않겠습니까?
3: 핫팩! 우와! 나 포크 하나만 주세요, 이거.
4: 너무 맛있어.
3: 맛있어, 이거.
5: 올리브유랑 시트러스 과일 즙을 좀 짜서 소금이랑 섞어서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었거든요.
3: 아, 근데 이 정도면은 충분.
6: 나는 맛있는데, 나는 상큼하니 좋은데, 뭔가 킥이 부족해요. 레몬 껍질을 이렇게 싹싹싹. 아, 레몬 냄새.
5: 아, 김깡 같은 거를 좀 편으로 써서, 그 다음에 마무리는 뺀넬로 했고요.
6: BBC도 굉장히 요리를 잘하고 또 한결 씨도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아, 뭘 해도 우리가 1등 할 수 있겠다.
7: 제가 곤충을 음식에 넣을 거다라는 걸 보여주면 이분들이 뭔가 좀 거부감이 든다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하는 요리에 뭔가 이게 해를 좀 끼치게 될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좀 지켜보고.

0: 산단지 종합볶음을 노린 요리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벌레라고 하면은 이제 비주얼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거 말고는 사실 저는 크게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만족했던 식재료는 전 미럼이었습니다. 미럼이 좀 잘못하면은 약간 쓴맛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만 좀 등급이 높은 미럼이었어요.
1: 밥이 나쁘지 않다. 어떤 것 같아요?
2: 오,
1: 밥 괜찮은 것 같아요?
2: 네.
1: 가장 안전한 거, 파는 맛이 없을 수 없다. 계란도 맛이 없을 수 없다. 밥도 맛이 없을 수 없다. 얘네를 섞어주면 되지 않을까?
3: 한 종류의 음식만 먹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나올 수 있는 가장 기본 음식이 볶음밥.
1: 밥이 누룽지가 되고 있어. 괜찮다. 근데 이 조금의 계란도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우리는 생존해야 되는데 재료를 너무 낭비하면서 쓰고 있어. 맛을 한번 봐봐. 트라피 나왔는데 새 거야. 먹을만해?
4: 난 괜찮은 것 같은데?
1: 자, 우리 두 번째 요리 들어갑니다.
0: 여기는 뭐 하는 거예요? 또르띠아?
5: 또띠아를 만들 혹시 당신 멕시코 사람이에요?
1: Sí, claro.
5: Sí, claro. Taco, taco, nuts.
3: 또르띠아라고 했지만 난처럼 나온 이 요리도 극한 환경의 사막에서 중동 지역에서 많이 먹는 음식이기도 하고, 불이 있으면, 밀가루가 있으면, 물이 있으면 반죽해서 가장 간단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거든요.

0: 그래서 근 안에다가 뭐 채소를 싸 먹을 수도 있고 망고를 올려 넣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1: 네, 또르띠야.
2: 4분 남았어요. 3분 49초. 4분에서 또
3: 있다.
1: 망했다.
3: 망했다고? 이야.
1: 망했어. 망했어. 아, 지금 내가 지금 막 마비됐다.
4: 힘내요. 3분이에요. 할 수 있어요. 이스트 선.

0: 맛있어.
1: 야, 이거 소스 때문에 무조건 맛있다.
0: 어, 맛있어.
1: 걱정하지 마라.
2: 야, 지금 뭐 이렇게 이쁘게도 좀 꾸며봐, 좀.
3: 우와!
2: 우와!
3: 어머, 이게 무슨 맛이야.
2: 어, 조심해.
1: 이거 뭐 하면 돼, 형수씨? 냄새 너무 좋아요.
0: 이 정도면?
1: 될까요?
3: 예!
4: 너무 잘했어요. 제한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요리를 완성한 팀부터 여러분이 만든 요리가 왜 완벽한 한 끼인지 증명하십시오.
3: 고생했어요.
5: 아유, 우리 승호 진짜 최고의 셰프. 연애는 영광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2: 알겠습니다.
1: 따라라라따.
6: 처음부터 강한데?
2: 이 음식의 이름은 미스터 벌레왕입니다.
0: 오마이갓. 미스터 벌레왕.
1: 일단은 초밥왕을
2: 패러디하셨구나. 예, 그렇죠. 초밥왕을 이름을 바꿨고. 와우.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과연 이쁘고 맛있고 그런 것이 중요할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배고픈 환경 속에서 탄수화물, 감자 들어갔습니다. 대신할 수 있고 단백질은 달걀, 와우. 번데기,
3: 와우.
2: 미럼, 와우. 그다음에 메뚜기.
3: 와우.
2: 네.
7: 바퀴벌레는 아니에요?
2: 바퀴벌레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5: 네. 오.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미래.
7: 미럼을 먹는다고요?
5: 미래요, 미래.
2: 와우. 제가
0: 이거
2: 돌면서
0: 진짜 궁금하다. 어떡해?
3: 승호 씨! 아,
5: 맛있어요, 맛있어요.
0: 진짜요?
1: 아니, 단백질만 주시면 어떡해요?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요? 귀뚜라미, 번데기, 미럼 나 세 개가 왔다고요.
7: 이거 메뚜기 눈과 얼굴의 표정이 다 아직 보여요.
5: 근데 한번 먹어봐요, 맛있어요.
7: 그럴 리가.
0: 한 번에?
3: 먹어볼게요.
5: 아, 먹읍시다.
0: 준비되셨나요?
3: 정말 우리 최후의 인류라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5: 이게 맛있지. 맛있죠?
0: 그냥 맛있는데요?
5: 이거 그냥 맛있어.
3: 약간 새우 플레이크?
5: 더 먹고 싶죠?
1: 아니요.
8: 근데 약간 끝맛이 써서 그 멸치 내장에서 내장 쓴맛 나잖아요. 벌레도 그런 내장 손질을 안 해서 그런 맛이 나지 않았을까?
3: 네. 일단 저희는 두 개를 했는데요. 마치 성수동에서 바로 온 것 같은 뇨끼인데요. 이름은 이게 뇨끼 구황이에요. 왜냐면 구황 작물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전체. 근데 신선한 거를 조금 먹으면서 사기를 충전할 수 있는 샐러드입니다.
2: 와, 근데 샐러드 너무 예쁘다.
9: 분명 다 같은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저게 저게 만들어질 수가 있지?
7: 잘 먹겠습니다.
1: 잘 먹을게요.
2: 잘 먹겠습니다.
1: 맛있게 드세요.
2: 이거 향 너무 좋다. 낑깡?
8: 네, 낑깡.
2: 낑깡 향 너무 좋다. 이렇게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인 거 아니에요?
8: 그 우주 사시는 분들도 거기서 스마트 파밍도 하시지만 가끔 이렇게 지구에서 배달도 해준대요, 신선한 거를. 왜냐면 너무 이게 사기가 떨어지니까.
1: 그래.
7: 저희 요리는 일단 재료를 공수를 잘 해왔는데 이름하여 개또망밥입니다.
1: 개또망밥.
5: 개똥망이요?
9: 무슨 무서운 말을.
7: 계란말이 또띠아 망고 볶음밥입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일단 맛있다고 느끼는 음식은 우리가 경험해본 음식이에요. 계란말이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1: 달걀말이.
7: 여기에는 또 풍부한 단백질 들어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 있죠. 밥을 먹어야 한다.
1: 밥심.
7: 밥이 안 들어가면 이건 제주도 식사가 아니다.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5: 밥이 왜 이렇게 잘 됐어?
3: 진짜 잘 됐어.
2: 밥이 설렙지도 않고.
3: 엄마! 엄마가 생각나는 맛이에요.
4: 이제 가장 완벽한 한 끼를 선택할 시간입니다. 오늘 미션의 심사위원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0: 3등은 한 개의 표를 받은 초록팀입니다.
1: 아, 초록팀 여기네.
2: 아, 초록팀. 오? 아오. 오?
3: 우는 거 아니죠?
4: 우리가 꼴찌는.
5: 그래도 고생하셨어요.
1: 아, 근데 뭐 여기 꼴찌가 어딨어요.
0: 다음으로는 1등 팀 발표가 있겠습니다.
3: 1등?
5: 1등부터 바로?
1: 아, 근데 우리가 1등 할 것 같아.
3: 아니, 우리가 1등 할 건데요?
1: 승호 진짜 최고거든요.
3: 우리 형사가 더 최고예요.
0: 1등은 4개의 표를 받은
6: 제발
0: 파랑 팀입니다.
1: 파랑색. 그거는 망하기 전 지구에서도 아마 썩 괜찮은 음식이었을 거예요.
7: 저는 뭐 단탄지라든지 영양소 다 필요 없고 우선 맛있는 걸 먹어서 스트레스가 없이 기분이 좋아져야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8: 뭔가 되게 신선한 채소들과 보기에 너무 좋으니까 그것 또한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9: 아, 그 채소 드레싱 너무 좋았어요. 그 채소 한 그릇 제가 다 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2: 저는 보라팀 하겠습니다. 아, 근데 사실은 초록팀도 진짜 맛있기는 했어요. 그 일요일 아침 아빠밥 같은 매력이 있었습니다. 아, 어떡해. 둘 다 탄든지가 완벽한데 어떡해. 그래도 저는 보라팀.
5: 그 밀웜이 약간 진짜 새우 플레이크, 건새우 맛이 조금 나요. 그래서 아, 이거 생각보다 식감이 괜찮은데?
10: 달걀말이가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엄마가 집에서 아침에 아침 먹고 가야지. 아유, 그래도 밥은 먹고 나 학교 가야지. 아, 엄마 난 늦었어. 그랬을 때 그냥 입에다가 툭 하고 넣어주시던 달걀말이.
3: 완벽한 한 끼를 위해 고생하셨어요.
8: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0: 7개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냥 다 같이 먹었잖아, 양식을.
1: 맞아.
0: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2: 아, 가르침도 준다고요?
1: 어, 우리 다 하나씩. 한 끼를 같이 먹으니까 식구라는 맞아. 한자가 그게
2: 같이. 맞아. 맞아.
1: 밥 먹는 사이 그거잖아요.
3: 같이 고생하니까 또 팀원은 더 끈끈해진 거 같아요.
2: 맞아, 맞아, 맞아.
4: 뭐야? 또 무슨 일이야?
5: 어머,
4: 지금 어린이야.
6: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산호가 멸종했습니다.
0: 산호?
4: 조심, 머리 조심, 머리 조심, 머리 조심!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 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0: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쿠쿠하세요. 쿠쿠.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 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1: 쿠쿠하세요. 쿠쿠.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 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0: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쿠쿠하세요. 쿠쿠.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 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누군가 걸어가야 길이 열리기 마련이죠.
4: 잘 살았다.
5: 잘 됐죠? 자, 봐요. 저 한테가 파란 빛이잖아.
3: 무릇 농사도 그러하더랍니다.
5: 아, 이게 호흡입니다. 호흡. 예, 토종 호흡.
3: 농업에 감성을 더하고 토종 작물을 복원해 키워오길 10수년.
5: 이거는 내년에 안 발화가 안 돼요?
6: 아니, 씨가 너무 신기해요. 이거 빨간색과 이거 파란색의 조화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게.
5: 농사는 좀 예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내 농장에 내가 무조건 감동을 받아야 돼. 감동을 못 받는 순간 이 스트레스로 와요.
7: 수확이 기쁩니다.
3: 슬기로운 농부의 손끝을 걸음 삼아 피워낸 결실의 감동 함께 느껴보시죠. 강원도 홍천으로 갑니다. 벼농사를 지었던 농토에 나무를 심고 작은 숲을 일군 연충흠 씨의 농장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복숭아 수확이 한창인데요.
8: 아, 요거 여보, 따도 돼요? 그게?
9: 잘 익었어.
8: 잘 익었어요? 네.
9: 근데 물어보고 따세요, 왜?
8: 이제 퇴직해서 농사를 배우는 중이라서.
5: 집사람은 공무원 하다가 퇴직한 지 한 올해 2년?
8: 3년.
5: 3년 됐습니다.
8: 아, 3년 됐습니다.
9: 선생님 농사 몇 년 지으신 거예요?
5: 저 43년 정도 됐고요. 복숭아는 이 기분이야.
8: 이 소리.
5: 이 소리. 가장 행복한 거는 딱 졌을 때의 그 느낌. 자, 보세요. 딱 소리 나잖아요. 이상하게 그 기분이 좋아요. 딱 소리 났을 때 그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과일 농사는 좀 예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당도나 이런 색깔이 정말 예술적으로 나와야 돼요. 이 당도나 이런 게 감동을 받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도자기를 빚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농사를 짓는 거죠.
3: 농부를 천직으로 여기고 한 길만 걸어온 그의 신념이죠.
5: 행복한 거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5: 네, 많이 타세요.
8: 고생하시겠네요.
5: 우와, 딴 거예요.
9: 와, 그렇네.
5: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우리 집에 이제 이 농사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세요.
10: 작년 말에 퇴직해서 올해부터 이제 귀농하려고.
8: 저희는 둘이 부부입니다.
3: 은퇴 후 홍천으로 귀농을 준비하는 서울 분들.
5: 자, 이쪽으로 와봐요.
3: 농장 한편에 있는 자작나무 숲. 그 아래에 특별한 작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5: 요게 이제 강원도의 특산인 누리대라는 거예요. 누리대. 향 이렇게 해서 한번 향을 맡아보세요.
8: 아니, 이거 약간 이쁘리는
10: 약간 좀 약간 강한 향이 나네. 강한 향이.
5: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밥맛이 없을 때 그 누리대를 이제 장에다 찍어서 먹으면 이게 입맛이 확 살았다는. 씨 하나에 3,000원씩. 이거 육면에서 파는 게 이게 모 하나에 3,000원씩 팔아.
10: 모종 팔 때?
5: 네, 그러면 이게 몇 개예요?
10: 3,000원이면 괜찮네.
5: 한 500개 되나?

0: 와, 그럼 내년에
1: 3호 10호 얼마예요?
0: 그럼 내년에 저희 이거 농사 지어야 되는데요?
2: 이제 빨리 빨리 알짜 정보 아낌없이 풀어놓는 충흠 씨.
0: 우리 때는 설명을 전에 들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평상시 접하는 이런 그게 아니잖아요, 식물이. 그러니까 여기서 좀 보는 건 처음 본것 같아요.
3: 직접 눈앞에서 보니까 어떠세요?
4: 저기요, 돈이 보여요.
1: 아유, 이쁘다. 이렇게 톡 꽂아놓으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이쁘냐? 자, 그런데 이게요, 전부 그늘이래야 돼. 그늘 농업으로 해야
4: 우리
1: 된다고
4: 땅
1: 해.
4: 짝이야.
1: 짱이야.
0: 땅이네.
4: 우리 땅 짱이야. 거기 그 계엄나무 밑에 심으면 될것 같아.
1: 그렇지.
2: 그간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농법을 고민해온 결과인데요.
1: 네, 살짝의 씨가 벌써 여물었네. 야, 이거 씨부터 따야 되겠네. 씨부터 따야 되겠어요. 자, 이 빨간 게왜 보였을까? 왜 빨갈까?
0: 덜 익은 거.
1: 새들 눈에 빨리 뜨이라고.
4: 아,
1: 네, 이건
4: 이렇게.
1: 쭉쟁이에요. 유인 하나.
5: 유인하기 위해.
1: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4: 와, 얘도 머리를 썼구나. 자격증.
1: 씨 하나에 한 500원에서 1000원 갈 겁니다.
0: 이게 하나에 500원에 1000원이요?
1: 네.
2: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통장 잔고까지 두둑해질 수 있다면 그 또한 감동. 예비 농부들의 마음 사로잡을 만하죠.
6: 가격 처음 보셨어요?
0: 아, 꽃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고요. 씨 따는 걸 이제 처음 하는 것 같아요.
4: 아니, 씨가 너무 신기해요. 이거 빨간색과 이거 파란색의 조화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게, 자연은 역시 예뻐.
0: 그러니까 깜장색만 있으면 이렇게 안 보일 텐데.
2: 자연은 신의 예술품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의 농장에 들어서면 자연의 아름다움에 없던 감성도 충만해진다죠.
1: 봐봐요, 그림 같잖아요.
4: 하늘하고 얘하고 너무 예쁘네요.
1: 자, 여기
4: 이렇게.
1: 달린 거 봐봐요. 얼마나 많이 달렸어요? 와.
2: 솔방울 모양의 꽃.
1: 아, 이게 홉입니다, 홉. 이게 토종 홉.
2: 홉은 맥주의 향과 풍미를 내는 필수 원료. 80년대까지만 해도 홍천 지역에서는 연간 50톤 넘는 홉이 생산됐죠. 그러다 수입 홉에 밀려 자출을 감춘 걸 충흠 씨가 야산에서 뿌리를 발견해 복원했답니다.
1: 자, 이게 홉에, 자, 이 노란 가루가 보이죠? 자, 이게 보세요. 이게 바로 루플린이라는 거예요. 그 맥주의 맛을 좌우하는 꽃가루입니다.
0: 이렇게
1: 맛을 보면 그 맥주 맛이 나요. 쌉싸름한 맛이. 근데
0: 네,
1: 오래가.
0: 쌉싸름한데요, 맛이. 아,
4: 오,
0: 조금씩 그러네.
4: 향이 딱 입에 들어가니까 향님.
0: 오, 이젠 쓰다 썼어. 아,
1: 써.
0: 써.
1: 손으로 한번 비벼보세요.
0: 네, 써요, 써.
4: 오, 향수 같아요. 처음에 저 환상덤불인 줄 알았어요.
0: 아,
4: 그랬는데,
0: 입히 그렇네요.
4: 예,
0: 꽃이
4: 이렇게
0: 같이 간 거니.
4: 예쁜 열매가 그 맛있는
0: 맥주 원료가
4: 호프,
0: 되고.
4: 까지 난다는 게 신기해요.
2: 오늘 이른 봄부터 키운 홉을 드디어 수확한답니다.
1: 이 밑에 홉은 안 달리고요. 없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내년에 월동을 하기 전에 줄기에 싹을 조금 살려놔야 돼요. 이 이제 수확은 위에 것만 하면 되니까요.
2: 현재 홍천 지역에서는 그를 비롯해 아홉 농가가 토종 홉을 다시 재배하고 있답니다. 지난 10년간 그가 노력해온 결과죠.
1: 이 일한 보람은 여기서 느끼는 것 같아요. 행복하잖아요.
7: 수확이 기쁩니다.
2: 귀농을 준비 중인 예비 농부들도 일손을 보탭니다.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무더위 속 고된 작업이지만 그래도 요즘은 기계 덕에 한결 수월해졌다죠.
1: 이게 이제 줄기를 타고 나서 잎하고 꽃을 다 썩이는 거예요.
2: 몇년 전만 해도 일일이 손으로 해야 했던 일.

0: 순조로운 수확에 감개무량이랍니다.
1: 굿이야 굿. 네? 봄서부터 걱정을 했다고. 그동안 이 시행착오가 엄청 많았었거든요. 정말 많았었어요. 이게 잘 떨리지도 않고 여러 가지. 그래서 재배 방법을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바꿔봤었거든요. 기계에 맞춰서.
0: 농사는 사람 손길 없이는 거저 얻어지는 게 없죠. 그래서 배워야 할 것도 많답니다.
2: 제가 이제 치유 농장을 이제 할 계획이 있다 보니까 단시간 내에 배우는 것보다는 그 저희가 4월부터 제가 11월까지 이제 있을 거니까 그 일상을 매일매일 배우는 게 저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0: 홍천에서 살아보며 몸으로 경험한 농부의 삶. 그렇기에 무엇 하나 허투루 할 수 없답니다.
3: 이거 호프를 수확하는데 떨어진 거를 주워서 한 알이라도
4: 식당 올려 농사 시험
3: 열심히.
4: 예, 작물인데 주워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모아가지고.
0: 언젠가 내 농장에서 풍년들 그날을 기대하며 말이죠.
1: 네. 자, 참 드시고 하세요. 자, 일로 오세요.
0: 새참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먹거리 찰옥수수와 감자떡.
5: 요즘 먹는 것만 주면 좋아해. 해피해.
6: 이 호프밭에서 이렇게 또 옥수수를 먹고.
0: 풍년이라 더 달콤합니다.
1: 일단 뭐 결과물이 좋으니까. 제가 선장이잖아요. 사실 저를 보고 우는 거잖아. 근데 멘트님들 보기에 이게 농사가 안 되거나 이게 안 되면 창피하죠. 근데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죠.
3: 물이 너무 예쁜데요. 네.
1: 저 고기도 많아요.
6: 고기가 있어요?
1: 네. 어때요?
0: 농부라고 종일 일만 할 수야 있나요? 쉴 때는 제대로 쉬어줘야 한답니다.
3: 물이다!
0: 열심히 땀 흘린 만큼 느끼는 감동도 크죠.
3: 여기가 천국이야.
1: 시원해.
0: 이 순간만큼은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1: 자, 이게 이제 돌단풍이에요.
6: 예.
1: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저 줄기도 먹었다고.
6: 아, 저걸 먹어요?
1: 예, 예.
6: 아, 돌단풍.
1: 저쪽에 보면 저 노루오줌도 있잖아요. 돌단풍. 예. 예. 그리고 요건 삼뽕나무, 그늘.
6: 아, 그러네.
1: 네, 저건 고로쇠. 있잖아요.
7: 계곡에 오셔서도 배우시나 봐요.
6: 예, 배워야죠. 다 자연인데. 자연 속에서 모든 걸 다 배우는 것 같아요.
7: 끝이 없는 것 같아요.
6: 그렇죠.
7: 야. 쉬는 게 아니네요.
6: 아, 이게 쉬는 겁니다.
7: 아, 그래도.

0: 한낮에 뜨거운 땡볕이 잦아든 늦은 오후 다시 배움이 시작됩니다.
1: 누가 좋습니까?
2: 네, 수고하셨어요.
3: 아, 우리 이제 홉도 수확했으니까 한번 우리 맥주를 한번 만들어 먹어 보죠.
0: 보리와 밀을 물에 담가 싹을 틔워 건조한 맥아부터 준비합니다.
3: 아, 이거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 맥아를 약간 파쇄를 시켜줘야 되는 것 같아요.
4: 고기보다 잘 돌리면?
5: 내가 지금 팔 못 쓰는 거 아니야?
4: 그래요?
0: 이렇게 분쇄된 맥아에 깨끗한 생수를 부어 끓여주는데요.
4: 70도에 60도.
3: 이렇게 해서 한 시간을 지면요. 요게 이제 그 당화, 우리가 보면 식혜처럼 변해요. 그 어떻게 보면 맥주가 식혜에다 홈 넣고 끓여서 효모를 집어넣으면 그게 맥주예요.
0: 어렵게만 느껴졌던 맥주 만들기 한결 친근하게 느껴지는데요.
6: 맥주를 이렇게 만드는지 아셨어요?
7: 저도 이제

0: 사실 맥주나 뭐 막걸리를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색다른 체험입니다.
1: 이렇게 만드신 지 모르셨던 거죠?
0: 예. 뭐.
2: 전분이 당분으로 변화돼 맥즙이 만들어지면 곡물의 건더기는 버리고 물만 걸러냅니다.
3: 이 달어. 뭐 설탕을 하나도 안 넣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지?
2: 여기에 향과 풍미를 내는 홉을 넣고 1시간가량 끓이는데요. 생홉은 수확철에만 맛볼 수 있는 농부의 특권. 가공 형태에 따라 맛과 향이 조금씩 다르다네요.
4: 향좀 맛봐야 됩니다.
3: 오, 맥주 향 나요. 저기요, 맥주집 가고 싶어요.
2: 호흡을 건지고 한 차례 차갑게 식힌 후 맥주 효모를 넣고 남아있을 불순물을 거른 뒤 통에 담아 어둡고 서늘한 곳에서 발효시킵니다.
5: 이렇게 해서 한 이틀 있다가 그다음에 1차 발효 다 되잖아요. 이렇게 병이 패면서 한 3일 정도, 5일 정도.
6: 자, 받으십시오.
7: 수제 맥주.
8: 제가 잘 먹겠습니다. 네.
2: 미리 만들어둔 잘 숙성된 수제 맥주로 하루의 피로를 풉니다.
6: 자, 수고하셨습니다.
9: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이번은 요새는
2: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맥주 맛. 안주는 삼겹살.
5: 자, 시골은 뭐니뭐니 해도 저녁에 이렇게 파티 하는 게 제일 즐거운 거예요.
10: 오늘 결정이네요.
2: 열심히 땀 흘린 이만이 누릴 수 있는 호사죠.
3: 저기야, 너무 맛있어서 아무도 대화를 안 해요.
10: 오늘 바로 필요가 싹 가시네.
3: 맨날 이런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귀농 생활이 근데 맨날 이런 날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날을 만들어 가야
9: 그렇죠. 같이 뽑으니까.
3: 자, 내가 하나 싸줄게.
8: 나의 사랑만큼이야.
5: 싸면 크게 싸니까 내 사랑만큼이네.
3: 쌈 크기가.
2: 그 사랑만큼 슬기롭게 생활할 수 있을 겁니다. 응원할게요.
11: 원래부터 바다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나 해녀 해볼까 봐 막 이런 얘기를 했었고.
12: 제가 문어잡이가 선수기일 때는 제가 훨씬 일찍 나가기 때문에 요즘에는 같이 출근합니다.
11: 바다 나오면 막상 너무 좋아요.
13: 방문 상담을 요시 재료 준비부터 보관까지 간편하게 스테인리스 소재로 위생적이고 열고 닫기도 쉽고 간편하게 냉동 보관도 오케이. 스텐 사각 용기 18피스 증정.
14: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5: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16: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15: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16: 네?
15: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16: 와.
15: 1년이면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16: 어떻게?
15: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4: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사전에 줄여드립니다.
17: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8: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7: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16: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0: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1: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 이어서 지식채널 2가 방송됩니다.

우리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13강은 조금 긴장하며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어렵기로 악명 높은 헤겔 시리즈가 시작되거든요. 가장 깊고 가장 넓은 스펙트럼으로 헤겔을 연구해온 클라우스 피베크 교수가 헤겔 철학의 핵심을 풀어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헤겔을 공부해야 한다고 외치죠.
1: Philosophieren heißt frei denken und frei leben zu lernen. Zurück zu Hegel und lesen Sie Hegel.
0: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 뼈를 갈아 넣었죠. 제 뼈는 이 집과 같이 있습니다.
2: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재벌이세요?
1: 반도체 회사에 그 주식이 있었거든요. 팔아서 벽돌 사고.
3: 옛날부터 하고 있었던 액세서리부터 할머니가 주식을 떠서.
1: 주먹 운동하는 것처럼.
4: 차를 먼저 팔고 그 결혼 반지도.
5: 마지막에 소장님 돈도 빌리고.
4: 아직 빚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일부는 틀립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목소리는요, 성도의 모양과 길이에 따라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후천적으로 목소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제가 천연 에코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저는 에코를 목에 달고 다녀요 라고 말하면요, 다들 농담인 줄 알고 막 웃으세요. 근데 제가 어머? 여러분도 다 갖고 계세요 라고 하면 어? 무슨 소리지? 하고 의아해하더라고요. 성우들은 목소리가 좋죠? 맞아요. 성우들이 대화하는 걸 보고 내용은 안 듣고 목소리에 넋을 잃고 감탄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이러기도 하고 TV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이러시면서요. 이렇게 멋진 목소리를 갖고 있는 성우들도요, 일부는 물론 좋은 목소리를 타고났지만요, 보통은 훈련으로 많은 부분을 만든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네, 그럼 오늘 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웅얼거리듯이 말하죠. 아니 배고파, 빨리 밥 줘, 잘 지냈어, 이렇게요. 네, 이렇게 말하다가 사람들 앞에 나와서 갑자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큰 소리를 내려고 하면 목소리가 잘 안 나오죠. 막 목만 아프고 어쩔 때는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음이탈이 나기도 합니다. 원래 이 멀리까지 안정적인 소리를 보내려면요, 우리 몸의 깊은 곳, 즉 단전에서 모은 호흡 에너지를 부드럽지만 강하게 밀어내는 훈련을 오랜 시간 해야 해요. 복식 발성 많이 들어봤죠? 네, 그거예요. 근데 초보자들은 이 복식 발성을 이해하고 실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인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복식 발성 훈련법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바로 옆방의 엄마께 책 읽어드리기입니다. 옆방에 엄마가 계신다고 상상을 하고 엄마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스피치 주제를 정해서 영화 얘기, 뭐 재밌었던 일,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거 말해도 좋고요. 선생님 제가 말주변이 없어요. 좋아요. 그럼 책을 읽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요, 꼭 옆방까지 소리가 전해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3m 이상까지 소리를 보낸다고 생각해야 해요. 그 이유가요, 우리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잖아요. 이때 목발성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일까요? 소리를 멀리 보낸다고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힘이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소리 멀리 보내기를 하면 부드러운 소리가 저 깊은 곳에서 쑥 나와서 복식 발성을 유도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마음을 탐푹 담아서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하는 겁니다. 에이 선생님 그게 뭐예요?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발성 훈련에서 소리의 크기에만 집중하죠. 그죠? 더 크게 말하려고 아하 막 이래요. 그러면 목발성이 되고 어떨 때는요, 목에 성대에 무리가 가서 결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멀리 소리를 보낸다고 상상을 하면 엄마, 우린 자연스럽게 이 목이 아닌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요. 자, 한번 해볼까요? 엄마,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엄마. 네, 이때 배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 나세요? 이는 복압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 이 훈련을 하고 나면 목이 아닌 배가 당겨요. 그럼 아주 잘하신 겁니다. 근데요. 아니 선생님, 저는 아빠가 훨씬 좋은데 왜 아빠가 아닌 엄마로 시작해야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엄마라는 단어에는요, 제가 좋아하는 비음이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한글자음 연록자 중에서 이응, 미음, 니은은 비음인데요. 이 비음은요, 코를 울려 나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비음은 공명을 만들고요. 이 울리는 소리는 좋은 발성의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근데요, 종종 저한테 아니 왜 어머니 하면 되지 그럼 또 왜 엄마라고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데요, 어머니는 이로 끝나죠. 이,

모음은 앞니에서 나와요. 그래서 어머니 하면 소리가 얕아져요. 그런데 엄마 하면 이아 모음은 목구멍에서 나오는 모음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훨씬 울리고 깊어지죠. 엄마, 그쵸? 코도 열리고 목구멍도 열리고 그래서 아주 좋은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앞서 말한 저는 에코를 목에 달고 다녀요 라고 했던 그 천연 에코를 만들어서 목소리를 좋게 만드는 공명 훈련을 알려드릴게요. 원리는요, 우리 목소리를 인두강, 그리고 구강, 그리고 비강에서 세 곳에서 울려 나오게 해서 동굴에서 소리가 울리듯이 천연 에코를 만드는 거예요. 노래방에서 에코 기능 많이 넣으면 노래 잘하는 것처럼 들리죠? 바로 그 효과입니다. 공명 훈련은요, 연구개를 들어 올리는 훈련이에요. 혀로 입천장을 이렇게 훑어보세요. 그러면 앞니 부분과 연결된 부분은 울퉁불퉁하고 딱딱해요. 그쵸? 여기가 경구개예요. 더 뒤쪽으로 가면 물렁하고 미끈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곳이 연구개입니다. 이 경구개는 뼈가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질 못해요. 하지만 이 연구개는 우리의 의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개를 올려서 소리가 울릴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목소리를 멋지게 만드는 마법의 연구개입니다. 이 연구개를 안 올리고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데요. 연구개를 올리면 안녕하세요 이런 소리가 돼요. 어머나, 너무 신기하죠? 자, 이제 연구개 올리는 훈련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하품을 한번 해보세요. 피곤하시죠? 네. 이렇게 하품을 하고 연구개가 올라가서 입안 뒷공간이 넓어지고 콧구멍도 커지고요. 또이 콧구멍과 콧속이 커다란 하나의 방으로 만들어져요. 느껴지죠? 네. 이제 그곳에서 소리를 울려서 말해보는 거예요. 하품. 안녕하세요. 이렇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계속 하품을 하기 어려울 땐요. 사과 먹기를 해도 좋아요. 한 손에 커다란 사과를 들었다 상상하시고 입을 크게 벌려서 크게 한입 베어무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또는 양손으로 커다란 수박을 들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먹어보세요. 아, 이거 말고도 또 있는데요. 연구 없다를 하면서 연구 소리 내기를 해도 재밌습니다. 이 연구개가 올라가서 목젖까지 당겨지는 게 느껴지세요? 네. 이 훈련을 계속하면요. 연구개 올리는 근육이 단련이 됩니다. 하품하면서 말하기는요, 일반인도 쉽게 연구개를 올릴 수 있는 재밌는 훈련이에요. 저는 하품하기 외에도요, 방금 했던 사과 먹기, 수박 먹기, 요즘은 재채기하기 직전이라는 훈련도 만들었어요. 재채기하기 직전에 이 상태요. 네. 이 연구개는 강한 의도가 없으면 계속 올리면서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반인들은 신경 써서 이렇게 연구개를 올린다고 해도 말을 한마디 정도만 하면 금방 다시 내려와요. 그런데 성우들은 대사 에너지, 즉 감정 에너지를 넣으면서 연구개를 올립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이런 감정만으로는 연구개가 쉽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로 꾸준히 연습을 해야 해요. 아, 성우들이 하는 감정 에너지로 연구개 올리는 방법도 궁금하시다고요? 아, 이거는 업무 비밀인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할 말이 있어서 말을 하려고 입을 딱 열다가 상대방이 먼저 말을 해서 딱 멈춘 상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너 먼저 말해. 이럴 때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눈썹을 올리고 입을 열고 있죠? 맞아요. 이때 우리는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지만 연구개가 올라가 있는 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려는 강한 욕구가 연구개를 올리는 거죠. 이와 같이 상대에게 전하고 싶은 강한 메시지가 있을 때, 어떤 감정이 있을 때, 이 에너지로 연구개를 올리는 겁니다.

오늘은요, 어떤 자리에서도 말 잘하는 실전 훈련법 두 번째 시간으로요, 좋은 목소리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좋은 목소리 만드는 방법 첫 번째, 발성 훈련이죠. 복식 발성을 끌어내는 옆방의 엄마께 책 읽어드리기. 근데 이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하라고 했죠. 그렇게 하면 배로 힘이 들어가요. 목이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엄마! 아니고요. 사랑하는 마음, 엄마! 네. 이렇게 풍성한 목소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법의 연구개를 올려서 우리 목소리에 에코를 달아주는 거예요. 인두강, 구강, 비강. 이세 곳을 울려서 우리는 동굴 소리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데, 연구개, 아까 배웠죠? 혀로 이렇게 했을 때 미끌미끌하고 말랑말랑한 조 안쪽을 어떤 방법으로 울렸죠? 맞아요. 하품하기, 사과 먹기, 수박 먹기, 또는 재채기하기 직전. 이런 연습을 통해서 연구개 올리는 근육을 계속 단련시켜서 여기를 올리고 말하면 목소리가 에코 기능을 킨 것처럼 울려 나오게 되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요. 네. 자, 이렇게 하루 딱 5분씩 매일 연습해 보세요. 제가 학생들한테 매일매일 목소리로 하루의 일기를 기록해 보라고 하거든요. 음성으로 적는 일기 이런 거요. 핸드폰에 요즘은 녹음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 기능을 다 켜고 제가 알려드린 마법의 연구개를 올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해 보세요. 이렇게 딱한 달만 해도 목소리가 확 달라집니다. 진짜예요. 제가 25년간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안 바뀌신 분이 단한 분도 없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젊어지게 또는 나이 들게 바꿔드릴게요. 아니, 목소리로 그게 가능하다고요? 아유, 네, 그럼요. 제가 누구예요? 성우잖아요. 네. 유아부터 할머니까지 목소리 바꾸는 비밀 기술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자, 하품하며 말하기를 하면서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하세요. 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이어서 EBS 평생학교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 여기가 국보에 한 400년 됐어요.
2: 즐겁잖아요.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3: 여기 영차!
4: 여기 영차!
5: 낙동강 천삼행기가 전체가 다 오고 있습니다.
6: 나를 이마지야.
7: 빨리 움직여. 이게 다 작업 못해.
8: 다시 이 낙동강에 모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한 우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9: 도지 우리 집인데.
10: 그때가 그립네.
1: 그립지.
9: 낙동강에 이제 동무들하고 맨날 빨가벗고 수영하고

0: 감사합니다.
1: 제가 원조가 몇 개 있습니다.
2: 감 와인을 최초 개발하고 이제 와인 터널까지 만든
1: 500만 명 이상은 왔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3: 혹시 이거 뭔가 아십니까?
2: 이거 유명한 스케일.
4: 너무 잘 알죠. 아,
3: 제가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2: 90년대
3: 300억 정도 전 재산을 다 몰빵했습니다.
1: 내 같은 놈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그래 사람이구나.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테니스 강사 하이라입니다. 이 강에서는 그립의 종류와 함께 자세마다 그립을 잡는 방법, 그리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쉬운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라켓은 크게 헤드, 넥, 그리고 그립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그립은 라켓의 손잡이 혹은 라켓을 잡는 부분을 그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립의 종류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립의 종류에는 포핸드, 백핸드, 그리고 발리, 서브, 스매시까지 그립의 종류를 크게 나누어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그립을 알려드리기 전 기본 용어를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그립을 잡으실 때는 대부분 너클과 힐패드라는 방법을 이용하여서 그립을 많이 잡으세요. 이제 근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이렇게 조금 어려운 방법이 아닌 저만의 개인적인 방법으로 FN과 조금 벗어날 수는 있지만 제가 쉽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포핸드란 자신이 사용하는 두 손을 이용하여서 한 손으로 치는 공을 의미하는데요. 오른손잡이에게는 오른손, 왼손잡이에게는 왼손을 사용하여 한 손으로 치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자, 포핸드는 공을 치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스트로크로 처음 테니스를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첫 번째로 포핸드를 가장 먼저 배우고 있습니다. 라켓을 먼저 바닥에 놓으시고요. 손바닥을 앞으로 내민 뒤 그대로 무릎을 앉아 들어주시면 되시는데요. 우리 이렇게 잡았을 때가 가장 기본 포핸드로 많이 쓰이는 그립이세요. 근데 상대방과 공을 칠 때 라켓을 바닥에 놓고 다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쉽게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여기 밑에 쪽을 보시면 라켓의 각이 8개로 나누어져 있으세요. 이 라켓 각을 보시고 가운데 두 줄을 기점으로 잡고 포핸드는 오른손으로 치시는 분들은 오른쪽 한 칸 각 옆으로 가서 손바닥에 V자를 그대로 라켓에 끼워주시면 됩니다. 손바닥에 V자가 라켓 면에 정확히 보인다면 가장 쉽게 잡을 수 있는 그립 방법이라고 저는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그립을 잡으실 때 잘못 잡는 부분이 정말 많으신데요. 그 잘못 잡은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자면, 자, 첫 번째, 엄지손가락이 라켓 위로 올라와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잡게 되면 손가락에는 힘이 많이 들어가지만 라켓을 놓칠 확률이 있어 손바닥에도 무리가 많이 되고 손목에도 무리가 많이 오겠죠. 자, 두 번째,

손가락과 검지 사이를 띄우지 않고 일자로 잡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잡으시면 손바닥에 라켓 그립이 다 붙어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막상 공을 칠 때는 그립이 손바닥 안에서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립을 잡을 때 V자를 갈고리 모양을 연상시켜 항상 검지와 중지 사이를 살짝 끼워드리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 편이에요. 이제 백핸드를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요. 백핸드란 포핸드와 달리 네트를 마주보고 서 있을 때 두 손의 반대 방향을 이용하여 공을 치는 방법을 이야기 드립니다. 아무래도 안에서 바깥으로 어깨가 회전하며 구사하기 때문에 힘이 포핸드에 비해 덜 실린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오른손과 왼손 투핸드를 이용한다면 오른손이 충분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왼손으로 포핸드를 친다는 느낌으로 공을 쳐주시면 힘이 충분히 실리기 때문에 체중을 이용하여 공을 치시면 됩니다. 자, 백핸드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우리 포핸드를 아까 쉬운 방법으로 배웠을 때 가운데 기준 오른쪽 한 칸으로 가셨죠? 자, 오른손잡이라면 백핸드는 이제 왼손으로 치기 때문에 가운데 기준 왼쪽 한 칸 각이 펴져 있는 곳에 손에 V자를 그려 잡아준 뒤 투핸드를 구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왼손도 V자를 맞춰 똑같은 각에 손을 얹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원핸드 왓프핸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두 손으로 공을 칠때 처음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공에 포핸드에 비해 힘이 조금 덜 실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다리 힘과 체중을 이용하면 포핸드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게 공을 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립을 쉽게 잡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주 사용손이 오른손이신 분들께서는 이쪽이 포핸드, 이쪽이 백핸드겠죠. 하지만 주 사용손이 내가 왼손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이 포핸드, 이쪽이 백핸드가 될수 있어요. 포핸드와 백핸드는 자신이 사용하는 주 손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처음 배우실 때 자신이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를 꼭 인지하고 처음 알려드리고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방금까지 저와 함께 백핸드 그립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셨는데요. 이제는 발리를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발리 그립은 되게 어려워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자, 우리 방금 배웠던 백핸드 그립에서 왼손만 한번 떼어볼까요? 자, 이 상태가 되면 그립이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여기서 검지를 살짝 올려 손과 그립에 틈을 없애 손을 밀착시켜준다면 발리 그립이 바로 완성이 되시는데요. 발리 그립으로 서브, 스매시 이용할 수 있는 그립이 정말 많으세요. 자, 슬라이스도 나중에 하시게 되실 텐데, 그때도 발리 그립을 이용하여서 이제 슬라이스와 서브 다 구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배우시는 이 그립을 기억해 주시는 게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서브, 서비스라고 불리는 것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서비스는 대부분 이제 그립을 또 포인트로 많이 잡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방금 배웠던 발리 그립을 잡고 서브를 넣으시는 게 가장 대중적이고 이 그립은 컨티넨탈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어요. 자, 컨티넨탈 그립에서 우리 그립을 살짝 밑으로 쥔다면 라켓 끝에 받는 힘이 많아져서 서브를 조금 세게 넣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내가 이제 서브를 배우는 입장이다 라고 하시면 그냥 기본적이게 방금 배웠던 발리 그립으로 이용하여 서브를 배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방금까지 서비스 그립을 한번 배워보았는데요. 여러분, 스매싱 그립이 또 많이 궁금하실 텐데 자, 놀랍게도 서로 차이가 나지 않는 그냥 서브 그립에서 스매싱도 치면 됩니다. 이제 치는 방법에 따라서 스매싱과 서브가 조금 나뉘는데요. 서브는 밑에서 위로 올릴 때 던지는 힘을 이용하고 스매싱은 위에서 아래로 꽂아 공을 끝낸다는 방법으로 조금 차이가 있으세요. 자, 우리 방금 배웠던 발리 그립, 그리고 서브, 스매시 이렇게 그립이 세 가지가 똑같은데요. 포핸드와 백핸드 이 두 가지만 외울 수 있다면 그립 돌리는 건 정말 문제가 되지 않겠죠? 이제 총정리를 한번 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포인트는 내가 주가 되는 손, 한 손으로 치는 손으로 의미하며 가운데 기준, 오른쪽 한 칸으로 손을 돌려 그립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백핸드는 가운데 기준, 내가 쓰지 않는 반대쪽 손, 쪽 한 칸으로 이용하여 두 손을 쓰시면 됩니다. 이때 발리와 서브와 스매시는 오른손을 잡고 왼손을 떼어내어 주가 된 손으로 검지를 살짝 더 올려 손과 그립을 밀착하여 스윙하시는 게 바로 발리, 서브, 스매시 그립입니다. 오늘은 테니스 그립과 그립을 잡는 종류 방법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렵지 않으셨죠? 테니스를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오늘 그립 배운 거를 잘 보시고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테니스는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배우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 테니스를 한번 배워볼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강에서는 본격적으로 초보자분들도 쉽게 배우실 수 있는 포핸드, 공을 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그럼 다음 시간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서양화가 최보윤입니다. 저번 시간에 그린 식물 그림이 너무 간단해서 아쉬우셨다면 오늘 그릴 해바라기 그림. 모두 좋아하는 금전운의 상징. 예쁜 꽃이 그립니다. 특히 금전운의 상징이라서 가게나 가정에도 많이 걸려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직접 그려서 집에 걸어두시거나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선물로 주신다면 더 뜻깊은 그림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함께 그려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저희 필요한 색은 초록색, 황토색, 주황색, 노란색, 고동색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샛그린색이에요. 다른 거는 비슷한 황토색, 주황색, 노란색, 고동색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거 둥근 붓, 종이. 종이 팔레트, 걸레, 물통 적혀 있습니다. 물 적당히 묻혀주시고, 걸레로 닦으신 다음에, 붓이 이렇게 탱탱한 느낌 정도만. 붓에 고동색 충분히 묻혀주신 다음에, 약간 왼쪽에다가 그려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두 송이, 아까 보셨다시피 두 송이 그릴 건데, 두 송이가 다 들어가려면 하나는 약간 옆으로 가야 되겠죠. 오늘 꽉 채워서. 칠해줍니다. 붓 깨끗이 빠시고요. 이 고동색이 완전히 마르고 나면 노랑색으로 꽃잎을 그려줄 거예요. 해바라기 꽃잎 노랑색이죠. 제가 먼저 여기다 작은 데다가 어떻게 그리는지 보여드릴게요. 노랑색으로 그냥 한 색으로만 그려도 예쁘지만 저희 좀더 예쁘게 그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노랑색을 묻히고 끝에다가 살짝 황토색을 묻혀줄 거예요. 그러고 누르면서 꽃잎을 그려주면 두 가지 색깔이 섞이는 게 보이시나요? 자연스럽게 섞이고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몇번 연습해 보시고 바로 여기 들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노란색 묻히시고.

청토색 끝쪽에만 살짝 묻힌 다음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땡기면서 요 방향으로 꽃잎을 그려줍니다. 조금 귀찮아도 매번 노란색과 황토색을 붙여서 그려주세요. 보시면 제가 간격을 조금씩 띄워서 하고 있죠. 너무 붙여서 그리면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띄워서 하고 있고요. 이 정도 그렸는데 보시면 제가 오른손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캔버스 돌려서 편하게 바깥쪽부터 돌려서 해주시면 됩니다. 한 바퀴 다 돌리셨나요? 이번에 요 이제 빈틈 사이를 또 다시 꽃잎으로 메꿀 건데 똑같이 황토색으로 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황토색보다는 주황색을 한번 살짝 섞어볼게요. 아까처럼 노란색 묻히시고 충분히 묻혀주세요. 끝에 주황색 살짝. 주황색은 조금 많이 튀어가지고 아까 황토색보다는 조금 묻혀주는 게 더 좋아요. 여기 빈틈 사이, 두 가지 빈틈 사이에

다 채워주셨으면 제자리로 돌릴게요. 여기 조금 삐져나온 부분, 겹치는 부분, 여기는 살짝 고동색과 노란색, 황토색 섞으셔서 원과 이파리 부분이 조금씩 겹치게 맞물리게 다시 덮어주세요. 어두운 고동색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칠해줄게요. 이 상태로 끝내면 조금 아쉬우니까 아까 이 옆에 칠했던 노란색, 황토색 다시 조금 붓끝에 듬뿍 발라서 가운데 이 꽃술 부분 그린 거하고 동일한 모양으로 찍어주세요. 이렇게 해바라기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여기 옆에 작은 해바라기 빠르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가 이제 주제가 되는 큰 아이기 때문에 옆에 부주제가 되는 작은 해바라기를 그릴 건데 똑같이 그리다기보다는 조금 다르게 그려주면 그림이 풍성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얘는 동그란 느낌으로 그려볼까요? 꽃잎.

아까 말한 대로 노란색하고 황토색 섞어서 터치가 조금 거칠게 남아도 괜찮거든요. 또 나름 유화 같은 느낌도 들고 좋아요. 아크릴이 생각보다 좀 투명한 면이 가끔 있어요. 가끔이라기보단 있어요. 그래서 마르면 살짝 이렇게 투명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덧칠해주면 좋아요. 꽃을 노란색 다시 돌려서 꽃 두 송이 그렸어요. 가장 중요한 이제 줄기를 그릴 건데 줄기 그릴 초록색 짜볼게요. 제가 아까 말한 샙그린색이에요. 물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물감이 부족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선을 그을 때 끊어지거든요. 좀 충분히 항상 붙여주시고 저희 보시면 여기 하단부에 중간쯤에 위치할 수 있도록 선을 꽃에서 요 점까지 선을 그어줄게요. 이렇게 이어주고 작은 꽃도 한번 이어줄게요.

위에는 조금 얇고, 밑에는 두꺼우면 더 좋아요. 이렇게 줄기를 그리셨다면, 이제 이파리를 그려야겠죠. 이파리. 보통 이파리를 줄기에서 이렇게 직각으로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식물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렇게 줄기선을 따라서 45도 각도 느낌으로, 이렇게 따라서 보통 핍니다. 그래서 저희도 약간 45도 각도로 이렇게 그어주세요. 하나 더 해볼게요. 작은 이파리로. 근데 이거 그리면서 지금, 해바라기 이파리 저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그리지? 하실 거예요. 네네. 이제 요건 중심축을 잡은 거. 잎에서 잎맥 축을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축을 기준으로 옆으로 살을 붙여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선 가시 붙이듯이 촘촘한 생선 가시라고나 할까?

이렇게 초보자도 쉽게 그릴 수 있는 금전은 해바라기 완성하였습니다. 두 가지 색을 붓 하나에 묻혀서 그리면 진짜 누구나 화가처럼 멋지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꽃잎을 그릴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하지만 있어 보이는 팁이죠. 다음 시간은 저희가 핑크 해변, 푸른 바다 그림을 그릴 거예요. 보기만 해도 휴가를 떠나고 싶은 그런 색깔 아닌가요? 다음 시간에도 같이 그리러 떠나봅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역학자 강기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길흉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전에 주역이 어떤 책인가를

주역을 좀 잠시 말씀드리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주역은 역경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사서삼경의 하나인 유교 경전입니다. 삼경이 시경, 서경, 역경입니다. 그래서 역경은 유교 경전 중에 하나인데, 유교 경전 중에서도 최고의 경전 대우를 받습니다. 동시에 주역은 역경은 점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점치는 책이면서 동시에 유교의 최고 경전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독특하지요? 점치는 책인데 유교의 최고 경전이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주역의 탄생 과정을 아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역은 은나라의 점인들이 정립한 책입니다. 은나라는 그 점인은 점치는 관료입니다. 관료. 은나라에서는 점치는 사람이 이 관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나라는 점인들이 통치하는 점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인 중에 최고로 점을 잘 치는 사람, 점괘를 제일 잘 보는 사람이 은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은나라 왕이 여러 점인을 거느리고 통치하던 점의 왕국이 은나라였습니다. 그 은나라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3000년경에 정립된 책이 주역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립이 되었느냐? 그 은나라는 점치는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그 점을 제일 잘 치는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점괘풀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점친 결과를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맞는 점은 다음에 참고하기 위해서 보관했고 틀린 점은 하나씩 버려나갔습니다. 그렇게 그 노력을 점인들이 대를 이어가며 계속했습니다. 대를 이어가며 수천 년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남은 것이 주역입니다. 그럼 뭐냐? 주역에 담겨 있는 말씀, 주역에는 말씀들이 담겨 있는데요. 주역에 담겨 있는 말씀은 수천 년간 점치는 동안 한 번도 틀리지 않은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수천 년간 수십, 수만 번, 수백만 번 점치는 동안 한 번도 틀리지 않은 말씀들이 있다는 게 놀랍지요. 그럼 이게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 만물의 존재 법칙입니다. 세상 만물의 존재 법칙이기 때문에 세상 만물에 관한 점을 칠때한 번도 틀리지 않고 들어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역에는 세상 만물의 존재 법칙이 담겨 있다. 주역 또는 역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역이 핵심인데, 역. 역이라는 것은 세상 만물의 존재 법칙이다. 그러면 세상 만물의 존재 법칙은 우리 인간 세상이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인간 세상의 존재 법칙이 담겨 있겠지요. 동시에 나는 어떻게 해야 잘살수 있는가? 나의 존재 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나 다산 같은 분이 그렇게 열심히 주역을 탐독하신 것입니다. 주역에는 인간 세상의 존재 법칙이 담겨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잘살수 있는가? 그 법칙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그 가죽끈이 세번 끊어지도록 주역을 또 읽고 또 읽었다는 위편삼절의 고사를 남기신 것이지요. 그렇게 이 주역은 점치는 과정에서 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저절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주역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주역이 이제 3000년 전에 정립이 되었는데, 그이 수천 년간 대를 이어가며 이 주역을 관리했던 점인들은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문장이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저절로 문장이 완성되냐? 한글을 쓰는 우리 한국인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한글에는 토씨와 어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는데 주역은 갑골문을 통해서 정립이 된 것입니다. 갑골문 사진 한번 보시죠. 이 갑골문 사진은 역사책에서 한두 번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 거북의 등딱지에 그 갑골문은 그림입니다. 그림. 그림 문자를 새겨서 점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골문은 그림이기 때문에 어떻게 모아도 문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을 쳤는데, 이 글자는 이번에 실현이 안 됐네. 이 글자는 이번에 틀렸네. 그러면 이 글자 뺍니다. 그한 글자 뺍니다. 남은 것만으로도 문장이 됩니다. 수천 년 동안 점을 치는 동안 한 번도 틀리지 않았던 세상 만물의 존재 법칙이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역이 정립이 되었고, 그러면 이 주역이 파악한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떠한가? 주역이 파악

열악한 이 세상에는 길흉이 70대 30%의 비율로 존재합니다. 기륜과 흉운이 70대 30%의 비율로 존재한다. 우리 인생에서 맑게 개인 날이 70이고 흐린 날이 30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루고 이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우리 사람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이 바라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흉운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주의할 것은 우리 흐린 날만 있는 게 아니라 맑게 개인 날이 70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흐린 날을 한탄하다가 맑게 개인 날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사람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흉운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것인데, 그럼 흉운은 왜 존재하냐? 아, 흉운이 왜 존재할까? 그 이유가 주역의 한마디로 나와 있습니다. 아, 흉운이 왜 존재하는가? 그것은 정한 사람이 이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하다는 정, 제가 한번 써볼게요. 정하다 할 때 정입니다. 이것은 정절을 지킨다고 할 때 정입니다. 이 정이 무엇이냐? 정은 올곧고 굳센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올곧고 굳센 마음을 지키는 태도. 이 번역, 이 해석이 잘 안 돼서 저는 정하다 하는 표현을 그대로 쓰는데요. 최근에 좋은 말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이 바로 정한 태도입니다. 주역에는 흉운이 왜 존재한다고 나오느냐? 정한 사람,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흉운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세상에 흉운이 없다면 약삭빠른 사람, 계산 잘하는 사람이 복을 모두 가져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꺾이지 않는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가져갈 복이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흉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흉운이 존재하기 때문에 약삭빠른 사람, 계산 잘하는 사람들이 에이, 이 일은 잘 안 되나 보다. 괴롭기만 한데 아, 나 갈래 하고 떠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때 이들이 떠나고 난 자리에 정한 사람,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륜, 복을, 복과 기륜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 이 세상에 왜 이 기륜이 70이고 흉운이 30이냐? 기륜을 가져갈 만한 사람이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 약삭빠른 사람이 아니고 기륜을 가져갈 만한 합당한 자격을 갖춘 정한 사람들이 기륜과 복을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 흉운이 존재하는 것이다. 예, 주역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인데, 예, 그런데 의외로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죠. 예, 그런데 의외로 이 우리 인간에게는 마음이 있어서 운이 강한 것인데 이 마음을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늘의 돈은 가득 찬 것을 이지러뜨리고 겸허한 것을 이롭게 하며 땅의 돈은 가득 찬 것을 변하게 하고 겸허한 쪽으로 흐르며 귀신은 가득 찬 것을 해하고 겸허한 것에 복을 주며 사람의 돈은 가득 찬 것을 미워하고 겸허한 것을 좋아한다. 보십시오. 이 주역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과 귀신조차도 가득 찬 것을 미워하고 해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겸허한 것, 비어있는 것을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약자를 해치려 드는 하늘과 귀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과 귀신은 가득 찬 것에서 덜어내서 비어 있는 것을 채워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약자를 해치려고 드는 하늘은 없다는 것이지요. 예.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으신가요? 이 안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사실 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이 이치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십시오. 주인공은 항상 약자입니다. 주인공보다 더 강한 악당이 있어서 주인공을 괴롭힙니다. 모든 영화와 드라마가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 PD나 제작자들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감정이입을 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은연중 약자를 돕고자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인공을 약자로 설정합니다. 아시겠죠? 이 사람들도 이 은연중 무의식적으로 이 이치를 알고 있다. 하늘과 땅과 사람과 귀신은 약자를 돕고자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역은 가득 찬 것을 가장 싫어한다. 귀신조차도 가득 찬 것을 해치려고 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간절한 바람이 지나치면 집착이 되고 가득 차게 됩니다. 그 간절한 바람 하나로 내 마음이 온통 가득 차게 되면 그때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 미워하고 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간절함이 독이 될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낙천의 태도, 낙천 자막으로 나가죠. 즐길 낙의 하늘천입니다. 하늘을 즐기는 태도를 가지면 됩니다. 나의 노력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무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꼭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비슷한 것이 이루어지지만 꼭 내가 바라는 형태가 아니라 하늘이 바라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바람이, 나의 간절한 노력이 무언가를 이루겠지만 그것은 꼭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하늘의 바람을 나는 즐기겠다. 이게 낙천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아득바득하지 않고 낙천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의외로 쉽게 일을 잘 이룹니다. 그래서 의외로 쉽게 일을 이루는 사람이 낙천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 동시에 낙천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운이 좋아지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승덤을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승덤을 유시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0: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0: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2: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2: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원류씨 포트메리움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8: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0: 여기가 거의 한 400년 됐어요.
1: 신기하잖아요.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0: 여기 영차!
2: 여기 영차!
3: 낙동강 천삼매미가 전체가 다 오르고
4: 나는 이 말이야.
5: 빨리 움직여. 이래가 작업 못해.
6: 다시 이 낙동강에 모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한 우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7: 요즘 우리 집인데.
8: 그때가 그립네.
0: 그립지.
7: 낙동강에 이제 동무들하고 맨날 빨가 먹고 수영하고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혹시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아,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안녕하세요. 김경일입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시즌 2. 두 번째 심리학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겪는 대표적인 마음의 병, 우울과 불안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둘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우울과 불안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우울과 불안은 에너지의 측면에서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울은 에너지가 많이 떨어진 상태죠. 그런데 불안은 에너지가 떨어졌다기보단 존재하는 에너지가 갈피를 못 잡고 요동치는 그런 상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울이 가뭄이라면요, 불안은 풍랑이에요. 자, 그러니까 전혀 다른 접근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건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한데요. 자, 그렇다면 먼저 불안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 사실 저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심리학은 불안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는 학문이다. 그리고 이 불안은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죠.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불안할 때 맞으면 진짜 아프고요. 불안할 때 외로우면 이 지구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고요. 그리고 불안할 때 심심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즉 무슨 얘기냐? 불안은 그 이후에 어떤 안 좋은 감정을 경험하게 되면 그 감정으로부터 느껴지는 고통을 극대화한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은 뭐 학교에서 체벌이라는 게 사라졌지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중고등학교에 체벌이 있었죠. 만약에 잘못한 학생이 손바닥을 10대씩 맞습니다. 그럼 때리는 선생님은 무려 100번이나 때리셔야 되죠. 자, 그러면 언제 맞는 게 제일 유리할까요? 당연히 맨 마지막에 맞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100번 하시면요, 선생님 팔에 힘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맞아보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맨 마지막에 맞는다는 건 심리적으로는 제일 바보 같은 짓이 되죠. 왜? 마지막에 맞는 학생이 제일 아파합니다. 왜일까요? 앞에서 무려 9명의 학생들이 10번씩 맞아서 90번의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마지막에 맞는 학생은 심리적으로 이제 거의 패닉 상태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회에 이미 자지러질 정도로 쓰러지거나 아파하죠. 불안이 지금 오는 물리적 고통을 더 세게 느끼도록 극대화시켰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불안을 참으로 싫어합니다. 그 불안

불안을 극대화시키는 상황 너무 싫겠죠. 그게 불확실하고 모호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호하고 불확실한 걸 너무 싫어한다는 겁니다. 확실한 걸 선호하죠. 구체적인 걸 선호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불안하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을 잘 사용해야 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불안해야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양의 불안을 제때 느낀다는 건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제대로 살아가며 심지어 이 사회에 의미 있고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일이 시험입니다. 내일 있을 시험에 대비해서 시험 공부를 하는 건 합리적인 행동이죠. 이 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뭘까요? 내일이 시험이니까 내가 불안해야죠. 그런데 내가 내일 시험인데 내가 지금 마음이 평온해요. 아니야, 심지어 평상시보다 더 행복해요. 그러면 내가 시험 공부를 할 리가 없겠죠. 물론 내일이 시험인데 어떤 것도 할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불안하면 그건 문제겠죠. 하지만 적정 수준의 불안은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적정한 수준의 긴장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무언가를 여러 번 하는 겁니다. 크게 한번 하는 건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위안은 될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기 어렵다는 걸 우리 뇌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계시다고요? 아니면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간단한 면접 준비 혹은 실제로 그 시험에 포함될 내용들을 하루에도 구간을 여러 번 잘라서 조금씩 여러 번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걸 저희 심리학자들은 100점짜리 행동 한 번보다 10점짜리 행동 10번이 더 나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되면 뇌는 아, 이건 계속해서 해야 되는 행동이다 라고 하면서 단기적임에도 불구하고 루틴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준비 상태는 유지하지만 과도한 불안은 이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걸 계속해서 할수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루틴이 잘 발달된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잘 아실 겁니다. 정말 위대한 스포츠맨서부터 정말 놀라운 성과를 이룬 기업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그 대단한 결과, 그 엄청난 업적들은 대부분 루틴에서 나왔다는 거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러니 불안하시면 루틴을 만들고 무언가 작은 준비들을 여러 번 하시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불안을 경험할 때마다 하는 마중물이 되는 작은 행동들이 있죠. 둘 중에 하나를 동전 던지기 합니다. 앞면이 나오면 컴퓨터 폴더, 뒷면이 나오면 드라이브 하나를 정하든 책상 서랍 하나를 정하든 저는 그걸 정리합니다. 내가 이렇게 well organized person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저를 진정시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불안할 때 대자 들어간 거 하면 큰일 나죠. 폴더 대청소, 책상 서랍 대정리. 아니죠. 작게 범위를 설정해서 그걸 확실하게 해치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마음을 진정시키면서도 좋은 준비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작은 축구 미니게임이나 작은 구장에서 족구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불안이 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라고 참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걸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 전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요즘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HSP예요. 이른바 Highly Sensitive Person. 요즘은 심리학자인 저희들보다 사람에 관련된 용어를 일반 대중들께서 더잘 만들어내시고 더잘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불안도가 높은 거는 사실은 나쁜 게 아닙니다. 자, 제가요, 오늘 이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도 불안하지 않다면 왜 그럴까요?

저는 이걸 잘 해낼 것이라고 조금도 의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예를 들어서 내 강의 듣고 최소한 사람들이 불안이란 단어 정도만 알아들으면 되지. 정말 낮은 기준이죠. 그런데 오늘 내 강의를 듣고 많은 분들이 불안을 잘 이해하고 불안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며 그리고 심지어 불안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측면에 대해서도 통찰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굉장히 높은 기준이죠. 그러면 내가 기준이 낮을수록 불안하지 않겠죠. 그리고 내가 기준이 높을수록 불안할 겁니다. 일의 난이도나 내가 대적해야 되는 상대방의 강인함과의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즉, 내가 불안한 정도가 높은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건 내가 기준치가 높은 사람이에요 라고 바꿔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야에서 기준이 높은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나요? 그 분야에 적성 있는 사람, 그 분야에 재능이 있는 사람, 혹은 그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죠. 음식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만족을 웬만해서 잘안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요, 악기를 만질 때 조금만 이상해도 더 많이 불안해합니다. 어떤 사람도 모든 순간에 매번 모든 영역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아요. 유난히 내가 불안한 영역과 시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무언가 노력을 발휘한다면 그걸 해낼 수 있는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항상 강점이 약점이고 역량이 외로움을 만들며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곳에 그 사람의 잠재력이 숨어 있다. 이런 동전의 양면성 같은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 결코 잊으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안을 잘 이용하면 이렇게 무언가를 더 해내고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 불안과 관련된 그 주위에 있는 무언가를 지나치게 혹은 잘못 관리하면 약간 비뚤어진 혹은 왜곡된 형태의 성인이 되거나 아니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쉽지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완벽주의는 뭘까요?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완벽주의는 이걸 해낸 건 오로지 나만의 힘을 통해서만 다한 거야. 그러니까 협업, 누군가가 주는 조언, 혹은 누가 살짝 도와줘서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이런 수많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문제 해결은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어찌 보면 참 서글프며 외로운 생각이죠. 이건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한다라고 하는 독립성과 자율성과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이유도 정말 많은 사람들의 협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공간 안에 이 방송과 강연을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혼자의 힘으로 할수 있는 건 의외로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일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런 독립적인 책임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건 오로지 나 혼자만 할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하는 생각은 어리석은 거죠. 그게 완벽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완벽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내가 무언가를 잘 못하게 될때 그것에 대한 처벌을 과도하게 받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질책을 혹은 비난을 지나치게 많이 받은 경우예요. 사람이 잘못하면 질책받고 처벌받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잘못했을 때 어린이든 성인이든 그 잘못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처벌과 항의를 받지 않고 지나친 수준의 아니면 감당이 안될 정도의 큰 항의나 처벌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최소한 나에 대해선 심리적 완벽주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나와는 어떻게 하면 그 실수를 줄일 수 있을지를 상의하지 않죠. 그런데 이미 나는 내가 뭘 잘못하거나 틀렸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도 물어보지 못하고 조언을 못 구하는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된 완벽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요, 기브 앤 테이크, 주면 받고 받으면 주는 묘한 습성이 있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묻지 못하는, 도움받지 못하는 성격이라면 적극적으로 도와줘 보십시오. 나한테 도움받는 분들에겐 마음이 잘 열려서 내가 의외의 질문들을 그분들에게 하는, 그리고 그 질문들이 또 마중물이 돼서 다양한 질문들과 그 다음에 대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완벽주의라고 하는 극단적인 길, 혹은 정반대의 길인 심리적 자포자기의 길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릇된 길, 이 두 길 어느 것도 아닌 그 가운데의 중용의 길을 우리가 잘 균형 잡으면서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를 불안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배워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안과는 좀 다른 측면에 해당하는, 그러면서도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우울에 관련돼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의 시대가 왔다라는 이런 류의 기사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진단받은 분들이 이 정도니 훨씬 더 많겠죠. 제 주위에도요, 실제로 우울감, 이걸 넘어서 우울증, 으로 발전을 해서 진단을 받아서 약물 처방을 받으셔서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심리학자들도 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반드시 아주 심각한 우울을 최소 몇 번 이상씩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너무 내가 무언가 모자라기 때문에 겪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울하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안이 풍랑 같은 것이라면 이제 우울은 가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반드시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언가 할 의욕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의욕이 없는 건 저 역시도 일주일에도 몇 번, 한 달에도 몇 번, 1년에도 수십 번 경험합니다. 그걸 우울감이라고 하죠. 하지만 우울증이란 표현을 쓰죠. 우울증은 뭘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부적응적인 증세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적응적이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경제활동을 해야 이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우울감이 너무 심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돼서 경제활동을 못합니다. 직장에 출근도 못하고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심지어 내 집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 관리도 안 된다. 이런 다양한 부적응적인 증세가 나타나는 것, 이런 부적응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러면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표현하죠. 자, 일단 우리는 왜 우울해질까요? 이걸 위해서는 우울에 취약한 상태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불안, 우울,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를 내가 못 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런 모든 심리적인 문제들은 내가 거기에 취약해진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참으로 힘들었던 코로나를 한번 떠올리면 너무 쉽게 비유가 됩니다. 누가 코로나에 잘 걸렸나요? 못난 사람인가요? 바보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죠.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에 취약한 상태에 있던 분이죠. 그래서 저희는 우울증 환자라는 표현보다

우울에 취약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있는 분들이라는 표현을 더 먼저 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우울에 취약한 상태에 놓인 분들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분들이 외로운 분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신체 능력이 떨어진 분들이에요. 거기에다가 내가 하는 일이 잘안 풀리고 있다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그런 관찰까지 이루어지면 나쁜 의미이지만 삼위일체, 퍼펙트,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계속되면 이제 감이 아니라 증으로 끝나는 이제 무언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수준까지 가게 되겠죠. 현실과 생각의 괴리가 있을수록 우울감이 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현실과 생각의 괴리를 좁힐 필요가 있습니다. 야, 일어난 현실은 A인데 내 생각은 B란 말이야. 그 괴리를 어떻게 좁혀? 좁혔다고 착각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행복하니까 웃는다. 하지만 이런 얘기도 하죠. 웃으니까 행복하다. 양쪽 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으셔야 돼요. 실제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행복하니까 웃게 되는 것이 100이라면 웃기 때문에 오는 기쁨과 행복은 실제로 거의 80 내외가 된다. 심지어 90%에 육박한다는 연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재밌는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지능이 더 높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나요? 어느 정도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좀더 많은 우울감을 겪는다와 지능 때문에 우울감을 겪는다는 완전 다른 문제예요. 상관관계지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지능이 더 높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많이 경험하는지 사실은 좋은 원인들이 그걸 만들고 있죠. 더 많은 도전, 더 많은 시도. 그러니 더 많은 좌절을 겪습니다. 경기에 10번 나간 타자보다는 경기에 100번 나간 타자가 더 많이 아웃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능이 좋은 사람, 더 중요하게는 지적 수준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도전하고 우울감도 더 많이 경험하지만 반면에 성취감도 더잘 경험하는 것이다. 우울감, 성취감, 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니 우울감도 잘 없고 성취감도 잘 없다. 그것보다는 우울감도 잘 경험하고 성취감도 자주 경험하는 것이 더 좋은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늘 다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인생이 정말로 길어졌기 때문에 우울감도 성취감도 거의 경험하지 않는 그런 지루한 인생을 사시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 되기 때문이겠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에 답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가족 혹은 친구 등 주변에 우울한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분들은 에너지가 있어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방전된 자동차가 아니고 어느 정도 전원과 연료를 가지고 있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상태예요. 자, 그렇다면 시동 걸때 우리가 횃불 들고 오나요? 시동 걸때 우리가 엄청난 전원을 공급하나요? 살짝 스파크가 필요하죠. 그 정도의 스파크가 내가 줄수 있는 도움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스파크가 되는 그 전원이 바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떡볶이를 좋아하는 우울증이 심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께, 아, 이 친구 도와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좋은 의도로 떡볶이 좋아하니까 떡볶이 한 판을 사다 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분 앞에 이제 떡 200개가 담긴 거대한 떡볶이 한 판이 놓이게 됩니다. 그분 더 우울해집니다. 왜? 저처럼 엄청나게 잘 먹는 사람도 떡볶이 한 판을 앞에 두면 감당이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질리게 되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물러나게 돼 있죠. 그런데 이렇게 우울증

통증이 심한 분들이 그런 상황을 내보면 이제 떡볶이마저 내가 싫어하게 되는구나. 내가 그 좋아하던 떡볶이마저 감당이 안 되는구나. 더큰 좌절감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울증에 들어간 분의 떡볶이를 사다 드릴 때 편의점에서 일반적인 컵도 아니고 소주 담아 먹는 아주 작은 컵을 구입해서 거기다가 떡볶이를 세 개를 꽂아줍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떡볶이 사왔어요 하면서 일부러 귀엽게 장난치죠. 그런데 그분은 그러면 어이없어 합니다. 우울증 환자는 절대 보이지 않는 행동이죠. 왜? 어이없다는 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이미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겨우 이거 사온 거야? 그럼 제가 일부러 장난스럽게 대답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양 아니겠어? 먹어봐, 맛있다니까? 그분은요, 떡볶이를 말 그대로 호로록 원샷합니다. 이것도 우울증 환자에게서 절대 볼수 없는 행동이죠. 우울증 환자는 진짜 식판에 있는 밥, 밥그릇에 있는 밥을 간신히 떠먹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심지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없어? 뇌는 이 순간적으로, 나 이제 우울한 거 아닌가 보다. 오히려 탐욕스러운 사람인가 보다. 욕심꾸러기인가 보다. 아주 묘하고 재밌는 착각을 하죠. 이렇게 물꼬를 트면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싶다면 타인을 도울 때와 마찬가지로 강도보단 빈도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를 살짝 만족시킬 수 있는 작은 이벤트나 경험들을 할 때마다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 기록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부자도 나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울할 때 무엇을 해야 살짝 빠져나와서 물꼬를 틀어 다른 방향으로 가는지를 아시는 걸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걸 많이 아시는 사람들이 같은 우울감에서도 잘 빠져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당연히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가수 아이유 씨. 이것도 최초로 공개합니다. 저의 중학교 후배입니다. 아이유 씨는 그래서 우울감이 느껴질 때마다 작은 물꼬를 트기 위한 만만한 행동을 하죠. 그게 바로 설거지래요. 저는 스쿼트를 합니다. 어떤 분은 호두를 돌려요. 손 안에서. 어떤 분은 두더지 잡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청소를 하죠. 각자 자기 뇌에서의 정답이에요. 그래서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울감이 왔다면 의욕이 없다라기보단 의욕을 만들어야 되는 상태로 생각을 하시는 게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할 때도 거창할 필요 없이 작은 마사지, 동작, 심지어 팔을 잡고 묵직파하는 것처럼 살짝 근육에 긴장감과 신선함을 주는 행동 다 좋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울감을 만들어내는 최악의 말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럴 줄 알았어라고 하면 운명론이나 아니면 필패론 혹은 미신적 사고가 우리의 뇌를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몰랐어. 아, 진짜 몰랐지. 진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라고 흔쾌히 놀라 주십시오. 그럼 우리의 뇌는요, 몰랐구나, 우리 주인이. 그러면 그 이유를 이제 공부해놓고 기억해놓고 다음에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교훈을 어딘가에 새겨놔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뇌가 공부한다는 거예요. 이걸 학습하는 뇌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 왔던 아니면 현재 있는 것이 그 전에 우울감이던 여전히 우리는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물꼬를 틀수 있는 여러 가지 작은 방법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계속 공부해야 될 이유죠. 자, 오늘은 우울과 불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신

0: 어떤 어려움은 상당 부분이 여러분의 그 어떤 장점 때문에 만들어지거나 생긴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창의적인 사람은요, 세상에 나 혼자 있다라고 하는 단절감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남들과 다른 의견을 낼 때 그때마다 환호하기 때문이죠. 외향적인 사람은 자기만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당연하죠. 왜? 이 외향적인 사람의 장점이 늘 사람들을 만나 아우를 수 있으니까요. 지금 우울하고 불안하시다고요? 이건 결코 우리가 못나거나 아니면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꽤 많은 경우 내가 이런 역량과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난 왜 이렇게 우울할까? 왜 이렇게 난 불안해할까? 좌절하시기보다는 아, 이 기회에 나한테 이런 역량과 장점이 있구나. 그러니 그걸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자.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해보시는 건 그 무엇보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우울과 불안 못지않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1: 이어서 꼬마 마법사 주니토니가 방송됩니다.

0: 여기가 구포에 한 400년 됐어요.
1: 즐겁잖아요.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0: 여기 영차!
2: 여기 영차!
3: 낙동강 천삼백리가 전체가 다 오고 있어.
4: 나가 이 말이야.
5: 됐어요.
4: 빨리 움직여. 이래가지고 작업 못해.
6: 다시 요 낙동강에 모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한 우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7: 요즘 우리 집인데.
8: 그때가 그립네.
0: 그립지.
7: 낙동강에 이제 동무들 하고 맨날 빨가벗고 수영하고.
9: 뼈를 갈아 넣었죠. 제 뼈는 이 집과 같이 있습니다.
10: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재벌이세요?
9: 반도체 회사에 그 주식이 있었거든요. 팔아서 벽돌 사고.
11: 옛날부터 하고 있었던 액세서리부터 할머니가 주신 것이.
9: 주먹 운동하는 것처럼.
12: 차를 먼저 팔고 그 결혼 반지도.
13: 마지막에 소장님 돈도 빌리고.
12: 아직 빚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14: 무슨 말인지 하나도
15: 모르겠지? 여기다 꽃 설명해봐. 꽃? 야. 무슨 꽃이야 이게? 응?
14: 응?
15: 상어 숙의 향기를 피부에 들어가면 피부가 진짜 좋아져. 으이씨야. 으이. 이 드링도 하나.
16: 인장미.
17: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대변.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방 DJ 펭수예요. 갑자기 질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8: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방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17: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호호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수행평가 할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저는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해력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어둠의 대마법사.
1: 신이 난다, 흥이 난다, 재미가 나는 아클란 내 마법 유치원.
2: 아, 딱딱.
1: 이래서 다리를 달면 불편하다니까. 교실에 있어야 할 마법 장난감이 여기 왜? 응? 캐네듐이 빠져 안 움직이면 고장났다고 또 툴툴거릴 거면서. 누구의 짓인지 알아내볼까? 여러분.
3: 사서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아이들이 사라졌다고요.
4: 쉿, 지금은 독서 시간. 조용히 해요.
1: 독서 시간? 그럼 모두 도서관에 있겠군요.
0: 쭈피 쭈피 쭈피 쭈! 우주 대스타가 되어라! 나는 대마법사다!
5: 자기가 벨리나 님인 줄 아나 보지?
0: 군타! 지금 벨리나 님 따라했다고 비웃은 거야?
5: 아닌데, 만화책보다 웃은 건데.
0: 거짓말! 아클라봉은 신비한 마법의 힘이 깃든 마법템, 누굴 때리는 물건이 아니라고. 토니, 훈타가 먼저 놀렸다고. 자.
4: 그만. 자, 준이, 훈타, 제자리로.
6: 준이, 우린 아직 마법 수련이 더 필요하다고. 특히 아클라보.
0: 나야? 마법서를 열심히 읽어야 하는 거야.
6: 어? 준이?
0: 아무 곳이나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지.
7: 엄청난 걸 발견했어.
8: 어? 아클라타 마법사를 위한 고급 마법서?
0: 잠깐, 준이! 우리는 기본 마법서도 아직 제대로 읽지 않았다고!
8: 그래, 맞아. 우린 아직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
5: 자기가 멜리나 님인 줄 알아 보지.
8: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가 없어.
0: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고.
6: 안 돼, 준이!
0: 춥기 춥기 춥! 고맙, 마법!
6: 뭐야, 그냥 비눗방울 아니야?
0: 당장 내 실력을 군타에게 보여주겠어. 와, 마법이 잘못됐나 봐. 멈추는 마법을 찾아야겠어. 춥기 춥기 춥기 춥! 그만, 그만 나와!
6: 멈췄다, 준이. 멈추는 마법은 어떻게 알았어?
8: 그냥 해본 게 됐네.
5: 무슨 소리지?

0: 주니, 토니, 제가 마법템을 공부하라고 했지 언제 마법을 쓰라고.
1: 멜리나님이 계셨더라면 이런 일은 처음부터 없었을 텐데.
2: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1: 토니, 잠깐.
3: 에? 또 마법을 쓰려고?

0: 문제 없어. 그냥 바로 잡으면 돼. 아휴. 쭈피 쭈피 쭈피 쭈. 소환 마법 멜리나니. 멜리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야.
1: 그래. 근데 멜리나님은 어디 계시지?
0: 멜리나님?
2: 뭐냐, 이 지저분한 마법은. 누구냐, 날 불러낸게.
1: 멜리나님이 아닌가 봐.
0: 당연하지. 멜리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데.
3: 토니, 토니, 물러나세요.
0: 로블리.
3: 처자는 엄청난 죄를 짓고 감옥에서 생을 끝낸 대마법사.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1: 그게 아마 저희가 불러낸 것 같아요.
0: 멜리나님을 부르려고 소환 마법을 썼는데 다른 분이 오셨네요.
3: 뭐라고요? 소환 마법은 대마법사 멜리나님 정도는 뒤에야 쓸 수 있는 초고급 마법. 그런 마법을 쓰면 어떡합니까?
2: 꼬맹이 멜리나가 대마법사가 되었다고 대충 알겠어. 날 깨우게 저 아가들이겠고 여긴 멜리나의 성이겠군. 그런데 그 멜리나가 여기 없다. 그럼 내가 이곳의 주인?
3: 이건 마법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겠군요. 주미, 토니.
0: 그래, 우리가 저지른 잘못 우리가 바로 잡는 거야. 주미, 토니. 마법의 히어로 주피 주피 주피 주. 주미, 토니 변신. 자, 변신 성공.
1: 그런데 뭘 해야지?
2: 받아라, 해송인 마법사들.
0: 쭈피 쭈피 쭈피 쭈. 도망 마법.
2: 해치웠군. 헤이, 무슨 짓을 한 거야?
0: 얘들아, 도망쳐.
2: 몸이 필요해.
4: 이건 꿈일 거야. 꿈일 거야.
2: 이 녀석들아, 나 좀 그만 떨어뜨려. 귀찮은 녀석들, 빨리 없애고 몸을 찾아야 해. 마지막 공격이다.
0: 저희가 대마법사님도 몰라뵙고 몸이 필요하시다면서요? 토니, 뭐 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2: 이 꼬맹이 보소! 너의 몸이라도 주겠다는 겐가?
0: 아이고, 이 하찮은 제 몸보다는 이 멋진 공룡이 대마법사님께 더 어울리고 말봅쇼. 이 공룡 몸을 받으시고 저를 제발 부하로 받아주세요.
2: 일단 몸은 필요하니까 운이야 좋다. 그 공룡의 몸 내가 받아주마. 그런데 너처럼 하찮은 몸은 필요 없다 나가야.

0: 나도 네 부하 될 생각 없었거든. 얘들아, 저 아저씨가 공룡의 캐네듐 속으로 들어갔어. 캐네듐을 꺼내야 해.
1: 뭐야 이 꼬맹이 녀석들.
0: 내 말은

0: 딸 내보내줘.
1: 우리가 해냈다.
2: 근데 잠깐, 어서 이걸 부숴야 해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어지럽힌 것들은 다 어쩔 건가요? 모두 깨끗이 청소를 해야겠지요.
1: 네.

0: 이어서 마샤와 곰이 방송됩니다.
1: 안녕, 난 메일리야.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아? 이 이상하게 생긴 털복숭이 애들이 바로 아이돌을 만들어주는 요정 몽글이래. 으아, 어쩌지? 거대 망글리로 변해버렸어. 어?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멋진 가디언이 나를 도와주잖아. 이 가디언이 누군지 궁금하지? 소망 요정 몽글리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귀여운 몽글리들 만나러 와줄 거지쇼.
2: 지구 영웅

인치 밥상 뚝딱뚝딱 아기 토끼.

물러서지 못해! 이 특별한 모자를 쓰고 있는 내가 이대로!

Ha ha!

Ha ha ha ha!

우측으로 찬지!

공기 하늘로 모여. 낚시 가자. 앨범이네? 와, 이거 진짜 화산이잖아. 이게 너야? 와, 엄마, 너랑 아빠랑 하이킹한 거야? 와, 정말 재밌었겠다. 와, 정말 대단해. 나도 하이킹하고 싶었는데. 엄마, 왜 우린 항상 낚시만 하러 가는 거야? 우리도 이제 하이킹 가자. 여기, 그때 어디로 갔는지 한번 봐봐. 나도 산에 가서 실제 화산을 내 두 눈으로 보고 싶어. 가서 사진도 찍는 거야. 앨범에 넣어야지.

여기 있어? 가지 뭐.

괜찮은 거야? 깨어났네. 엄마, 이제 어디로 가야 해? 길을 잃은 거야? 사실대로 말해봐. 와, 이제 진짜 모험이다. 그럼 이제 뭘 할까?

0: 잘한다.
1: 망치로 말로 카메라로
2: 어!
1: 스마트 패드
2: 에디팅.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TV에서만 보던 똘똘이를 이제 우리 집에서 만나요. 터치하면 똘똘이가 한글도 척척, 영어도 쏙쏙, 피아노 연주와 칠판 놀이까지. 100명의 똑똑맘이 선택한 우리 아이 첫 올인원 학습 놀이 책상, 똘똘이 똑똑 책상.

0: 움직여야.
1: 나도 알록달록 색깔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난 온통 여기도 저기도 회색이야.
2: 그야 힘내. 네가 몰라서 그래. 마냥 네 운이 우와.
3: 무슨 소리가 들리던데. 우와, 마법 동굴이다.
2: 야, 너 오늘 운이 정말 좋네. 원하는 색깔 수만큼 숫자를 그리면 모두가 그 색깔로 변할 것이다.
4: 숫자를 그리라고? 날 그리면 되겠네, 원한다면.
5: 아니, 숫자를 그리라고 했잖아. 이렇게. 우리 넘버링처럼 말이야. 숫자 1은 직선이야. 밑으로 쭉. 한 가지 색깔로.
4: 우리 다 빨강이네. 다 똑같은 색이면 재미없지. 섬으로 해보자. 곡선을 만들어. 이렇게 곡선을 하나 더 그리면 섬이 돼.
1: 우와, 알록달록 줄무늬야.
2: 너무 재밌다.
4: 우리 다 세 가지 색깔이야. 자, 다음은 누구 차례?
1: 내가 여기서 제일 큰 숫자니까 색깔도 제일 많을 거야.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밑으로 선을 그으면 숫자 9가 완성된다고. 한 가지 색깔, 굉장해.
5: 너무 재밌겠다. 나도 한번 해볼게. 길쭉하게 동그라미 그려. 그게 바로 경이야. 무색으로 변신. 이런.
4: 다들 어디 갔지?
6: 워커블럭 호흡. 1, 2, 3, 4, 5, 6, 7, 8. 호흡. 이제 좀 살겠네.
5: 어떡해. 마술 지팡이가 전부 투명으로 만들어버렸어. 지팡이까지 말이야. 지팡이 어딨지? 나도 모르겠어. 아까 누구랑 부딪혔는데 그때 놓쳐버렸어.
2: 주문을 반사시키는 주문이 있을 텐데. 아하! 투명 숫자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 깃털펜으로 숫자를 그려라.
5: 내 숫자는 외우기 너무 쉬워. 가운데가 뻥 뚫린 동그라미를 그리면 그게 바로 경. 아직 아무도 안 보이네. 나도 해볼래. 지팡이처럼 직선을 그리면 그게 바로 1. 금방 되지? 이제 네 차례야, 2.
7: 내 숫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난 평생 투명 숫자로 살아야 하나 봐.
1: 책장에 적힌 숫자를 따라 그리면 되잖아. 서둘러.
5: 우리들 숫자야. 다 같이 숫자를 따라 그려보자. 가운데가 뻥 뚫린 길쭉한 동그라미는 바로 0. 지팡이처럼 직선을 그리면 그게 바로 1. 금방 되지?
7: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온 다음 직선을 그으면 그게 바로 2.
4: 곡선을 만들어. 이렇게 곡선을 하나 더 그리면 바로 3.
3: 내려갔다가 오른쪽으로, 그런 다음 교차해서 내려 그으면 바로 4. 됐다, 진짜 돌아왔어.
8: 내려가서 둥글게 만들고 매니에 선을 이어주면 오, 하이파이브. 곡선을 만들다가 휘리릭 동그라미를 그려. 그게 바로 6을 그리는 방법이야.
2: 위에 직선을 그리다가 밑으로 쭉 내려오면 그게 바로 행운의 숫자 7.
6: 멋지게 알파벳 S를 그리다가 올라와서 고리를 연결하면 8.
1: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밑으로 선을 그어. 그게 바로 9를 그리는 방법이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멋진지 한번 보라고.
9: 왜? Am I? And who am I? Looks like I'm blue. Cool. Oh, hello. Huh? I'm blue. Now you're blue too. I guess I...

big blue whale! Yeah! Here we go!

0: up on top of a mountain?
1: Oh! I know! I know! T is stuck on top of a mountain.
0: T needs help! Vowels to the rescue!
2: A-E-I-O-U! Vowels know what to do! U-E-A-I-O! Rescue T! Off we go!
3: He's up there! We need to help! But how?
1: I know! I know!
0: You don't, though, do you?
1: I do! I do!
0: You do, don't you? You?
4: Oh, me?
3: Bug! Brilliant! A bug! Go on, save T, little bug!
1: I know! I know!
5: Is it my turn?
3: Bag! Great! Maybe there's something useful inside.
1: I said I know what to do.
0: Go on then. Show us.
1: I will.
3: Brilliant! Go on, get on top.
0: A terrific view. A truly terrific view.
6: So, 딩동댕 딩동댕이 방송됩니다.
7: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엄마폰 말고 때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3.0 사진 3,000장 또 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1: 더 커져가면 플러스
2: 몰라 그래?
3: 플러스
0: 더 다양해지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3.0 원인원
4: 여행을 떠나볼까?

0: 더워. 지금도 이렇게 더운데 이제 곧 가을이 오겠지?
1: 맞아. 나무들도 화려하게 물들겠다.
0: 그러겠다. 아우 더워.
2: 비키세요, 비키세요. 비키세요, 비키세요. 천년의 스타, 스타 은행나무 등장입니다.
3: 아니 병원에 무슨 은행...
0: 설마 그 은행나무 맞으시죠?
2: 맞아요.
4: 신라시대부터 천년을 살았다는 그 은행나무. 가을만 되면 사진을 찍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다는 스타 중에 스타잖아.
2: 맞아요, 맞아. 내가 바로 그 유...

0: 다양한 천살 먹은 스타 은행나무랍니다.
1: 진짜 예쁘게 물들었어요.
0: 아무도 흉내 못 내는 밝게 빛나는 나만의 노란색. 내 천년 인기의 비결이랄까.
2: 저기 진짜 죄송한데요.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돼요?
0: 예예. 예. 찍으세요 찍으세요. 마음껏 찍으세요.
2: 자 하나 둘 셋 체크. 하나 둘 셋 체크. 하나 둘 셋 체크. 이것 봐. 색깔이 다르긴 다르다.
1: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아.
0: 가을. 가을이 오면 좋기도 하지만 또 두렵기도. 가을. 달달. 무서워.
3: 오늘의 관자 은행나무. 가을이 오는 게 두렵대요.
0: 달달달달.
2: 아이고 그만 좀 떠세요. 아유 아까운 잎 다 떨어지네.
4: 그러니까 가을이 오는 게 두려워 상담을 받으시겠다고요?
2: 아, 가을에 인기가 더 많으시지 않나? 근데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0: 다들 내 노란 잎을 보며 감탄하지만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설마?
4: 설마 뭐?
2: 아이 그 다음에 나뭇잎이 떨어지잖아. 다 떨어지고 나면 혹시 돌아가시게 될까봐 그게 두려우신 거예요?
4: 어머머머 댕댕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2: 아니 천년을 사셨다잖아. 그게 두려우실 만도 하지.
0: 그 다음에 잎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럼 여기서 문제. 가을에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변해 떨어지는 이유는 1번 병이 들어서, 2번 겨울을 준비하려고.
2: 정답! 1번 병이 들어서. 할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젊은 은행나무들처럼 병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야.
0: 땡! 어떻게 매년 가을만 되면 모든 은행나무들이 병이 들겠어. 정답은 2번 겨울을 준비하려고. 우린 추운 겨울에도 잎을 달고 있으면 얼어서 죽고 말지. 잎이 얼어서 너무 추워. 겨울에 안 죽으려면 미리 잎을 다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우린 가을에 잎과 가지 사이에 떨켜라는 걸 만들지. 떨켜를 만들면 잎에 더 이상 물이 들어가지 않아서. 어머나 잎에 물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광합성을 못해서 노랗게 변했네. 그래서 더 예뻐졌어. 그렇게 노란 잎을 뽐내다 겨울이 오기 전에 잎을 다 떨어뜨리지.
4: 그러니까 겨울에 얼어 죽지 않으려고 일부러 잎을 떨어뜨리는 거네요.
0: 그렇지.
2: 그럼 잎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네. 아이 근데 뭐가 두려우신 건데요?
0: 사실 지금은 예쁘다고 좋아하지만 내 열매가 익어서 떨어지면!
4: 열매?
1: 와, 너무 예뻐.
5: 오, 진짜 너무 예뻐.
1: 우와.
6: 자기야, 똥 쌌어.
1: 무슨 소리야?
5: 똥 냄새.
1: 아, 은행나무 씨앗에서 나는 거잖아.
5: 어? 아, 은행나무 씨앗 밟으면 안 되는데. 은행나무 씨앗 너무 싫어.
0: 모두 냄새 난다고 날 피하고 난 혼자 남지. 이 씨앗.
2: 냄새.
0: 거봐, 의사 양반도 간호사님도 피하잖아.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피하는 게 난 너무 외롭고 두렵다.
4: 에이, 근데 그건 씨앗 떨어질 때 며칠만 그런 거잖아요.
2: 맞아요. 그 며칠만 더 참으시면.
0: 단 며칠이라도 팬들에게 외면당하는 심정 알기나 해. 날 외롭게 만드는 이 냄새. 내 냄새지만 에이, 너무 괴롭단 말이야.
2: 근데 저 열매에서 냄새가 왜 나는 거지?
0: 그건 문제로 내겠단 말이야. 은행나무 씨앗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는 1번 은행나무가 오랫동안 목욕을 안 해서, 2번 해충이나 동물로부터 씨앗을 보호하려고.
2: 설마 목욕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정답은 2번.
0: 맞아. 씨앗을 보호하려고. 냄새 때문에 동물들이 씨앗을 막 먹어 없애버리는 것도 막을 수 있지.
4: 해충 해충 해충 해충충충. 난 씨앗에 알을 낳아 병들게 하는 해충. 오늘은 이 나무 씨앗에 코를 찌르는 악취. 해충 해충.
7: 아, 도토리만 먹기 질리는데 은행 씨앗도 갉아먹어볼까? 아, 코가 썩을 것 같은 악취. 아, 안 먹어.
4: 그러니까요. 냄새 때문에 해충한테 피해도 안 당하고 씨앗을 잘 보호한 덕분에 더 많이 번식을 해서 지구상에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2: 지구상에? 근데 얼마나 오래 있었는데?
0: 훗, 우리 은행나무는 공룡이 살기 이전에 지구에 살았었다고.
2: 정말요?
0: 은행나무는 아주아주 옛날, 약 3억 년 전 고생대부터 지구상에서 살았지. 공룡이 나타났다. 멸종이 되고. 매머드가 나타났다. 멸종이 되고. 수많은 동물과 식물이 멸종되었지만 우리 은행나무는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4: 그 이유는? 은행나무 씨앗에서 나는 지독한 냄새 때문이야.
2: 아, 그럼 그 냄새 덕분에 생존 능력이 더 좋아지신 거잖아. 아이, 그럼 아이, 며칠 외로우신 건 좀만 참으시지.
0: 참으라고? 그래도 외로운 건 외로운 거지. 그리고 이 냄새 때문에 내 씨앗을 옮겨서 멀리 멀리 번식시켜줄 동물까지 가까이 안 온다니까.
2: 아니 그럼 저 냄새 때문에 동물들이 가까이 오지 않으면 번식은 누가 시켜주지?
0: 예전엔 매머드같이 큰 동물들이 많아 내 씨앗을 먹고 옮겨줬다고 하더군. 그런데 지금은 다 멸종돼서 내 씨앗을 옮겨줄 동물이 하나도 없다고. 나 너무 외롭다고.
2: 번식시켜줄 동물들조차 가까이 오지 않으면 청년 동안 정말 외롭긴 외로우셨겠어.
0: 맞아. 그렇다니까.
4: 잠깐 잠깐. 은행나무님, 치료에 도움이 될 만한 모임이 생각났어요. 당장 가실까요?
0: 모임?
4: 자자, 이 모임은 한때 외로움에 힘들어하다 지금은 자신감을 회복한 나무들의 모임인데요. 먼저 온나무님.
8: 안녕하세요. 저는 온나무라고 해요. 다들 알다시피 제 몸엔 독이 있잖아요. 저한테 닿기만 해도 가렵다, 두드러기 났다, 어찌나 덜 미워하시는지

0: 그러셨구나.
1: 그렇지만 그 독이 없었다면 동물들이 절 먹어버렸을 거예요. 제 몸을 방어하는 독이니까 저 이제부터 자신감을 갖고 정말 똑하게 살 거예요. 당당하게 살자.
0: 당당하게 살자.
1: 당당하게 살자.
2: 전 플라타너스라고 해요.
3: 제 잎이 넓어 여름에 시원하다고 한때 가로수로 절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씨앗에 솜털이 날린다. 저한테서 벌레 떨어진다. 어찌나 절 미워하는지.
2: 그치만 그게 제가 살아가는 방식.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독하게 살려고요.
0: 같이 하실게요.
4: 당당하게 살자. 당당하게 살자.
1: 아, 근데 은행나무님은 여기 왜 오셨어요?
3: 그러게,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기스타 은행나무님은 왜?
5: 부러워. 내 냄새 안 맡아봤어요. 날 번식시켜줄 동물도 가까이 안 오는데 부럽다니. 내가 얼마나 외로운데.
1: 에이, 냄새가 좀 나도 사람들이 가로수로 막 심어서 번식시켜주잖아요.
5: 네? 사람들이 날 심는다고?
3: 그래요. 사람들이 은행나무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5: 사람들이 날 좋아한다고?
3: 네. 전 씨앗에 솜털이 날려서 가로수로 안 심는데 은행나무는...
6: 씨앗에 솜털도 안 날리고 꽃가루도 거의 안 날려서 사람들이 가로수로 많이 심잖아요. 그리고 은행나무는 해충도 없잖아요.
5: 뭐 그렇긴 하지. 내가 해충이 없긴 하지.
7: 해충. 하! 그때 그 냄새나는 나무! 하! 해충!
5: 내 냄새에 한 번 당하면 평소에도 벌레들이 얼씬을 못한다니까. 은행.
3: 그래서 나처럼 벌레 떨어진다고 불만도 안 듣잖아요. 진짜 부러워요.
7: 또 은행나무는 병에도 잘 안 걸리고 은행나무 할머니처럼 오래오래 살잖아요.
8: 그러네. 벌레도 안 떨어져, 병에도 강해, 오래도 살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네.
5: 그래도 냄새 나는데.
1: 에이, 냄새야 잠깐인데요, 뭐. 그보다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잖아요.
5: 좋은 점이 또 있어?
7: 어, 그럼요.
1: 매연
5: 난 끄떡없지.
7: 은행나무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 매연과 먼지에 강하고 더위도 잘 견디고 또 도시를 시원하게 해주잖아요.
9: 은행나무 그늘 덕분에 너무 시원해.
3: 여름엔 너무 시원해.
9: 가을엔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너무 예뻐.
3: 우리 사진 찍자. 하나, 둘, 셋.
9: 가을엔 잠깐 냄새 나지만
3: 은행나무 너무 좋아.
1: 아니 그러니까 외로워하지 마세요.
3: 그래요. 저희는 은행나무님이 너무 부러워요.
5: 정말?
0: 그럼요. 씨앗이 이거 떨어지는 며칠 동안만 참으시면
7: 365일 1년 내내 사랑받는 게 바로 은행나무라고요.
0: 맞아요.
5: 역시 내가

0: 1000년이나 인기가 있었던 건 다 이유가 있었어. 이제 외로워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내 냄새까지 사랑할 거야. 사랑하자.
1: 아, 은행 아버지 같이 사진 찍어도 돼요?
0: 찍으세요, 찍으세요. 마음껏 찍으세요.
2: 이게 웬일이야?
0: 역시 난 가을의 사였어.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우리 아이 튼튼하게 쑥쑥 한동 녹용 연구소에서 어린이 녹용 칼슘 스틱을 드립니다.
2: 이어서 지구 영웅 번개맨이 방송됩니다.

0: 스트렉스. 내 손으로 만드는 무한 액션 트랙. 과학의 힘을 이용해 액션 스톤을 굴려봐. 추진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액션 스톤 발사. 그래비 트랙스. 코어 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1: 꼬마 버스들 출발 시간이에요. 라니 출발, 가니 출발, 루기 출발, 가요. 차가 문이 열리면 슝. 꼬마 버스 타요. 중앙 최고지 놀이 타요와 친구들.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6: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7: 맛있는 육식 치킨. 크크크.

0: 공기 소리만 나면 내가 밤새 울었대.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싫어하시는 건
1: 번개구나.
2: 응, 맞아.
3: 잘 돼가. 우와, 뭐가 완성될지 정말 기대되는걸.
0: 태평아, 구름도 지금도 울어? 번개 치면?
2: 아니, 안 울어.
0: 번개는 번개인이 나타나는 신호잖아.
4: 말씀은 드렸어? 지금도 걱정하시면 어떡해?
2: 말할 거야, 이렇게.
4: 또 수화하니까 좀.
1: 멋지다.
3: 오, 태평아.
0: 홍몽기쌤?
3: 뭐가 그렇게 좋아? 번개맨이?
0: 번개맨도 좋은데 또...
3: 또?
0: 엄마가 주차장을 기다리세요. 안녕히 계세요.

0: 그래, 지구도 좋지?
1: 힘을 내요, 번개맨!
2: 최고다, 번개맨!
3: 예!
2: 파워!
4: 어제도 지구를 구한 번개맨. 그런 번개맨이 오늘 특별한 공연을 펼칩니다.
1: 나도 보러 간다. 이게 파워!
5: 다음 소식입니다.

0: 윤슬, 별빛, 그리고 반짝이는 번개도.
1: 우리 열차는 현재 구동장치 고장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정차하면 하차 후 다음 열차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2: 하차? 아, 늦겠네. 아, 뭐라고 하는 거지?
1: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열차는 구동장치 고장으로 현재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정차하면 하차 후 다음 열차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2: 하차? 수호로 뭐지? 아, 어떡해.
3: 무슨 일이에요? 아, 여기 구동장치가 고장났다고 싹 다 내리래요. 아이고, 참.
2: 저기요.
3: 아이고, 엄마가 농인이시구나.
4: 야, 어린데 되게 기특하네.
5: 어, 잘한다.
3: 그저께 언제부터 배웠어? 이렇게.
6: 어? 아이고, 애기가 수어를 배우느라 고생했겠네.
7: 태평이 맞구나. 너 지난번에 놀러 왔잖아. 어머니네 처음 뵙네요. 인사해야지.
8: 안녕하세요, 김태평. 어? 괜찮아?
7: 지구한테 들었어요. 번개맨 공연 보러 가신다고.
9: 방송 들으셨죠? 이번에 내려서 같이 택시 타고 가시죠. 아, 어제 시간이 아슬아슬하다.
7: 괜찮으시죠?
9: 아, 왜 그래? 어머니 뭐라고?
8: 아니.
7: 아, 안 들려. 크게 말해봐.
8: 아니, 농민이시.

개그맨이 뭐라고 하는지. 내가 알려지지 않으면 하나.

0: 야, 김태평. 어제 번개맹공이는 재미있었어? 지구랑 데이트는 잘했냐?
1: 김태평, 이거.
2: 아, 그림책 두고 왔다.
0: 김태평!
3: 어제 왜 번개맹 보러 안 갔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우리 태평이가 속상한 일이 있었구나.
2: 저도 답답했어요. 제가 엄마를 지켜줘야 하는데, 아직 모르는 단어도 많고요. 수어도 어렵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걸 지부와 다 봤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 화를

0: 혹시 이야기 소리 들리니?
1: 네? 아니요.
0: 선생님도 안 들려. 근데 봐봐. 저기 신호등이랑 자동차 깜빡이. 이렇게 소리 없이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잖아? 복잡한 단어가 아니어도 말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것 같아.
1: 엄마, 아빠도 가끔 불 깜빡이면서 부릴 때 있어요.
0: 오, 그렇게도 대화하신다니. 멋진데?
1: 맞아요.
0: 아, 그리고 짠! 편지도 한 방법이지.
2: 태평아, 말로 하긴 어려워서 편지를 써. 다음 번개맨 공연은 꼭 내 옆에서 보고 싶어. 기린은 내 마음.
0: 어, 태평아, 저기.
1: 엄마! 엄마, 밥 먹지요.
0: 어, 그래?
3: 오늘 밤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외출은 자제하시고 주변 안전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0: 나처럼 엄마도 편지 보면 기뻐하겠지?
1: 어?
0: 뭔데?

0: 이어서 지구 영웅 번개맨이 방송됩니다.
1: 그래비 트랙스. 내 손으로 만드는 무한 액션 트랙. 과학의 힘을 이용해 액션 스톤을 굴려봐. 추진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액션 스톤 발사. 그래비 트랙스. 고어 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2: 고기가 들어가 있네. 진짜 맛있겠지. 와, 진짜 맛있다.
3: 고급져.
4: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2: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5: 지구 영웅 번개맨. 번개맨 남은 영웅하란 법은 없지 없지 절대 없지. 나 조그마왕 무시무시한 거대 영웅이 돼서 우리 무시하던 별들을 다 지구별로 만들어버릴 테지.
6: 맞습니다. 지하에서 사는 게 얼마나 지겨운지 아무도 모르지.
7: 그 마음은 우리만 알지.
5: 박사, 준비됐지?
8: 네, 조그만.
9: 자,

0: 저기 어디로 간 거지?
1: 이리 와, 암흑보석의 주인.
2: 수아, 수아, 차, 수아, 수아, 차, 차, 차, 수아, 차, 차, 예, 차, 차, 차.
3: 오늘 훈련이 끝났습니다.
4: 야, 신기록이네.
5: 번개맨,
6: 더 강해져야 돼. 그래 아버지를 찾지. 분명 암흑포털 어딘가에서 날 기다리고 계실 거야.
5: 수십 년 전 실종된 아빠를 어디서 찾는담? 찾았어, 개맨아!
6: 찾았어?
5: 드디어!
6: 어디? 어디? 어디? 찾았어? 어디?
5: 아니, 구정코!
4: 아직도 파는 가게 찾았어!
6: 두 쫀,

0: 이름은 노사랑. 사랑 세 개, 노, 사과의 사.
1: 내 나라.
0: 뭐, 난 몰라. 언니 머리핀 어디 있는지 난 모른다고.
1: 너 내 머리핀도 가져갔냐? 아니, 팔찌 내놓으라고.
0: 아싸, 치킨.
1: 아, 야, 노사랑.
2: 찌개 나왔습니다.
0: 뭐야, 나 치킨 먹고 싶다니까.
2: 치킨은 다음에. 내일 언니 대회라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되거든. 희망아, 내일도 우승할 자신 있어?
0: 당연하죠.
3: 내가 왜 태권도 명문학교로 전학을 했는데.
2: 오,
0: 질문이지. 저게 진짜.
2: 그만. 희망이는 밥 다 먹고 보약 꼭 챙겨 먹고.
0: 네. 야,
2: 희망아, 이것도 먹어봐봐.
4: 치, 반찬도 언니에 맞춰서. 알았어. 보약도 언니만 주고.
5: 나도 먹을 어때? 거야.
0: 맛있다.
2: 맛있어? 아, 이거 흘린 거 먹지.
5: 자기면 먹으란 법 있어?
6: 언니, 나 먹어라.
7: 야, 나도 이제 먹어야겠다.
0: 어? 어이가 없네. 뭐가?
1: 아니, 어차피 즐길 거 왜 자꾸 가져가?
0: 이번에 안 티켓 줘야지. 아, 줘. 동생한테 양보 좀 하라고.
1: 내놔.
2: 희망아, 너 머리핀 많으니까 동생한테 이번에 양보 좀.
1: 아빠, 나 내일 이거 가져가야 태권도 이길 수 있어. 엄마가 준 머리핀, 이게 내 징크스라고.
2: 노사랑, 언니 머리핀에서 손 떼. 손 떼.
0: 너무해. 나도 내일 유치원 첫날이다. 예쁘게 입어야 된다고.
1: 그러니까 누가 엄마가 준 머리핀 잃어버리래?
2: 아유, 사랑아, 어디가. 밥은 먹고 가야지.
0: 엄마, 엄마, 엄마, 엄마.
8: 아, 여보세요.
0: 아빠는 언니 편만 들고.
8: 아, 사랑아, 한 시간 전에 통화했잖아. 미국 새벽 4시야.
0: 그래서? 전화 끊으려고?
8: 엄마 일찍 일어나야 해. 안녕.
0: 엄마? 엄마! 에이, 화낼 땐 단 거 먹어야 돼.
9: 아, 같이 가요.
0: 내가 먼저 잡았는데요?
9: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0: 그래서요?

0: 지난 두쫑쿠 꼭 드셔야겠어요.
1: 유행 다 지난 두쫑쿠 난 아직 못 먹어봤거든. 그런 난?
0: 난 화날 때 단 거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점점 더 화가 나려고 하네요.
1: 알았어, 너 먹어.
0: 얼마예요?
2: 5,000원.
0: 3,000원밖에 없는데. 좀 깎아주실 수 있죠? 자주 올게요. 저 어제 이사했거든요.
2: 저기요, 이거 사실 거지요?
1: 네. 예.
0: 아니, 이 가게는 어린이 할인도 없어요? 내가 다시 오나 봐라.
2: 흥! 저.
1: 계산해 주세요. 네.
0: 이 동네 진짜 마음에 안 들어.
1: 친구야. 같이 먹을래? 우리 이거 같이 나눠 먹자. 자, 너 먼저 먹어.
0: 생각해 보니까 낯선 사람이 주는 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3초 안에 주우면 먹어도 된대요.
1: 그걸 왜 3초 지나고 알려줘?
3: 하얀누라운들 자기소개하게.
4: 태문정
0: 한지구 모범 연하늘
5: 김대표.
0: 난 고랑이도 사과에서 호랑이랑 우상이야. 반가워. 사이좋게 지내자.
4: 네, 좋습니다. 봉결촌에 서로 온 우리 사랑이랑도 사이좋게 잘 지내기로 하고, 자, 오늘은 우리 한봉결쌤이 아주 재밌는 수업을 진행해 주실 겁니다. 한봉결쌤!
1: 자, 친구들, 오늘은. 저 친구는? 어제 그 두쫑쿠? 새로 전화 건 친구가 너구나. 사랑 친구, 앞으로 잘 지내보자.
0: 네, 선생님.
1: 짜잔, 선생님 얼굴에 뭐게?
6: 번개요.
1: 맞아요. 선생님은 얼굴에 번개를 그려봤어요. 오늘 이렇게 얼굴 그림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해 볼 거. 태평 친구 어디 가니?
7: 화장실이요.
1: 아, 그래 선생님이랑 같이 가자. 자, 뭐 할지 생각해보고 있어요. 자, 얼른 다녀오자. 혹시 오래 걸릴까?
7: 똥이라서.
8: 우와!
9: 멋지다.
10: 근데 왜 반반 달라?
0: 두 얼굴에 마녀거든. 착했다가 나빴다가 변신 마녀.
8: 아,
10: 나도 저렇게 멋진 그림 그리고 싶다. 뭘 그리지?
0: 너 그게 좋겠다. 내가 그려줄까?
10: 응. 뭔데?
8: 아! 이게 뭐야?
0: 아바타잖아. 몰라?
10: 나 알아. 파란 괴물 나온 2009년 영화.
8: 나 괴물 싫은데.
0: 아바타는 괴물이 아니야.
10: 봐봐, 난 북극곰이야. 어때?
8: 귀엽다. 나 이게 뭐야.
0: 좀 아쉬워. 붙여봐.
10: 난 얼굴에 그림 그리기 싫은데.
0: 기다려봐, 모범이. 너도 내가 멋진 거 그려줄게.
10: 네가?
8: 야! 이게 뭐야!
0: 북극곰이
10: 왜 무서워?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친구인데.
0: 내가 이렇게 못생겨진다고? 거짓말.
6: 다시 그려줄게. 누구한테 해줄까? 너?
9: 제가!
6: 너? 너? 이리 와봐.
9: 가만히 있으라고.
11: 고마워.
9: 사랑아, 듣고 꿈을 무섭지 않아. 오히려 지켜줘야 돼.
12: 진짜 잘 그려줄게.
1: 어? 오! 자, 그만. 자, 뚝!
13: 선생님, 두 사람의 얼굴 망쳐놨어요.
12: 아니, 그게 아니다.
13: 뭐가 아니야? 너 나빠, 미워!
1: 아, 선생님이랑 세수하러 가자. 자. 괜찮아.
13: 대박. 엄마, 나 또 금메달 땄어. 나 언니 돌려차기 짱 잘했거든? 엄마가 봤어야 하는데.
14: 사랑아, 첫날부터 사고치면 어떡해. 그렇게 나쁘게 굴면 누가 너랑 놀고 싶겠어?
12: 나쁘게 운 거 아니야.
14: 노사랑!
12: 친구들 재밌게 해주려고 그런 거야. 언니 때문에 나까지 이 사회에서 아는 친구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14: 아, 사랑아. 아, 노사랑!
15: 어, 조그마왕님!
16: 보석이 지구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17: 지구? 왜지?
15: 잘은 모르지만 영화 보면 그런 게 있지요. 보석이 진짜 주인을 만나 힘을 발휘하는 뭐 그런 거!
16: 그럼 지구에 있는 주인을 찾아가는 건가?
17: 시끄려! 암흑 보석의 주인은 나야. 이 조그마왕이라고.
12: 미워! 다 미워!
1: 쩐크, 이제 안 먹어보네.
17: 암흑 보석이 주인을 찾아간 거라면 그 녀석은 분명 엄청난 악당일 거야.

0: 이어서 페퍼 피그가 방송됩니다.
1: 전 페퍼예요. 얜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퍼 피그.
2: 부르면 대답하는 뭉실이.
3: 아이 귀여워.
4: 어디가 제일 귀여워?
3: 너 반기킨 거야?
4: 그럼.
5: 너 누구랑 얘기해?
4: 나랑 말하는 거 비밀이야.
2: 봉실아, 부르면 대답하는 봉실이.
5: 미니월드.
6: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7: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로로코딩 커트 떡.

0: 집을 크게 넓히는 공사가 다 끝나고 이제 아기를 맞이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1: 네, 이제 다 됐어요. 가구도 다 놓고 방마다 페인트도 싹 다 먹여놓았습니다.
2: 페인트를 먹어요?
3: 어우, 아니, 그냥 하신 말이지.
4: 정말 고맙습니다, 황소 아저씨.
1: 에이, 별 말씀을. 자, 공사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 갑시다.
4: 아니, 안 들어가고 뭐해요?

0: 정말 산뜻하고 좋은데요.
1: 초록 계열로 하길 잘했죠.
2: 이 TV 좀 봐, 조지. 오, 원봉이지.
1: 아하. 아이고 우리 예쁜이.
0: 여기는 내 예쁜이 같은데.
2: 아, 여기가 아기망이구나.
0: 예쁘게 꾸몄네.
2: 정말 예뻐요. 와! 이 놀이방 좀 봐봐, 조지.
3: 장난감.
4: 골디, 너도 새 집이 좋아? 다행이다.
1: 제일 좋은 게 남았는데 좋아하긴 이르지.
4: 네?
0: 대파? 조지? 너희들
1: 새 방이야.
4: 뭐야?
1: 너희들 방은 일부러 안 꾸미고 놔둔 건데.
0: 그래야 너희가 마음대로 꾸밀 수 있으니까.
2: 만세!
3: 만세! 만세!
5: 달파네 가족이 새 방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큰 대형 가구점에 왔습니다.
1: 여기만 오면 그렇게 힘이 나던데.
0: 난 별론데. 크기만 하지. 괜히 쓸데없는 걸 잔뜩 사잖아요.
1: 그냥 볼 게 많아서 좋다고요.
2: 우와!
1: 잘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게 있는지 찾아보려.
2: 꽃냥!
1: 알았어. 우린 이쪽으로 가야겠군.
0: 안녕. 재밌게 놀아요.
2: 꽃냥!
4: 엄마, 조지는 공룡을 좋아하는데요. 그럼 제 건 어떤 거예요?
0: 글쎄, 네 거니까 직접 찾아야지. 잘하면 여기 있을지 모르잖아.
4: 알았어요. 이러니까 벌써 잘 시간 된 것 같네. 고, 자자.
2: 광대다, 광대! 여기 다 광대다!
0: 아, 안 돼! 이렇게 정신없는 방에서 어떻게 자! 광대.

0: 아닌데.
1: 그래서 잘 되고 있니?
2: 아주 잘 되고 있죠. 아직도 마음에 드는 방을 못 찾았니?
0: 네, 조금씩은 마음에 드는데.
1: 페파, 꼭 여기 꾸며진 방대로 안 해도 돼.
3: 이제 끝이네.
0: 좋은 방법 있어요.
1: 금방 신이 났네.
0: 실례합니다. 여기 있는 방이 다 별로인데요.
1: 그런데?
0: 조금씩 마음에 드는 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을 제 침실로 꾸미고 싶은데 될까요?
1: 글쎄, 안 될 건 없지. 아줌마가 꾸미는 거 도와줄까?
2: 네, 그럼 좋죠.
1: 부탁드려요.
3: 좋아, 말씀만 하세요.
1: 됐다.
0: 고맙습니다. 진짜 완벽한 방이에요.
1: 정말 멋진데, 페파.
2: 딱 너답게 꾸몄네.
0: 고마워요, 엄마, 아빠.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4: 페파랑 주어지는 새 방이 정말 좋았어요. 새 방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걸요. 다 같이 대형 가구점에 다녀온 바로 다음 날. 막 참이 깬 페파의 눈에 보인 건 바로
0: 내 방이다.
4: 제가 할 말이었는데.
0: 폭신한다. 안녕 곰돌아.
5: 잘가 곰돌아.
0: 내 사랑 극장. 나랑 재미있는 연극 많이 하자.
5: 조지.
0: 안녕 조지. 좋아. 오늘은 공룡이랑 카 레이싱 결승전을 하는 거야.
5: 무등 무등.
6: 안녕하세요, 페파 아빠.
2: 오, 들어오세요. 들어와요. 아기가 쓸 새 카시트네요.
6: 정말 축하드려요.

0: 감사합니다. 최고급 모델이래요.
1: 아, 그걸 말한 게 아니었는데.
0: 이제 됐다.
2: 우리 차도 큰 걸로 바꿔야겠어요.
3: 더 큰 차요?
4: 부릉부릉 만세!
0: 그럴까요? 근데 차를 산 지가 너무 오래돼서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
3: 걱정 마세요. 도와드릴게요. 자동차 가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4: 부릉부릉.
2: 멋지다. 차 고르는 건 아빠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0: 고맙기도 하시지.
3: 그래서요? 어떤 게 좋으세요?
0: 생각 좀 해보고요. 차 하나만 줄래요?
3: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차예요, 아빠?
0: 바퀴가 네 개 달린 거예요.
3: 어떤 게 좋을까? 아하! 이거 어때요?
0: 오, 불꽃무늬 멋지네.
3: 네, 그럼 시운전하러 갈까요? 오, 아주 빠른 차예요.
0: 이 정도로 빨라요? 슝!
3: 안 돼요! 너무 빨라요! 멈춰요! 이제 다른 차도 타보실래요?
0: 혹시 이것보다 좀 더 느린 차도 있나요?
3: 그랬다! 아, 딱 좋아요!
0: 오, 탈기 지나가네? 아, 저기요, 자동차 파는 사장님. 이 트랙터는 좌석이 하나예요. 우린 좌석을 늘려야 하는데 없나요?
3: 맞다. 한 이 정도면 될까요?
0: 네, 맞아요. 우리한테 딱 맞겠어요.
3: 오, 예!
0: 이제 진짜 차를 사러 나가기만 하면 되겠군.
3: 좋아요, 얼른 가요.
0: 뭐, 지금? 알았어.
5: 페퍼랑 조지가 아빠 차를 타고 자동차 전시장에 왔습니다.
6: 안녕하세요. 뭐 특별히 찾으시는 차가 있나요?
3: 이런 차로 주시겠어요?
0: 진짜로 큰 차요.
6: 네, 걱정 마세요. 아주 딱 맞는 차가 있어요.
0: 완세! 진짜 완벽하네요. 이거, 이거.
6: 이걸로 하시겠어요?
0: 네, 이걸로 할게요.
6: 감사합니다.
0: 집에 가자! 정든 차인데 작별 인사는 해야겠지?
3: 안녕. 이 버튼 뭐 하는 거지?
0: 엉덩이가 따끈해지는데. 이제 됐다. 고맙다, 우리 아들딸. 너희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멋진 차는 못 샀을 거야.
2: 진짜 완벽하네요.
0: 우리 새 차 타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3: 그러시죠.
5: 페퍼는 새 차가 좋았어요. 새 차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아, 물론 아이스크림도요.

0: 자동전 투차 진입! 야호! 꼼짝마! 사건 종료! 스완 옥스포드!
1: 형들, 떡볶이 먹자!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2: 진짜 대박이네!
1: 진짜 맛있겠지?
2: 대박! 너무 맛있는데?
3: 쫄깃쫄깃하네!
2: 떡볶이!
4: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5: 달라진 세계. 우리 다이노스트는 다이노피아에서 QCA 요원들과 함께 수많은 적들과 맞서 싸우며 퀀텀 코어를 지켜냈다.
6: QCA의 임무는 다이노피아의 퀀텀 코어를 보호하는 거다.
5: 우리는 백선터, 아니 모호스를 물리쳤고 다이노피아는 평화를 되찾았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다.
7: 내가 말했지. 널 반드시 파괴할 거라고.
5: 제무스? 난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으쌰!
8: 다친 데 없지? 무사해서 다행이야.
5: 넌 누구야?
8: 누구냐고? 설마 지금 나한테 물어본 거야?
5: 그럼, 너 말고 누구겠어.
8: 외계에서 왔어? 어떻게 날 몰라? 나 제나잖아. 산사우리오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다이노스터 말이야.
5: 새 멤버 얘기는 못 들었는데. 내가 다이노스터라고.
8: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다이노스터 멤버라고? 미안한데 난 다이노스터가 된 지 1년이 넘었지만 너 같은 멤버는 본 적이 없다고.
5: 세상에, 말도 안 돼!
8: 루시오!
5: 로디, 무사했구나!
8: 그럼! 잠깐, 이 녀석 퀀텀 랩터 맞지?
5: 어? 이게 뭐지? 로디 이마에 이상한 무늬가 생겼잖아.
8: 그만해. 간지러워. 이 마크는 다이노스터의 파트너인 퀀텀 다이노라는 표식이야. 오, 이런. 너 때문에 티렉스를 까먹고 있었잖아. 흑자, 흑자. 파라디스크 볼륨 워, 워. 진정의 티렉스. 다이노 실드로 가자.
5: 잠깐만! 나도 같이 가!
8: 너도 임무를 5만 개쯤 완수하고 나면 나처럼 멋진 다이노스터가 될 수 있을 거야.
5: 내가 너보다 다이노스터 훨씬 오래 했거든?
8: 그러시겠지.
5: 안 돼! 기다려! 나 아직 말 안 끝났다고! 잠깐 멈춰봐! 여긴 뭐하는 곳이야?
8: 여긴 다이노 실드야. 트렉스 잘 가.
9: 수고 많았다, 제나. 근데 새로운 친구를 데려온 모양이네.
8: 별일 아니에요. 그리고 친구 사이도 아니고요. 신입 다이노스터래요.
9: 환영한다, 신입 다이노스터. 뭐, 일단은.
5: 루라이모! 여기 계셨군요!
8: 여기 책임자인 소장님을 안다고?
5: 그럼, 당연하지. 우리 이모인걸?
9: 내가 이모랑 닮았나 보구나.
5: 아,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루시오잖아요. 이모 조카요.
9: 나한텐 조카가 없어. 난 로라야. 다이노 실드의 총 책임자지. 만나서 반갑다.
5: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9: 다이노스터 생활이 아직...

0: 낯선 모양이구나. 궁금한 것도 많을 거고. 제나, 네가 좀 안내해 주겠니?
1: 어휴, 왜 하필 저예요?
0: 아마 근처에 돌봐줄 공룡이 있을 거야. 레벨업에 도움이 될 텐데.
1: 좋아요. 제가 안내할게요. 어서 가자, 루시오. 어. 내가 특급 투어를 시켜줄 테니까.
0: 퀀텀 래퍼라. 그 다이노스터 이후로는 처음 보네.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있어.
1: 몇 년 전부터 코어에 감염된 공룡들이 도시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다이노 실드에서 치료하고 보호하는 거야.
2: 우와!

0: 여긴 다이노우스랑 완전 똑같네.
1: 다이노우스? 그게 어딘데?
0: 다이노우스는 공룡들의 낙원이야. 안녕. 간지러워.
1: 공룡이랑 이렇게 빨리 친해지는 사람은 처음 봤어.
0: 난 여러 차원들의 공룡들을 만나봤거든. 공룡들이 두 발로 걸어다니는 곳도 가봤어. 정말 대단했지.
1: 그럼 진짜 다른 우주에 다녀온 거야? 말도 안 돼.
0: 내 말은 다 진짜야. 이거 봐.
1: 뭐야? 공룡들이 옷을 입고 있잖아.
0: 그뿐만이 아니야. 그곳 공룡들은 말도 하고 피자도 좋아하고 꼬리를 이용해서 농구도 한다니까.
1: 다른 차원에서 왔다는 말이 사실이었구나.
0: 그렇다니까.
1: 어?
0: 아기 푸테란 우돈이네? 정말 귀엽다. 어.
1: 안 돼, 루시오. 만지지 마. 아!
2: 허락도 없이 함부로 만지면 안 되지.
0: 말을 할 줄 알아? 설마 너도 퀀텀 다이노인 거야?
2: 그래, 잘 알고 있네. 다이노스터 규칙 제6조에 따르면 다른 다이노스터의 퀀텀 다이노를 함부로 만져서는 안 돼.
1: 아, 또 시작이네.
0: 재민? 재민, 어? 나야! 루시오!
2: 어? 멈춰! 루시오라고 했지. 내 퀀텀 다이노를 왜 멋대로 만지려 했는지부터 설명해.
3: 맞아, 설명해!
0: 재민... 너도 날 기억 못하는 거야?
1: 이 친구는 신입이야. 그래서 규칙을 몰랐던 거고. 기분 풀어 푸테라.
2: 뭐? 신입 다이노스터라고?
0: 정말 날 기억 못하는 게 맞구나. 우리 친구였잖아.
1: 그래 맞아, 제이민.
2: 퀀텀 랩터?
0: 제이민, 너 괜찮아? 대체 왜 이래?
2: 난 너 같은 친구 둔 적 없어.
1: 제이민, 말이 너무 심하잖아. 루시오는 진짜 다이노스터 멤버야. 소장님도 확인해 주셨고.
2: 그건 직접 상대해 보면 알겠지.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슛! 변신! 다이노스터라고? 그럼 증명해봐. 네 말이 사실이라면 내 공격을 전부 피할 수 있겠지.
1: 루시오, 할 수 있어.
0: 뭐? 제이민, 난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
2: 싸워? 넌 내 털끝도 못 건드려. 푸테라 에로 발사!
0: 왜 날 공격하는 거야?
2: 푸테라 썬더 포켓!
0: 제나, 좀 말려봐!
1: 우린 가끔 서로의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 배틀을 하기도 해. 행운을 빌어.
2: 제나, 썬더 포켓!
0: 난 싸우겠다고 한 적 없어!
1: 뭐 하는 거야, 루시오? 얼른 변신해야지!
0: 좋아.

0: 넌 그렇다면 실력을 보여주지! 다이너슈트 변신!
1: 그럴 줄 알았어.
0: 변신 시작!
2: 루시오, 뭐 하는 거야?
0: 이상하네. 작동을 안 해.
2: 퀀텀 다이노 파워! 네 퀀텀 다이노를 불러!
1: 이제 끝장을 내주지! 스테라 썬더 포켓!
0: 좋아! 퀀텀 다이노 파워!
2: 루시오! 내 몸에서 빛이 나!
0: 이게 뭐야?
2: 이제 시계를 터치하고 외쳐! 다이노슈트 변신!
0: 다이노슈트! 변신!
3: 말도 안 돼.
0: 됐어! 바로 이거야!
3: 진짜 다이노스터였다고? 상관없어!
1: 푸트라 스카이폴!
0: 이쯤에서 끝내자고!
2: 말도 안 돼! 제이민이랑 막상 막 하잖아!
1: 푸트라 썬더 브레이크!
0: 이런... 안 돼! 루시오 대 스티븐!
1: 테라 스카이폴! 테라 썬더 브레이크!
4: 그만! 멈춰! 다이노 쉴드 안에서 싸움을 해? 대체 왜들 이러는 거니?
2: 루시오는 규칙을 조금 어겼을 뿐이에요. 근데 갑자기 제이민이 의심을 하더니 멋대로 싸움을 걸었고요.
1: 뭐야, 배틀을 하라고 부추긴 건 너잖아.
4: 제이민, 루시오가 다이노스터라는 건 내가 확인을 했어. 그리고 다이노 쉴드 안에선 배틀이 금지라는 거 알 텐데.
3: 맞아요.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어.
0: 아니야. 괜찮아. 나도 미안해.
4: 잘했다.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면 좋잖니?
0: 그렇죠.
3: 하지만 앞으로도 널 계속 지켜볼 거야.
1: 다이노슈트! 변신!
2: 새 공룡이 나타났네. 그럼 나중에 봐, 루시오.
0: 그래.
4: 조심히 다니렴.
0: 이모, 아니, 소장님, 전 어떻게 해야 하죠?
4: 우선 그 다이노워치를 잘 간수하렴.
0: 이 시계를요?
4: 그건 평범한 장비가 아니야. 네 퀀텀 다이노의 에너지로 만들어져 있거든. 변신도 기술도 모두 그 워치를 통해서만 쓸 수가 있단다.
0: 어?
4: 차차 이해하게 될 거야. 새 게임이 시작될 것 같구나.
0: 잠깐만요! 로라 소장님! 다이노 워치라... 근데 이제 어디서 지내지?

있어. 지금쯤 엄청 화가 났겠지? 고마워. 나중에 봐. 어? 루시우? 왜 아직 집에 안 가고 여기 있는 거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오늘부터. 어?

0: 갈 데가 없어서 말이야.
1: 뭐? 가족이랑 안 살아? 아님 친척이나 친한 친구라도?
0: 여기선 날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서.
1: 방법이 있지. 어서 날 따라와. 야호!
0: 아, 잠깐만! 어디 가는 거야? 여긴 어디야?
1: 갈 데가 없다면서. 나만 믿어.
0: 설마 여기 너희 집은 아니지?
1: 우리 집 맞아. 그리고 앞으로 넌 여기서 지내면 돼.
2: 제나, 너 창고에 있어?
1: 제이민?
2: 대체 왜 이렇게 늦었어? 창고는 또 왜 갖고?
1: 아, 별거 아니야. 금방 올라갈게. 잠깐만 기다려.
0: 왜 제이민이 여기 있어?
1: 응? 내 쌍둥이 오빠거든.
0: 뭐? 쌍둥이라고?
1: 쉬, 목소리 낮춰. 오빠한테 들키면 넌 끝장이야. 어때? 여기 괜찮지? 꽤 넓기도 하고. 야호! 예! 로드는 여기 너무 좋아.
0: 난
1: 이만 쉬어. 그리고 내일은 나랑 같이 학교에 가자. 선생님께 전화 갔다고 인사도 드리고. 그럼 잘 자.
0: 그래, 내일 보자. 엄청나게 긴 하루였어.
2: 뭐 하는 거야, 제나? 빨리 와.
1: 아무것도 아니야. 어서 가자.
0: 지금 몇 시지?
2: 어?
0: 뭐야? 시각이잖아! 안녕, 얘들아!
1: 안녕!
3: 안녕!
1: 여기 너무 좁아, 루시오!
0: 안 돼! 안에 들어가 있어!
1: 제이민!
0: 안녕, 제이민! 좋은 아침!
4: 다이노스터 규칙 제9조. 공공장소에서는 퀀텀 다이노를 워치 안에 넣어둔다.
0: 그렇지. 워치 안에. 근데 어떻게. 됐다! 고마워, 친구!
2: 나한테 친한 척 하지 마.
0: 안녕, 대사!
5: 그래, 안녕!
6: 근데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1: 루시오, 여기야! 내 옆에 앉아!
0: 제나? 너도 같은 반이야?
1: 그래, 맞아! 그것보다 처음부터 너처럼 잘 싸우는 다이노스터는 처음 봤어. 레벨이 오르고 나면 훨씬 더 강해질 거야.
0: 그래? 잠깐, 레벨? 그게 무슨 소리야?
1: 너 확실히 신입이 맞구나. 여기, 이거 보이지?
0: 우와, 이게 다 뭐야?
1: 멋지지? 공룡을 구하거나 다이노 배틀에서 이기면 경험치를 얻어서 레벨을 올릴 수 있어. 넌 스피드가 엄청 높네.
0: 내가 좀 빠르긴 하지, 확실히.
7: 소문 들었어? 신입 다이노스터가 들어왔다던데. 그게 너였나 보네.
0: 스티븐?
7: 잘나가는 선배 다이노스터로서 갓 들어온 신입을 모른 척할 수는 없지. 반갑다, 귀여운 신입.
1: 절대 넘어가지 마. 다른 다이노스터의 임무를 가로채서 경험치를 독차지하려는 녀석이거든. 완전 비겁하지.
0: 스티븐답긴 하네.
7: 너희 방금 내 험담했지?
1: 들었어?
7: 더는 못 참아. 내가 본때를 보여주지.
0: 제나, 어떻게 좀 해봐.
1: 그래, 좋아. 응? 경기장에서 결판을 내자. 루시오가 딱 5분이면 완전히 끝낼 수 있대.
0: 내가?
7: 내가 하고 싶었단 말인데 마침 잘 됐네.

0: 정말 못 살아.
1: 루시오! 루시오! 절대 치지 마!
0: 그럼 준비됐어? 난 정말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 스티븐.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2: 하, 네 걱정이나 하셔.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슈트! 변신!

0: 그래, 좋아. 퀀텀 타이너 파워! 타이너 슛! 변신!
1: 니까 너한테 먼저 공격할 기회를 줄게.
0: 다쳐도 나 원망하게 없기다.
1: 덤비기나 하라고.
0: 좋아. 내버려. 킥.
2: 스티븐 괜찮아?
1: 아, 뭐야? 공격하랬다고 그렇게 세게 때리면 어떡해?
0: 아, 미안해. 다시 해보자.
3: 아유, 어려.
4: 장난해? 대체 뭐 하는 거야?
0: 스티븐, 이제 공격해도 돼?
1: 그럼. 덤벼.
0: 좋았어. 랩터 킥. 메야메야 스피드.
1: 놀랐지? 우와! 야호! 우와!
0: 메야메야 더블 스윙! 이번엔 안 통해! 렛츠고! 메야메야 공 스트라이크!
5: 루시오! 여기! 랩터 스파이크를 써봐!
0: 좋아, 한번 해볼게. 렛츠고! 참!
1: 신입치곤 제법인데.
0: 렛츠고! 메야메야! 스트라이크! 우와!
1: 이건 말도 안 돼. 네가 신입이라고? 그럴 리가.
4: 루시오, 대단해. 최고였어.
6: 저 기술은 말도 안 돼.
4: 어?

0: 이어서 소맥커피 찰칵 세계여행이 방송됩니다.
1: 꼬마버스 타요가 멋진 소방구조 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2: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3: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1: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4: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3: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4: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5: 시티 외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로나 냠냠 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6: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0: 세상의 왕이 될 수 있다.
1: 안 돼!
0: 뚱뚱치킨 슈퍼잭을 잡아!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1: 백화탄 탄!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2: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3: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4: 어? 여긴 어디지?
2: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3: 다녀오겠습니다.
4: 어? 토끼다.
3: 길을 잃었어.
4: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2: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5: 집에 데려다 줄게.
4: 누구세요?
2: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4: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2: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우리 쇼핑하러 프랑스에 온 거 아니거든요. 빨리 랜디엄을 찾으러 가자고. 루브르 피라미드를 가리키는 거야. 이곳을 통해 루브르 박물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루브르 박물관은 낭만과 예술의 나라 프랑스를 대표하는 장소 중 하나야. 모나리자부터 밀로의 비너스, 니케상까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예술품들이 있어. 어라? 아니, 이건 전부 가짜라고! 루팡의 짓이 틀림없어!

0: 나의 초대 응해줘서 고맙군.
1: 루팡! 예술품들의 무슨 짓을 한 거야?
0: 이 몸이 받아갔다. 예술품의 진짜 가치를 모르는 놈들에게 낚아온 것들이라 말이지.

0: 그 누나는 가짜라니까! 루팡! 누나를 돌렸죠?
1: 돌려받고 싶다면 랜드마블의 규칙에 따라 게임으로 승부를 내자. 과연 너희들이 진짜를 파악할 수 있을까?
0: 이건 모나리자!

0: 모나리자는 눈썹이 없는 쪽이 진짜야. 이번에는 윌로의 비너스. 잘했어. 윌로의 비너스는 팔이 없는 쪽이 진짜라고.
1: 지금까지 봤다면 알겠지. 어떤 쪽이 너에게 있어 진짜여야 하는지를 말이야.
0: 소매가 뭘 망설이는 거야? 시간이 없어. 진짜 누나는 널 평소에 괴롭히고 짐을 떠넘기고 마카롱을 빼앗아 먹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이 착한 가짜 녀석, 어서 정체를 드러내.
1: 시간 초과라. 고르지 못한 자에겐 벌칙이 있지.

0: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건 쉽지 않은 법이지. 하지만 서로를 믿는 마음은 결국 진짜를 이끌어내는 걸. 어떤 예술품보다 값진 구경이었다.
1: 지금이야!

0: 지금부터 집중!
1: 주로 포메라니안이라든지 말티즈 이런 아이들이 유전적으로 슬개골 탈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관절 정형 수술들은 수술비가 저렴하진 않습니다.
0: 반려동물 키우다 보면 병원비 걱정이 제일 크죠?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펫보험은 연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청구가 가능하고 여기에 당일 수술비가 업계 최대입니다. 카카오톡에서 강영욱 펫보험을 검색해보세요.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EBS 뉴스입니다. 정부가 117조 6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50년 넘게 이어진 내국세 연동 방식 대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세산식을 처음 적용했는데요. 교육계의 반발 속에 바뀐 교부금은 올해보다 7조 원 넘게 늘어난 78조 9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3: 미래 교육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학교 현장에 필요한 재정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4: 초중등 교육계의 반발에도 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교육재정에 자동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78조 9천억 원.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세를 반영해 편성한 첫 예산입니다. 2026년도 예산보다 7조 2천억 원 늘었는데 정부는 교육교부금 총액이 감소하지 않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예산을 매년 꾸준히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로 미래 대응기금도 처음 편성됐습니다. 약 5조 원을 들여 교육 인재 분야에 집중 투자합니다. 특히 이공학 연구개발과 사립대학 인프라 구축, 그리고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 등 AI 미래 인재 양성에 2조 원을 집중 투자합니다. 청년들의 취업 준비와 창업을 돕고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인재 성장 자금 등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청년 정주 지원에도 2조 3,5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아동 한 명 한 명을 더 세심히 살필 수 있게 교사 한 명이 감당할 아동 수를 줄이는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예산 5,300억 원도 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됐습니다. 이 예산 외에 6,500억 원을 더 영유아 교육에 투입해 4, 5세에만 제공됐던 무상교육 보육을 3세까지 확대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117조 6천억 원 규모의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오는 11월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2: 네, 취재 기자와 오늘 발표된 정부 예산안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창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2: 네, 가장 관심이 컸던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산출 방식, 정부는 결국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0: 예산안을 짰죠.
1: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배분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육교부금 규모를 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산출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교육교부금은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 78조 9천억 원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교육교부금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정부 추산에 따르면 오는 2030년엔 교육교부금이 92조 7천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새 산식을 적용하면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줄어드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정부는 이 경우 차액을 보전을 해서 명목상 교부금 총액이 전년도보다는 줄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0: 네, 미래 대응 기금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는데요. 교육 분야에는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까요?
1: 네, 말씀하신 미래 대응 기금 가운데 4조 9천억 원이 이 교육 인재 계정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일종의 칸막이를 두고 이 재원은 교육과 인재 분야 투자에만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핵심은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인공지능 인재 양성입니다. 특히 지방공립대 21곳에 6,910억 원을 투자해 교육과 연구 경쟁력을 키울 예정인데 거점 국립대엔 평균 500억 원, 일반 국립대엔 평균 200억 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지역 사립대에도 6천억 원을 투자해 실험 실습, 연구시설 등 이공계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지역의 전략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AI 재교육에도 미래대응기금이 투입이 됩니다. 약 2천억 원을 들여 전문대학 40곳에서 성인 학습자의 AI 융복합 역량을 키웁니다. 또 대학생들이 구독료 부담 없이 AI를 학업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0억 원도 지원합니다.
0: 네, 이번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인데요. 집중 지원을 받은 거점 국립대도 선정이 됐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거점 국립대 9곳 가운데 우선 지원할 3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국가대표 거점 국립대로 선정된 부산대와 전남대 그리고 충남대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이 예산안에 대폭 반영됐습니다. 부산대는 LG전자와 한화등과 협력해 계약학과를, 전남대는 반도체 중심의 첨단융합대학을, 또 충남대는 카이스트와 공동교육을 하는 과학기술대학을 새로 만드는데 이런 브랜드 단과대학 구축에 1,2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이들 대학이 지역의 AI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당 100억 원을 추가로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0: 네, 정부가 지난달에 이런 제도 개편을 예고한 뒤에 계속해서 교육계 반발이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예산안이 나온 뒤에는 또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1: 네, 사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이 의결이 되자마자 이 교원단체들이 즉각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특히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이 새 산식을 적용을 해서 예산을 짠 건 잘못됐다, 이런 지적들이 이어졌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일을 국회의 결정도 전에 기정사실화하고 밀어붙이는 건 교육부의 오만한 행정이라고 비판을 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은 법을 전제로 짜인 이번 예산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학령인구 변화를 교부금 산정 기준에 반영하는 데 대한 반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와 특수교육, 또 기초학력 지원과 정신건강, 또 교육활동 보호 등 이 학생 수는 줄어도 오히려 재정 투입이 필요한 교육의 수요가 점점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래대응 기금 용처도 고등 평생교육에 집중이 돼 있어 이 실질적으로 초중등 예산을 줄이는 조치라는 반발도 함께 나왔습니다. 교원단체들은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할 때와 이 새 산식을 적용했을 때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이 정부가 예산 변화를 비교한 장기적인 추세 데이터를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0: 네, 오늘 발표된 교육 예산이 117조 6천억 원입니다. 이제 국무회의까지 통과가 됐어요. 그럼 이대로 내년도 교육 예산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1: 아직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가 된 건 정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쓰고 싶다, 정부가 계획을 얘기를 한 겁니다. 앞으로 근데 국회의 심의와 또 의결을 거쳐야 2027년도 예산이 최종 확정이 됩니다. 예산 심사는 오는 11월에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앞서 교원단체들이 확정되지 않은 제도로 예산 편성을 하는 건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했었죠. 이 새 산식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짜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 그러니까 이 법 개정안 역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왔던 겁니다. 오늘 시작된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법 개정안이 함께 논의될 예정인데 정부 계획대로 통과될지는 사실 좀 미지수입니다.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두고 여당 교육위원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이미 한번 보인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0일 당정협의회 직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 교육위 위원들은 전반적으로 연동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라고 설명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0: 네, 내년도 교육 예산의 규모뿐만 아니라 우리 50년 넘게 이어진 교부금 산정 방식까지 바꾸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전초전으로 불리는 9월 모의평가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시험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앞두고 현행 체제로 치르는 마지막 9월 모의평가인데요. N수생 지원자가 역대 가장 많고 또 자연계 학생들이 사회탐구로 이동하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도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또 수시 지원 전략에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서울 세화여자고등학교 유태혁 선생님과 짚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입니다. 정말 중요한
1: 네,
0: 시험인데요.
1: 맞습니다.
0: 수험생들이 점수보다 더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게 있을 것 같습니다.
1: 내일 보게 되는 모의평가, 참잘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험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것도 어쨌든 실전이 아니라 모의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자신이 어떠한 시험으로 이제 시험에 대처했는지를 끝나고 나서 잘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일 시험의 난이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설령 6월이 쉬웠다 하더라도 9월이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또 9월이 쉬었다 하더라도 수능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울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쉬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쉬우면은 또 문제가 쉽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멘탈의 부분에서는 흔들리는 경우는 좀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렵게 느껴지면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당황하고, 그리고 멘탈도 흔들리고 평정심을 잃어서 내일 혹시 이런 시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험이 어렵다면 여기 흔들리지 않고 내가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지 그 과정을 반드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또 시험에 쉽게 느껴지면은 학생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도 좋지만 제일 더 위험성이 있는 건 자만심에 빠는,
0: 자만심, 네.
1: 자만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쉽게 풀수 있는 문제임에도 실수를 하고, 그리고 왜 틀렸지라고 하는 그런 확률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내일 시험 점수를 받았을 때내 실력의 최대치에 도달한 시험인지, 그렇지 않다면은 내가 무엇을 좀더 보완하고 어떤 과제를 설정하고 또 마음을 다스리는 것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0: 네. 올해 9월 모의평가는 N수생 지원자가 역대 가장 많습니다. 이번 시험과 실제 수능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겠죠?
1: 네. 우선 졸업생이 작년에 재학생 때 이른바 황금돼지띠라고 불리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졸업생 증가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수 있고요. 또 여기에는 최상위권을 비롯해서 수능의 강점을 보이는 수험생들이 대거 몰려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았던 재학생들이 느꼈던 시험보다는 조금 더 등급컷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재학생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보았던 시험을 기준으로 등급컷을 예상을 하고 또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여름방학 때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들도 많아서 자기가 굉장히 시험을 잘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 시험은 졸업생도 많이 오게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같은 난이도를 하더라도 등급컷이 올라가서 체감으로 느낄 때는 재학생 기준으로 성적이 하락하게, 내 성적이 왜 떨어졌지? 이럴 가능성 또한 크게 작용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수시 최저학력 기준 충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예상했던 내가 수능 최저를 얼마나 만족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지만 실제 수능에서 최저 충족에 문제가 생길 학생이 늘어날 수 있다. 예,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사탐 선택 비율이 68.3%입니다. 역대 최고라고 해요.
1: 네.
0: 자연계 학생들의 사탐런도 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선택 과목 구도가 좀 달라지면서 수험생들의 유불리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수험생을 비롯한 많은 이제 사람들이요, 응시자 수가 줄면 등급 따기가 어렵고, 또 반대로 응시자 수가 늘면 등급 따기가 좀 수월하다.

0: 싶다라고 하는 단편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능은 전국 단위 시험입니다. 아무리 응시자 수가 적다 하더라도 최소 수천 명이 응시하는 굉장히 큰 시험입니다. 그래서 응시자 수가 적은 선택 과목은 불리하고 응시자 수가 많은 선택 과목은 유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편적인 이분법적인 생각이 그대로 반영되는 시험은 아닙니다. 사회탐구, 그중에서도 가장 선택자가 많은 과목이 사회문화입니다. 그 사회문화에서 이 응시하는 모집단의 흐름을 보면은 중하위권 학생들도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긴 하지만 중상위권뿐만 아니라 일부 최상위권 학생까지 상당히 두텁게 이렇게 형성된 과목입니다. 그래서 3등급 혹은 4등급까지는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도달하다라고 느껴질지는 모르겠는데 1등급 혹은 2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벽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회 과목, 과학 과목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과학이 무서워서 사회 과목으로 많이 이동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회 과목 쪽에서 굉장한 큰 파장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또 해봅니다. 물론 이 과학 탐구의 경우에는 메디컬로 진학하기 위해서 응시하는 최상위권 역시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응시하는 모든 학생이 이렇게 최상위권만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목에 얼마나 내가 충실히 공부를 했고 그 역량을 지금까지 잘 내가 갖고 오고 키워왔고 발전시켰는지가 최종 유불리로 결정하는 요소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 결국은 학생이 공부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0: 예,
1: 이런
0: 맞습니다.
1: 말씀이십니다.
0: 예, 그렇습니다.
1: 네. 지난해 수능에 이어 올해 6월 모의평가도 영어가 또 어려웠습니다.
0: 네.
1: 이번 9월 모의평가의 영어 난이도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0: 네, 영어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쉬울 거라고 그냥 막연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어는 절대평가라는 잣대보다는 저는 지금은 1등급 컷이 90점인 시험으로 인식하는 게더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험 난이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풀리면 굉장히 문제가 쉽게 느껴지고요. 또 풀리지 않은 문제는 또 반대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생각했던 난이도와 실제 학생들이 생각했던 난이도에는 엄연한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영어는 앞으로 6월에 어려웠고 작년 수능에도 어려웠기 때문에 무조건 쉬울 거라고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공부 출제했던 기조대로 충분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학생들 수험생 멘탈에는 좀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9월 모의평가 역시요, 6월보다 쉬울 가능성이 물론 높긴 하지만은 막연히 그냥 쉽지만은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아울러 또 하나 당부드리면은 수험생들은 영어를 공부할 때또한번더 1등급을 놓치지 않은 학생들도 언제든지 2등급 혹은 3등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영어에 대한 감각 그리고 공부를 꾸준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1: 네, 영어야말로 감각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하자. 이런
0: 네, 그렇습니다.
1: 말씀이셨습니다. 9월 모의평가 닷새 뒤면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0: 네.
1: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이번 성적을 또 활용을 해야 될 텐데요. 수시 6장에 어떻게 반영하는 게 좋을까요?
0: 9월 모의평가는 6월 모의평가하고 더불어서 수능 때 자신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재학생만 보는 시험이 아니라 졸업생도 함께 들어오는 시험이죠. 다만 9월의 경우에는 6월과 다르게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까지는 발표되지 않고 그냥 가채점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 발표되는 예상 등급 컷으로 자신의 위치를 짐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학교 선생님의 도움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시 전형으로 어느 정도로 갈수 있는지를 한번 예측해 보고 담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예측하고 그 선을 그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을 기준으로 상향식으로 대학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예상 등급을 생각할 때 수능에는 실제 9월보다 더 많은 최상위권 졸업생이 응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급컷이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준으로는 9월 가채점 기준 등급컷보다 한 문제는 더 맞춰야 등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기준을 세우고 그걸 바탕으로 수시에 지원 대학을 결정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9월 모의평가 그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수능까지 보완해야 할 나의 약점을 찾고 또 수시 지원 전략에 최종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0: 네,
1: 돼야겠지요.
0: 맞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9월 1일 화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오늘은 강릉의 관문 99굽이 대관령을 걸어봅니다.
1: 대관령이 험한 그 영이라 가지고 대굴대굴 굴러서 넘어다닌다 해서 대굴령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0: 해발 1000m 산속의 보물도 만나보시고요.
2: 힐링이 되고 거기다가 소득도 좀 나고 이러면 좋다.
0: 태백산맥을 넘어오면 제일 먼저 만났던 옛 고을에도 가보겠습니다.
3: 튼튼한 성벽까지 지었으니까 명주동 하면은 이곳에서 최고로 최고 중심지였구나.
0: 바다를 따라 뻗어내린 백두대간이 품은 도시. 오늘은 강릉을 보듬고 있는 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대관령은 강릉의 진산입니다. 오래전부터 강릉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곳이죠. 백두대간 줄기를 가로지르는 대관령은 강릉에서 서울로 가는 유일한 길이자 영동과 영서를 잇는 거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길을 잘 아는 분을 만났죠.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선생님, 여기 길이
1: 예.
4: 무슨 길입니까?
1: 대관령 옛길입니다. 옛날 우리 강릉 사람들이 서울로 다니던 길입니다. 과거 시험 보러도 가고 서울에 물건 하러도 가고 다 모든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죠.
0: 한 선비가 곶감 100개를 챙겨 고개를 넘었답니다. 한 굽이에 하나씩 먹었더니 다 넘었을 땐 딱 하나 남았대요. 그래서 대관령은 99굽이구나 했다네요.
1: 우리 어머니 때만 해도 차가 그래도 다녔어요. 목탄차라고. 목탄차가 다녔는데 그 이전 사람들은 말하고 당나귀 타고 다녔어요. 말, 당나귀. 그러니까 우리 강릉 사람들이 서울로 갈 때 이 반정에 와서 이런 내려다보면은 고향을 이렇게 멀리 보고 돌아서 가던 곳입니다. 뒤에다 두고 다시 언제 올까 하고 이제.
0: 대관령을 이제 반 넘었다는 뜻의 반정에서는 강릉 시내와 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단원 김홍도 역시 이곳 대관령에서 보이는 강릉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지요. 대관령엔 재미난 별명도 있습니다.
1: 워낙 그 대관령이 험한 그 영이라 가지고 경사가 급하고 해서 대굴대굴 굴러서 넘어다닌다 해서 대굴령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0: 고갯마루에는 작은 산신각이 있습니다.

0: 없어. 실존했던 신라시대의 고승이었지만 입적한 뒤에는 강릉과 영동 지방을 지키는 수호신이 됐습니다.
1: 이 범일국사 신이 단오제의 주신입니다.
2: 경립 진천.
0: 당시 대관령에는 호랑이가 많았기 때문에 범일국사에게 오가는 이들을 지켜달라 기도했던 게 시작이었다네요. 해마다 단오가 되면 신목을 모십니다. 나뭇가지에 실린 신을 모시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죠. 신목에는 소원을 담은 오방색 천과 예단이 칭칭 감깁니다. 얼마나 많은 소원들이 이 길을 오갔을까요? 산은 그 마음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대관령 아래쪽엔 해발 1000m가 넘는 도구산이 있습니다. 여긴 5만여 평 야생화 농장과 약초 숲이 있죠.
3: 안녕하세요.
4: 네, 어서 오세요.
3: 아, 이 산중에서 뭐 하시는 건지요?
4: 보시다시피 이제 농장 가꿉니다.
0: 그런데 가꾼다기엔 너무 야생의 상태가 아닌가요? 뭐가 약초인 거죠?
4: 여기는 사실 이제 각종 약초, 야생화, 희귀 식물들이 여기 이제 자라고 있는 곳이고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다 그냥 저 풀이고요. 이게 이제 아는 사람들 눈에는 뭐 다 이제 약초들이죠.
5: 요거 그냥 풀이잖아요.
4: 예.
5: 요거 아주 귀한 시호라는 약초예요. 시호는 그 우리 그 감기약이나 무슨 이제 한약 처방을 할 때 이게 빠뜨리지 않고 들어가는 약재 중에 하나예요. 귀한 약재.
6: 요 잎사귀는 우리가 이제 잘라다가 말려서 차를 끓여 먹고 뿌리를 이제 우리 생약에서 한의에서 이제 사용을 하죠.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그냥 뭐 밟고 이렇게 지나가시면 이게 전부 다 이거 약초예요, 이거.
5: 주부들이 보면 그냥 나물로 보이고요. 또 사진 작가들이 보면 굉장히 귀중한 이제 꽃을 아주 아름다운 꽃이고요. 약초꾼들이 보면 이 밑에 뿌리는 해독 작용을 하는 약초 이거 잔대라는 겁니다. 잔대. 이거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요게 이제 이 씨방이고요. 요 앞에 거 보시면 가지가 3개, 삼지, 잎사귀가 9개, 삼지 구엽초입니다. 예, 이게 오리지널 삼지 구엽인데 홍천 이남에는 이게 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갖다가 이렇게 번식을 시켜서 이 지역에서 이렇게 키우고 이것도 이제 온 산에다가 번식을 시키면 되는데 이제 태평농법 게으른 농법을 하다 보니까 잘 못해서 여기만 그냥 꽉 우거 차서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이제 귀한 약초들이 많이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돼지가 다 뒤집었어요. 이 밑을 뒤집어 가지고 그 뿌리를 귀신같이 찾아 먹습니다.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솔라리 같은 거 10년 이상 키우면 가지가 뭐 꽃이 한 열몇 개씩 펴거든요. 그럼 엄청 이제 보기 좋고, 그러니까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힐링을 안겨주고 이런 참 즐거움이 있는데 어느 날 오니까 돼지가 그냥 다 몽땅 먹고, 이렇게 전부 파둥겨 놓은. 이게 이제 바깥으로 울타리를 쳤는데도 울타리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속은 상하지만 스트레스는 안 받습니다. 예, 네, 뭐 걔들 또 오죽하면 뭐 파둥겼을까요?
0: 지난 20년 동안 숲을 갖고 온 최무열 씨는 올해 초 임업 진흥원장이 됐답니다.
5: 뼛속까지 어떤 산사람이기 때문에 산을 택했고 이 지역은 귀산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 좀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귀산촌을 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정보.

0: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1: 알수록 산의 품은 넉넉해지죠. 산은 기대어는 누구라도 품어줍니다. 대관령 기슭.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에는 드넓은 논 한가운데 높이 5m가 넘는 돌기둥 한 쌍이 있습니다. 불산사지 당간지조. 신라시대 사찰 불산사의 깃발을 걸었던 것으로 보물지 86호로 지정되어 있죠.
2: 여기에 이제 불산사가 있었는데 강릉에서 말한 모산이에요. 모산. 저 봉우리가. 모산이 뭐냐면 안산이야. 안산. 모산을 안산하기 때문에 집이 어디에 있었겠, 절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절이 당간지주를 지나서 들어왔으니까 절이 뒤쪽에 있었겠지. 당간지 뒤쪽에.
3: 아, 여기, 네. 여기 뒤쪽으로.
2: 이쪽이 절이 있었겠죠. 아. 저 뒤에 산이 저게 이제 칠성산이야. 칠성산. 칠성산인데 일곱 개의 별이 저기서 빛나서 이 마을이 빛이 난다. 그 빛이 나는 마을이 뭐냐. 금광이야. 금광. 굴산사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선문구산, 선문구산이라 해서 우리나라 불교의 그 제일 큰 말하자면은 아 우리 본산. 조계종의 본산이 본산. 예.
1: 굴산사는 좀 전 대관령 성황사에서 본 그분 보밀국사가 세운 사찰입니다. 당시 굴산사에 기거하는 스님만도 200여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끼니 때마다 쌀 씻는 물이 뽀얗게 흘러나와 동해로 흘러갔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2: 강릉을 알려면은 이곳에 와서 이 당간지주를 보시고 이곳이 곧 명주고 이것이 옛날 신라시대 때의 여기가 도시였고 여기가 곧 강릉의 중심지였다는 걸 와서 보시면 아마 피부로 느낄 겁니다.
1: 중생의 마음을 구하던 사찰은 사라졌지만 천년을 버틴 돌기둥이 그때를 말해줍니다. 강릉의 산과 바다 사이엔 호수가 있습니다. 거울처럼 맑아서 거울 경자를 쓰는 경포호입니다.

0: 경포 옆엔 온 국민이 다 아는 분들의 집이 있습니다. 신사임당과 율곡 선생의 집, 바로 오죽헌인데요. 율곡 선생은 과거에 아홉 번이나 장원 급제한 수재인 동시에 뛰어난 인품으로 존경받는 대학자였습니다. 은퇴한 뒤에는 처가가 있던 황해도 해주에 대장간을 차리고 호미며 낯을 만들어 생계를 꾸렸다죠. 율곡 선생이 태어난 방이 오죽헌 몽룡실입니다.
1: 사임당께서 용 꿈을 꾸시고 우리 율곡 선생님을 잉태하시게 된 방입니다.
0: 율곡 선생은 내게 글을 가르쳐준 이는 어머니뿐이다 라고 하며 사임당을 극진히 모셨다고 하죠. 오죽헌에는 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1: 아, 여기서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살던 그 집입니다.
0: 오죽헌에는 신성한 곳에만 뿌리를 내린다는 오죽이 대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강릉 시내 중심에는 눈에 띄는 한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릉 대도호부 관아입니다. 도호부는 전국에 75곳 있었지만 대도호부는 5곳뿐이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의 도청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1: 대도호부는 고려 때 만들어진 관아인데 신라 때는 명주 도독이었어요. 도독이 학산,

0: 학산에 있었는데 그게 공민왕 때, 공양왕 때 이리 옮겼지. 이리로 옮겨서 대도부를 만든 곳이 이제 이곳이에요. 여기가 뭐냐면은 그 강원도를 대표하는 곳이었어요. 이걸 강릉도라고 했어. 강원도가 아니고 이곳이 뭔가 하면 그 강원도의 대표적인 그 관하죠. 강원도의 일 모두 강릉역에서 관하에서 봤습니다.
1: 관청이 있으면 오가는 관리들이 묵을 숙소도 필요했겠죠. 그게 임영관 객사였습니다. 그런데 객사의 문이 좀 특별합니다. 국보제 51호로 지정된 이 문의 기둥을 가만히 보면요. 배흘림 양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엔 재미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0: 고려시대 건축물인데 굴산사가 불이 타고 없어져가지고 이 사문만 남아있었는데 관할을 이리로 옮기면서 이것을 임영관 앞에다가 세우는 바람에 이것이 임영관 객사의 문이 돼서 이 문이 객사문으로 바뀌었습니다.
1: 그 모든 사연을 묵묵히 견뎌온 문입니다. 관아가 있으면 근처의 모든 것이 발달하게 마련이죠. 명주동이 바로 그런 곳이랍니다. 대관령을 내려오면 곧 만나게 되는 명주동은 오랫동안 강릉의 도심이었습니다. 골목을 걷다 보면 고려시대부터 일제강점기의 건물까지 모두 만날 수 있죠.
2: 가만히 드나들라 했는
3: 건지
2: 뭐했는지 모르겠다.
3: 너무 작아가지고.
2: 이게 쭉 다 이 성터가 있는데요. 이 집을 헐고 보니까 이게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이 집 뒤로도 다 있어요. 이 집을 짓고 새로 찔러보니 이게 나와가 집을 못 짓었어요. 근데 오신 분들 보여줄 수 있고 이제.
1: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에 축조된 옛 성곽의 흔적입니다.
2: 이거 성토 보면 우리가 명주를 그냥 안고 있는 이유를 알겠죠.
1: 집만 허물면 문화재가 발굴돼서 재건축은 포기한 지 오래지만 그게 꼭 나쁜 건 아니랍니다.
4: 강릉시 이전의 명주, 그 당시에부터 여기가 가장 중심지였구나. 그래갖고 외부의 침략을 다 막기 위해서 이렇게 튼튼한 성벽까지 지었으니까 명주동 하면은 이곳에서 최고로 최고 중심지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같은 주민으로서 자부심이 엄청 강하죠. 그래서 이 지역을 못 떠나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1: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평생 명주동에 살아온 분도 많습니다.
5: 이 집이 회장님 생가래요. 이거 사진 한번 붙여놔야 되겠죠.
2: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여기서 댕겼어요.
6: 그러셨구나.
2: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서 가고 시집은 그 뒤에 집으로.
6: 또
1: 부녀 회장님의 80평생이 나란히 들어선 세 채의 집에 담겨 있다네요.
6: 가마솥도 있으시고.
2: 네.
6: 여기서 사셨어요?
2: 이제 고등학교까지 여기서 낳고 여기 내가 집하고 이제. 이제 그때는 이제 저쪽이 대로니까 나 여기 뒤라고 우리 아버지가 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대로가 나는 바람에 우리 아버지가 뒤가 되고 내가 앞이 됐지.
6: 이게 앞에 길에 또 이렇게 의자도 놔두시고.
2: 예, 노인들 모두 쉬어가라.
6: 옷을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2: 조금 좋아해요.
1: 꽃을 가꾸는 일은 사실 마음을 가꾸는 일이라고 했던가요?
2: 나도 같이 이뻐지는 것 같지 않나? 꽃들 보면 그 시간도 잘 가고 한 달이 개성 있고 얼마나 깊이 넓어요. 참 부자였나.
1: 명주동에는 이댁처럼 담을 허물고 정원을 공개한 집이 많습니다.
7: 맨 처음에는 아주 지나가는 사람들도 발자국 소리가 다 안으로 들려서 막 다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한 달, 두 달 지나가니까 좀 덜하더라고. 이제는 담이 없는 게 더 편해. 도 선생님들도 안 오거든요. 사방에 참 카메라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두 번이나 왔다 갔어.
1: 오늘은 명주동 분들이 한껏 고대한 날입니다. 골목 곳곳에 꽃을 심는 날이거든요.
3: 다 싱싱하고 예쁘고 좋네요. 애기 같아.
8: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내가 제일 꽃도 있네. 아니야.
1: 꽃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명주동 사람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어디선가 명주동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게 동네 분들의 특징이라죠.
7: 잘 살아라. 어미 좋죠. 꽃을 보면은 아직 꽃을 보면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밤 나오고 둥 나오는 것도 아닌데 너무 좋아.
1: 꽃을 심는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챙기는 게 명주동 인심이네요.
10: 서로 단합이 잘 돼요. 단합이 잘 된다고. 무슨 일이 있다 하면은 하던 일 다 접어놓고 달려와요.
1: 퀴야, 트럭 가득했던 꽃들이 순식간에 골목 곳곳 적재적소에 자리 잡았습니다.
11: 뿌듯해요. 왜냐면 우리 말이 이뻐지고 온 사람들마다 또 뭐 고향 같고 좋다고 이러니까 진짜 고향인가 이렇게 즐거운 마음을 하고 있어요.
4: 동네 지나가는 분들에게 따뜻하게 더 많이 인사하는 것 같아요.
1: 소나무가 멋진 이 집은 파란 대문집으로 불립니다. 담을 허물지는 않았지만 대문이 열려 있다면 들어가서 정원을 구경할 수 있죠.
6: 정원을 이렇게 예쁘게 잘 갖고 오셨네요.
12: 아이, 고맙습니다. 그래 좋게 봐주시네요.
1: 이 정원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멋지게 가지를 뻗은 소나무입니다. 마음대로 자란 것 같으면서도 과하지 않은 그늘을 드리우는 소나무는 몇 살이나 됐을까요?
12: 1941년도에 가옥대장이 났으니까 그때 날 당시에 소나무가 어느 정도 큰 거를 옮겼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적어도 100년 이상은 됐어요.
4: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오면 우리가 소나무 때문에 잠을 안 자요. 돌아가면서 남편이랑 저랑 그다음에 우리 아들들이랑 돌아가면서 밤에 이제 안 자고 계속 털어지거든요. 꺾일까 봐. 그래갖고 같이 자라온 소나무를 해갖고 오시는 분들이 보고 또 놀라고 이랬을 때 우리가 같이 남편이랑 같이 이렇게 잘 길러준 것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죠.
1: 이 정원에서의 행복이 영원하길 바랍니다. 꽃 심기를 마친 어머니들이 찾아온 여기는 어딘가요? 옷가게인가요? 아니, 구두가게인가요?
10: 이게 낫겠다.
6: 의상실이에요?
10: 아니에요. 입고 빌려고 사진 찍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분위기에 따라 즐길 수 있는
13: 아니 어떻나? 여보세요.
14: 야, 어머니 뭐
15: 명주동에는 약간 그런 오래된 옛날 건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근현대 의상이라고 해서 옛날 한 뭐 40년대, 20년대 뭐 이럴 때 어울릴 만한 옷들을 저희가 구비해 놓고 있고 옛날 교복들도 구비해 놓고 있고 그렇습니다.
1: 활용 첨정으로 모자도 골라봅니다.
16: 어머 여기 가만 있어. 야, 언니는 이쁜 거 골랐다 야.
17: 이건 아주 서울서 잘 산 사람 입고 다니지. 강릉 손님들 여름 못 입어봤어. 너무 이쁘다. 여름 이쁜 사람만 간다.
18: 보이고 보여줘. 확실해. 자,
17: 아, 죄송해요.
18: 보이고 보여줘.
17: 아이, 아이, 아이.
6: 오, 멋지세요. 예쁜 포즈 한번.
8: 지금 우리 생활에서 벗어나

0: 할 수 있는 거. 예, 얘는 우리는 그냥 편한 대로 엄마들이다가 이런 거 어디가 입어보네 이런 거. 그러니까 얼마 전 즐겁나. 예, 이렇게 벗어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1: 강릉의 한 시인은 말했습니다. 산하고도 정이 들면 잊지 못할 사람하고 맞먹는다고요. 산을 닮아 웃음이 시원한 잊지 못할 강릉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2: 50년, 60년 전에 내가 느꼈던 그 맛 그대로 유지되니까 내 고향 초당두부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3: 음식을 찾아다니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거든요.
4: 오늘도 많이 나가는 거죠?
5: 정감이 좋은 것 같아요. 먹을거리도 많고.
6: I love 강릉.

0: 여기가 거의 한 400년 됐어요.
1: 직접적으로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0: 여기 영차!
2: 여기 영차!
3: 낙동강 천삼백리가 전체가 다 오르고
4: 나가 이 말이야.
5: 아, 멋있어요.
4: 빨리빨리 움직여. 이래가 이거 작업 못해.
6: 다시 요 낙동강에 모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한 우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1: 요즘 우리 집인데.
7: 그때가 그립네.
0: 그립지.
1: 낙동강에 이제 동무들하고 맨날 빨가벗고 수영하고.
8: 여러분 방금 부른 노래 혹시 뭔지 알아요? 처음 듣죠? 첫 정규 앨범에

0: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픕니다.
2: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3: 오빠한테 징계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2: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합니다. 생존 경쟁은 치열하고 모든 곳이 전쟁터나 다름없죠. 이 게임에서 화학무기는 엄청난 강점이 됩니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으니까. 폭을 품은 작살, 치명적인 폭침, 방어에 특화된 녀석도 있죠. 무심코 삼켰다간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이어진 진화의 경쟁 속에서 세계 최고의 독성 동물들은 서로의 맹독을 겨루며 살아남았습니다. 치명적인 독성 혼합물을 끊임없이 개량하고 다듬어 단 한 방울의 죽음을 농축해냈죠. 깊은 바다 밑바닥이라 어두운 땅 틈새 그리고 덤불 속을 은밀히 기어다니는 녀석들.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맹독 생물들입니다. 숲은 생명력으로 넘쳐납니다. 완벽한 기후와 훌륭한 은신처 덕분에 전 세계 동식물의 절반 이상이 이곳에 모여 살고 있죠.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강력한 독으로 우위를 점하려는 녀석들이 많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독이라는 완벽한 화학무기를 진화시킨 덕분에 아주 작은 녀석도 거대한 적을 쓰러뜨릴 수 있죠. 호주 남동부 해안가의 온대림은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거미의 서식지입니다. 시드니 깔때기 그물거미죠. 단 한 방울의 독이면 15분 안에 사람의 목숨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주로 덤불이나 정원의 바위, 통나무 틈새에 거미줄을 치고 숨어 사는데 둥지 모양이 아주 독특합니다. 불규칙한 거미줄이 얽힌 깔때기 모양의 입구가 일종의 인계 철선 역할을 하죠. 이 정교한 부비트랩을 건드리면 아무리 가벼운 발소리라도 금세 들통나고 맙니다. 입구 바로 안쪽에선 암컷이 숨죽여 기다리고 있죠. 앞다리를 거미줄에 얹은 채

먹잇감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진동을 감지합니다. 마침내 걸려들었네요. 귀뚜라미는 어둡고 축축한 소굴로 끌려들어갑니다. 두 번 다시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곳이죠. 암컷은 둥지를 잘 떠나지 않지만 수컷은 습한 날이면 밖으로 나와 사냥을 즐깁니다. 죽일 수 있는 것 뭐든 잡아먹죠. 덩치는 암컷이 더 커도 독성은 수컷이 무려 6배나 강합니다. 사람을 죽인 것도 모두 수컷이죠. 특히 이렇게 밖을 배회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몸을 바짝 세우고 공격 자세를 취하는데 무는 힘이 어찌나 센지 사람의 손톱이나 곤충의 껍질도 가볍게 뚫어버립니다. 보통 거미는 동리가 안쪽을 향해 있어 집게처럼 물지만 이 녀석은 속이 텅 빈 동리가 아래로 나란히 뻗어 있어 곡괭이처럼 내리찍죠. 독샘과 연결된 동리로 찌르는 동시에 독을 주입합니다. 아주 복잡하고 치명적인 화학물질을 말이죠. 이 독은 신경계에 빠르게 퍼져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세포들을 망가뜨립니다. 기습을 당한 귀뚜라미는 순식간에 제압당하고 마네요. 깔때기 그물거미의 독은 곤충을 빠르게 마비시켜 죽이도록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수컷의 독은 사냥감뿐만 아니라 도마뱀 같은 포식자들까지 겨냥하게 됐죠. 짝짓기 처리되면 수컷은 목숨을 걸고 둥지 밖으로 나섭니다. 이렇게 떠돌다 보면 포식자의 먹잇감이 될 위험이 커지죠. 수컷의 독이 훨씬 강력해진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수컷은 조심스레 암컷의 둥지로 다가가죠. 자칫 남의 둥지에 함부로 들어갔다간 짝짓기는커녕 잡아먹힐 수도 있습니다. 짝짓기는 수컷에겐 목숨을 건 도박이나 마찬가지죠. 구애에 실패하거나 짝짓기 직후 재빨리 도망치지 못하면 암컷의 식사거리가 될 테니까요. 재빨리 정자를 전달하고 줄행랑을 칩니다. 살아남은 게 천만다행이네요. 시드니 깔때기 그물거미는 호주 최대 도시인 시드니에서 반경 100km 이내에 서식합니다. 사람처럼 물가를 좋아하죠. 짝을 찾던 수컷은 종종 인간의 구역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정원의 장비 밑이나 집 안까지 말이죠. 식사 광선을 받으면 금방 말라 죽기 때문에 습하고 어두운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구석에 몰리면 방어태세를 갖추고 앞다리로 내리찍으며 여러 번 독을 주입하기도 하죠. 얄궂은 진화의 장난인지 곤충뿐 아니라 영장류도 이 독에 유독 취약합니다. 독에 포함된 로브스톡신이란 성분 때문인데 온몸의 신경을 끊임없이 자극해 과부하를 일으키죠. 물린 부위의 통증을 시작으로 입 주변이 마비되고 두통이 오며 식은땀과 근육 경련이 이어집니다.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호흡 곤란까지 겹치면 그야말로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죠. 독이 퍼지는 걸 막을 수 없는 몸통을 물렸을 때 가장 위험합니다. 죽음을 피하기 어렵죠. 열대 아시아의 깊은 정글. 거미만큼 치명적이지만 덩치는 훨씬 큰 포식자가 낙엽 위를 솟아

주로 다른 뱀을 잡아먹고 살죠. 지금 시야에 들어온 건 쥐잡이 뱀입니다. 킹코브라는 시력이 아주 뛰어나서 90m 밖의 먹잇감도 정확히 포착할 수 있죠. 코브라가 거리를 좁혀오자 쥐잡이 뱀은 도가니 든 쥐신세가 됩니다. 킹코브라의 짧고 날카로운 독리는 독을 주입하는 주석이 역할을 하는데 독성 자체가 엄청나게 강한 건 아니지만 뿜어내는 양으로 승부하죠. 한번 물때 쏟아내는 신경독은 코끼리 한 마리나 사람 20명을 죽일 수 있는 양입니다. 특히 신경과 근육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강력한 펩타이드 독소가 들어있어 사냥감의 호흡을 멈추게 만들죠. 쥐잡이 뱀도 필사적으로 반격해보지만 킹코브라에겐 통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여러 번 물어도 끄떡 않죠. 쥐잡이 뱀은 독은 없지만 설령 독이 있다 해도 코브라에겐 특별한 방어막이 있습니다. 유전자 돌연변이를 통해 다른 뱀의 신경독에 면역력을 갖도록 진화했죠. 적의 독이 코브라의 근육 수용체에 결합하지 못하도록 구조가 변형됐기 때문에 치명적인 반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냥감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정말 치열한 혈투네요. 거듭 독이 주입되자 결국 코브라의 맹독에 굴복하고 맙니다. 자세를 고쳐잡은 코브라가 머리부터 통째로 삼키기 시작하죠. 이렇게 긴 동물을 삼키는 게 버거워 보이지만 코브라의 소화관도 몸통처럼 기다란 관 모양이라 쥐잡이 뱀이 쏙 들어갑니다. 꼬리마저 시야에서 사라지며 킹코브라는 자신이 뱀들의 제왕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냈죠. 동족을 향한 대담한 공격성과 달리 인간 앞에선 꽤 수줍음이 많습니다. 구석에 몰리거나 자극을 받을 때만 공격하죠.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 인간에겐 코브라의 독을 막아낼 마법의 돌연변이가 없습니다. 물리면 30분 만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킹코브라의 독은 신경세포를 공격합니다. 횡경막을 수축시키는 신경전달물질의 신호를 완전히 차단해버리죠. 결국 호흡마비가 오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유일한 생존법은 해독제를 빨리 맞거나 독기운이 빠질 때까지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버티는 것뿐이죠. 지금까지 본 것처럼 독은 강력한 공격 무기지만 때론 훌륭한 방어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주입독은 직접 찔러 넣어야 하지만 품은 독은 만지거나 혹은 들이마시거나 먹기만 해도 치명적이죠. 비에 젖은 남미의 정글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품은 독을 지닌 생물이 삽니다. 원주민들 사이에서도 아주 유명한 양서류인데 화려한 외모만큼이나 끔찍하게 치명적인 녀석. 독화살 개구리죠. 초록빛 정글을 배경으로 마치 반짝이는 보석처럼 종마다 다채로운 색상과 무늬를 뽐냅니다. 한입 크기라 잡기도 쉬워서 일반적으로는 포식자들의 한 끼 식사가 되기 쉽죠. 하지만 자연에서 이런 형광빛은 위험한 화학무기를 품고 있다는 섬뜩한 경고장입니다. 녀석도 예외는 아니죠. 그 독이 어찌나 강력한지 과거 원주민 사냥꾼들은 화살

속에 이 독을 발라 썼습니다. 독화살 개구리란 이름도 그렇게 유래했죠. 특히 황금 독화살 개구리는 몸 길이가 5cm에 불과하지만 사람 10명을 죽일 수 있는 맹독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독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독성을 띤 특정 진드기나 개미, 작은 딱정벌레를 먹고 거기서 핵심 화학물질을 추출해 농축하는 거죠. 다른 개구리들처럼 발가락을 까딱거리거나 두드려서 사냥을 하는데 먹잇감들은 이 미세한 움직임에 속수무책으로 끌려옵니다. 사냥감이 나타나면 비장의 무기인 길고 끈적끈적한 혀를 채찍처럼 날리는 거죠. 주의할 건 이 개구리를 법석 물거나 핥으려했다간 녀석이 땀처럼 흘려보내는 독을 맛볼 수 있다는 점이죠. 등 피부의 분비샘에서 맹독을 뿜어내거든요. 이 분비물엔 바트라코 톡신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적은 양으로도 신경계를 완전히 파괴해버리죠. 바트라코 톡신은 인류가 아는 가장 강력한 독소 중 하나로 마비와 죽음을 부릅니다. 깔때기 그물거미의 독처럼 온몸의 신경을 극도로 흥분시키는데 접촉하는 거의 모든 종의 신경에 작용하죠. 가벼운 피부 통증으로 시작되지만 곧바로 근육이 마비되고 심장 박동이 세지다가 결국 심장마비와 호흡곤란으로 목숨을 나서갑니다. 독화살 개구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품고 있는 알칼로이드 독소도 제각각이라 신경에 미치는 영향도 조금씩 다릅니다. 무늬가 화려할수록 독성도 훨씬 강력하죠. 하지만 야생의 독이 실험실에선 생명을 구하는 기적의 치료제가 되기도 합니다. 암세포를 죽이는 알칼로이드도 있고 에피바티딘이란 물질은 모르핀보다 무려 200배나 강력한 진통 효과를 갖고 있죠. 독성만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다면 미래의 완벽한 진통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생태계에서 보통 화려한 색은 경고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녀석들은 이 무늬를 감쪽같이 흉내내 목숨을 건지기도 하죠. 치명적인 맹독을 가진 산호뱀입니다. 붉은색과 검은색의 화려한 고리 무늬가 눈에 띄죠. 그런데 이 녀석은 독이 전혀 없습니다. 가짜 산호뱀이거든요. 색깔 고리의 순서 차이로 둘을 구별할 수 있죠. 포식자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엔 충분합니다. 진화 생물학에서는 이를 베이츠 의태라고 부르죠. 코스타리카의 포식자들은 산호뱀처럼 생긴 건 무조건 피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착각의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바로 죽음이니까요. 그래서 어설프게 흉내만 내도 살아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완벽하게 진화한 이 뻔뻔한 눈속임은 호기심 많은 코아티에게도 아주 잘 통하죠. 코아티는 너구리와 비슷한데 유난히 긴 코 덕분에 바위 밑에 숨은 작은 뱀 같은 먹이를 아주 잘 찾아냅니다. 가짜 산호뱀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죠. 화려한 줄무늬를 발견한 코아티가 재빨리 도망쳐버리네. 진짜 맹독 산호뱀이 멸종된 지역에서도 포식자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전히 이 가짜를 피합니다. 호주의 열대우림 탄다노스 잎 위에서 작고 길쭉한 녀석이

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박하대벌레는 평생을 거의 이곳에서만 보내죠. 이 식물을 먹고 짝짓기를 하고 뾰족한 가시의 보호를 받습니다. 길쭉한 잎의 곡선 안에 몸을 쏙 숨긴 채 말이죠. 하지만 이 험난한 가시밭길을 가뿐히 넘나드는 날쌘 사냥꾼이 나타나면 녀석도 비장의 무기를 꺼내듭니다. 굶주린 농발거미가 오늘 아주 끔찍한 맛을 보게 생겼네요. 뒤에서 몰래 접근해보지만 잘못된 선택입니다. 박하대벌레의 머리 바로 뒤 앞가슴샘에는 발사 각도까지 조절할 수 있는 두 개의 분사구가 있거든요. 여기서 박하향이 진동하는 액체를 뿜어냅니다. 녀석이 만들어낸 천연 최루가스죠. 이 액체는 특히 눈에 엄청난 자극을 줍니다. 하물며 눈이 8개나 달린 거미에겐 그 고통이 오죽할까요? 박하대벌레는 다시 평화롭게 식사를 이어가죠. 초원은 지구 육지 면적의 약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겉보기엔 황량해 보일지 몰라도 이 대초원과 사바나는 열대우림 못지않게 다양한 생명체들의 터전이죠. 특히 세계에서 가장 흥미롭고 치명적인 맹독 생물들의 서식지입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평원엔 초원의 사신이라 불리는 블랙맘바가 살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치명적인 뱀 중 하나입니다. 위협을 느꼈을 때 몸의 앞부분을 1m 이상 치켜세우는 모습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죠. 위험을 감지하면 보통은 빽빽한 수풀 속으로 몸을 숨깁니다. 만약 도망치지 않고 새까만 입을 쩍 벌리고 목을 부풀린다면 당장 물러서라는 강력한 경고 신호죠. 사실 아주 예민하고 겁이 많은 녀석이라 구석에 몰렸을 때만 공격성을 드러냅니다. 평소엔 재빠르게 도망치는 걸 더 좋아하죠. 다른 변온 동물들처럼 블랙맘바도 낮에 주로 활동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몇 시간씩 일광욕을 즐기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쉴 곳을 찾는 게 아니죠. 먹음직스러운 점심거리를 발견했네요. 혀를 날름거리며 조금씩 거리를 좁힙니다. 회색 비늘이 나무 껍질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완벽한 위장술을 자랑하죠. 쥐가 한눈을 판 사이 공격합니다. 블랙맘바는 보통 연속으로 여러 번 공격하는데 순식간에 엄청난 독을 쏟아부어 사냥감의 숨통을 확실하게 끊어놓기 위해서죠. 다 자란 성체는 독리 하나당 12방울에서 20방울의 맹독을 품고 있는데 단 두 방울로도 인간은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독의 펩타이드와 단백질 성분은 전신 마비를 일으키죠. 심장에 직접 타격을 주는 독소도 들어있는데 해독제가 없다면 20분 안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치료받지 못할 경우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가장 치명적인

곡사 중 하나죠. 불과 몇 분 만에 쥐는 마비됐습니다. 먹이를 통째로 삼키는 동안 독에 포함된 소화효소가 이미 쥐의 조직을 녹이기 시작했죠. 몇 시간 후면 완벽하게 소화될 겁니다. 빠르다고 해서 모두가 적극적으로 사냥에 나서는 건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 호주에선 베스 에더가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죠. 또아리를 틀고 숨죽여 기다릴 만한 장소를 찾는 중입니다. 녀석은 매복의 달인이죠. 짧고 뭉툭한 몸집이지만 공격 속도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마음에 드는 자리를 찾으며 또아리를 튼 채 미동도 하지 않죠. 이 상태로 며칠이고 끈질기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마침내 먹잇감이 나타나자 눈치채기 힘들 정도로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꼬리를 마치 작은 벌레나 도마뱀처럼 흔들어 호기심 많은 먹잇감을 유인하는 기막힌 속임수입니다. 도마뱀 한 마리가 속아 넘어갔네요. 뱀의 몸통은 돌덩이처럼 굳어있는데 꼬리만 살랑거리며 계속 유혹합니다.

베스 에더는 호주 독사 중 유난히 길고 유연한 동리를 가졌죠. 맹독을 주입하자 신경독이 순식간에 도마뱀을 마비시킵니다. 뱀은 사냥감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통째로 삼켜버리죠. 호주 사람들은 야생에서 베스에더를 바로 옆에 두고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로라도 밟아서 공격을 당한다면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해야 하죠. 사람에겐 독이 서서히 퍼져 몇 시간이 지나야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결국 근육이 마비되면서 호흡 부전으로 이어지죠. 극심한 복통과 두통, 그리고 림프절이 붓는 증상도 동반됩니다. 해독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물린 사람의 절반 정도가 목숨을 잃었죠. 이름에 걸맞게 호주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사 중 하나로 꼽힙니다. 호주는 맹독 생물의 천국이죠. 아무리 작은 녀석이라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몸 길이가 4cm에 달하는 불독개미는 어떤 침입자도 두려워하지 않죠. 커다란 겹눈 덕분에 시력도 아주 뛰어나지만 톱니 모양의 거대한 턱에 비하면 눈은 작아 보일 정도입니다. 턱에 물리면 물론 아프겠지만 진짜 무기는 바로 꽁무니에 있죠. 맹독을 품은 독침이 숨겨져 있거든요. 벌의 독과 성분은 비슷하지만 녀석들은 떼를 지어 몰려와 여러 번을 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을 만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개미죠. 불독개미의 길을 막아서는 녀석은 독특하고도 끔찍한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이 불쌍한 지네처럼 말이죠. 개미들이

입으로 꽉 물고 늘어지며 독침을 찔러 넣습니다. 이 독은 아주 단순하게 작용하죠. 닿는 세포마다 세포막에 구멍을 뚫어 죽여버립니다. 조직 전체를 파괴하는 세포 독성을 지녔거든요. 곤충을 사냥하는 것은 물론이 둥지 근처를 서성이던 포유류에게까지 엄청난 고통을 안겨줍니다.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개미떼 앞에서는 진해의 수많은 다리도 도망치는데 아무 소용이 없네요. 부드러운 배를 공격하기 쉽게 뒤집어버립니다. 독이 퍼지자 진해는 저항할 힘을 잃고 순식간에 끌려가죠. 성체 개미들은 허리가 가늘어서 먹을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주로 달콤한 수액이나 꿀을 핥아먹죠. 하지만 유충들은 철저한 육식성입니다. 갓 잡은 사냥감은 둥지로 옮겨져 굶주린 새끼들의 먹이가 되죠. 둥지는 지하로 수미터나 뻗어 있고 알과 유충은 특별한 보육실에서 안전하게 자랍니다. 이 거대한 제국은 오로지 번식만을 위해 존재하는 여왕개미 한 마리의 작품이죠. 여왕이 끊임없이 알을 낳는 동안 일개미들은 여왕을 돌보고 개걸스러운 새끼들을 먹여 살립니다. 유충들은 몸을 꼿꼿이 세우고 흔들며 배고픔을 호소하죠. 이 녀석들을 먹이려면 개미 군단이 쉴 새 없이 사냥에 나서야 합니다. 주식은 다른 곤충들이죠. 느릿느릿한 딱정벌레쯤은 개미 한 마리로도 거뜬히 제압합니다. 곧 독에 굴복하고 유충들의 단백질 공급원이 되는 거죠. 심지어 날개와 침을 가진 벌조차도 이들의 끝없는 식욕 앞에선 희생양이 됩니다. 꿀벌의 침은 가시가 있어 한 번밖에 못 쏘지만 개미의 침은 매끈해서 여러 번 쏠 수 있죠. 수적 열세, 무기마저 밀려버린 벌은 결국 둥지로 끌려들어갑니다. 유충들의 보육실로 배달되는 거죠. 보통의 일반 개미들은 입으로 소화액을 개원해 새끼를 먹이지만 원시종인 불독개미는 유충들이 직접 먹잇감을 뜯어먹습니다. 배불리 먹고 통통하게 살이 오르면 실을 뿜어내 번데기 고치를 만들죠. 단백질 성분의 가느다란 실들이 서로 얽혀 변태 과정을 보호할 가볍고 튼튼한 집이 되는 겁니다. 변태엔 약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하죠. 턱으로 고치를 찢고 나올 때가 되면 어른 개미들이 다가와 돕습니다. 마침내 고치를 뚫고 세상에 나온 개미는 몸 색깔이 연한 것만 빼면 어른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날카로운 턱과 새로운 독침으로 무장했으니 이제 개미 군단에 합류할 시간입니다. 굴독 개미는 진화의 승리자죠. 5천만 년의 역사를 자랑하니 과거에 고대 동물 한두 마리쯤은 쏘아봤을지도 모르겠네요. 붉은 배 검정 뱀은 호주 동부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뱀입니다. 사람처럼 햇볕과 물을 좋아하죠. 주로 시냇가나 늪지대에서 그늘과 양지를 오가며 체온을 유지합니다.
오늘은 토종 점박이 늪개구리가 녀석의 눈에 띄었네요. 윤기 나는 검은 빈을 덕분에 개울 바닥과 완벽하게 동화됩니다. 등을 돌린 개구리는 아주 쉬운 표적이죠. 독에는 근육을 약화시키는 근독소와 신경독, 그리고 혈액응고를 방해하는 화학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사람이 물릴 경우 미각과 후각의 상실은 물론 목숨까지 잃게 되죠. 하지만 붉은 배 검정 뱀에게 이 독은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든든한 한 끼를 해결하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하루를 더 살아갈 힘을 주니까요. 짝짓기 철이 되면 암컷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수컷들은 종종 30분 넘게 결투를 벌일 때도 있죠. 주도권을 쥐기 위해 물어뜯기도 하지만 다행히 서로의 독에는 면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은 레슬링 경기에 가깝죠. 턱으로 상대의 머리를 짓누르려고 했습니다. 물론 팔다리가 없으니 레슬링 기술에도 한계가 있네요. 초원과 숲, 그리고 뒷마당 창고의 어둡고 건조한 구석엔 호주에서 두 번째로 치명적인 거미가 숨어 있습니다. 먹이와 거미줄 칠 공간만 있으면 어디든 살아가는 레드백 거미죠. 안타깝게도 사람 사는 곳과 아주 가깝습니다. 암컷이 훨씬 큰데 둥글고 볼록한 등에 선명한 붉은 줄무늬가 있는 게 특징이죠. 거미줄을 보면 일반적인 거미줄처럼 대칭형으로 아름답지 않고 그냥 엉망으로 얽혀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죽음의 터치로 주로 먹잇감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설치하죠. 아래쪽에는 끈적끈적한 액체가 묻은 덧줄이 팽팽하게 땅과 연결돼 있습니다. 메뚜기 한 마리가 이 가느다란 줄을 건드리고 말았네요. 미세한 진동이 전해지자 거미가 즉각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메뚜기가 펄쩍 뛰었지만 하필 최악의 위치로 떨어졌네요. 거미는 포장용 거미줄이라는 특별하고 끈적한 줄을 쉴 새 없이 뿜어내 먹이를 감쌉니다. 꽁꽁 묶어버리죠. 거미줄이 워낙 질겨서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습니다. 먹이를 감싸고 독을 주입한 뒤 거대한 쇼핑백처럼 위쪽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이동하는 동안에도 거미줄을 끊었다 이었다를 반복하며 편안하게 식사할 자리를 잡죠. 독이 먹잇감의 내장을 서서히 녹이면 거미는 그걸 여유롭게 빨아먹습니다. 사람이 물리는 사고의 대부분은 암컷 때문이죠. 수컷은 사람 피부를 뚫지 못할 만큼 작고 이빨도 약하지만 반면에 암컷은 덩치도 크고 복리가 치명적이거든요. 이런 사고는 놀라울 정도로 자주 일어납니다. 녀석은 독샘에서 맹독을 만들어 속이 빈 두 개의 복리를 통해 주사기처럼 주입하죠. 또 다른 거미에게는 없는 비밀 무기가 있는데 바로 라트로톡신이라는 거대 단백질입니다. 이 특별한 신경독은 극심한 통증, 근육 약화, 메스꺼움, 두통, 발열, 고혈압, 구토를 동반하는 끔찍한 연쇄 반응을 일으키죠.
다행히 해독제가 개발된 이후로 사망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짝짓기는 수컷에게 허락된 생애 마지막 축제나 다름없죠. 짝짓기 직후나 심지어 도중에도 암컷에게 잡아먹히거든요. 암컷은 저장해둔 정자로 2년에 걸쳐 여러 번 알을 낳습니다. 알주머니가 만들어지고 2주가 지나면 약 250마리의 새끼가 부화하죠. 흩어진 새끼들의 최우선 과제는 먹이를 찾는 겁니다. 갓 태어난 새끼들도 잡이란 없죠. 살아남기 위해 때론 자기 형제 자매까지 잡아먹으니까요. 하지만 모두가 이 무시무시한 거미줄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깡충거미 같은 녀석들은 이 죽음의 덫을 유유히 통과하는 비법을 알고 있죠. 집주인에게 진동경보가 울리지 않도록 거미줄을 사뿐사뿐 밟으며 새끼들을 향해 다가갑니다. 아슬아슬한 줄타기지만 거미줄 침투의 달인에게 통통한 새끼 거미들은 위험을 감수할 만큼 훌륭한 간식거리죠.

0: 아프리카의 드넓은 초원엔 매복 사냥꾼이 숨어 있습니다. 맹독을 가지고 있는 뱀은 많지만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건 바로 이 퍼프헤더죠. 서식지가 넓고 개체수도 많은데 먼저 발견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뱀들과 달리 사람이 다가와도 도망치지 않거든요. 대신 기가 막힌 위장술로 몸을 숨기는데 너무 완벽해서 물리기 전까진 눈치채기 힘들 정도입니다. 몸을 부풀리고 쉑쉑 소리를 내며 경고하기도 하지만 이 신호를 무시했다간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죠. 다른 살무사들처럼 길고 속이 긴 접이식 동리를 가졌습니다. 공격할 때 이빨을 쫙 펴서 깊숙이 찔러넣고 맹독을 주입하죠. 쥐 한 마리쯤은 한숨에 기절시킵니다. 독이 아주 빨리 퍼지는데 혈관과 주변 조직을 파괴해 심각한 출혈과 괴사를 일으키는 독소가 들어있죠. 그야말로 치명적인 조합입니다. 이 독이 조직을 괴사시키기 때문에 쥐를 삼키기도 전에 이미 소화 과정이 시작되는 셈이죠. 도망치지 않는 대담함과 번개 같은 공격 속도, 이 두 가지는 무방비 상태로 초원을 걷는 사람에게도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물린 부위는 순식간에 부어오르고 심장박동이 급격히 요동치기 시작하죠. 불과 4시간 만에 심각한 외부 출혈과 부역질, 고열, 장기부전이 찾아옵니다.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결국 끔찍한 고통 속에 목숨을 잃게 되죠. 문제는 아프리카 지역에 해독제가 부족해서 물려도 치료할 수 있는 보건소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숲에서 초원으로, 바다 밑에서 메마른 사막까지 맹독 생물들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해왔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자신만의 무기를 다듬고 완성하며 순식간에 목숨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화학물질을 단 한 방울에 농축해냈죠. 이처럼 기상천외한 무기를 가진 수많은 맹독 생물 중에서도 인간의 목숨을 가장 많이 앗아간 최고의 살인마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끔찍한 왕관의 주인공은 우리가 평소 맹독 생물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녀석입니다. 깃털보다 가볍고 너무 자주 물리는 탓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일쑤지만 현미경으로나 보일 법한 아주 미세한 관을 통해 매일같이 죽음을 배달하고 있죠. 모기입니다. 우리가 내뿜는 이산화탄소 냄새를 맡고 다가오는 건 오직 암컷뿐이죠. 알을 키울 영양분을 얻기 위해 우리 피속에 있는 단백질과 철분을 노립니다. 피부에 내려앉으며 주둥이를 감싼 부드러운 덮개를 걷어올리고 여섯 개의 바늘을 찔러넣죠. 두 개의 바늘이 나노 크기의 톱니로 피부를 가르고 다른 바늘이 조직을 벌려주며 다섯 번째 바늘이 혈관을 뚫고 들어가 빨대 역할을 합니다. 진짜 살인마는 여섯 번째 바늘이죠. 이 바늘을 통해 모기의 침이 사람의 혈관 속으로 은밀하게 스며들거든요. 이 침은 피가 굳는 걸 막고 혈관을 확장시키며 피부를 가렵게 만듭니다. 침 속에 항응고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독소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닙니다. 그저 피를 마시기 쉽게 도와줄 뿐이죠. 진짜 무서운 건 이 침을 타고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기생원충입니다. 매년 약 1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니까요. 치명적인 말라리아부터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모두 암컷 모기가 사람의 피를 빨 때 퍼뜨리는 질병입니다. 전 세계 모든 맹독 생물들이 죽인 사람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목숨을 빼앗아갔죠. 우린 야생의 맹독 생물들을 두려워하지만 정작 대자연 속에 사는 녀석들보다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이 작은 벌레가 훨씬 더 치명적인 셈입니다. 오히려 야생의 기상천외한 맹독 생물들은 그 강력한 독으로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돼주고 있죠. 이 경이롭고 복잡한 생물들의 비밀을 배울 기회를 잃기 전에 지구의 놀라운 생물 다양성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딥이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1: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0: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우. 상담만 받아도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

0: 몸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3: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3: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4: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5: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4: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상담할 요시 5분 1차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10: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11: 뼈를 갈아 넣었죠. 제 뼈는 이 집과 같이 있습니다.
12: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재벌이 있어요?
11: 반도체 회사에 그 주식이 있었거든요. 팔아서 벽돌 사고.
13: 옛날부터 하고 있었던 액세서리부터 할머니가 주신 것이.
11: 구멍 운동하는 것처럼.
14: 살을 먼저 팔고 그 결혼 반지도
15: 마지막에 소장님 돈도 빌리고
14: 아직 빚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0: 감사합니다.
1: 제가 원조가 몇 개 있습니다.
2: 감 와인을 최초 개발하고 이제 와인 터널까지 만든
1: 500만 명 이상은 왔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3: 혹시 이거 뭔가 아십니까?
2: 이거 유명한 스케.
4: 너무 잘 알죠.
3: 제가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2: 90년대
3: 300억 정도 전 재산을 갖다 몰빵했습니다.
1: 내 같은 놈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

0: 이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1: 오빠는 챙겨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0: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한여름 대학볕 속에서 거친 숨을 내뿜으며 높고 험한 산을 오르는 십만이들.
3: 어휴, 덥고 힘들고 반상은 안 보이고
2: 발 디디기도 힘든 험준한 산길을 오르는 건 매순간 사투를 벌인 것과 같은데,
4: 사람이 안 가는 데를 다녀야 돼요. 그래야 약초를 보고 산삼을 보고 잘산 버섯을 보는 거예요.
2: 신비의 명약 산삼을 찾는 고된 여정.
5: 아이고 아이고 미꾸라라. 허허 조심히.
6: 아이고야. 아이고. 발을 못 디딜겠네. 자꾸 밀려서.
2: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위험한 산.
7: 어, 땡큐입니다. 땡큐입니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2: 예상치 못한 땅벌의 습격, 피할 틈도 없이 날아드는 치명적인 위험.
8: 어렵네.
9: 머리가 수십 방이야 지금 내가.
10: 미끄러지면서 밟은 것 같아. 택배집을. 그래 갑자기 막 웅 하더라고. 그때 막 쏘는데 뭐. 정신이 있나? 아.
2: 산삼을 찾기 위해 거친 산과 온몸으로 맞서 싸우던 바로 그때.
11: 야, 여기 있다, 여기야. 아이고, 씨야.
12: 어?
11: 들어와봐.
12: 뭔데?
11: 뭔데? 산이야, 산.
12: 진짜?
11: 아이고.
12: 야, 성공했다.
11: 야,
12: 진짜야.
2: 고생 끝에 드디어 찾아낸 귀한 산삼.
13: 이 정도면 25년 이상 봐야 돼요.
4: 오빠한테도 200 이상 받아야 되겠죠. 200 이상, 예.
2: 그리고 한여름, 숨 막히는 무더위 속에서 굵은 땀을 흘리는 도심 속 또 다른 현장.
4: 예, 포장이사입니다. 포장이사기 때문에 박스나 준비할 자재들, 뽁뽁이, 아이스박스 등등 많은 자재들이 필요하죠.
2: 안전한 이사를 위해 꼼꼼한 포장은 필수입니다.
14: 일단, 잠집 먼저 포장하고 큰 짐은 나중에 열어봐요. 큰 짐이 배치가 돼야지 작은 짐이 정리가 돼요.
2: 혹시라도 손상이 갈까 손으로 일일이 싸서 포장해야 하는 손이 많이 가는 작업.
15: 에어캡으로 뭔지 움직이지 않게 잘 싸면 뭐 깨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게 힘을 줘서 에어캡을 당기면서 잘 싸야 돼요.
2: 성인 남성 넷이 들어도 무거운 가전제품을 직접 들어 옮겨야 하는 고된 작업.
14: 통으로 보면 이 무게가 한 200kg 정도.
16: 하나 둘 셋. 자.
17: 이번 주 38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또 들고 날려야 되니까 육체적인 힘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2: 한여름 산속과 도시에서 뜨거운 땀을 흘리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작업자를 찾아갑니다.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는 강원 특별자치도 정산에 위치한 깊은 산의 가파른 경사길. 산삼을 찾아 산을 헤매는 세 사람.
18: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정선에서 산삼을 캐러 다니는 실마니 이용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산삼을 채취하러 왔는데 날씨도 무지하게 덥고 많이 힘듭니다. 어디 있어? 산 좀 봤어?
19: 아, 안 보이네. 분위기가 좀 있어.
18: 그래?
19: 분위기가 있는데 안 보여.
18: 아, 그럼 어느 쪽을 또 가봐야 되지?
19: 저 옆에 보니까 골 같아, 골.
18: 아,
19: 저걸 타보자고.
18: 저 골 보이네. 또 부지런히 가봐야 될 것 같아.
19: 아, 더워가지고 미치겠다.
18: 아.
2: 체감온도 40도, 폭염 속 산을 헤매야 하는 고된 현장.
18: 도여사님! 아, 어떻게 산사님 봤어요?
15: 아, 없어, 없어. 안 보이죠? 아, 오늘은 뭐 깡치는 것 같은데요. 이 시간까지 돌았는데 또 안 보여주면 안 보여줘.
18: 그래도 뭐 좀 더 다녀봐야지 뭐 어떡해요.
15: 좀 더 다녀볼까?
18: 네. 열심히 다니려고 하는데 이 더위가 엄청나네요. 네, 부지런히 또 다니면서 삼삼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산삼은 구경도 못하고 돌아온 뒤 맞이한 다음 날. 10만이 3인방이 새벽에 다시 모였습니다.
8: 각자 알아서 잘 챙겨요.
12: 아니 지금 이렇게 이런 시간에 나가야 돼요?
15: 아이 그럼요. 이 시간에 나가야. 아이 그래도 뭐 올라가면 얼마나 더운지 옷에는. 네. 그래, 일찍 나가자니. 4시 반에는 집에서 나와야 돼.
2: 이거 나가기 전 스티로폼 상자부터 챙깁니다.
8: 산삼이 밑에 뿌리가 한 이만하다면요. 대는 이만해.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펴서 이렇게 담아야 되니까.
15: 이제 미국 가야지 뭐 이제. 아이고.
19: 가보자고.
15: 그래 가야지.
2: 날이 채 밝지도 않은 새벽 5시. 모두 커다란 배낭 하나씩을 차에 싣고 출발합니다.
14: 산캐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8: 산캐로 이제 뭐 깊은 산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데 등산로가 아닌 진짜로 산길을 찾아 헤매러 가야죠. 그러니까 좀 깊은 산으로 갈 거예요.
2: 차로 1시간 남짓을 달려 오늘 올라갈 산에 도착. 산기슭에 차를 세웁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10만이들이 고무 장화부터 꺼내 신기 시작합니다.
15: 안에도 무겁다.
8: 이제 뭐 물도 건너야 되고. 그리고 뱀 같은 게 나타나도 혹시 잘못하고 밟으면 이탕 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장안은 이게 고물에서 그런 게 없다고요. 그리고 또 돌 같은 거 이런 데 부딪혀도 좀 다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린 뭐 등산화 이런 것보다 장화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2: 이제 마지막으로 산삼을 캘 때 사용하는 괭이를 챙겨 들고 10만이들의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됩니다.
12: 가방들이 너무 무거운 거 아니에요?
19: 아니 무거운 거 없어요.
15: 이거요 물 많이 챙기니까 어쩔 수 없어요.
12: 물을 챙기셔야 되고.
15: 예, 산에 가면 물이 아 필수거든요.
2: 매일 짊어지고 다니는 10만이의 배낭 무게는 10kg. 험한 산행을 하는 내내 메고 다녀야 하니 사실 고생 보따리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산행 초반부터 경사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7: 같이 가요.
8: 이제 시작인데 뭐 벌써 지쳤어요.
7: 아니 이게 비탈져갖고 걸을 수가 없어요.
2: 벌써부터 제작진은 따라가기가 벅찹니다.
7: 이제 초입인데 벌써 이렇게 힘들어요.
8: 사람이 안 다닌 데를 다녀야 돼요. 네. 그래야 약초를 보고 산삼을 보고 자연산 버섯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숲이 굉장히 우거졌잖아요.
7: 네.
8: 네. 이게 뭐 등산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2: 사람들 발길이 닿은 길엔 산삼이 없기에 길이 없는 험한 곳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작진이 넘어지고 맙니다. 아이고처럼.
15: 어허 어허 조심하세요. 아하, 괜찮아요? 원래 있나? 조심해요, 조심해. 야, 이거 진짜 엄청 이게 짠들박이라서.
7: 아, 미끄러워서 다니질 못하겠어요.
2: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급경사. 경사도가 무려 45도에 달하다 보니 산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숙련된 10만이들도 이동이 쉽진 않습니다.
15: 어허, 옆에 찢어지네. 아이고, 아이고, 미끄러라. 어허, 조심히.
2: 그런데 이때 들리는 비명 소리. 아이고, 10만이 한 분이 산비탈 아래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15: 아이고, 뭔데야. 에이씨.
7: 괜찮으세요?
15: 아프기는 아프지요. 아유, 근데 전에 또 다리가 찢어질 뻔했어.
20: 진짜로. 그날은 아파갖고 웃지도 못해. 지금 남들한테 얘기해놓고 웃었어요. 그래도.
12: 어머니께 성격이 어머니 밝으세요.
20: 그래, 사람들이 밝다 그래요.
21: 한 시간째 산을 뒤졌지만 아직 산삼은 감감무소식.
22: 그 산 살펴봐.
20: 야, 분위기 좋다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1: 산삼은 대체 어떻게 찾는 걸까요?
23: 이제 일단 약간 방향이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좀 많이 안 드는 쪽, 그런 쪽하고, 그리고 약간 골짜기에서 약간 올라가는 부분. 저 너무 밑에는 없고요. 한, 제가 보통 제 경험으로는 한 7, 8분 능선 올라와야 돼. 그러니까 지금 한 6분 능선은 좀 넘은 것 같아요. 한 7분 능선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본격적으로 찾아봐야죠.
21: 드디어 산삼이 자라기 좋은 지점에 오른 10마리들. 집중적으로 주변을 살핍니다.
24: 여기 항천상황이 있네.
20: 어디?
24: 여기. 뒤에도 와야 된다. 여기 뒤에 쓰러진 나무에 쫙 달렸네.
20: 어디?
24: 여기. 여기 크네.
20: 야, 저거는.
24: 그거 여기. 뭐야? 여기 항천상황 크네.
20: 이거는 큰 거네. 네.
23: 이게 상황버섯이 나무가 어떤 나무에 따라 상황버섯이 달리냐에 따라서 이름이 틀려져요. 네. 요건 이제 항철나무인데, 요건 항철나무 상황버섯이라고 해갖고 여기 쫙 달렸잖아.
21: 산삼을 찾아 헤매던 중 뜻밖의 쓰러진 고목에서 자라고 있는 귀한 상황버섯을 발견했습니다.
23: 버섯이 이게 보니까 톱이나 이런 걸로 베놓으면 안 자라더라고. 네. 자연으로 쓰러져야지 이게.
20: 그렇죠.
23: 달려요. 지금 이거 보면 항천상황 이거 굉장히 귀한 버섯이에요 이게.
20: 이거 많다. 여기.
23: 버섯이 지금 잘 안 다치게 이렇게 따야 되는데 이건 잘 따시네.
20: 이거 원하네.
23: 이게 지금 비를 좀 먹어갖고 쉽게 잘 따지는 게 원래 딱딱하게 붙어요. 큰 것만 따야지. 이런 거 작은 건 크게 놔둬야 돼. 이것도 이렇게. 이게 잘 따지네. 붙어 있잖아요. 이게 좀 큰 거 이렇게 몇 개 따고 좀 작은 거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큰 것만 따고. 상황버섯이 쉽게 해갖고 키로에 한 뭐 1,20부터 5,600까지 가는 게 있어요. 얘 키로에. 근데 얘는 그래도 키로에 한 5,60만 원은 줘야지.
21: 자연산 상황버섯은 꽤 고가에 거래되는 귀한 약재로 10만이들에게는 쏠쏠한 수입원이 되는 효자 버섯입니다.
23: 지금 상태에서는 한 5,600g 정도 되는데 말리면은 절반 이하로 한 200g, 한 300g 많이 나오면.
21: 다시 산행이 시작됩니다.
24: 어딨어?
19: 여기도 황철이 막 있네. 와, 저기 거 크네.
24: 어디요?
19: 여기요. 크잖아요.
24: 이게 뭔데요?
19: 이게 잔나비 불로초. 이게 이제.
21: 이번엔 크기가 꽤 큰 버섯을 발견했는데요. 이름도 생소한 잔나비 불로초 버섯입니다.
24: 이야, 크네.
21: 지름이 좋기에 30cm는 넘어 보입니다.
19: 엄청 크다, 크게.
24: 크네요. 이야.
19: 이것도 그럼 보이면 다 따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봐가지고 뭐 크거나 물건이 이제 좋고 이러면 내가 좀 따가지고 가가지고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또.
21: 잔나비 불로초 버섯도 1kg에 10만 원을 호가하는 가격을 받는 귀한 버섯이라고 합니다.
19: 또 가봅시다. 가보자고.
21: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 10만이들. 그런데 한낮에 체감 온도는 무려 40도.
24: 어휴, 덥고 힘들고. 산삼은 안 보이고.
21: 벌써 오후 1시입니다.
20: 이거 뭐이나?
19: 동굴이.
20: 동굴이요?
23: 거기 동굴 있네.
20: 어머나, 좋지. 야, 너 좀 쉬다 가자.
23: 완전히 사막에서 오아시스 만나는 기분이구만.
20: 아이고, 시원하다.
19: 차지?
20: 차. 좋아. 씻어.
0: 땀줄 닦으라야. 아주 올라오는데 애를 먹었어.
1: 90원. 배도 고프고. 몇 시간 전에 먹을 거 좀 먹고. 그래. 가자.

0: 직업이니까 당연히 해야 돼. 뭐 다른 사람이 다른 일을 하듯이 우린 이 직업이니까 열심히 살아다니는 거예요.
1: 저기 뭐야, 에이씨, 내일은 다 가지 못하겠다. 또, 아, 힘들어서 이제 내일 하루 쉬자 이러다 보면 자고 있나면요 또 산에 가고 싶어갖고 안 돼요.
2: 잠시 앉아 먹고 얘기하며 다시 나갈 기운을 채워봅니다.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았지만 다시 산삼을 찾아 더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0: 여기 분위기 좋네.
3: 그러니까
0: 한번 찾아보자고요, 산삼.
1: 예, 그래.
0: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고 우리 이쪽으로 가요. 가, 이쪽으로 가요. 어?
3: 약간 흩어져도 아니야, 같이.
0: 가자고.
1: 그럼 우리 일로 가.
0: 일로 가. 응.
4: 아니 왜 지금 흩어지시는 거예요?
0: 셋이 계속 뭉쳐 다녀봐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각자 이렇게 보면서 네. 좀 넓은 산을 뒤져야 되잖아.
4: 네.
0: 그러니까 좀 이렇게 뿔뿔이 좀 흩어져야지. 어느 정도 산에 올라왔으니까.
2: 더 넓은 곳을 살피기 위해 10마리들이 각자 흩어져 산삼 찾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산길을 자세히 살피며 걷다 보니 풀숲 사이사이 참 다양한 버섯들이 눈에 띕니다.
0: 지금 이 계절에 이렇게 버섯이 많이 보이는데 이 버섯 보면 이게 그물버섯 종류예요. 그물버섯. 식용이 되는 게 있고 독버섯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치 않는 거는 이 보고 그냥 뭐 좀 이쁘고 먹음직스럽다고 해서 채취해갖고 가서 먹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지나치시는 게 좋아요.
2: 이제 10마리들이 산의 7부 능선을 넘어 점점 더 위로 올라갑니다.
1: 그걸로 나 안 갈래. 나 여기로 갈란다.
2: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져 산삼 수색에 나선 두 사람. 그런데 그때 갑자기 뭔가를 털어내며 당황한 기색에 역력한 10마리 유선재 씨.
1: 응? 땡튀기다! 땡튀기다!
2: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1: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아따가! 아따가! 아따가! 아따가! 어우, 씨!
2: 갑자기 사방에서 몰려드는 벌떼들의 공격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도망쳐 나옵니다. 아무래도 여기저기 꽤 많이 물린 것 같습니다.
3: 머리.
1: 나 이거 따따따 군대 쪽에 서 있는데 보자. 오, 벌긋는데.
5: 야, 빨리 약진.
1: 이거라도 치자.
2: 더 이상 물리는 걸 방지하려고 해충 기피제라도 뿌려봅니다.
3: 좋네. 아우. 머리가 수십 방이야 지금 내가. 미끄러지면서 밟은 것 같아. 땡땡집을. 그래서 갑자기 뭐 웅 하더라고. 땡땡이 뭐 막 쏘는데 뭐. 정신이 있나? 아.
2: 땅벌은 벌집이 땅 속에 숨어 있어 눈에 잘 띄지 않다 보니 자칫 잘못 밟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아유, 벌이 너무 많이 쏘여갖고 안 돼. 요리라도 이거 너무 산이 너무 깊어갖고.
3: 정수리 있는 쪽으로.
1: 이거 벗어.
3: 아.
1: 열이 벌게 열이 나. 가만히 있어. 그래도 이리 벌을 만나면요 밑으로 내려 쏘면 안 돼요. 옆으로 대박 틀어갖고 옆으로 도망을 가야 되지. 땡빛 습성이 아주 내려 쏘는 데는 1등이에요. 이리 옆으로 사람이 틀어갖고 막 하면은 덜 따라와요.
6: 아버님 괜찮으세요?
3: 아, 나 뭐 지금 약간 어지러질한데 벌에 내가 뭐 그제도 나도 많이 쏘여봤는데 내가 벌을 많이 안 타거든.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1: 아유 땀도 풀풀 나고. 산 타는 사람들이요 이런 거는 뭐 흔한 일이야. 솔직한 얘기로 뭐 그렇게 잠시는 아프지. 이제 그때 막 쏘일 때는 죽을 지경이지 아주. 그런데 좀 이래 있으면 괜찮아요.
2: 산속엔 벌뿐만 아니라 뱀이나 야생동물 등 다양한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어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다시 산삼을 찾아 나섰는데요.

0: 서 입산 9시간째입니다.
1: 아니 막 8시 막 쏘아진다. 아이고.
0: 시간은 가고 땀은 비 오듯이 쏟아지는데 야속하게도 산삼은 아직 보이질 않습니다. 바로 그때.
2: 아 여기 있다 여기. 아이고 씨. 야. 어? 이리 와봐.
3: 야. 뭔데?
2: 삼이야 삼.
4: 진짜?
2: 아이고. 뭐야? 어 이거 또 있다 여기 여기.
3: 어 어디 있어?
2: 어 이거 크다.
3: 이야 신받다 새.
5: 여기 찾으셨어요?
6: 이봐요. 네. 이리 와봐요. 빨간 열매 봐요요.
5: 에?
6: 아이고. 이, 여기. 요 빨간 거 보이잖아, 열매. 요 봐요, 가족 삼.
0: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틀 내내 산을 헤맨 끝에 산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한 뿌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6: 가족 삼이면 뭐한테. 저거, 간증 옆에도 봐.
7: 쉽게 얘기하면은, 아버지라고 보면 돼, 아버지. 씨가 들어있잖아, 씨가. 씨가 들어주 하나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거잖아, 씨가. 한 가족이라고 보면 되지, 한 가족.
0: 모삼의 씨가 떨어져 함께 자라고 있는 가족삼입니다.
7: 캐봐야죠.
8: 어떤 거 캐실 거예요?
7: 일단은 요거하고, 네. 요거하고만 캐지, 뭐.
8: 아, 두 개?
7: 요거는, 네. 작은 것들은 더 커야 되니까, 네. 요거는 뭐, 나중에, 뭐, 십몇 년 뒤에 우리가 이제 또 뭐, 운이 좋으면은 캐는 거고, 아니면은 뭐, 다른 분들이 보시면 캐가 아는 거고.
0: 먼저 산삼 주변을 정리합니다.
7: 삼이 누웠다 이걸 어떻게?
6: 땅이 좁다요.
7: 이거 봐요.
6: 여기부터 파.
7: 아이고. 최소한 흙을 이제 턴다는 느낌으로.
8: 턴다는 느낌으로. 네.
7: 그래야 요 잔뿌리가 안 끊어지잖아.
9: 나오잖아.
0: 첫 번째 산삼 채취 성공. 잔뿌리 하나 다치지 않고 캐내 완벽한 자태를 뽐냅니다.
8: 얼마나 된 거예요?
7: 이 정도 됐으면 최소한 10년 넘었어요.
8: 10년?
7: 네. 이 정도면 한 30만 원 선?
8: 30만 원?
7: 네.
0: 이제 남은 다른 삼도 캐냅니다.
8: 아, 이가 좋다니.
9: 다 나왔습니다.
7: 와.
9: 이가 상당히 기네.
8: 뿌리 길이가 길면 좋은 거예요?
7: 그만큼 무겁다는 거지, 이게. 아무래도.
8: 길면?
7: 네, 그렇죠.
0: 첫 번째 캔 산삼보다 훨씬 뿌리가 긴 것이 세월이 느껴지는 좋은 삶입니다.
6: 아이고, 뭐 날아갈 것 같지, 뭐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 두근두근. 아이고, 뭐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 진짜로. 그때 봐. 감사합니다 소리가 먼저 나오지요.
0: 산 밑에서부터 힘들게 이고 지고 올라온 스티로폼 상자를 열어 조금 전 채취한 산삼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낭에 안전하게 넣습니다. 그런데 산삼 캔 곳의 사진은 왜 찍는 걸까요?
10: GPS를 켜갖고 사진을 찍어놓으면 여기 휴대폰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다음에 이산을 왔을 때 아, 이 부근에서 산삼을 캤구나. 그래갖고 좀 찾아오기가 쉽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게 없어갖고 정말 힘들었지. 한번 오면 발견해놓고 가도 못 찾는 애가 많았어요. 근데 거의 얘는 뭐 한 2, 3m 반경 내에까지 딱 알려주니까.
0: 근처에 예전에 봐놨던 삼이 있어 다시 찾아가 봅니다.
3: 어, 저 빨리 와봐요. 저 산삼 있는 것 같아.
0: 다행히 아직 그 자리에 산삼이 있습니다.
10: 야, 이게 굿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구, 오구.
0: 무려 입자루가 다섯 개나 올라온 귀한 삼입니다.
10: 이게 이 대가 하나에다가 이파리만 세 개 올라와요. 양쪽으로 이제 나눠진다고 해갖고 두 개가 올라오는데 각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개가 올라오면 상구, 그리고 네 개가 올라오면 사구, 근데 다섯 개가 올라오면 오구. 그렇게 이게. 근데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들수록 요 대수가 많아질 가능성이 커요.
0: 오래된 산삼일 가능성이 큰 상황. 10마리의 손끝이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조심스럽습니다.
8: 아, 쉽게 캐졌어요, 그래도.
10: 이 정도면 25년 이상 나이 돼요.
8: 25년?
10: 예. 아, 이 오구 발견한 건 1년에 한 번 발견할까 말까 하죠.
8: 야, 진짜요?
10: 예.
0: 산삼이 귀해지며 이런 산삼을 캐는

0: 손에 꼽을 만큼 어려워졌습니다.
1: 지금 가격이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2: 아, 이 정도면 뭐 못 받아도 200 이상 받아야 되겠죠. 200 이상. 예.
0: 귀한 만큼 가격도 상당합니다.
3: 와, 이제 상담 됐으니까 내려갑시다.
4: 그래요.
3: 네.
0: 좋은 산삼을 캐고 돌아가는 길은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는 것 같아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1: 여기 올려놨나?
4: 올려놔야지.
0: 오늘 캔 산삼은 총 6뿔입니다.
1: 많이 캔 거 아니에요?
2: 아니, 많이 캔 거죠. 많이 캔 거야. 어떤 때 뭐 가면 한 뿌리도 못 캐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도 이렇게 참 큰 것도 보고 뭐.
1: 엄청 많이 캔 거지.
2: 많이 캔 거지, 이거.
0: 그럼 총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2: 이거 다 해서 못 받아도 한 500 받아야지.
1: 500만 원이요?
2: 네.
1: 우와.
0: 그런데 신만이가 갑자기 비닐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2: 아, 이게 이끼예요.
1: 이끼?
2: 예, 이게
1: 이끼는 왜요?
2: 이 아이스박스 그냥 바닥에 깔면 잘못하면 이게 습도 같은 게 조절이 안 돼요. 산삼을 여기다 이렇게 잘 놓지. 이렇게 놓고
0: 뿌리가 마르면 상품성이 떨어져 이끼를 덮고 물도 뿌립니다.
2: 박스를 딱 닫아. 여기 이제 냉장고 있는데 여기 이제 삼을 넣는 냉장고예요. 근데
0: 신선도 유지를 위해 산삼은 냉장 보관합니다.
2: 한 한 달 정도는 충분히 보관하고요. 겨울에 되는 건 이제 삼잎이 져요. 삼잎이 져고 이제 뿌리만 있는 거는 잘 보관하면은 가을에 캐면 봄까지 보관하죠. 고생들 했어.
4: 오늘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고 감사합니다.
0: 그날 오후 신만이 고영순 씨가 집에서 닭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1: 뭐 하고 계신 거예요?
4: 아니, 오늘 산에 가서 뭐 삼도 캐고 뭐 약초도 있고 하이 닭 배추도 해 먹으려고요. 보신을 좀 하고 산을 다니기 힘들어 다닐 수 있어.
0: 체력은 국력. 이 더위에 산을 타려면 보신은 필수입니다.
1: 집에서 감아서 태가지고 드시는 거예요?
4: 네, 그럼요. 불 태가지고 이래.
1: 이 더운데 불까지 떼셨어요?
4: 아니, 이 불 떼갖고 해야 맛있어요.
0: 오늘 산에서 캐온 버섯들과 미리 캐놓은 약초까지 넉넉하게 넣습니다.
4: 굵고 40분만 하면 돼요. 조정 딱이니까.
1: 40분?
4: 네.
3: 뭐요?
4: 산에 가서 뭘 약초에 왔으니까는 백숙도 해 먹어야지.
2: 와, 감아서 뗐네.
4: 그럼요.
0: 뚜껑을 열자 보약 같은 진한 국물과 함께 모습을 드러냅니다.
4: 안 나올라 하네요.
0: 토종닭이 약초와 버섯 향을 머금고 아주 쫄깃하게 잘 익었습니다.
2: 쟁반에다 올려놓으면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부위 이제 알아서 갖다 먹으면 돼요.
1: 부패식이네요.
2: 네. 여기는 해만 짐을 치워내.
1: 밀려만.
0: 보약이 따로 없겠는데요. 저도 딱 한 그릇만 먹었으면 좋겠네요. 새벽부터 온종일 땀 흘리고 먹는 백숙 한 그릇. 세상 어떤 진수성찬도 부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4: 그 자리 산에 다니다가 배도 고픈 데다가 와서 뭐 이래 삶아갖고 이래 여럿이도 이래 먹으면 맛있어요 아주. 같은 일행하고 또 이 상쾌로 다니고 이러니까 좋으니까 뭐 다리가 아프고 뭐 이러면은 못 가지만 건강할 때까지는 다녀봐야죠. 그럴 생각이에요.
0: 이 여름 땀 흘려 일하는 또 다른 작업자들을 찾아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 왔습니다.
5: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장이사 일을 하고 있는 박재웅이라고 합니다. 고객님 상품이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도록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포장을 하면서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6: 네, 팀장님 오늘 날씨도 더우신데 지금 잘 되고 계신가요?
7: 네, 잘 되고 있어요.
6: 한 게 얼마나 남았죠?
7: 한 6톤 남았어요.
6: 6톤이면 어휴, 한참 남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갈까요?
7: 아직 한 3시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6: 이모님, 오늘 더운데 네. 짐 많죠?
8: 네, 많아요.
6: 아이고, 어떻게 더우신데 잘 되고 계세요?
8: 네, 잘 되고 있습니다.
6: 아이고, 더운데 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8: 네.
6: 조금만 더 화이팅해요.
8: 네, 화이팅.
6: 오늘도 열심히 고객님이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도록 포장이사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오전 7시 본격적인 이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사를 할 곳은 25평 59제곱미터 아파트입니다. 먼저 상자부터 내립니다.
9: 보통 바구니 50개, 박스 50개 정도. 그리고 박스도 크기가 다른데 옷 같은 것도 긴 옷들이 있으니까 긴 박스, 옷박스라고 해가지고 옷 안 입어지는 박스 한 10개. 이불 같은 거는 부피가 크니까 옷박스라고 해서 대박스 해가지고 그런 거 한 5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박스 다 하면 한 70개 정도 들어갑니다.
0: 상자라고 다 같은 상자가 아닌데요. 짐 크기에 맞게 다양한 크기의 상자를 준비하는 것이 일의 시작입니다.
9: 일단은 사다리 오는 쪽부터 포장을 해서 그거부터 순서대로 나가요. 사다리를 옮기는 방부터 먼저 나가야 공간이 넓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사다리가 나가는 방부터 포장을 저희가 시작합니다. 자, 여기 끝났으니까 문 뜰게요.
0: 그런데 문은 왜 떼는 걸까요?
9: 짐들이 편하게 아주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창문하는 이제 문을 띕니다.
0: 이제 본격적으로 짐을 내려보낼 준비를 하기 위해 사다리 차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다리를 올리지 않고 바닥에 받침목을 받치고 문단을 합니다.
10: 그걸 맞추시는 건 뭐예요?
11: 아, 사다리 수평 잡고 있습니다.
0: 짐이 오르내릴 때 차량에 쏠리는 하중이 엄청나기 때문에 작은 불균형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수평을 맞추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사다리 설치 전 작업자가 문간을 겁니다.
9: 이거는 이제 아파트 난간이나 외벽이 최대한 손상되지 않도록 이제 보조 장치고요. 에, 붙여요. 붙여요. 눌러요. 오라이, 오케이.
10: 이거 어떻게 맞추신 거예요?
9: 예, 맞출 때.
11: 창문 보고 맞췄습니다.
10: 창문 막. 근데 저기서 신호 좀 했잖아요.
11: 예, 신호 맞췄어요.
9: 봐봐.
0: 난간에 맞춰 수평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드디어 사다리 설치가 끝나고 운반구가 올라갑니다. 이제 진짜 작업 시작입니다. 그 시간 실내선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10: 이거 포장이사 순서는 어떻게 돼요?
7: 일단 잔짐 먼저 포장하고 큰 짐은 나중에 내려가요. 큰 짐이 배치가 돼야지 작은 짐이 정리가 돼요. 역순이라 큰 짐이 나중에 내려야지 먼저 올라갈 수 있어요.
0: 그래서 잔짐이 가장 많은 주방이 제일 먼저 분주해집니다.
12: 가정주부가 특히 잘 아니까 주방 쪽은 주로 여자분이 많이 해요. 아무래도 남자보다 낫죠.
0: 그래서 주방은 주로 여성 작업자가 전담해 정리를 맡습니다.
12: 에어캡으로 뭔지 움직이지 않게 잘 싸면 깨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게 힘을 줘서 에어캡을 당기면서 잘 싸야 돼요.
0: 뽁뽁이를 양쪽으로 단단히 당겨 밀착시켜줘야 이동 중 그릇이 깨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12: 큰 걸 좀 밑에다 놓고 위로 갈수록 좀 작은 걸 넣어야죠. 그래야 깨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유리그들을 따로 담고. 이제는 그릇 아니니까.
0: 그런데 작업자가 포장한 후에 상자에 뭔가를 씁니다. 뭐라고 쓰신 건가요?
10: 싱크대 위라고 쓰셨네요?
12: 그렇죠. 그분들 나름대로 다 자기는 규칙 있잖아요. 가정집에는. 위에 놓고 싶은데 됐으면 위에다 갖다 비슷하게 가져야 돼요.
0: 짐을 풀 때 정확한 위치에 바로 배치할 수 있도록 상자 겉면에 세부 내용물과 들어갈 장소를 적는 것이 정리 과정을 수월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10: 냉장고 안에 것들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12: 다 빼야 되죠. 다 빼야 돼요. 여기도 봐봐요. 이 물건 다 빼야 돼요. 어떻게 나를 이 무거운 걸 어떻게 해. 다 움직일 때 다 이걸 이렇게 빤히 나가는 것도 이렇게 눕혀서 나가는데.
0: 신선도가 중요한 냉장고 안 음식물들은 아이스박스에 담아 상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포장합니다. 이제 포장

0: 작은 짐들을 사다리 운반구에 올리는데요. 지금 뭐 하신 거죠?
1: 밑에서 이제 다 실었다 내려도 된다는 저희 사인이에요. 실으려다가 내려버리면 위험한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수신호입니다.
0: 위에서 짐을 내려보내면 아래 대기하던 두 명의 작업자가 이를 받아 바로 싣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물건을 싣는데도 노하우가 있답니다.
2: 그러니까 무거운 거는 밑으로 가벼운 거는 힘드니 위로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0: 차곡차곡 차에 짐을 정리하는 동안 위에서는 쉴 새 없이 다음 이삿짐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포장하고 싣고 내리는 고된 반복 작업이 3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잘라.
3: 통으로 보면 이 무게가 한 200kg 정도 돼요.
0: 가전 제품들의 크기가 점차 대형화되면서 무게 역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전용 커버를 두른 뒤 다시 이동을 재개합니다.
3: 저것도 무겁죠. 거의 200kg 가까이 되니까요. 네. 근데 저것보다 더 무거운 것도 있어요.
4: 뭐? 더 무거운 게 있어요?
3: 예. 네.
4: 뭔데요?
3: 피아노가 한 230kg에서 40kg 남아요.
1: 하나, 둘, 셋.
0: 가전부터 가구까지 묵직한 짐들의 비중이 높은 이사일수록 사실 현장이 가장 고됩니다. 그렇다면 포장이사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3: 일반하면 5톤에 거의 한 120만 원에서 이쪽저쪽이에요. 120만 원 정도 보시면 돼요.
1: 됐어. 가자. 하나, 둘, 셋. 자, 자. 밀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갑시다. 하나, 둘, 셋. 으쌰. 아, 물 한 잔, 빵 한 잔 먹고 해요. 아.
0: 특히 오늘같이 더운 날은 피로감이 몇 배로 밀려오는데요. 정말 땀이 비 오듯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이라도 쉬어줘야 한다네요.
4: 더우시죠?
1: 많이 더워요. 와, 오늘 많이 덥습니다. 지금 이번 주 38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덥네요.
0: 여름 이사는 무게의 무더위까지 그야말로 이중고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1: 제가 전에 배관 일을 했는데요.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지고 불경기가 왔을 때 일을 하는 날도 있고 못하는 날도 있고 한데 이사는 꾸준히 할 수가 있고 아무리 경기가 힘들어도 이사는 하기 때문에요. 그 전에 했던 일보다 안정적이게 일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저는 이사 일을 선택했어요.
0: 벌써 오전 11시입니다.
1: 밀어, 이렇게. 자, 잡았어, 밑에. 자, 하나, 둘, 밀어. 웃겨, 밀어, 밀어, 밀어, 밀어. 하나, 둘. 됐어, 됐어.
4: 다 내리신 건가요?
1: 예, 냉장고들을 하고 장롱 내려가지고 이제 저희는 마감됐습니다. 이제
0: 5톤 차 한 대 가득 채운 이삿짐 적재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다시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음 목적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5: 그럼 오늘은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1: 지금 이제 고객님 새로 꼽은 보금자리로 가고 있죠. 아파트마다 좀 특성이 있는데 네. 지금 가시는 곳은 사다리 차를 사용을 못하게 하는 아파트라 이제 저희가 승강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란 철판은 뭐에 쓰는 걸까요?
1: 쓰레길이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무거운 것들 들고 나는 것보다 이제 내리막길 만들어가지고 이제 두루마루 태워서 안전하게 내려오려고 이제 제가 장착을 하는 겁니다. 혼자라도 통과를 내릴 수 있게 제작을 한 겁니다.
0: 일이 조금이라도 수월해질 수 있도록 제작한 도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깨엔 뭘 맨 걸까요?
5: 이건 뭐예요, 지금?
6: 이거 1m 보양제예요.
5: 아, 보양제?
6: 네, 1m에다가 이거 안 쓰면 우리가 일 못해요.
0: 엘리베이터 내부에 보양제를 덧대어 이삿짐을 나르는 동안 생길 흠집을 예방합니다.
1: 하나, 둘,
5: 들어갈 때는 큰 거부터 들어가 놨네요?
1: 예, 큰 게 들어가야 그 안에 내용물을 집어넣어서 큰 거, 장롱, 냉장고 이렇게 먼저 들어 올라가고 있어요.
0: 이삿짐을 풀 땐 쌀때와

0: 맞선으로 들어가야 일이 편하다고 하네요.
1: 위치 같은 건 다 집주인분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2: 그렇죠. 집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도 하고 또 잘 모이면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주는 것도 있고.
0: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엔 음식물이 변질되지 않도록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냉장고를 설치합니다. 한 시간 만에 큰 짐들은 모두 설치 완료됐습니다. 이제 잔짐들을 정리할 차례. 주방 작업자가 분주하게 그릇들을 정리합니다.
3: 포장할 때가 힘들어요? 포장하고 풀어서 놓을 때가 더 힘들어요?
2: 비슷해요. 왜냐하면 쌀 때는 또 쌀 때 나름대로 힘들지만 풀 때는 또 풀 나름대로 힘들어요.
0: 짐들이 흠집없이 제자리를 찾아가야 하기에 푸는 작업 역시 포장 못지않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업자들의 일사불란한 손놀림 속에 이삿짐이 순식간에 정돈돼 갑니다.
1: 아, 대관도 없어요?
2: 네, 거의 이제 마지막이에요.
0: 마지막으로 자칫 방심하면 깨지거나 다칠 수 있는 묵직한 돌 소파는 틀을 맞춰 신중하게 조립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는데요. 이사에 마침표를 찍는 작업입니다.
3: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2: 청소 깔끔하게 해줘야죠. 그래야 이분들 편하게 씻을 수가 있죠.
0: 썰렁하게 비어있던 공간이 작업자들의 노고로 온기 가득한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아침 일찍부터 시작한 이사가 끝났습니다.
2: 네, 건강하세요.
4: 수고하셨습니다.
2: 네.
0: 이사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다음 작업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컨테이너에 짐을 맡기는 보관 이사가 있어서 작업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5: 밥을 먹고 이제 보관 일을 이제 들어가려고 지금 밥 먹으러 지금 들어갔어요.
6: 배고프시.
7: 네, 많이 고파요.
6: 아니, 이렇게 맨날 이렇게 식사를 늦게 하시는 거예요?
7: 맨날 그렇지는 않고요. 좀 늦어진 경우도 있고 제때 먹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오늘 조금 늦었네요.
8: 안녕하십니까.
0: 근처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와, 꽤 푸짐한데요.
7: 여기서는 식당이 없어서 배달해서 먹어야 돼요. 아니면 아까 거기서 먹고 왔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으니까.
0: 오늘의 메뉴는 시원한 콩국수입니다.
7: 식사하세요, 빨리.
0: 워낙 식사가 늦어 다들 허기가 졌던 터라 모두 말없이 그릇에 고개를 묻고 폭풍 흡입입니다.
9: 힘들죠. 너무 늦은 시간에 밥 먹으면 밥이 많이 안 들어가요.
6: 그래도 힘쓰는 일이라서 많이 드셔야 되잖아요.
9: 아니, 요새는 힘쓰는 사람도 그렇게 밥 많이 안 먹어요.
0: 이곳은 보관 컨테이너들이 빼곡히 들어선 보관 창고 단지인데요. 최근엔 이사 날짜가 서로 맞지 않아 짐을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은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잠시 짐을 맡겨두는 보관이사가 부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10: 컨테이너, 20피트 컨테이너 하나가 하루 보관료가 만 원이에요.
6: 그럼 양이 얼마나 들어가요, 보관이 맞으면?
10: 잘 실으면 저희 5톤차 한 대 정도는 들어갑니다.
0: 보통 한두 개면 웬만한 이삿짐이 싹 들어간다네요.
10: 그 인테리어 공사하시면서 중간에 이제 잠깐 있을 때 물건들을 갖다 놓을 때가 없잖아요. 인테리어 공사나 뭐 이런 거 끝나시면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0: 컨테이너에 전기를 연결해 냉장고를 가동합니다. 아니, 음식도 보관이 되나 보네요.
10: 짧게 맡기시는 분들은 이제 냉장고 음식들이 상하지 않게 보관이 가능한데요. 한 달 넘어가시나 1, 2주가 넘어가시는 고객님들은 유통기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넘어가신 분은 냉장고 보관하지 않으세요.
0: 단기로 보관 시 음식물 보관을 서비스로 진행해 준다고 하네요. 커다란 가구부터 작은 짐들까지 공간을 알뜰하게 활용해 컨테이너에 적지 않은 작업이 드디어 마무리됐습니다.
9: 모두들 수고했어요. 아주 고생했습니다.
10: 고생했다. 내일 뵙겠습니다.
9: 네, 고생했습니다.
10: 일도 보람도 느끼고요. 그만큼 흘린 땀의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60이 되든 70이 되든 제 힘이 남아있을 때까지는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방문 상담 완료 시 원터치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가능한 원터치 텐트, 휴대가 간편한 돗자리,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리모컨 3분기까지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4: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4: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4: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끼시는 거죠.
3: 어떻게?
4: 우리 집 보험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찾아내 줄여드립니다.
5: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6: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5: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7: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0: 방문 상담 완료 시 원터치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가능한 원터치 텐트, 휴대가 간편한 돗자리,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리모컨 3분기까지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8: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3: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1: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3: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4: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것,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7: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9: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0: 여기가 구포에 한 400년 됐어요.
1: 즐겁잖아요.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2: 여기 영차!
3: 여기 영차!
4: 낙동강 천삼일리가 전체가 타고 있습니다.

0: 말을 이말이야.
1: 빨리 움직여. 이래가 이거 작업 못해.
2: 다시 요 낙동강에 모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한 우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3: 요즘 우리 집인데
4: 그때가 그립네.
3: 그립지.
5: 낙동강에 이제 동무들 하고 맨날 빨가벗고 수영하고.
6: 뼈를 갈아 넣었죠. 제 뼈는 이 집과 같이 있습니다.
7: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재벌이세요?
6: 반도체 회사에 그 주식이 있었거든요. 팔아서 벽돌 사고.
8: 옛날부터 하고 있었던 액세서리부터 할머니가 주신 것이.
6: 주먹 운동하는 것처럼.
9: 차를 먼저 팔고 그 결혼 반지도.
10: 마지막에 사장님 돈도 빌리고.
9: 아직 빚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기본 수칙.
4: 선배님, 출발 하셨습니까?
5: 아, 다들 한잔하나?
4: 네.
3: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 약속 장소에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6: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5: 야, 너 뭐하는 거야?
3: 음주를 한 경우 기어 조작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6: 어머니, 저 진짜 괜찮은데.
7: 너 이거 몇 개야?
6: 네 개?
3: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6: 걱정 마십시오. 에? 걸리더라도 정신 뒤에 이것만 마시면.
5: 뭐라고?
3: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과음을 한 경우 수면을 취하더라도 혈중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5: 선배님!
7: 너 어제 잘 들어왔어?

0: 명절 선물은 이제 부전 녹용입니다.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3: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4: 유쾌!
5: 상쾌!
4: 통쾌!
3: 변비엔 메이킨!
6: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7: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8: 지당하신 말씀.
9: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0: 무엇이 궁금한가요?
11: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10: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12: 11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힘나는 내일도.
13: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4: 지금까지 제가 갔었던 지구의 오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0: 아이슬란드의 거친 야생이 살아 숨쉬는 땅 하일랜드로 향합니다.
1: 우와!
0: 태초의 모습을 간직한 지열지대와 다채로운 온천지대.
1: 사람들이 막 몰려 있어가지고 이야!
0: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대자연의 맨 얼굴을 만날 수 있는 곳. 지금 출발합니다. 검은 용암지대와 푸른 빙하, 뜨거운 온천과 차가운 폭포가 어우러져 극적인 풍경을 만들어내는 나라 아이슬란드. 섬 중앙부로 들어갈수록 자연은 더 거칠고 원초적인 얼굴을 드러냅니다. 아이슬란드 내륙고원 하일랜드입니다. 도시를 벗어나 섬의 중앙부 하일랜드로 들어가는 길. 먼저 들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1: 오, 추워.
2: 이제 아이슬란드 내륙 안쪽인 하일랜드 지역으로 갔는데요. 그 지역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초원하고 오지 지역이라서 주유소가 나오면 미리미리 주유를 좀 해야 됩니다. 뭐 렌트하시면 유종 확인하시는 건 뭐 워낙 기본이고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우리나라는 경유가 초록색인 경우가 있거든요. 휘발유가 노란색이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갔었던 주유소에서는 아이슬란드는 다 초록색이 휘발유였어요.
0: 언제 다시 주유소를 만날지 모르니 연료를 가득 채웁니다.
2: 예, 21리터에 6만 원이니까 거의 뭐 1리터에 3천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네요.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비싸죠.
0: 하일랜드 도로는 대부분 포장되지 않은 자갈길입니다. 노면이 울퉁불퉁하고 돌과 웅덩이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특히 F로드로 지정된 도로는 사륜구동 차량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2: 와, 지금 여기 캠프사이트 도착했는데 여기 워낙 오지 지역이어가지고 리셉션이 없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쉘터, 그러니까 쉼터가 있는데 이 지역에 그냥 원하는 곳에 텐트를 치고서 그냥 자면 된다고 합니다.
1: 예, 지금 벌써 좀 여행객들이 들어와 있어요. 어, 추워. 잠깐 이제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0: 아이슬란드 캠핑장은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곳도 많지만 하일랜드 일부 캠핑장은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라 출발 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죠.

0: 오늘 머물 곳은 해발 약 700m. 캐롤린 가르페의 틀 산악지대에 자리한 캠핑장입니다. 제가 도착한 지역이 켈링가르 피올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켈링이 높아란 뜻, 그 다음에 피올이 산이란 뜻이어가지고 산군을 중심으로 뭐 화산이라든지 빙하, 그리고 지열지대까지 혼합된 굉장히 드문 곳이어가지고요. 트레킹 코스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목표로 하는 곳이 크베라 달리르라고 해가지고 이 지역까지 가려고 하는데 5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복 10km 넉넉 잡아 한 4시간, 5시간쯤 걸릴 듯 합니다.
1: 캠핑장 주변에 거리와 난이도가 다른 트레킹 코스가 마련되어 있어 체력과 일정에 맞는 길을 골라 하일랜드 풍경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0: 아, 이 아이슬란드가 워낙 이 기후변화가 심해가지고요. 자, 순식간에 모든 계절을 다 만날 수 있기도 하거든요.
1: 바람을 막아줄 나무가 거의 없는 하일랜드에서는 시시각각 달라지는 날씨의 변화를 더욱 거세게 체감하게 됩니다. 흐베라 달리르로 향하는 길은 여러 산등성이를 오르내리는 중급 난이도의 트레킹 코스. 고도가 높아지자 미처 녹지 않은 눈밭이 나타나는데요. 미끄러운 길 위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습니다.
2: 지금 저도 좋은데 저 앞에 지금 제작진분들도 지금 고생을 하십니다. 와, 무지개 떴다! 진짜 멀리 무지개 보여요. 이렇게. 이야. 와, 그렇지. 여기 지금 해가 떠가지고요. 반대편에 무지개 떴어요, 무지개.
1: 눈길을 지나오니 고된 여정을 위로하듯 무지개가 떴습니다. 긴 겨울 동안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하일랜드. 이곳으로 향하는 길은 짧은 여름에만 열립니다.
2: 무엇보다 딱 여름에만 볼 수 있는 풍경이거든요. 지금이 7월인데도 이 정도 눈이 덮여있다면 겨울에는 여기가 완전히 막혀버리겠죠.
1: 1년 중 허락된 시간은 불과 몇 달뿐. 그래서 모든 풍경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2: 아, 올라갈수록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요. 와, 근데 여기 오, 빙하가 녹아서 지금 푸른 호수가 됐어요. 와, 맞나?
1: 하늘을 담은 듯 푸르게 빛나는 호수.
2: 그리고 다 오니까 거짓말처럼 하늘이 파랗게 맑아졌어요.
1: 어느덧 거짓말처럼 날이 갰습니다.
2: 기가 막히다. 기대하십시오. 우와!
1: 언덕에 올라서자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2: 지금 제 입이 얼 정도로 엄청나게 춥고 높은 지대에 지열이 막 솟고 있어요.
1: 뜨거운 땅과 차가운 얼음의 기묘한 공존. 낯설고도 경이로운 하일랜드의 첫 얼굴을 마주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한공관에서 화산 활동하고 빙하 활동하고 지열 활동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이 또 있을까요? 아, 아무리 봐도 신기하네요. 여기는 마치 무지개처럼 엄청나게 다채로운 빛깔이 쫙 이어집니다. 막 초록빛, 노란빛, 약간 분홍빛, 멀리 빨간빛,

0: 온천의 계곡들이란 뜻의 흐베라달리르. 이름처럼 땅속 깊은 곳의 열기가 수많은 틈을 따라 지표를 뚫고 나오고 분기공에서는 뜨거운 수증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릅니다.
1: 지금 이 풍경이 지금까지 제가 봤었던 지구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너무 독특하고 기묘한 풍광이어가지고 정말 입이 다물어지질 않습니다.
0: 단단한 암석을 물은 점토로 바꾸는 고온의 증기와 화산가스. 지구의 뜨거운 숨결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곡의 표정을 새롭게 빚고 있습니다.
1: 와,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비바람을 뚫고 거의 3시간 가까이 걸렸거든요. 막 몸이 달달 떨릴 정도로 막 춥기도 했고 입이 얼기도 했는데 지금 이 풍광을 보는 순간 모든 고생을 다 보상받는 기분이 드네요.

0: 거센 비바람 속에서 대여섯 시간 이어진 트레킹을 마치고 베이스 캠프로 돌아왔습니다.
1: 이제 또 캠프 사이트에 텐트 쳐야 되는데 아까 지금 좀 말려놨어요. 어제 캠핑하고서 좀 비가 캠핑장에 많이 내려가지고 지금 젖어 있어가지고 말리고 있고, 말리는 동안 밥을 먼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0: 궂은 날씨에 떨었던 탓인지 따뜻한 음식이 간절해지는데요. 허기진 배를 어서 채워야겠습니다. 북적이는 식당의 따뜻한 온기와 맛있는 냄새에 얼었던 몸도 조금씩 풀리는 것 같습니다.
1: 이번 여행에 캠핑 경험이 정말 많은 촬영 감독님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좋습니다. 네.
0: 오늘 저녁 메뉴는 다름 아닌 부대찌개. 한국에서처럼 재료를 완벽하게 갖추진 못했지만 베이컨과 김치, 각종 채소에 두부까지 푸짐하게 넣으니 제법 그럴듯해 보이죠?
1: 짠! 아이고.
0: 오늘따라 냄비밥도 아주 잘 됐습니다.
1: 와, 그래도 지금 아이슬란드 진짜 오지에서 이 정도 먹는 거는 진수성찬이죠. 우리가 여행을 떠나면 뭐 일상의 편리함을 모두 끌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0: 드디어 저녁이 완성됐습니다.
2: 매일 이제 먹으면은
3: 찌개가 진짜 완전 진국입니다. 그리고 뭐 맛도 특별하지만 일단은 이 여름에만 잠깐 열리는 아이슬란드의 오지에서 먹는 그 특별함이 있는 거죠.
0: 지친 몸과 마음에 온기를 채워준 최고의 밥상이었습니다. 비바람 속 트레킹에 저녁 준비까지. 몸은 이미 녹초가 됐지만 아직 쉴 수 없습니다. 오늘 밤을 보낼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나서야 길었던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다음날 아침 거친 도로 위를 다시 달립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황량한 대지를 가로질러 하일랜드의 또 다른 비경을 만나러 갑니다. 척박한 땅 위로 흐베라 베틀리르가

0: 모습을 드러냅니다. 곳곳에서 쉼없이 피어오르는 수증기. 바람이 불 때마다 모습을 드러냈다 감추는 비밀스러운 세계로 걸음을 옮겨봅니다.
1: 와, 지금 여기 막 물이 끓고 있는데요. 이런 온천들이 여기저기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살펴봤더니 각각의 이름이 있대요. 뭐 포효하는 언덕이라든지 뭐 푸른 온천, 뭐 붉은 온천 이런 식으로.
0: 이 온천은 어떤 이름을 가졌을까요?
1: 아, 온천 이름이 어떻게 붙어있나 했더니 여기 다 써있습니다. 지금 보면 파그리베르 온천이거든요. 요거를 한번 해석해보면은 아름다운 온천이란 뜻이래요.
0: 각기 다른 색과 모양을 지닌 온천들. 지구가 공들여 완성한 작품들을 천천히 감상해봅니다.
1: 오, 여기는 진짜 화산처럼 생겼어요, 화산. 웨스크루홀이라고 하는 이름의 온천인데 뜻이 재밌습니다. 포효하는 언덕이란 뜻이래요. 보면은 제가 화산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언덕이라고 하면은 그 언덕 꼭대기에서 포효하듯이 빡 하고 지금 연기를 뿜어내고 있는 거죠. 나 살아있어! 하고서 포효를 하고 있습니다.
0: 물의 온도와 광물 성분의 차이는 이토록 다양한 온천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자연의 신비는 늘 우리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자갈길과 거친 산악도를 따라 하일랜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총 이동거리는 약 250km. 갈 길이 멀지만 차창박절경에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1: 지금 오늘 캠핑장 가는 길에 멋진 협곡이 있다고 해서 잠깐 멈췄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있어가지고 일단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막 기암 사이로 물줄기 폭포가 막 쏟아져 내리는 게 우와! 멋진데요? 아, 물색도 되게 예뻐요. 이야! 호호호.
0: 절벽을 따라 수많은 물줄기가 눈물처럼 흘러내려 눈물의 계곡이라 불리는 이곳. 목적지만 바라보고 달렸다면 놓쳤을 하일랜드가 건넨 뜻밖의 선물입니다.

0: 한참을 달렸는데도 하늘은 여전히 환하기만 합니다. 아이슬란드의 여름은 백야의 계절이기 때문이죠.
1: 그리고 역시 이 지역도 오지 지역이고 하일랜드 지역이다 보니까 여름에만 잠깐 열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8시가 넘었어요. 오후 8시가 지금 훌쩍 넘었는데 이 백야인 게 한 가지 좋은 점은 이렇게 늦게 도착해도 풍경을 감상하면서 갈 수 있다는 점이죠.
0: 아이슬란드 중앙부에 펼쳐진 광대연고원 하일랜드. 해발고도가 높고 기후는 거친 데다 토양마저 척박해 사람의 흔적이 드문 곳입니다. 그만큼 날 것 그대로의 지구를 간직한 쉽게 곁을 내주지 않는 땅이기도 합니다. 장장 8시간을 달려 도착한 캠핑장.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1: 지금 캠핑장에 도착했는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여기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캠핑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강물로 막혀 있어요.
0: 하일랜드 역시 쉽지 않습니다.
1: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 차가 보이긴 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0: 말티즈 이런 아이들이 유전적으로 슬개골탈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관절정형 수술들은 수술비가 저렴하진 않습니다.
1: 반려동물 키우다 보면 병원비 걱정이 제일 크죠.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펫보험은 연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청구가 가능하고 여기에 당일 수술비가 업계 최대입니다. 카카오톡에서 강영욱 펫보험을 검색해보세요.
2: 아, 일단은 방법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짐만 가지고 지금 들어가야 돼요. 이게 캠핑을 하다 보니까 캠핑 장비가 좀 많이 있거든요. 오늘이 가장 힘든 날 중 하나가 되겠는데요. 한 7, 8시간 차 타고 이동했고 캠핑장에 왔는데 또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짐 다 들졌고 좀 다리 건넙니다. 오.
3: 먼저 캠핑장에 도착해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이 유난히 부럽게 느껴지는데요.
2: 여기 알록달록한 형형색색의 텐트가 좀 쫙 있고요. 아이슬란드 캠핑장이 좀 특이한 게, 특히나 하이랜드는 특이한 게요. 리셉션이 따로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놓고 그냥 와서 원하는 곳에 텐트를 치고 자면 되는 거죠.
3: 여기저기 텐트가 들어선 터라 머물 자리부터 서둘러 찾아봅니다.
2: 아이고 힘들다. 이제 잠깐 쉬었다가 여기다 텐트 치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3: 란드 만날 레이가르 캠핑장은 자갈밭 위에 텐트를 쳐야 하는데요. 말뚝을 박기도 쉽지 않은 데다 바람까지 강해 텐트를 단단히 고정하는데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2: 자, 이제 식사를 하시죠. 여기 음식 해먹을 게 있네요. 어디 여기 앉으면 되겠네요.
4: Hello.
3: 거친 도로를 달리며 멀미까지 한 탓에 오늘 저녁은 복잡한 요리 대신 간단히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메뉴를 골랐습니다.
2: 아이슬란드는 거의 빙하 녹은 물이 바로 들어서 되게 깨끗해요. 이렇게 마셔도 돼요. 아, 여기도 쓰죠. 드링킹 워터.
3: 물만 떠오면 요리의 절반은 끝난 셈입니다. 어떤 음식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5: 반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2: 스파게티나 파스타가 어디 어느 나라에 어느 호스텔을 가더라도 제일 많이 해먹어요.
5: 파스타가 얼추 지금 익은 것 같고요.
3: 잘 익은 면에 소스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주면 순식간에 파스타 완성입니다.
5: 맛있겠죠?
2: 아, 진짜 배고파서요. 지금 시간이 놀랍게도 와, 딱 11시예요. 여기 지금 현지 시간, 한국 시간은 8시, 아침 8시, 현지 시간은 지금 오후 11시거든요. 근데 지금 11시인데 아침보다 밝죠? 네. 얼마 배가 고픈지.
3: 고된 하루 끝에 맛보는 소박한 한 끼.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떤 만찬도 부럽지 않습니다.
2: 솔직히 맛있지만 시장이 반찬이니까 더 맛있죠.
3: 따뜻한 파스타로 속을 달래니 하루의 피로도 조금씩 풀리는 듯합니다. 기분 좋은 포만감을 안고 이제 텐트로 향합니다.
6: 좁지만 포근한 오늘의 저희 집으로 들어왔고요. 어휴, 바람이 불어서 지금 약간 펄럭펄럭하는데 여기가 지대가 높다 보니까 좀 춥긴 해요. 그리고 필수 아이템이 있습니다. 무조건 아이슬란드에 여름에 오신다면은 꼭 챙겨 오셔야 될 게 바로 안 됩니다.
2: 핸들을 쓰고
6: 저는 이제

0: 자겠습니다.
1: 비록 밖은 여전히 환하지만 꿈도 꾸지 않고 푹 잠들 것 같은 밤입니다.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에 너무 추워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다 껴입고 잤습니다. 지금 심당에서 나가기가 싫겠네요. 비도 너무 많이 와가지고 새벽에 좀 고생을 했네요. 꼬리 말이 아니네.
1: 텐트 문을 열자 차가운 아침 공기가 스며듭니다. 빗속에서도 캠핑장은 저마다 하루를 준비하느라 분주한데요. 저도 서둘러 아침 준비에 나섭니다.
0: 그 아이슬란드의 또 유명한 음식 중 하나가 핫도그거든요. 그래서 핫도그하고 샌드위치에 혼합. 네, 그래서 요렇게 하면 사실 핫도그잖아요. 소세지하고 빵에 넣으면은. 근데 계란하고 치즈하고 연어까지. 그리고 재밌는 게 호스텔 주방가도 있는데 이렇게 프리스타프라고 해가지고 무료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이것저것 재료를 샀는데 그 재료를 사고 남았는데 가져가기 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여기 다 놔두고 가면은 다음에 오는 여행자들이 필요한 거 먹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기름이 필요해서 앞사람이 남겨놓은 기름을 살짝 두르고, 저도 요만큼만 필요하니까 더쓸 필요도 없어요.
1: 캠핑 요리는 한정된 재료를 알차게 활용하는 요령이 필요한데요. 달걀과 소시지를 함께 굽고 마지막으로 연어를 올려 풍미를 더합니다.
2: 그 위에 계란을 올리고요. 계란에 딱 맞게 계란을 또 완벽하게 크기를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여기 지금 약간 부족한 게 소스거든요.
0: 저기 지금 무료 음식에 소스가 있어요. 케찹이 있습니다. 케찹이 있어요.
1: 활용점정이란 이럴 때 쓰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케찹을 더해 오늘의 아침 식사를 완성합니다. 다양한 재료가 한데 어우러져 기대 이상의 맛을 선사합니다.
0: 와, 이제 아침을 잘 먹었고요. 제가 식용유하고 케첩을 얻었으니까 저도 푸실리 파스타 놔두고 가려고요. 누군가, 특히 서양 친구들이 아마 맛있게 먹을 겁니다.
1: 누군가에게 기분 좋은 한 끼가 되면 좋겠네요. 란드만날레이가르는 아이슬란드를 대표하는 트레킹 명소이자 여러 등산로가 시작되는 거점입니다.
0: 저도 이제 이 인근을 트레킹하러 나서게 됐는데요. 저 앞에 그 지도하고 루트가 있거든요. 이제 베이스캠프 화장실 옆으로 지금 지도가 표기가 되어 있고요. 요 지금 트레킹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트레킹이라고 해요. 라우가백으로 요 정도 발음이 될 듯한데, 그래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고요. 제가 가려고 하는 코스는 일단 브레니스 테인살다. 요 봉우리까지 가려고 하거든요. 이제 본격적인 시작점이고, 전 세계 어디나 똑같습니다. 요 표식만 잘 쫓아가시면 길을 잃을 염려 없어요.
1: 짧은 여름, 하일랜드에도 푸른빛이 더해졌습니다. 이끼와 야생화가 반기는 길을 따라 힘차게 걸음을 내딛습니다.
0: 지금 여름인데도 눈의 두께가 한 1m가량 되어 보이거든요. 여름인데도 겨울이면

0: 이거는 전혀 아니겠네요.
1: 산자락 곳곳에 남은 눈이 길고 추운 하일랜드의 겨울을 짐작하게 합니다.
2: 와, 그리고 여기 바로 언덕 넘어가자마자 다채로운 빛깔의 이 산군이 쭉 드러났습니다. 막 주황빛, 약간 황토빛, 초록빛, 검은빛. 야, 뭐지 여기?
1: 라우가베그르 트레일은 다채로운 지형을 두루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장거리 트레킹 코스입니다. 붉은색과 노란색, 초록색이 뒤섞인 유문한 삶과 분기공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죠.
2: 저 아이슬란드가 스스로를 홍보할 때도 화산과 빙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물과 불이 공존하는 그런 기묘한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풍경 자체가 일단 기묘하잖아요. 그리고 이 바위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이 전체적인 산군이 파노라마로 펼쳐져요. 빡!
1: 황량한 대지위로 형형색색의 산들이 물결치듯 이어집니다.

제가 여행하면서 늘 느껴요. 진짜 최고의 예술가는 자연과 시간입니다. 자연현상이 딱 만들어 놓은 것을 시간이 다듬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위대한 인간 예술가도 그 작품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능가하겠어요?

0: 놓치고 싶지 않은 순간을 담으려는 손길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1: What did you take?
2: Well, more features out there, picking certain things.
1: Uh-huh.
2: You know, in a long lens.
1: Uh-huh.
2: Yeah. The waterfall, the rocks, some rocks over here.
1: Yeah, very detailed.
2: Yeah, very detailed. It's very beautiful.
0: 다채로운 빛깔로 아로 새겨진 지구의 시간을 가만히 헤아려 봅니다.
1: 지금 저기 지열 연기 나는 게 신기해서 일단 저쪽으로 계속 향해 볼게요.
0: 대지에 뜨거운 느낌이 그려낸 산등성이 넘어에는 여전히 땅속 열기가 새로운 빛깔을 더딥히고 있습니다.
1: 트레킹 초반에 좀 완만한 평야 지대를 걷다가요. 이제 좀 가파른 계단길이 나갔습니다. 아,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길이 다 보여요. 야, 이건 진짜 무슨 외계 행성 같은데요? 실제로 아이슬란드가 외딴 행성 아니가 따로 있는? 왜냐면은 유럽 대륙에서도 한참 떨어진 외딴 섬이잖아요. 이 정도면은 지구랑 좀 결이 다른 행성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뭐지 이게?
0: 실제로 1967년 인류 최초로 달에 발자국을 찍은 닐 암스트롱은 하일랜드 화산지대에서 달 탐사를 대비한 지질 현장 훈련을 받았습니다.
1: 저스 내추럴.
3: Yeah, it's very nice. I think it's like a foreign planet basically. It's like you're visiting Mars or Venus or something.
1: Yeah,
3: it's a completely different planet. With all of these hot springs and the lava fields, I think it's amazing. And Iceland in general has so many different sceneries, uh-huh. like more than any other place on the planet.
1: Wow.
0: 걸음마다 달라지는 대자연의 파노라마. 잠시 걸음을 멈추고 눈과 마음에 담아 봅니다.
1: 와, 여기 또 양옆이 눈이네요. 자꾸 뒤돌아보게 되네.

0: 라우가벡으로 전 구간을 걷는 데는 보통 3박 4일이 걸립니다. 산장과 캠핑장에서 묵어야 하기 때문에 배낭도 자연스레 무거워지죠.
1: 저야 베이스 캠프에서 살짝 이제 오가는 왕복 코스를 하느라 약식이니까 좀 이렇게 가볍게 지금 산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도 여기 가고 있는 이 트래커들은 저 짐 안에 뭐 작은 텐트라든지 다양한 이제 캠핑 장비를 다 짊어지고 소위 백패킹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트레일의 총 길이가 55km예요.
0: 이제 장거리 트레일에서 벗어나 오늘의 목적지인 브랜니 스테인살다로 향합니다. 정상을 앞두고 마지막 굽인 가파른 오르막이 기다립니다.
1: 이제 여기 산등성이 쭉 보이고요. 이 앞에만 올라가면은 완등입니다.
0: 계절은 여름에 접어들었지만 산 위의 풍경은 아직 겨울에 머물러 있습니다.
1: 아, 지금 또 따라 올라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비가 두께가 엄청 두꺼워요.
0: 기온이 낮아 겨운에 쌓인 눈이 녹지 않고 두텁게 남아있기 때문이죠.
1: 풍광이 너무 극과 극이에요. 안 어울릴 것 같은 것들이 한 대 어우러지니까 또 잘 어울리네요. 그렇죠? 화산과 눈.
0: 베이스 캠프에서 정상까지는 보통 1시간 반가량이 걸리는데요. 어느덧 긴 오르막의 끝이 보입니다.
1: 드디어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정상석인 진 않네요. 보시는 것처럼 파노라마로 주변 풍광 다 담을 수 있어요.
0: 정상에 서고 나서야 하일랜드의 온전한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굽이치는 산과 검은 용암지대, 골짜기에 남은 눈이 저마다의 자리를 지키며 한 폭의 그림을 완성합니다.

0: 그리고 제 바로 오른편으로는 블라우누크루라고 또이 지역의 명산으로 꼽히거든요. 푸른 산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슴푸릇, 예, 약간 푸른기가 감도는 듯도 하고요.
1: 검푸른 화산재와 용암이 산비탈을 뒤덮어 주변의 다른 산과 선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0: 예, 포인트 끝에 도착을 했고요. 믿기지 않는 풍경이네요, 진짜. 제가 지나왔던 모든 풍광들이 다 한눈에 들어옵니다. 멀리 베이스 캠프가 보이고요.
1: 출발점도 지나온 길도 광활한 풍경 속에서 작은 흔적에 불과합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를 새삼 실감합니다.

0: 끝났고요. 제가 앱 보니까 한 15km 정도 걸었습니다. 꽤 많이 걸었죠? 그래서 잠깐 여기서 커피 타임. 저는 핫초코 타임을 좀 갖겠습니다. 여기 베이스 캠프 리셉션에서 지금 커피하고 핫초코 팔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500크로나면 6,000원이니까 비싸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카페 가면은 6,000원씩 받으니까요. Hello. Two hot chocolate and one coffee. 아, 요 안에 지금 보시면은 각종 먹을 거리랑 캠핑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들을 다 팔고 있습니다. Actually, we are filming travel documentary about Iceland from Korea. Yeah, that's why. Thank you. Yeah, really envy you. Live in beautiful country.
1: It has many beautiful.
0: Yeah.
1: I love this place. This is one of my favorite places.
0: Yeah. 날씨가 환상해가지고 여기 딱 여기입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은 피로가 또 풀리고 마지막으로 온천에서 방점을 찍으면 되겠네요. 산 꼭대기에는 막 비바람 몰아치고 엄청 추워가지고 솔직히 막 볼이 아플 정도였거든요. 근데 내려오니까 지금 날씨도 맑아지고 무엇보다 따뜻한 음료가 기다리고 있어서 좋습니다. 지금 그 끝없이 온천으로 향하는 여행자들이 계속 보입니다. 피로를 푸는 데에는 온천만한 것이 없죠. 란드만날 레이가르 자연온천은 별도의 입장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저도 몸을 녹이러 서둘러 가봐야겠습니다. 아, 이제 온천하려고 수영을 입었습니다. 지금 오늘 날씨가 지금 아유, 5도네. 또 재밌는 사실 알려드릴까요? 지금 저녁 8시입니다. 8시에 지금 해가 중천에 떠 있어요. 여기서부터 못 찍으십니다.
2: 네?
0: 왜냐면 여기가 산이질이라서 여기 막 이제 막 벗고 흘러먹고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여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 벌써 많은 이들이 와 있네요.
0: 이제 저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신발. 생각보다 많이 안 뜨겁네? 여기는 안 뜨겁고요.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좀 뜨거운 기미 나오나 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온천 즐기고 있고요. 이 안에서 맥주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3: 땅속에서 샘솟는 온천수가 거친 대지가 품어온 온기처럼 느껴집니다.
0: 아, 지금 제 바로 뒤로 뜨거운 기미 모락모락 나는 온천수가 내려오고 있고요.
3: 고된 산행으로 굳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0: 조금 안쪽으로 왔고요. 여기 지금 여성분들은 이 핫스프링에서 맥주를 드시고 계십니다. 지금 되게 신기해요. 어쨌든 제 바로 뒤로 뜨거운 물이 펄펄 쏟아지고 있고요. 주변에 또 초원하고 멋진 산들이 쭉 이어져가지고 약간 무릉도원. 그리고 저같이 이 하루에 누구남을 모두 풀어줄 온천욕을 즐길 봉지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3: 서로 다른 길을 걸었던 여행자들도 말없이 같은 온기를 나눕니다.
0: Yeah, it looks good because you guys drinking beer and enjoying hot spring. That's
1: We're
0: very
1: on
0: special.
1: brand.
0: Uh-huh.
1: We're Canadian.
0: From Canadian.
1: Yeah.
0: Yeah, so hot spring with beer.
1: Beer, yeah.
0: It's common in your country?
1: Oh, yeah.
0: I know.
1: Yeah, hot tub and beer.
0: How's your feeling now?
1: Fantastic. Yeah, it's been a tremendous trip so far.
0: And you guys?
1: Oh, yeah. It's amazing.
4: It's pretty amazing. Everything we wanted.
1: Yeah. Iceland is beautiful.
0: Okay.
1: And always drink a beer in a hot spring when you come.
4: Yeah.
1: Viking recommend particularly.
0: Viking beer. Okay, I appreciate cooperation. Thank you, thank you.
4: No problem.
1: Cheers.
3: 거친 자연 속에서 만난 따뜻한 쉼표. 이보다 더 하일랜드다운 휴식이 있을까요? 이제 며칠 동안 집이 되어준 텐트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2: 이 날아가. 가만히 있어. 바람이 오요. 바람이 심해.
3: 짐이 제자리를 찾아갈수록 익숙했던 공간이 조금씩 사라져갑니다. 정들었던 캠핑장을 떠날 때면 언제나 아쉬움과 설렘이 교차합니다. 험난하지만 아름다웠던 하일랜드. 하지만 바람에 날아간 텐트처럼 마지막 인사마저 평범하게 허락하질 않습니다.
0: 수도 한복판에 엘프 학교가 있습니다.
5: 엘프 스쿨, right?
0: 와. 안녕하십니까?

0: 없습니다.
1: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2: 뼈를 갈아 넣었죠. 제 뼈는 이 집과 같이 있습니다.
3: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재벌이세요?
2: 반도체 회사에 그 주식이 있었거든요. 팔아서 벽돌 사고.
4: 옛날부터 하고 있었던 액세서리부터 할머니가 주신 것이.
2: 구멍 운동하는 것처럼.
5: 차를 먼저 팔고 그 결혼 반지도.
6: 마지막에 사장님 돈도 빌리고.
5: 아직 빚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0: 대단합니다.
1: 제가 원조가 몇 개 있습니다.
2: 감 와인을 최초 개발하고 이제 와인 터널까지 만든
1: 500만 명 이상은 왔다고 잡으시면 달리고 있습니다.
3: 혹시 이거 뭔가 아십니까?
2: 이거 유명한 스케일.
4: 너무 잘 알죠. 아,
3: 제가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2: 90년대
3: 300억 정도 전 재산을 진짜 몰빵했습니다.
1: 내 같은 놈이 이 시대에 필요를 하는 아, 그래 사람이구나.
5: 성공! 야호!
6: 여러분 방금 부른 노래 혹시 뭔지 알아요? 처음 듣죠? 첫 정규 앨범에

0: 수현입니다.
1: 어린이 친구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
2: 펜님 그릴 때 노란색으로 그려야 됩니까? 아니면 빨간색으로 그려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3: 그래서 오늘 이제 빛이 뭔지를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 싶어서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빛광자인가요?
3: 네.
1: 빛의 권력자, 이름 따라간다. 분광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3: 사과가 빨갛잖아요? 빛이 그 사과가 빨갛다는 걸 보여주게 한 수단이 있는 거예요. 빛만 잘 분석하면 거의 무슨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LED라든지,
1: LED, 예,
3: 그다음에
1: 예.
3: 태양전지 예.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초고속 분광이 필요합니다. 건방진 말 수도 있는데 양자역학은 이제 분광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학문이다.
1: 오늘 교수님한테도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햇빛은 예. 무슨 색이다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4: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0: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5: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6: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7: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8: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6: 혹시 여기에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4: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5: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4: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낙동강이 거친 물살을 접고 큰 물을 품었습니다.
1: 도지 우리 집인데
2: 그때가 그립네.
3: 그립지.
1: 그죠.
0: 거대한 물그릇 아래에는 사라진 삶의 기억이 가득하죠.
1: 제일 뭐 그리운 거는 뭐 낙동강에 이제 동무들하고 맨날 빨가벗고 물 건너가면 땅콩밭이나 이런 게 많았어요. 막 그 뭐 서리도 하고.
4: 낙동강 구비구비.
3: 오, 잘하네.
0: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리운 추억들.
3: 감회가 새롭네, 이제.
0: 그래도 힘내서 살 수 있었던 건 정 붙이고 산 제2의 고향 덕분이죠. 1976년 낙동강에 최초로 안동댐이 건설되면서 34개 마을 2만여 명이 고향을 잃었습니다. 예안면 서부리 사람들은 척박한 산비탈로 올라가

0: 새로 마을을 조성했습니다. 현재는 삶의 터전을 잃은 아픔과 그리움을 예술적 에너지로 녹여내는 이끼 마을이라고 불리고 있죠. 차마 고향을 멀리 떠날 수 없어 고향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터를 잡은 강석수 어르신. 숨을 전부터 지금까지 마을의 유일한 이발사로 50년째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계신답니다.
1: 이 기계는 옛날 일제시대 때 이게 양손으로 하는 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게 막 머리를 막 짓듣고 그때는 뭐 아파도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옛날에는 전부 이렇게 사용했었어요.
0: 농토가 부족해 고향 사람들이 하나둘씩 외지로 떠났지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강할아버지.
2: 형님 머리 깎으러 왔어요.
0: 여전히 이웃들에게는 최고의 가위손이랍니다.
3: 옛날부터 아마 30년 전부터 해서 깎았어요.
4: 그래요? 오래되셨네.
3: 30년 단골.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해도 알았어. 아예.
1: 이게 이발소가 유일하게 그 온해, 녹전, 와룡, 이 도산 중에서 여기 딱 한 군데 뿐이에요.
0: 한때는 네 개 면의 남자들이 다 이 집 손님이었다죠. 장날이면 사방에서 몰려든 남자들로 이발관 문턱이 달았답니다. 직원을 4명이나 두었는데도 온종일 밥도 제때 못 먹고 머리를 깎았더랬죠.
3: 아이고 잘 됐네. 아이고 10년 젊어졌는 것 같아.
4: 10년 젊어진 것 같아? 야.
3: 아 형님도.
5: 보소 동동해지네.
3: 그냥 이렇게 돼서.
5: 농사는 뭐 잘 됐네?
3: 야 잘 됐어.
5: 그 다행이다. 이건 내 먹는다, 똑같이니라고.
4: 친구분이세요?
3: 친구래요. 뭐, 불안 친구는 아니어도. 뭐, 한 30년 친구. 뭐, 그렇지, 30년 지기지. 원래 20미리고, 여기는 이제 타지에 이제 외지에서 이제 들어온 친구, 여기 와서 이제 알게 된 거.
1: 그래. 더 왜 지냈어?
4: 잘 지냈습니다.
3: 해볼게요. 야, 어서. 이제 앉았어, 이제 앉았어.
1: 이 친구, 네. 저 친구는 우리는 중마고우야.
4: 최씨죠?
1: 예, 우리 스몰대 이제 저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활이 빨간 때부터 같이 커와서 이주해서 또 여기 같이 살고.
0: 지금은 이발관보다 이웃들의 사랑방으로 문턱이 닳습니다.
3: 야, 형 전부터 잘생겼다.
1: 이제 제가 결혼식 할 때는 그때는 12월 27일 날이었는데 76년도.
0: 마을이 수몰된 뒤 맞은 첫 겨울이었죠.
1: 가장 추운 날씨였어요. 새벽 5시에 이제 시가 나가지고 그때 이 친구가 그때 워낙 날씨가 추워가지고 혼수신발 지고 나가지고 1분도 못 버티고 혼수신발을 벗어놓고 들어왔어요. 방으로
3: 밤새기가 버티질 못하겠네. 단돈 1000원도 못 받는 거지. 발이 시렵고 추워갖고. 근데 결혼식을 왜 새벽에 왜 해요?
5: 옛날에 시를 안 지키면 못 산다 그랬거든.
4: 나는 시를 지켜야 공식을 했어.
5: 행복하게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1: 하늘에 별이 빠져가서 끝내 결혼식에 했다니까.
0: 동고동락한 친구들이 있어 낯선 터전에 정을 붙이고 살았습니다. 고향은 멀지 않습니다. 다리가 지나가는 물 아래가 바로 다 함께 살던 옛 마을 자리라죠.
3: 저 집 우리 집인데. 아, 이거 옛날에 처음.
6: 이 생각나나?
3: 옛날에. 나요. 저 집에. 그때가 그립네.
1: 그립지.
3: 아이고. 그죠?
0: 아직도 고향의 풍광과 추억이 어제 일처럼 또렷하답니다.
3: 형님 집은 어디 지금?
6: 옛날에 그 파주소.
3: 파주소,
6: 예. 하고 농협 지사 있을 때, 안동 지사 있을 때 그 사이.
4: 파주소도 있었지. 있었어요?
6: 그리고 의료원 병원도 있었고.
4: 엄청 큰 마을이었네.
1: 아, 중학교, 위치 고등학교,
6: 잡기는 힘드는데.
1: 극장 다 있었어요.
0: 수몰 전 서부리는 인근 지역을 아우르는 행정과 상업, 교통의 중심지로 풍요로웠답니다. 그런데 1976년 낙동강 하류의 홍수와

0: 가뭄을 예방하고 영남 지역의 공업과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안동댐이 건설되면서 모든 터전이 물속으로 사라진 겁니다.
1: 제일 뭐 그린 거는 뭐 낙동강에 이제 동무들하고 맨날 빨가벗고 수영하고 물 건너가면 땅콩밭이나 이런 게 많았어요. 막 그 뭐 서리도 하고 참 그 재미가 아직까지 안 잊어버려요.
2: 네, 마을 사람들이 저녁이 되면은 전부 낙동강으로 다 나와.
1: 다 여름 되면
2: 수영하러, 빨 목욕하러.
1: 그렇지, 여름 되면.
3: 피서지가 뭐 따로 없겠어요?
2: 없죠.
1: 빨래도 뭐 와가고.
0: 기억이 선명할수록 더욱 애달픈 고향.
4: 이리 와봐. 이게 나무 이게 지금까지 있었으면
2: 그렇지.
4: 엄청난
2: 건물이 역사가 오래된 나무인데
4: 이게 그 당시에 이게 한 200년 됐으니까.
0: 물에 잠긴 예안 국민학교는 1908년에 문을 연 안동 최초의 근대식 학교. 책가방을 메고 수십 리를 걸어오거나 나룻배를 타고 낙동강을 건너 등교하는 학생 수가 무려 1,000명이 넘었다네요.
1: 그때
4: 풍금.
1: 솔솔랄라 솔솔비.
2: 옛날 선풍금.
1: 18클래스에 전체 한 대뿐이래가지고 수업 끝나면 이 풍금을 가지러 가야 돼.
5: 낙동강 구비구비.
2: 오, 잘하네.
1: 그냥 대충 이제 궁합대가를 보고 하는 거예요.
0: 어느새 동심으로 돌아간 어르신들.
2: 감회가 새롭네, 이제 어떻게 해.
1: 수업 시작 때는 땡땡땡 삼매. 마칠 때는 땡땡땡 삼매.

0: 살다 보니 안동호는 기억의 무덤이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을 되살려주는 거울이 됐죠. 한때 의주에 나갔다 제2의 고향이 그리워 돌아온 권호성 이장님.
1: 이제 또 새로 기동한 분이 계시가 거둘 거는 있나 싶어가 한번 들여다보려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2: 안녕하세요. 박사님. 손님은 잘들 가십니까? 손님 잘들 가셔?
3: 더운데 왜 먹죠 뭐.
0: 새로운 이주민은 미술 작가로 낡은 집을 리모델링 중이랍니다.
1: 제가 왕위에는 톱 좀 썰었는데.
3: 아, 요 정도, 요 정도.
1: 아, 요 정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3: 입질이 가능하신데.
0: 제2의 예. 고향을 가져본 터라 이주민에게 더욱 따뜻한 이장님.
3: 어우, 정말 잘하시는데요.
1: 그럼요, 왕위에는 뭐 이거 뭐 참 뭐 안 해본 거 없습니다.
3: 와서 좀 도와주세요.
1: 알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부르십시오.
3: 갤러리.
1: 갤러리요?
3: 네네. 갤러리 증축하고 여기 동쪽에서 해가 뜨면서 그 물안개가 쫙 뛰는데 어떤 유럽에 간 여행 간 기분. 그래서 제가 일단 시도를 입성을 해본 거예요.
0: 댐 건설 이후 수십 년 동안 서부리는 사람들이 떠나는 마을이었습니다. 새로 입주한 예술가가 수몰의 기억을 영감 삼아 마을에 어떤 활력을 가져다 줄지 벌써 기대가 크답니다. 댐이 강을 막아도 새로운 물이 계속 물길을 밀어내듯 옛기 마을 역시 이주민들과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고 있죠. 옛기 마을로 귀촌해온 이미옥 씨 부부.
4: 여보, 야, 나무 그렇게 뜯어도 아직도 나무 이렇게 있는 거 봐봐라. 대단하다, 그죠? 이 자연의 힘이.
0: 산이 감추어둔 보물 찾기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5: 너무 이쁘다. 탐스럽고. 당신이 뜯어.
0: 소풍 같은 산나물 채취.
6: 이거 무슨 나물이에요?
4: 방풍나물이요. 베면 벨수록 새순이 나와. 데쳐서 초장으로 찍어 먹기도 하고 부침개가 제일 맛있어요. 부침개 가지고 비빔밥에도 들어가고.
0: 여름 풀은 억세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독성도 강하다죠.

0: 훨씬 부드럽다, 그죠?
1: 하지만 오히려 사람에게 약이 되는 여름 나물도 많답니다.
2: 어떤 나물이에요?
0: 왕고들빼기라고 하기도 하고 수혜초라 하기도 하고 토끼풀이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연하고 독성도 없고 지금 나오는 건데 풀을 이겨내고 나기 때문에 또 뜨거운 태양을 속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성이 더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지금 생으로 먹는 거 쌉쌀해요. 맛있지?
3: 맛있다고 말은 못하겠는데 하여튼 건강엔 좋은 것 같아.
1: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뿜어내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쓴맛 그리고 해독 성분이 잎사귀에 가득하다죠.
0: 한산동물 봐라. 정말 연하다 그지? 여기는 가시가 있어도 맛있는 나물이야.
4: 그럼 데치면 다 없어지니까. 응.
0: 우리는 그냥 잡초밥상. 잡초밥상.
1: 자연이 주는 소소한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하루하루. 그럴수록 마을 어르신들이 많이 생각난답니다.
0: 맛있다, 그죠?
3: 바람 시원하고
0: 맛있다.
3: 바구니는 가득 찼고 옥수수는 맛있고 이게 행복 아니겠어요?
0: 지금 귀촌에 가지고 지금 9년 정도 이렇게 이 동네에 살고 있는데 우리 나이 되면 다 고하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계시면은 우리 또 떠나가신 분들 아버님 몸이 생각나기도 하고.
1: 수몰민의 후손은 아니지만 9년 동안 어르신들과 더불어 살다 보니 어느새 진짜 옛기마을 주민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산을 내려오자마자 서둘러 나물을 손질하는 부부. 나물은 신선할 때 빨리 손질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죠.
5: 뜯는 거 나물은 또 뜯는 건 재밌는데 나머지 뒤처리하는 게 나물을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뭐예요?
0: 맛이 다 다르니까 요거를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그 나물의 특성에 맞게끔 요리하는 거죠.
1: 좋은 음식은 문 닫고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 소박한 음식이라도 함께 나누면 정이 깊어진다는 것을 이곳에서 배웠다는 부부.
0: 이 더위에도 이렇게 자연이 준 선물이 많아가지고 좀 나누러 가야.
6: 안녕하세요.
7: 뭘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
1: 이발관은 이 부부에게도 즐겨 찾는 사랑방이 됐답니다.
0: 산에 가서 나무를 뜯었어요.
8: 아주 사랑합니다.
0: 근데 이거 아무리 너무 이렇게 이 귀한 나물이라서 좀 나눠 드시라고 제가 가져왔어요.
8: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0: 자, 예. 이 방송 이거 부침개 오늘 진짜 맛있어요. 데쳐 가지고 초장처럼 드셔도 돼. 사장님자.
7: 예.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8: 자. 근데 우리 마을이 고맙습니다.
9: 귀촌하셨잖아요. 근데도 이게 원주민들하고 잘 어울리시네요.
7: 예, 잘 어울려요.
8: 그래서 내가 그 도로한테 사랑합니다 가잖아.
9: 그래서
8: 그걸 뭐 모르는 건가 참. 그래서
0: 천도복숭아가 얼마나 맛있는지 이거 속백이.
8: 이거 내가 먹겠습니다. 속을 먹어야.
1: 고향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 정이 통하는 공동체가 아닐까요?
9: 아, 옥수수 맛있어.
4: 맛있어요, 맛있어. 옥수수.
0: 실제로 이게 제 정착할 때 이발소 사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뭘 모르니까 급하면 전화해가지고 뭐 불 안 껐어요. 뭐 좀 봐주세요. 옆에 어르신들 다 우리 전부 다 이 고마운 우리 한 동네 이웃 행복합니다.
1: 새로운 이주민들이 들어오며 웃을 일이 많아졌다는 옛기 마을. 안동호의 시린 사연까지 싣고 낙동강은 다시 흘러갑니다.
7: 빨리 움직여. 이래가지고 작업 못해.
10: 또 복숭아로 또 새로운 음식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11: 맛있어요?
12: 달콤한 맛이 좋니?
13: 항상 아름다워. 아름다워.
14: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파.
15: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0: 겨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1: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0: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이어서 건축 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0: 방은 내가 원하는 건 This one's take
1: it. 준비되셨어요?
2: 하크 준비씨 네가 원하는 게 뭐야?
3: Creation of a champion
2: 99.9% 확정이야 확정
4: 사고치기 전에 은퇴시켰어야 됐는데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열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미세먼지가 많은 날, 우리는 창을 열어 에어필터 창을 사용합니다.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해충을 차단하고 방충망과 미세먼지 차단을 동시에 자연환기 시스템 에어필터 창.
1: 무엇이 궁금한가요?
2: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1: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3: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금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4: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5: 남방구는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7: 뼈를 갈아넣었죠. 제 뼈는 이 집과 같이 있습니다.
8: 앞만 보고 달려온 30년 세월의 총화라죠, 이 집.
9: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재벌이세요?
7: 반도체 회사에 그 주식이 있었거든요. 팔아서 벽돌 사고.
8: 겉만 봐서는 타들어간 건축주의 마음을 알 리가 있나.
10: 한대도 하고 있었던 악세서리부터 할머니가 주신 것도 있었고.
7: 구멍이 운동하는 것처럼.
8: 마음 졸였던 시간들도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
10: 지금 이렇게 누리는 시간이 더 행복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11: 차를 먼저 팔고 결혼 반지도
12: 마지막에 소장님 돈도 빌리고
8: 살짝 손보면 될 줄 알았던 집이 부부를 시험에 들게 할 줄이야.
13: 대수선은 신축보다 진짜 힘들어요.
11: 저희가 이 집을 부시지 않고 살렸다. 아직 빚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8: 모아놓은 금반지마저 없었다면 오늘의 이 집은 없었다는 건축주들의 절절한 사연 좀 들어보실래요? 오늘의 첫 번째 집을 찾아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로 갑니다. 설마 이분이 소장님?
13: 진짜 덥다. 집이 저 냉방이 잘 돼야 될 텐데. 아, 덥다.
8: 아유, 하필 가장 더운 날 촬영이라니.
13: 오늘은 광주광역시에 도심지 바로 옆에 붙어있는 주택단지에 왔는데 이 34도, 5도 되는 날씨에 또 촬영을 해야 되니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집을 보여주시려고. 오늘은 또 어떤 집이에요?
14: 오늘은 유럽 감성을 고스란히 담은 집입니다.
13: 유럽 감성요? 그러면 인천공항에서 만나자고 했어야지, 이 더운 날.
8: 비행기 타고 가봤자 똑같아요. 뉴스에서 뭐 들으셨나? 유럽도 폭염이라는 거.
13: 아, 이거 딱 봐도 이 집이네. 딱 봐도 유럽풍 느낌이 그대로 나네. 와, 근데 규모가 진짜 너무 크네.
8: 어머니나, 아, 이건 뭐 대거 저기서 하는 집인가?
13: 와, 오늘 퇴근할 수 있으려나? 아니, 흡사 이 유럽에 있는 정원 같은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아치 회랑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만들었고, 정원 같은 것도 굉장히 정성스럽게 가꿨네. 와.
8: 더위 걱정에 퇴근 걱정까지. 그래도 볼 건 봐야죠. 도심 외곽에 대형 카페인 듯 개방정원에 웅장한 외관까지. 어우, 이런 멋진 집에는 어떤 분들이 사시려나?
13: 계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15: 수장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13: 제 예상이 맞았네요. 공주님하고 왕자님이 딱 나오네.
8: 공주님과 왕자님보다는 공주를 호위하는 기사? 그 느낌이 맞는 것 같은데.
13: 아이고, 반갑습니다.
15: 반갑습니다.
13: 반갑습니다.
16: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13: 아니, 유럽을 자동차 타고 왔어요.
8: 아이고, 소장님. 처음 만난 건축주들 앞에서 농담도 잘 하셔.
13: 집이 너무 규모가 있고 사실은 이런 주택단지에서 보기 힘든 진짜 성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전체 연면적이
15: 연면적이 네. 99.6평입니다.
13: 와, 이 정도 집을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재벌이세요?
15: 그렇게 보이시죠?
17: 사업을 하시거나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인가요?
15: 둘 다 급여소득자입니다. 뭐 특별한 거 없고 남들

0: 명확합니다.
1: 네,
0: 컨셉
1: 명확합니다.
0: 명확합니다.
2: 아청현관을 들어서면 강렬한 외관과 180도 다른 색의 거실이 펼쳐집니다. 천장의 상들레부터 아기자기 소품까지 눈 닿는 곳마다 유럽 감성이 물씬 나는데요.
3: 어떤 분의 취향인지 알 것 같지만 어떤 분의 취향인가요?
1: 당연히 이분 취향이시죠?
4: 공간에 예쁘게 꾸며놓고 그걸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좀 흐뭇하더라고요. 그런 공간을 꾸미고 정리정돈하고 하는 거는 그만큼의 수고도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수고로움이 아깝지 않을 만큼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0: 아니 이게 소품들 하나하나가 너무 이 다 하나하나가 또 다 귀하고 놀라운데 일관적으로 이게 다 통일되니까 너무 이뻐요.
4: 감사합니다.
0: 네,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공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1: 네네.
0: 예. 이런 거울 같은 것도 그러면 색을 새로 맞추신 거예요?
4: 기존에 쓰던 것도 있고 네. 새로 구매해서 네.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색을 칠한 경우도 있고요. 네. 프랑스 쪽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인테리어에 액자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걸 모아놓고 한번 둘이서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바닥에다가 사이즈별로 그 종이 테이핑 해가지고 놓아보고 구성해보고 여기에 이거 붙이게요. 저기에 저기 저거 붙이게요 하면서 그러면서 둘이서 붙인 것 같아요. 한 3일씩 작업한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든 코디네이터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것들이 이쁘면 저도 그걸 적용해서 한번 좀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고.
1: 저도 이제 건축 쪽에 종사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노하우들이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쌓였던 것들을 이번 집 지을 때 최대한 풀어봤던 것 같아요.
0: 아, 거울을 이쪽에 집중 배치한 이유가 저 바깥에 있는 조경을 그대로 이렇게 연장해서 공간 확장시키려고
4: 네.
0: 그러셨네요.
4: 맞습니다.
0: 네, 맞습니다.
4: 거실 디자인하면서 창 위치 생각하고 예. 구매해뒀다가 이제 남편한테 이사하면서 붙여달라고 요청하죠.
0: 집 공사하기도 전에 네. 구매해서 다 만들어놓으시고 네. 얼마나 재밌었을까 또. 네, 맞죠.
4: 보너스 받는 거는 거의 인테리어 제품이나 전등을 사는 데 쓴 것 같아요.
2: 꿈을 그리던 집을 짓기 위해 오랜 시간 사모았다는 소품들. 유럽풍 가구들은 전부터 쓰던 거라고 하니 아내 건축주 취향 한번 확실하죠?
4: 아기자기한 거 많이 좋아해요. 그냥 가끔 여행 가서 예쁜 소품 보면 이거 하나만 사줘요 이러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그냥 추억하고 같이 하나씩 소품들을 모았던 것 같아요.
1: 보통 남자들이 보면 가정 같은 거 새로운 게 나오면 나 이거 사고 싶은데 하고 뭐 용돈 모아서 사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지금도 이거 이쁜데 하고 이 사람 좋아할 것 같은데 이렇게 사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취향도 이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지 않나.
4: 가스라이팅 됐습니다.
2: 그렇다면은 주방에는 또 어떤 고집이 숨어 있을런지.
0: 주방하고 응접실도 진짜 개방적이에요.
1: 네네.
0: 예, 진짜 이 창 너머의 이 정원까지 네. 정말 의도한 대로 진짜 개방적으로 느껴져요.
1: 네네.
0: 딱 진짜 여기 딱 서 있으면 진짜 요 뷰, 저 뷰, 요 뷰 이 세 가지 창으로 이 네. 뷰가 다 느껴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1: 그러니까 식사할 때마다 예. 숲이 보이고 이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와이프도 도심 속에서 숲을 네. 볼 수 있는.
0: 이런 조명 위치나 이런 것도 다 의도해서 하신 거예요?
4: 네. 이제 동선에서 예. 맞는 위치를 좀 찾으려고 미리 고민을 해두었던 것도 있고요.
2: 조명 위치가 정말 제각각이네요.
4: 여기 이렇게 매입등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아일랜드 위에서 조리하거나 세팅할 때 좀 환한 빛이 있어야 돼서 예. 주로 이제 그 위치에 매입등들을 넣어가지고 부수적으로 조명을 확보했어요.
2: 요리하는 사람의 동선에 철저하게 맞춘 조명. 우물천장의 샹들리에 좀 보세요. 얼핏 보면은 잘못 딴 것 같지만 식탁 위치에

0: 맞춘 거래요.
1: 보통 우물천장 해놓으면 중앙 부분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가장자리에 배치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하시는 작업하시는 분들도 왜 여기다가 전기를 넣을 거냐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2: 실제 시공을 했을 때는 하나하나가 와이프의 머리에 있기 때문에 종이의 도면을 보지 않아도 뭐 목수님한테 가서 이거 아닌데요. 치셔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했을 때 정말 이 사람이 했던 말들이 다 맞았을 때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다 머릿속에 외우고 있을까. 이 설계 도면을 다 외웠던 것 같아요.
0: 집안 안의 유럽풍 취향은 인테리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랍니다.
3: 와, 이게 주택의 정원 같은 느낌이 안 들고 네. 어떤 공공시설의 저 정원 같은 느낌이 듭니다.
1: 바탕으로 깔려서 심어진 식재된 아이들은 자작나무하고 블루 아이스고요. 그리고 해가 드는 쪽으로는 꽃이 좀 보이는 거고 해가 좀 적은 쪽으로는 그라스 종류하고
0: 이 집의 정원은 모두 네 종류. 꽃이 피는 정원, 차를 마시는 정원, 음지식물 정원, 그리고 오솔길 정원도 있네요. 가든 코디네이터로 일하는 아내는 언제나 남을 위한 정원만 꾸며주다 이번에야말로 가족을 위한 정원을 제대로 꾸몄답니다.
1: 또 식물을 무조건 다 사다 심을 수가 없잖아요. 나눔을 받는다든지 또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제공해 주시는 것도 있고 그런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식물들 좀 저렴하게 구입해 오는 경우도 있고 지주목은 남편이 다 세워줬고 그 나머지 구성하는 식물들은 제가 틈틈이 심어야 했어요.
3: 사실 저도 맨 처음에 이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이 골조 프레임을 네. 어떤 의도로 이게 진짜 도전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1: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는데요. 예, 예. 우선은 건물이 좀 높게 올라가는데 예. 거기를 지탱해주는 좀 버팀목 같은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3: 계단 같은 네. 이미지를 좀 만들고 네. 싶고.
1: 그리고 이 자작나무 같은 경우는 천근성 식물이에요. 네.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는 식물이기 때문에 또 반면에 키가 커서 바람이나 태풍에 약할 수는 있거든요. 바람막이 역할도 해주고 또 거기에 아치 모양이나 사각형의 모양을 넣어서 단조롭지 않게 하면서 바람길을 좀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3: 근데 이 한 5m 높이의 이 프레임이 가만히 보니까 돈이 엄청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게 건물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1: 네.
3: 그러니까 이게 건물 구조로 풀어야 돼서 네. 약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치. 아마 엄청나게 철근도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4: 기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 예. 철근이나 레미콘이나 물량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예.
1: 현장에서 예. 일하시는 분들이 온룸 한 채를 넣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0: 덕분에 어떤 집에도 없는 특별한 담을 얻었지만 문제는 시공비. 이건 모르긴 몰라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5: 최초 계획된 공사비에서 얼마나 오른 거예요?
2: 두 배? 제가 가지고 있던 자금도 소진이 되고 금목이 운동하는 것처럼 모아서 건물방 가서 이거 얼마예요? 금같이 금색이 뛰는 것들은 다 들고 왔거든요. 금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우리는 모르니까 금색이 뛰는 걸 다 가지고
1: 하도 오래돼서 액세서리도 이게 18K인지 14K인지 이런 것도 모르니까 아무튼 지금은 이걸 팔 때야.
2: 애들을 위해서 조금 넣는 반도체 회사의 그 주식이 있었거든요. 내려가서 올라가지도 않는 그런 단계였었는데 그걸 제가 팔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팔아서 벽돌 사고 그 팔았던 반도체 회사 주식이 엄청 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야 이게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이게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0: 오를까 내릴까 마음 졸이며 사느니 집에 대한 투자가 속편할지도 몰라요.
4: 처음에는 그래서 설계할 단계에서 네. 높이를 한 2m, 3m 정도만 올릴까 했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아치가 너무 작고 안 이쁘게 나와서
3: 맞아요. 네. 제가 이거 보면서 뭐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했냐면 네. 이 아치 비례감이 네. 너무 이쁜 거예요. 네. 이게 아치가 사실은 아치는 조금 길어야 돼, 높아야 네. 되거든요.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1: 비례에 대한 고민 많이 했습니다.
3: 아, 역시 전문가시라 내용이 다르시네요. 네.
1: 사실 둘 다 직장생활 하니까 이렇게 휴가라고 생각하고 둘이서 여행을 갔을 때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아니 유럽 가면 그런 아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걸 봤을 때 그 감성이 좋았던 것 같아요.
0: 유럽풍 집을 완성하는 데 있어 정원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아치. 제작진이 작정하고 몇 개인가 세워봤는데 무려 51개.
5: 라운드가 들어가는 순간 돈이잖아요.
2: 그렇죠. 저녁에 퇴근하고 딱 집에 오면 어? 여기도 라운드였어? 이런 식으로 제가 놀란 경우가 많거든요.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마다 제 머릿속은 복잡해지고 아, 또 돈이 들어가는구나.
0: 들리시나요? 건축비 수직 상승하는 소리?
1: 둘이서 인건비 줄일 수 있는 부분,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 그래도 꼭 해야 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저도 하나의 잡부였던 거죠.
0: 결국 두 사람의 인건비라도 아껴보겠다며 직접 현장에 뛰어든 부부. 그런데 참 신기하죠.
2: 이 사람이 고소공포증 심하거든요. 놀이공원을 10년을 그렇게 데리고 갔어도 탈 수 있는 건 회전목마 하나였어요. 근데 이 집을 지으면서 이 아시바를 계단이 아닌 맨손으로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걸 나중에 봤거든요. 근데 대단하다겠어요.
5: 상상이 안 되는데요. 어제랑 오늘이랑 입으신 옷이랑 이런 거 보면은
1: 이걸 완성하는 데 있어서 남편한테만 의지할 수는 없었거든요. 저도 제 몫은 해놓고 싶었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저한테 그만큼 만족스러운 집을 해주겠다고 말을 했지만 우리가 사는 집이잖아요.
0: 세상에 어쩜 그 작은 체구에서 그리 강단이 나오시오 그래. 그런데 정작 이 부부의 집 짓기가 아름다운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답니다. 우리 박 소장님이 매 눈으로 그걸 발견했죠.
3: 야, 이게 보통 자기 집 땅을 이만큼 내놓고 이게 벽을 뒤에 세우진 않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게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을 사람들하고 다 같이 느끼고 싶은 거죠. 이게.
4: 맞습니다. 예. 내 집 마당에 있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3: 멀리서 걸어올 때부터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4: 아, 그럼요.
3: 보통 우리가 택지지구나 이렇게 조성된 단지에서 자기만의 하늘, 자기만의 정원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렇게 열린 정원을 꾸민 건 저도 많이 놀랐어요. 정말 이 조경은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1: 가을에 오시면 더 예쁠 거예요.
3: 가을에요?
1: 네.
3: 뭐에 또 올까요?
1: 보세요.
0: 잠깐, 그러고 보니 우리 아직 2, 3층도 안 봤잖아요.
2: 2층에는 안방과 큰딸아이 방이 있고

0: 이제야말로 이 집의 진짜 정수를 보여주신답니다.
1: 와, 진짜 여기 아치가 다 모여있네요. 네. 아치가 다 모여있네요.
0: 개방형 정원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지하 공간.
1: 딱 그 유럽의 소도시의 어떤 상가 건물 같은 느낌이 그대로 납니다.
2: 네네. 어디 유럽 가면 골목에서나 볼 듯한.
1: 그러니까요.
2: 그런 그러니까. 느낌에 주기 네, 위해서 네. 참 공들였던 네.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0: 네. 마치 동굴 속 어딘가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널찍하게 뚫어놓은 아치창 덕분에 지하 공간도 어둡지 않답니다.

0: 지하층은 저희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손님들 오는 것도 둘 다 거부감 없이 좋아하는 편이라 이렇게 외부인들이 또 많이 찾아와요. 1, 2, 3층은 굉장히 개인적인 집이니까 그래서 작업 공간 겸 다목적실 그런 개념으로 쓸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1: 사실 지상층보다
2: 네.
1: 지하층이 더 마음에 들어요.
2: 아, 그러신가요?
1: 네.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2: 아, 예.
1: 네.
0: 신발을 신고 들어옴으로 해서 쉽게 접근성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편안함도 편리함도 주는 거니까
1: 찾아오는 사람이 네. 편하니까
2: 네.
0: 또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겠다 싶어서 애초에 계획은 해놨었어요.
1: 이게 주택에 딸려있지만 근생 공간 같은 느낌이 네네. 들게 네. 찾아오는 사람이 편하게
2: 그렇죠.
1: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아 저렴한이 아니고 합리적인 아니 합리적인이 아니고 굉장히 싼 재료만으로 이렇게 네. 일관되게 좋은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건 진짜 사모님의 탁월한 능력인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네. 과찬이신데 너무 기분 좋은 칭찬을 네. 주시네요.
1: 왜냐하면 그냥 콘크리트 노출된 거에 네. 합판, 5mm 합판 돼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네. 정말 저렴한 그 재료로 했고 흡사 아직 공사 중인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네. 요 조명하고 이 샹들리에하고 이게 펜던트하고 딱 어울리니까
2: 네.
1: 와 너무 고급스럽다.
0: 네, 조명하고 이런 펜던트 조명에다가 네. 좀 많이 힘을 줬죠. 네. 다른 거보다.
1: 요금은 안 받죠.
0: 아직까지는.
2: 언제든지 오십시오.
1: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집을 지으면 나중에 내가 늙어서 이게 황금성이 되냐 마냐 이런 고민들로 주저하고 진행을 못해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욕망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만든 거라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실제로 그 1층에서 봤던 마루라든지 이런 재료들은 저렴한 합리적인 재료예요. 비싼 재료 전혀였거든요. 그런데 아치 내가 원하는 컨셉을 구현하겠다는 그 노력에는 아끼지 않고서 돈을 쓴 거예요. 다 계획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이 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거든요. 이분들은 여기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데 포커스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어내야 되겠다는데 포커스가 있고 실제로 만들어냈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행복한 표정은 어마어마하죠. 네. 최고의 도파민이죠.
2: 처음 시작은 이 사람의 꿈을 과연 내가 실현시켜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도 좀 걱정도 됐고 또 한참 설계 단계 때는 이 사람이 또 즐거워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구현될 수 있을까라는 또 우려심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해보고 싶어 하는 것들 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이뤘을 때 그 행복함이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의 집이 아닌 내 집이기 때문에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저는 했던 것 같아요.
0: 입주하고 이 사람하고 여유 있는 식사를 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었어요. 고생했던 것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낸 희열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이런 삶을 추구해 왔었고요. 그리고 이런 여유를 찾아가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지금 이렇게 누리는 시간이 더 행복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3: 금반지까지 팔아가며 고집 끝에 완성한 가족의 보금자리. 이곳에서라면 팍팍한 삶도 365일 즐거운 여행이 될 것 같네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동네 서울 삼청동. 도로를 중심으로 예쁜 상점들이 즐비한데요. 골목으로 살짝 들어서기만 하면은 오래된 빌라와 작은 주택들이 옹기종기. 그런데 이 골목에 이상한 집이 있다지 뭐예요? 이 집에 누가 살길래 이렇게 많이 투들이 많아?

0: 순간 모두의 행복. 더 기아 PB5.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1: 오늘 삼청동에 왔는데요.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낭만의 거리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여기서 젊었을 때 데이트 많이 했죠. 예. 오늘 찾아가는 집 힌트 하나 줄 수 있나요?
2: 오늘 힌트는 예. 아보카도입니다.
1: 아보카도 과일요? 색깔인가 색깔? 이제는 과일까지 탐구해야 되나요?
3: 색깔이 비슷해서 그러는 건지 건강이 좋아서 그러는 건지 아무튼 가보자고요.
1: 아보카도가 어디 있지? 아, 이게 아보카도인가? 까만색하고 연두색하고 아보카도가 까만색인가?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이게 아보카도 같기도 하고 여기 아보카도 익으면 까만색 된 거하고 연두색 된 거하고 근데 굉장히 모던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이게 산화철판 같은 건 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써서 젊은 부부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이 가로변에 큰 창을 낸 거 보면 어르신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좀 알 수가 없네 궁금하네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 이름도 모양도 특별한 아보카도 집? 과연 어떤 분이 나오시려나?
1: 어?
3: 어? 아유, 명 짧은 사람은 숨 넘어가겠네. 안 나오셔? 어?
1: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젊은 부부가 나오셨네. 아이고.
4: 젊게 봐주셔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4: 네. 어, 더운데 아, 예. 고생하셨어요.
1: 아, 근데 오늘은 시원한 날씨입니다. 이 정도면.
3: 하기는 40도 폭염 광주 촬영에 비하면 뭐.
5: 손 잡을까? 뭐, 좀 긴장되는데?
3: 아이고, 긴장 안 하셔도 돼. 우리 박수선님 얼마나 푸근한 분인데요.
1: 아니 저는 삼청동이어서 동네도 오래돼 있고 이게 어르신분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 비용도 엄청 많이 들었을 텐데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많이 놀랬습니다.
4: 네, 네. 맞습니다. 비용 많이 들긴 했고요. 네. 저희도 영혼까지 다 팔았는데 저희도 여기 이사 온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1: 아, 얼마 안 됐어요?
4: 주택을 구입하면서 고치고 네. 들어온 거라서 네. 저희도 삼청동에 산 지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아, 8개월 정도. 네.
3: 만나자마자 영혼까지 팔다니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와대 뒷산이 보이는 옥상뷰에 반해 50년 된 구옥을 대수선하게 된 남편 정병의입니다.
5: 추진력 좋은 남편 덕분에 고속노화와 꿈의 집을 동시에 갖게 된 아내 이지원입니다.
4: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는데 이제 어머님이 혼자 일을 하시면서 저희를 다른 사람 손에 키우다 보니까 그분들의 거처에 좀 맞춰서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또 한 번 이사를 같은 동네에서 이사를 한 적이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셨던 분의 집에 반지하에 들어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좀 힘들어하셨어요. 너는 집을 꼭 가져야 된다.
5: 저도 사실 유년 시절에 힘들게 컸어서 집이란 곳이 투자라기보다는 좀 마음의 안식이 되게 많이 됐으면 좋겠다.
1: 이 아보카도가 저는 이거 연두색하고 이게 뭐 집 이름이 아보카도라고 하더라고요.
4: 이 삼청동의 그런 전통과 아보카도를 합쳐서 아복화도라고 이름이 됐어요.
1: 아복화도.
4: 화도. 네, 나의 복복. 네, 화목할 화.
1: 아.
4: 그림 도자를 써서 복되고 화목한 그림을 그려나가는 집이다. 아, 실제로 봐주신 것도 맞아요. 이런 지금 외장 루버에 있는 네. 검은색이 이제 아보카도의 껍질을 의미하고 있고,
1: 아.
4: 스타코 부분이 네. 아보카도의 이제 과육 부분.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씨를 의미하는 부분도 있어요.
1: 오, 기대되는데요.
3: 이름도 범상치 않은 아보카도집. 그 안에 시를 상징하는 공간도 있다고 하니 어우 진짜 궁금하다. 그죠?
1: 오, 집이 엄청 컬러풀합니다.
3: 1층의 크기는 50제곱미터도 안 된다고 하는데 좁은 공간 치고는 답답해 보이지는 않죠?
1: 와, 야, 색깔이 너무 강하다.
4: 색이 많죠.
1: 예. 전체적으로 이 뭐 지중해풍 같기도 하고 유럽풍 같기도 하고 이 강렬한 색상들 의도가 좀 궁금해요.
4: 혹시 뭔가 저, 씨앗처럼 느껴지는 게 있으실까요?
1: 씨앗. 아, 요거 파란 거 요거.
4: 이게 바로
1: 아보카도인 줄은 몰랐어요. 색깔이 아보카도 씨앗이 파랗나?
5: 풍수지리 같은 거를 찾아봤더니 이 삼청동이 불의 기운이 많은 동네니 물의 기운을 눌러주자. 약간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파란색도 오케이. 약간 그렇게 해서 넓은 면적을 파란색으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4: 네. 저는 공대 출신의 개발자고요. 어떤 미대 출신의 디자이너거든요. 온전히 맡기게 됐어요. 굳이 제가 의견을 내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을 했고 대신 저는
5: 너무 혼난 사람 같잖아.
4: 대신 반대로 저는 동선이나 이런 배치 이런 거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많이 해줬어요. 이게 씨앗이 의미도 갖고 있으면서 저희가 1층 공간을 좀 멋지게 관리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생활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이 안에 다 숨겼습니다.
1: 이 집을 유지하는 유틸리티 시설들이 요 박스 안에 다 들어가 있네요. 아.
3: 눈에 거슬리는 거는 죄 다 저 안에 숨겨놨다고요?
4: 여기 보이는 냉장고가 하나 있고요. 여기 공조 시설들도 입구에 보였던 신발장. 그리고 조그만 화장실도 하나 숨겨놨어요. 아.
3: 이런 아이디어는 참 좋네요. 좁은 면적의 공간을 나누다 보면은 자칫 답답해지기 쉽거든요.
5: 이 파란 벽 너머로는 뭐 회의가 있거나 할 때 일을 할 수 있는 조그만 포커시룸 겸 팬트리룸이 있고 복도를 좀 다른 집보다 길게 뺐어요. 저희가 아이들이랑 같이 나가거나 이렇게 우르르 나갈 때가 많아서 마주보고 앉아서 신발을 신는다거나 이렇게 강아지 끈을 맬 곳이 필요한다거나 한 게 많아서 좀 집 사이즈 규모에 비해서 복도를 좀 길게 빼서 구성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큰 길에 나가면 막 번화가처럼 사람도 많고 뭐 볼거리도 많고 근데 그게 아니라 뒷골목으로 가면 되게 조용하고 시골길 같고
4: 약간 부동산의 언변에 제가 휘둘리긴 했는데
5: 지금 막 저희 뒤에 막 줄이 서 있대요. 사람들 보러 오는 사람들이 네. 지금 자기가 막 몸으로 이렇게 문을 막고 있다고 그 부동산
4: 네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는데
5: 전화가 오는데 저희
4: 지금 계약해야 된다. 내가 막고 있다. 내가 지금 문 못 들어오게 막고 있다. 그 이후로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겼죠.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 집의 문서를 보더니 집에 좀 문제가 있다. 대출을 못 해주겠다. 이 집이 저희 집, 저희 땅만 깔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넘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돌도 안 된 아이를 매일 차에 태우고 매일 이 삼청동에 왔어요. 와서 이 동네 은행을 돌기 시작했어요. 약간 애기도 보여드리고. 저 이렇게 애기 어린 아이를 키우는데 지금 이런 일이 맞닥뜨렸다. 혹시 대출이 안 될까요? 다른 사람 토지에 넘어가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 부분 넘어간 부분을 철거.

0: 해야지만 허가해주겠다. 건물 자르고 보강하고.
1: 건물을 잘랐어요?
0: 네, 잘랐습니다. 그럼 대수선이 돼야 되고.
2: 건물의 주요 구조까지 손보는 대수선. 자칫하면 신축보다 비용이 더 드는데요.
0: 이 건물을 그냥 자르면 안 되니까 이 지금 보이시는 하얀색 H빔들, H빔들을 이렇게 쏙 인용뽑기 하듯이 넣어줘요. 그럼 그걸 안에서 사람이 받아서 제자리에 가서 이제 조립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보강을 하고 이제 보강된 부분을 철거하고 또 보강하고 보강된 부분 철거하고 이런 식으로 건물을 잘라냈어요.
2: 그때만 해도 이런 풍경이 언제 가능하나 했었다는데.
3: 이거 먹을 거야.
4: 먹을 거야?
5: 남편이 그 설계해주시는 건축가 분한테 우리 집에 제일 좋은 공간은 아내한테 주고 싶다. 지금 이런 그림까지는 진짜 생각을 못했는데 애기가 이 위에서 막 볼거리도 있고 먹을 것도 많이 있다 보니까 너무 잘 있어줘서 같이 식사 준비를 하고 이런 시간을 되게 즐겁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2: 고진감래라고 인생이라는 게 쓴맛을 봐야 단맛을 아는 법이니까.
0: 원래 공사비가 예상 공사비가 100이었으면 한 150 정도는 쓴 것 같아요. 그냥 집을 샅샅이 뒤졌어요. 뭐 돈 될 만한 거 없나. 차를 먼저 팔았던 것 같아요.
5: 맞아, 차를 먼저 팔았어.
0: 네. 차는 저희가 사치품이라고 생각해서. 그 결혼 반지도 그냥 순금, 장식 없는 순금 링을 맞췄어요. 그 반지도 같이 팔고. 다행히 저희가 그때 아이가 둘이 있었고 돌밭이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1: 나중에 아이가 찾으면 어떻게 해야 돼? 돌반지 어디 있냐고.
5: 여기 있다고. 여기 안에 흐르고 있다고.
0: 햇살론이나 뭐 그런 이름 예쁜 다양한 대출들을 알아보고.
5: 언니가 또 돈을 빌려줘가지고 그러고도 부족해서 이제 소장님께서
0: 제가 그때 조공으로 들어가고 소장님이 기공이 되셔서 용접하시고.
2: 할 수 있는 건 웬만큼 다 팔았더니 이제 남은 건 몸뚱이 하나더랍니다.
0: 둘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예요. 그 남자 주인공은 그 고향집에 가면서 굉장히 큰 위안을 얻어요. 그 점이 그 영화에서 너무 부러웠어요, 그 남자 주인공.
5: 저도 이제 집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너무 고향집 같은 개념도 없고, 그래서 아, 우리는 가지지 못했지만 우리 아이들 아 힘들다 하면 그냥 집에 가서 엄마 밥 먹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집이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응.
6: As to. 그리고 들어와서 봐서 깜짝 제일 놀라운 게 이게 분명히 대수선을 했다고 했는데 철골하고 벽을 일부 헐고 다시 했을 거라고요?
0: 네, 맞습니다.
6: 그런데 단차가 있어요.
0: 네.
6: 이게 가장 물어보고 싶은 건데 그럼 기존의 건물도 이렇게 단차가 있었나요?
0: 네. 이게 1970년에 처음 준공된 집인데요.
6: 예.
0: 저희가 철거할 때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철거하기 전에는 기존에 수리해온 분들이 이 단차를 다 죽인 채로 두꺼운 슬라브를 만들어서 지내고 계셨거든요.
6: 뜯어보니까 네. 높은 게 나왔네요. 옛날에는 이 단차가 이렇게 있었는데 다 막아서 쓰고 있던 거를 이렇게 개방해서 천장이 꺾여 있으니까 위에도 너무 궁금해요.
0: 맞습니다.
6: 방하고 거실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풀었는지
0: 네.
6: 좀 구경해도 될까요?
0: 그쵸.
6: 네. 한번 가보시죠.
5: 네.
6: 안내해 주세요. 네.
2: 계단 끝에 도착하면 길이 세 갈래로 나뉘는데요. 왼쪽으로 가면 화장실과 욕실. 가운데는 드레스룸과 세탁실. 그리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0: 아, 네 식구가 함께 쓰는 가족방이 있습니다.
1: 아, 아까 여기가 천장 단차가 있던데, 내려왔던데, 올라왔던데네요.
0: 단차를 그대로 살린 이유는 2층 천고가 낮아지기 때문.
1: 예, 이걸 어떻게 쓰고 계시는 건가요?
2: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게좀 걱정이 돼서 이제 아이들이 노는 공간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리고 반대쪽에도 아이들이 자는 곳이 이렇게 안으로 부파여 있어서 둥지처럼 아이들이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0: 그런데 아이들이 좀 크고 나면은 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3: 벽을 할지 말지 엄청 고민을 많이 해서 이것들을 이렇게 나중에 벽을 세우고 싶으면 세워라 하고 이렇게 넣어주셨고.
1: 그러면 지금은 이건 가족들 다 같이 쓰는 침실 겸 놀이실 겸뭐 이렇게 가족실 겸 이렇게 쓰고 계시는 거네요.
3: 처음에 여기가 애기 키우는 집이 없어서 엄청 걱정했어요. 마트도 없고 병원도 없고.
2: 저희끼리 장난으로 저희 트루먼쇼 지금 당하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동네 분들이 정말 많이 챙겨주세요. 아이들이랑 이 앞에 있으면 장 보고 가시다가도 아이스크림 하나, 바나나 하나, 빵 하나 이렇게 꺼내주시고요. 많이 또 어르신들이 계신데 말없이 뭔가 두고 가세요. 애들 장난감을 이렇게 두고 가시는데 누가 두고 간지 몰라서 나중에 수소문하면 아, 우리 손주가 쓰다가 이제 안 쓰는 건데 그냥 혹시 몰라서 두고 갔어.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0: 세상에, 서울 한복판에 아직도 이런 풍경이 있네요.
4: 거의 몇 개 없고.
3: 앞집, 옆집에서 되게 도움 주시고, 또 반찬 맨날 해다 주는 동네 언니도 있고.
0: 2층 역시 생활 공간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 엄마 아빠도 편하지만 특히 어린 두 딸이 이 구조를 좋아하는데요. 뱅글뱅글 돌기 좋고 아무 곳이나 숨기 좋아서래요.
1: 와, 이쪽 공간 정말 알차게 재밌게 잘 꾸며진 것 같아요.
5: 감사합니다.
1: 예. 좌우로 돌아가게 돼 있고, 가운데까지 열려 있으니까.
2: 보여드리고 싶은 공간이 계단실에 숨어 있어요.
1: 계단실에도요?
2: 예, 한번 보러 가실까요?
1: 여기에요?
2: 예.
1: 아, 한번 가볼까요? 이 과거의 흔적을
2: 네,
1: 살리셨네요.
2: 바로 여기입니다.
1: 예.
2: 저희가 이 집을 철거할 때 상량문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했었어요. 저희는 그게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이제 이런 부분이 상량문 대신 그 역할을 대신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 집을 부시지 않고 살렸다. 그거를 더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출을 하게 됐어요.
1: 오늘 너무 멋있는 건물과 건축주를 만나서 너무 뿌듯합니다. 금반지, 애들 돌반지, 결혼반지까지 다 팔아서 완성해낸 집이기 때문에 너무 대견하고요. 그러면서 또 아내분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 둘을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도와준대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 맞는 이야기거든요. 서로서로 담쌓고 지내기 때문에 잘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잊혀져 가던 우리의 원래 문화를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자극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3: 남편이 자전거를, 종로는 차가 막히니까 자전거를 타고 많이 다녔는데, 아기랑 남편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요리하면서 창밖에, 저 골목길 끝에서부터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자전거 타고 오는 게 이렇게 보여요. 근데 막 아이들이 커서 어딘가 외출했을 때도 저 창문에서 계속 이렇게 기다릴 것 같은 제 모습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약간 요리해놓고 언제 오나, 언제 오나 막 하면서.

0: 이 화단을 이제 외부에 오픈하고 공간을 모두가 즐길 수 있게 해뒀는데 어르신들이 지나가면서 보시고 아, 이 집이 애를 키우는구나 이걸 알게 되시고 그러다 다음에 지나갈 때는 뭐 바나나를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을 완전히 경계를 다 기존처럼 쓰고 이 내부에서만 생활을 했으면 이 애 키우는 집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건축적인 시도가 이게 진짜 사람의 삶을 변하게 하더라고요.
1: 이 동화의 끝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보카도네 식구는 한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2: 집을 사고 나서 확인했더니 이 집이 1905년도에 지어진 집이었고
3: 특이하다. 얘를 그때 내가 키운 딸이 맞나?
4: 7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인데 지금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2: 가족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3: 처음에는 약간 해가 느낌이 좀 났어요.
5: 1년 만에 은우가 생겨가지고
6: 아이고야.
5: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뿌듯할 것 같아요.
7: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8: 딥이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8: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8: 됩니다.
12: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8: 되고요.
10: 지병이 있어도?
8: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0: 수술비도 된다고요?
8: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8: 됩니다.
14: 진단비도요?
8: 되고요.
14: 병원 통원비도?
8: 네, 됩니다.
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4: 입원 첫날부터?
8: 됩니다.
3: 1인실에 입원해도?
8: 됩니다.
1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8: 되고 말고요.
14: 감기로 입원해도요?
8: 돼요.
1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8: 되죠.
11: 디스크로 수술해도?
8: 물론 됩니다.
3: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8: 딥이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8: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8: 됩니다.
12: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8: 되고요.
10: 지병이 있어도?
8: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0: 수술비도 된다고요?
8: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8: 됩니다.
14: 진단비도요?
8: 되고요.
14: 병원 통원비도?
8: 네, 됩니다.
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4: 입원 첫날부터?
8: 됩니다.
3: 1인실에 입원해도?
8: 됩니다.
1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8: 되고 말고요.
14: 감기로 입원해도요?
8: 돼요.
1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8: 되죠.
11: 디스크로 수술해도?
8: 물론 됩니다.
3: 이게

0: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상담할 요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3: 이어서 EBS 다큐 프라임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0: 감사합니다.
1: 제가 원조가 몇 개 있습니까?
2: 감 와인을 최초 개발하고 이제 와인 터널까지 만든
1: 500만 명 이상은 왔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3: 혹시 이거 뭔가 아십니까?
2: 이 유명한 스케일.
4: 너무 잘 알죠.
3: 제가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2: 90년대
3: 300억 정도 전 재산을 저한테 몰빵했습니다.
1: 내 같은 놈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그래 사람이구나.
5: 성도 여호!
6: 여러분 방금 부른 노래 혹시 뭔지 알아요? 처음 듣죠? 첫 정규 앨범에

0: 안녕하세요, 수현입니다.
1: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팀다. 데크, 펜스, 누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팀다.
2: 어?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황금빛 모래가 파도처럼 너울대는 아랍의 사막. 척박한 땅에서도 생명은 태어났다. 사막을 터전으로 살아온 아랍 민족. 사냥이 생계수단인 유목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우아하고 섬세한 외모와 달리 목표물을 쫓는 강한 본능으로 신성한 사냥꾼이라 불렸다.
1: Sultans, the emperors, the rulers as their special hunting dog.
0: 아랍 민족과 함께한 특별한 개의

역사는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이집트 파라오에게 사랑받은 인류 최초의 애완견, 사막의 안내자로 사냥과 전쟁, 심지어 죽음의 길까지 함께했기에 사후 세계를 인도하는 신, 아누비스라 불린다. 이 개는 살루키다.

척박한 사막에서 시작된 아랍의 역사. 그러나 메마른 땅의 오아시스처럼 그들이 꽃피운 문명은 아름답고 찬란했다. 이집트 문명의 발전과 함께 아랍 문학관 전역으로 퍼져나간 살루키. 수천 년이 흐른 지금 사막 위에 세워진 아랍 국가들은 과거를 넘어 새로운 경제 허브로 주목받고 있다. 아랍에서 가장 오래된 유목민인 베두인족의 정착지. 도시의 발전은 이들에게도 변화를 가져왔다. 한낮의 체감 온도는 섭씨 40도. 사막에서 나고자 한 마주연도 견디기 힘들 정도다. 사슴이란 뜻의 이름은 나사르가 지어준 것이다. 베두인족은 더는 사막에서 생활하지 않는다. 게다가 나사르는 꽤 부자다. 큰 농장에서 품질 좋은 여러 마리의 말을 키우고 사막에서 사냥을 해 얻던 고기는 염소를 키워 대신한다. 한때 사막을 주름잡던 낙타도 있다. 오랫동안 동고동락하다 보니 마주윤과는 꽤나 친한 사이였는데 요즘 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 모든 건 나사르 때문이다. 낙타에게 다가간 나사르가 낙타가 놀라지 않게 섬세한 손길로 젖을 짜는데 냄새를 맡은 새끼가 어느새 다가와 보채지만 안타깝게도 어미 젖의 주인은 따로 있다.

사막에서 낙타젖을 내어주는 건 그만큼 상들을 소중히 생각한다는 의미. 마주윤의 아내 하비비는 일주일 전 살루키 다섯 마리를 낳았다. 눈도 뜨지 못한 새끼들이 앞다투어 어미젖을 찾는 바람에 몸을 일으킬 수조차 없는데, 아직 어린 녀석들이 어미의 힘든 사정을 알 리 없다. 그런데 어린 살루키에게서 눈에 띄는 것이 있다. 이마 한가운데 하얀 털을 가지고 태어나야 순수 혈통의 살루키로 인정받는다. 새끼들이 실컷 배를 채우고 나서야 서둘러 낙타젖을 마시는 하비비. 낙타젖은 지방 성분이 적고 영양가가 풍부해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 알라의 키스는 생후 한 달이 됐을 때 가장 또렷해진다. 베두인족은 살루키를 알라신의 선물이라 여겨.

0: 하얀 털은 살루키가 크면서 점차 사라진다. 대신 이때부터 빠른 속도의 성장이 시작된다. 나사르는 여러 마리의 살루키를 키우고 있는데 체격만으론 나이를 짐작하기 힘들다. 엄청난 활동량을 자랑하다 보니 넓은 우리가 좁게 느껴질 정도다. 훈련을 마친 살루키는 특별한 외출에 나서게 된다. 모두가 기다렸던 순간. 하지만 외출을 위해선 먼저 준비해야 할 게 있다. 바퀴가 모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기압을 조절한다. 쿠피아는 뜨거운 열기와 모래바람을 막는 데 필수. 무엇을 하러 가려는 걸까? 시대가 변해도 베두인족에게 사막은 고향이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길을 따라가도 자칫 방심하면 모래에 빠지게 일수다. 운이 나쁘면 사막 한가운데 남겨질 수도 있다. 아무리 빠르고 편해도 사막에서 차를 타고 사냥할 수는 없다. 베두인족은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 매년 12월 어김없이 사냥에 나선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사냥은 법으로 금지됐지만 허락된 구역에선 가능하다. 나사르와 그의 친척들은 이날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사냥은 짧게는 하루, 길게는 며칠씩 계속되기도 한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이제 살루키의 차례. 베두인족의 사냥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다. 사냥에서 중요한 것은 사냥감의 습성과 행동 방식에 대한 이해. 그래야 넓은 사막에서 사냥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척박한 사막이 삶의 터전이었던 베두인족에게 사냥은 생존의 문제였다. 굶지 않기 위해 무엇에든 의존해야 했던 그들은 사냥을 위해 살루키를 길들였다. 가젤의 먹이는 수분을 가득 먹으면 어린 싹이나 풀, 사막 식물이 자라는 곳에 있을 확률이 높다. 발자국과 흔적을 쫓아 더 깊은 사막으로 들어왔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사냥감이 보이지 않는다.
1: 아사스 ما يبعد بعد علينا وايد.
2: ما بيبعدوا.
1: نعم. بس انا اقول لك لو البقعه ما انحفظ الحين.
0: 이대로 사냥은 실패인가? 하지만 위기의 순간 살루키의 능력은 빛이 났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살루키의 눈엔 보이기 때문.

0: 감지한 가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며 달아나 봐도 살루키는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결국 지칠 대로 지쳐 잡히고만 가젤. 살루키는 베두인족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절대 사냥감을 물고 놓지 않는다. 그제야 가젤을 놓아주는 살루키.
1: 라모스! 라모스!
2: 라모스!
1: 라모스! 라모스!
2: 라모스! 라모스! 라모스!
0: 사냥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욕망을 억제할 줄 알고 힘든 환경을 견디도록 훈련받는다. 베두인족에게 살루키는 훌륭한 사냥 파트너이자 힘든 유목 생활을 함께한 오랜 친구다. 사냥에서 돌아온 나사르는 곧장 방으로 향한다. 그의 소중한 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3: 하다 클래식 غير عن السلوك الكل. هذا روحه شكله كلاسيك. مميز. لازم يحس ان في حد موجود معه.
0: 나사르의 개들 중 가장 빠르고 민첩한 클래식은 얼마 전 사냥을 하다 미끄러져 부상을 당했다. 나사르는 자기 탓인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혹시라도 예전처럼 달리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닌지 나사르는 클래식이 하루빨리 나을 수 있도록 농장 대신 자기 방을 기꺼이 내어주었다. 베두인족에게 살루키는 단순한 사냥개가 아니다.
4: They needed to hunt for food. And in the Quran, it says specifically that it is lawful for the Muslim to eat what trained dogs catch. At that time in Arabia, the only type of dog that was used for hunting was the saluki.
0: 그들은 살루키를 신성하게 여겼고 사냥할 때를 제외하고는 낙타와 말에 태우고 다녔다. 여자와 아이 곁에도 가까이 갈 수 있었다.
4: You can see until this day among the nomads, the Bedouin, only the saluki is allowed inside the tent. Only the saluki will be touched.
0: 또한 살루키를 묘사하는 데 있어 다른 동물에게는 하지 않는 인간적인 표현을 썼다.
4: The dog that the owner would keep by his side at night. If the dog was cold, the owner would put his cloak over the dog. The Bedouin had a great oral tradition of poetry. The poet would describe in very warm terms, the relationship.

0: relationship between the owner and his dog. And also sometimes describing them very close human terms.
1: 베두인족은 살루키의 뛰어난 사냥 능력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고귀한 자라는 뜻의 엘호르라고 불렀다. 살루키의 역사는 언제 시작됐을까?
0: Archaeological evidence going back at least 6,000 years. This breed of dog in this region.
1: 메소포타미아 유적의 흔적을 남긴 살루키는 이집트 문명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뾰족한 귀에 목이 긴 개, 사자를 사냥하는 모습을 그린 이 석판은 살루키가 이집트 왕의 사냥개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최초의 유물이다.
0: 살루키. They were chosen as the special breed of the rulers. Even in ancient Egypt, these hounds being used for hunting by the pharaohs. When they went hunting, it was like a military expedition. There would be hundreds of people.
1: 파라오가 사냥을 나서는 데는 군사는 물론 왕을 보필할 대규모의 인력이 필요했다. 사냥과 맹수는 때로 적을 의미하기도 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소년왕 투탕카멘의 유물. 사냥하는 파라오와 사냥개의 모습이 자주 등장했다.
0: And the images of the Seleucids are just like Seleucids today.
1: 사냥엔 살루키 외에 다른 동물이 사용되기도 했다.
0: They used to hunt with falcons. Seleucids, sometimes with cheetahs too.
1: 하지만 이집트 왕의 유일한 사냥개는 살루키였다.
0: There is evidence of other types of dogs, of course, shepherd dogs, guard dogs, but for hunting, they seem to have used only this dog because it was ideally suited to the terrain. A different type of dog. Is not adapted to hunting in that sort of terrain. It would not survive.
1: 거친 사막에 적합한 살루키는 아랍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강력한 군사 국가였던 오스만 제국의 술탄 술레이만 1세의 사냥을 그린 그림에도 이란에서 출토된 페르시아 제국의 암벽화에도 살루키가 등장한다. 살루키는 이집트 파라오뿐만 아니라 이슬람 국가의 통치자들이 사랑한 개였다. 살루키가 사막에서 자유로운 이유는 뭘까? 사막의 열기를 피해 새벽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오늘 이곳에서 중요한 행사가 열린다.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되는 살루키 경주. 경주라고 하지만 상금도 트로피도 없다. 사막에서 빠른 개는 명예와 존경의 대상이다. 경주에 참가하는 살루키의 발에 헤나를 바르기도 하는데 발을 단단하게 굳혀서 부상을 예방한다. 다양한 연령과 성별의 개들이 레이스에 참가했다. 살루키의 외모는 우아하고 섬세하지만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긴 다리와 마른 몸에 잘 발달된 근육을 가지고 있다. 발가락 사이에 자란 털은 깊은 모래 속에서 빠르게 달리는 데 도움을 주고 거친 지형에서 발을 보호한다. 레이스가 펼쳐질 곳은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 3km를 전속력으로 달려야 한다. 살리크의 목표물이 될 토끼를 봉에 매달자 참가자들의 표정엔 긴장이 감돈다. 한 달 동안 이날을 위해서 훈련해왔다. 성별을 나눠 진행되는 경기. 이번엔 수컷 차례로 모든 개들이 출발선 앞에 섰다. 바람보다 빠른 개 라하완이 강력한 우승 후보. 나비는 지난 대회에서 우승한 라하완에 맞서는 새로운 도전자다. 토끼를 매단 차량이 먼저 출발한다. 300m를 앞서 달려 거리를 확보한다. 목표물을 발견하고 흥분하는 개들. 본격적인 사막의 레이스가 시작됐다. 혼신의 힘을 다해 질주하는 경주견. 시속 65km로 달리는 살루키에게 미리 출발한 차들이 금세 따라잡히고 만다. 참가자들은 경적을 울려 살루키의 흥분을 고조시킨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목표물과의 거리. 압도적인 스피드를 지닌 전대회 우승자 라하완이 손들어 치고 나선다. 하지만 쉽게 물러설 라빌이 아니라 뛰어난 지구력으로 조금씩 선두와의 거리를 좁힌다. 장거리 경기에서 승부는 예측 불허. 갈색계 나빌이 스피드를 올리는가 싶더니 드디어 라하완에 앞섰다. 하지만 선두는 곧 뒤바뀌고 만다. 엎치락 뒤치락 우승을 점칠 수 없는 치열한 승부. 결국 먼저 목표물인 토끼를 문 것은 전대회 우승자인 라하완. 나빌도 뒤늦게 토끼를 노려보지만 이렇게 2분가량의 레이스는 끝이 났다. 최선을 다해 경기를 마친 개들에겐 빠르게 응급처치를 한다. 그대로 두면 사막의 열기로 인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2: خطوه خطوه يعني اليوم 3 كيلو بعد 4 ايام تودي 2 كيلو 5 كيلو يعني تدريجيا لين ما توصل 15 كيلو 20 كيلو ما عندك مشكله.
1: 아랍에미리트의 수도이자 경제 중심지 아부다비. 이곳에선 매해 국제 사냥 전시회가 열린다. 올해로 20번째를 맞는 이 행사는 최신 사냥 기술과 트렌드를 소개한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살루키 미인 대회. 수십 마리의 살루키가 참가해 미모를 겨룬다. 다른 개에게서 보기 힘든 귀족적이고 우아한 자태가 사람들을 매료시킨다.
3: المواصفات المميزة للكلب السلوقي هي عبارة عن شكل الرأس إنه يكون شكل رأس السلوقي خشمة طويل إذنه طويلة امتداد للرقبة تكون رقبتها طويلة، طول الظهر، الوقفة بشكل عام وقفة إيده وكتفه مع رجل السلوقي مع الذيل كامل يبين شكل السلوقي متكامل ويحصل على درجة كاملة.
1: 손가락 네 개 크기의 작은 엉덩이, 바른한 털, 긴 다리와 바람의 저항을 적게 받는 날렵한 몸매가 좋은 살루키의 조건이다. 이번 전시회엔 특별한 개들도 참가했다. 외모도 남다르다.
4: These dogs are part of the collection of member of the royal family, a very important person.
1: 아랍의 왕족들은 살루키를 귀중한 유산이라 여긴다.
4: I am veterinary in the farm. We are in charge of the wildlife collection, which is including the dogs and some other animals. We are coming here to preserve the legacy and to encourage people to bring salukis for competition.
1: 많은 아랍의 왕족들이 살루키를 키운다. 사냥은 줄었지만 살루키의 가치를 보존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하다.
4: The collection is confirmed with over 60 dogs, Salukis. We have two types, the smooth and the feather.
1: 단모종과 장모종은 쓰임새가 다르다. 꼬리에 장식털이 달린 장모종은 성격이 온순하고 외모가 아름다워 광고 모델이 되기도 한다. 반면 털이 짧은 단모종은 바람의 저항을 적게 받아 사냥과 경주에 적합하다. 아랍뿐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자신의 개를 데리고 전시회에 참가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살루키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었다.
5: I'm from the Netherlands. I had many Salukis myself. They are very nice, very soft. For the people and for its children, they are very good dogs.
1: 살루키의 아름다운 외모는 예술적 영감이 되기도 한다. 이 우아한 개들의 주인은 오만에서 의상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레베카. 호주에서 태어난 그녀는 10년 전 오만에 정착하면서 살루키를 키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품은 살루키를 모티브로 한다.
6: So guys, do you like this design? It's got deserts on it, just like you rang it running around in yesterday.
7: Yeah, I don't care.
6: They want a bit of attention, but mostly they just leave me to work.
1: 사냥 훈련을 받지 않은 살루키는 조용하고 온순하다. 게다가 독립적이다.
8: They're more like cat, not like dog.
6: In their home, they're very quiet. Mm-hmm.
1: 도도한 성격으로 놀아달라고 보채지 않고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일에 익숙하다. 이래봬도 사촌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큰 도구쇼에서 우승할 만큼 혈통 좋은 개다. 레베카는 현재 네 마리의 살루키를 키우고 있다.
6: These are my children. They are my babies. I spoil them. I do not know what my life would be like without them.
1: 뜻이 담긴 이름도 지었다.
6: This one's Farah. This is the mother of these three puppies. Farah means happiness in Arabic, and she has been my happiness for the moment I got her. Araya means power and noble, so she is of nobility. This one's Macon, this one here.
1: 살루키의 이름에 다양한 의미를 담는 건 그들을 소중한 친구로 대한다는 뜻이다.
6: These are all old Arabic names.
1: 살루키의 매력은 대형견을 키우면서도 누릴 수 있는 여유와 우아함에 있다.
6: They don't need you play with them all the time. They just need you in the same room. So it is like having a companion with you, but you are not required to do anything for it. And this is probably

0: The thing that has most obvious in the difference of having Salukis to other breeds of dogs.
1: 개의 이름을 짓는 게 지금은 흔한 일이 됐지만 과거에는 달랐다. 개의 이름에 대한 기록은 고대 이집트 유적에서 처음 발견된다.
2: We have many images in tombs that show hunting dogs being brought with their owners, and often the name of the dog is there. So you know that these were the pet dogs of the owners. In fact, even if they had cats, the cat never has a name apart from the cat. But the dogs always have names.
1: 아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이집트 귀족의 무덤 내부에서 발견된 벽화에는 이름을 가진 개들이 등장합니다. 목줄엔 주로 뒷살문이나 이름을 새기곤 했는데 이 개의 목줄엔 긴 이름이 적혀 있다. 그가 제일 좋아한 믿음직한 개. 최초의 이름은 단어보다 의미에 가깝다. 벽화의 개는 주인 아래 앉아있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충성심을 나타낸다. 주인은 헌신에 대한 보답으로 이름이 새겨진 가죽 목걸이를 선물했다.
3: عندنا في مقبره اللي هي برضو اسر لقينا منظر تاني للمتوفي لوحده والكلب قاعد ملتبئ الكلاب بقى اللي تحت الكرسي دي الكلاب دي انا اعتقد كباحثه ان هي المتوفي يرغب اولا هو رباها في حياته الدنيا
1: 이집트인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충직한 개와 죽음조차 함께하길 원했다. 아랍의 학자들은 이집트 벽화에 그려진 개가 왕의 사냥개였던 살루키라고 말한다. 아직도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카라 지역, 인류 최초의 피라미드가 발견된 곳이다. 이집트 왕의 신하이자 사위였던 메레루카의 무덤. 왕족이 아닌 무덤 중 가장 크고 정교하다. 벽에는 목줄에 묶인 개와 원숭이가 새겨져 있다.
2: The reason that people associate Salukis with Egypt is because of the tomb paintings, and many of the dogs look as if they are Saluki.
1: 고대 이집트의 왕과 귀족들이 살루키를 무덤에 새긴 이유는 뭘까?
2: What you put in your tomb is you're creating an eternal landscape. So you put into it what you want for eternity, or what is important that talks about who you are, what your identity is, and what is important to you. When the tomb of Meruka was being carved, he said probably, and I want to have my hunting dogs in there.
1: 메레루카의 무덤에는 15마리의 개가 새겨져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어떤 개들은 벽화가 아닌 산채로 죽은 왕과 함께 묻히기도 했다.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는 영혼 불멸의 내세관. 이는 독특한 장례 문화로 이어졌다. 고대 이집트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카이로 박물관. 매년 수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는다.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 여행. 영생을 믿었던 고대 이집트인들은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미라로 만들어 지하에 안치했다. 그런데 박물관 한쪽에 인간이 아닌 개의 미라가 전시돼 있다. 기원전 3600년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미라는 왕가의 계곡에서 출토됐다.
3: سلوكي يعتبر من أهم فصيلة الكلاب من أهم فصائل الكلاب في مصر القديمة والحالية وهو بيأدب أعداءه وبيضرب أعدائه الكلب بيدل على الشجاعة بيدل هو المصري القديم اكتشف إن هو أمين كلب مهم جدا لاستخدامه في مع الجيش وبيستخدم حتى في مصر القديمة مع الجيش إن هو كان بيصاحب الجنود
1: 파라오와 함께 사냥과 전쟁에 참가한 살루키 이집트인들은 살루키가 죽음의 길까지 함께할 거라 믿었다.
3: ان هو الاله انوبيس تاني، هو الحيوان الرمزي بتاعه السلوكي.
1: 검은 개의 형상을 한 죽음의 신 아누비스. 척박한 자연에 의존해 살아야 했던 고대 이집트인들은 인간에게 없는 능력을 가진 동물들을 신격화했다.
2: A very important god in the Egyptian pantheon is the god Anubis. And Anubis is also about mummification. And he is a super canid. He is a combination between a dog, a wolf, a jackal, and a fox.
1: 아누비스는 죽음의 신인 동시에 생명을 상징했다.
2: And he is a person who guides you. And if you are traveling in any perilous place, Anubis will be the one to look after you.
1: 인간을 사후 세계로 인도하는 신 아누비스. 그의 머리가 개를 본따 만들어진 이유는 뭘까?
2: If you go walking in the desert even today, you get these little tracks which are made by foxes and dogs and jackals. And these are the animals that are comfortable and can survive. They know the routes, the paths.
1: 뛰어난 사냥개이자 사막의 길잡이였던 살루키. 고대 이집트인들은 삶과 죽음의 모든 순간 충직한 개가 자신의 곁을 지켜줄 거라 믿었다. 그리고 살루키를 단순한 애완견이 아닌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숭배했다. 길을 잃었을 때 개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아무리 깊은 사막도 벗어날 수 있었다. 아랍 민족의 살루키에 대한 사랑은 유럽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아랍 국가에서 20년 동안 대사를 지낸 테렌스 경도 그중 하나다. 아무리 폐수적인 사람도 살루키와 같이 있으면 마음의 문을 열었다.
4: If I traveled around Iraq with my Salukis in the back of my Range Rover, where they were visible, people would wave me down, stop me, and they would say, come in, come in to our house. And so I would be invited in to a simple household. We would sit on the floor, and they would talk to me about the country and its problems. And for me as a diplomat, that was very, very useful.
1: 처음엔 외교 목적이었지만 살루키를 키우면서 그 매력에 푹 빠져들었다. 영국에 돌아온 후 자신이 키웠던 살루키들을 위한 추모 공간도 만들었다.
4: So this is our first Saluki Tara from Iraq, from a small Kurdish village. This is one of our puppies. When she was more grown, she became the champion coursing Saluki in Britain. She was number one.
1: 지금은 거리에서 살루키를 닮은 하운드를 구조해 키우고 있다. 살루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케 하는 일화가 있다.
5: When the last Saluki died, I said to my husband, either you take another Saluki or you keep me, because the Salukis were always on his mind and I was always second best.
4: It was a very difficult decision. I said, give me 24 hours to think it over.
1: 살루키는 50년 외교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다.
4: First of all, an attraction because of its special history. It made it different from other dogs. It was also a key to opening the doors to local society. It opened up a whole new chapter in my life.
1: 진정한 외교는 언어가 아닌 문화적 교류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열어가는 것임을 살루키를 통해 다시 한번 배웠다. 베두인족에게 사냥 훈련은 아랍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다. 나사르는 성년식을 앞둔 조카와 4개월 된 살루키를 데리고 사막으로 나왔다. 평소엔 활발하던 녀석인데 낯선 장소라 그런지 잔뜩 긴장했다. 실제 사냥에 나서기 전까지 아직은 배워야 할 게 많다. 훈련에 앞서 개의 건강 상태부터 확인한다. 이들의 첫 사냥감은 토끼다. 아직은 개도 사람도 이 상황이 어색하다. 소녀는 흥분한 개를 다루는 것이 익숙치 않다. 나사르가 먼저 시범을 보인다. 토끼가 매달린 줄을 일정한 높이와 속도로 돌려 개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게 포인트. 지구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이다. 소년도 조심스럽게 따라해보지만 아직은 자신이 없다. 삼촌과 달리 개에게 금세 토끼를 잡히고 만다. 사냥에 나서기 전 준비해야 할 게 또 있다. 천연나무 헤나와 코코넛 오일을 섞어 염료를 만든다. 어린 살루키를 위한 의식이다. 정성껏 저어 고운 염료를 만들고 나면 귀와 발, 꼬리 등 다치기 쉬운 곳에 발라준다.
6: 우선 نتكلم عن الحنة تسألني شو الحنة الحنة سألناها الحنة يبرد على اليد يبرد على الجسم وإذا في جرح ولا شيء يرتاح ما يحس فيه بالجرح ولا شيء هذه فوائد الحنة
1: 베두인족 사냥의 처음과 끝에 살루키가 있다. 그래서 작은 준비 하나도 정성을 다한다. 시간이 흘러 두껍게 바른 염료가 단단하게 굳으면 물로 닦아낸다. 헤나를 바른 자리가 붉게 물들었다. 이제 사막을 달릴 준비는 끝났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강한 본능이 깨어날 시간.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달리기 시작한다. 모든 살루키들이 그랬듯 모클레스도 사막을 누비며 훌륭한 사냥개로 성장할 것이다.
3: سلوكي يعتبر من الفاسيليتي الكلاب اللي هي لها تاريخ عظيم أو لها تاريخ كبير عبر العصور من مصر.

0: قديمة حتى يمكن العصر الحديث.
1: 살루키는 이집트 왕의 총애를 받은 신성한 사냥꾼이었으며 베두인족 삶의 근원이었다. 사막의 안내자였으며 사후 세계의 신으로 추앙받았다.
2: I could see that this was an exceptional breed. There was nothing like it.
1: 살루키는 아랍 민족의 빛나는 유산이다.
3: 간단히 gesagt ist der deutsche Schäferhund ein Allrounder.
4: Das wird dieses Gebiet niemals aufgeben werden und es verteidigen.
5: Und der ist wirklich, der Hund würde sein Leben für mich geben.
6: Ihre 위대한 수업 Great Minds가 방송됩니다.
7: 모르겠지? 이거 보자. 꽃 설명해봐. 꽃, 무슨 꽃이야 이게?
8: 응? 응?
7: 상어 숙의 향기를 피부에 들어가면 피부가 진짜 좋아져. 으이씨. 으이. 미드름도 하나.
9: 인절미.
10: 전기 톱이 있어. 그거 가서 사다 하라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예. 정말 톱이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무서운 것도 모르고요. 나는 갖고 와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씽씽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11: 당연하죠.
10: 네. 40년을 하고 보니까 그 톱은 내 몸하고 똑같아요.
11: 그렇죠, 그렇죠. 네.

0: 안에서 담즙이 만들어지면 담낭에 모였다가 담도를 통해서 내려서 소화를 돕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주 큰 담석이 담즙이 내려오는 길을 박았습니다.
1: 죽었으니까 앞에가 보면
2: 저등 치고 막 숟가락으로 이렇게 벅벅 긁는 듯한 통증이
3: 딱 보더니 왜 이렇게 노랗냐는 거야.
0: 담석은 이게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담석은 담즙을 막는 게 문제입니다.

0: 어린이 친구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 햇님 그릴 때 노란색으로 그려야 됩니까? 아니면 빨간색으로 그려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1: 그래서 오늘 이제 빛이 뭔지를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 싶어서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빛공자인가요?
1: 네.
0: 빛의 권력자, 이름 따라간다. 분광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1: 사과가 빨갛지 않아요? 빛이 그 사과가 빨갛다는 걸 보여주게 하는 수단인 거예요. 빛만 잘 분석하면 거의 모든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LED라든지,
0: LED, 예,
1: 그다음에
0: 예.
1: 태양전지 예.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초고속 분광이 필요합니다. 건방진 말 수도 있는데 양자역학은 이제 분광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학문이다.
0: 오늘 교수님한테도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햇빛은 예. 무슨 색이다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2: 조감도,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분. 안심이 안 되는데?
3: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2: 위생과 청결이 빠졌잖아. 식품 안심업소 몰라?
4: 개인 위생부터 업장의 청결, 꼼꼼한 식재료 관리까지 까다롭게 감독하는 안심의 기준. 안전한 외식은 식품 안심업소로 감독.
5: 액션!
4: 다섯 개의 별과 빛나는 위생으로 식품 안심업소 오케이!
3: 고객님, 이제 그 다음...

0: 하니 다음은 5천만의 안심으로 안심의 기준 식품 안심업소.
1: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2: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3: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2: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5: 도대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마음을 과학으로 들여다본 사람이 있습니다. 안토니오 다마지오. 그는 신경생물학적으로 마음을 포착한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입니다. 마음의 비밀을 과학의 언어로 풀어낸 거죠. 특히 그가 주목한 건 느낌입니다.
6: So is there a reason why we have feelings in our nature? Without feelings, we would be dead.
5: 느낌이 마음을 만들어 온 긴 여정을 함께 하시겠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픕니다.
2: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유튜브 역사상 가장 많이 본 영상은 무엇일까요? 유튜브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 누적 조회수 169억 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영상, 뚜루루루루, 이걸로 유명한 아기 상어 체조입니다. 하나 더, 2025년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가 가장 많이 본 영화는 한국 아이돌을 그린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였고요. 그 노래 골드는 빌보드 1위에 이어 그래미와 아카데미 주제가상까지 휩쓸었습니다. BTS는 비틀즈보다 빠르게 빌보드 정상에 올랐고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수입 화장품은 프랑스산이 아니라 이제 한국 제품입니다. 음악도, 음식도, 화장품도 전부 K를 붙여 부르는 시대입니다. 화장품도 라면도 한류 이전부터 수출은 했습니다. 다만 지금보다 규모가 작았죠. 한류를 만난 이후 대폭발했습니다. 무엇이 이 작은 흐름을 글로벌 메가 트렌드로 키웠을까요? 바로 콘텐츠의 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문화가 어떻게 산업을 이끌어가는 성장 동력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류라는 말이 처음 쓰인 것은 1990년대 말, 시작은 드라마였습니다. 2003년 일본에서 방영된 겨울 연가는 외국 드라마 최초로 2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고요. 주연 배우 배용준 씨는 욘사마로 불렸죠. 대장금은 더 멀리 갔습니다. 100개 가까운 나라에 수출이 됐고요. 2007년 이란에서는 시청률이 90%에 육박했습니다. 음악도 뒤를 이어 보아가 한국 가수로는 처음 일본 오리콘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한류는 아시아 안의 현상이었습니다. 시장은 일본과 중국, 동남아에 한정됐고요. 미주와 유럽은 거의 비어있었죠. 그마저도 곧 벽에 부딪혔습니다. 일본에서는 한류를 겨냥한 혐한류 정서가 일었고 중국에서는 한류 스타들의 잇따른 방문에 피로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안팎에서 한류는 10년을 못 간다 라는 말이 종종 나왔죠. 1세대 한류에도 경제 효과는 따라왔습니다. 다만 그 효과는 지금에 비하면 미미했죠. 한류가 어떤 상품에 더 크게 작용하느냐를 보면 아무래도 화장품이나 음식입니다. 자동차나 휴대폰은 성능과 가격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화장품과 음식의 수출 규모가 그 자체로 작았습니다. 한류가 아무리 민감한 상품이라고 해도 내답할 브랜드가 없으면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죠. 드라마를 보고 한국이 좋아져도 막상 살 수 있는 한국 화장품이 마땅치 않았던 겁니다. 바람은 가장 세게 불었지만 받을 도치 아직 작았던 셈입니다. 아시아 시장만 바라보면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지역적 한계를 넘어 구매력이 큰 시장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처음부터 북미와 유럽을 포함한 진짜 글로벌을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음악이 있었죠. 수많은 아이돌 그룹이 등장해 인기를 얻었고요. BTS는 그 정점에서 빌보드 정상에 올랐습니다. 드라마는 글로벌 OTT 플랫폼을 만나 폭발적으로 진화했습니다. 넷플릭스라는 전 세계 동시 유통망에 올라타면서 한국 드라마는 아시아라는 지리적 한계를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 시즌 1은 넷플릭스 공식 집계 기준 2억 6,520만 뷰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면서 영어권 콘텐츠를 모두 제치고 넷플릭스 역사상 역대 최고 흥행작 1위에 등극했습니다. 영화에서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고요. 박찬욱 감독의 작품은 세계 영화제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콘텐츠 수출 총액의 1등 공신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게임입니다. 2024년 한국 콘텐츠 수출에서 게임은 60%를 차지했습니다. 음악과 방송 영상을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큽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세계적인 흥행을 거뒀고요. 리그 오브 레전드의 한국 프로게이머 페이커는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e스포츠 경기장은 세계 곳곳에서 열리면서 매번 가득 채워집니다.
웹툰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스마트폰 세로 화면에 맞춘 이 한국식 웹툰은 그 형식 자체가 하나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이와 같은 작품들은 세계에서 읽혔고요. 네이버 웹툰은 미국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그런데 흔히 외국에서는 한국 정부가 밀어서 한류를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전혀 잘못된 인식입니다. 정부의 진짜 공은 만든 데 있지 않고요. 풀어준 데 있습니다. 컨텐츠를 검열하지 않았고 영화 시장을 열어서 경쟁을 붙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 할리우드 직접 배급이 시작되자 한국 영화 점유율은 한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이 산업의 체질을 바꿨습니다. 자본이 돌고 인력이 모이면서 2000년대 중반 한국 영화는 자국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되찾았습니다. 보호가 아니라 경쟁이 키운 것입니다. 위기를 전환으로 바꾼 이 시리즈의 이야기가 문화산업에서도 반복됩니다. 컨텐츠의 진짜 힘은 한편의 흥행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K-POP 데몬 헌터스는 음식과 한복 관광으로 가지를 쳤습니다. 잘 만든 컨텐츠 하나가 여러 산업의 입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컨텐츠는 다른 산업을 끌고 가는 엔진이 됩니다. 이제 그 엔진이 무엇을 끌어내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케이뷰티가 한류로 갑자기 생겨난 산업은 아닙니다. 국내 가장 오래된 화장품 기업 아모레퍼시픽의 출발은 19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화장품은 얼굴에 직접 바르는 제품이라 청결과 품질 관리 좋은 원료가 생명입니다. 긴 역사는 곧 그만큼 오래 연구 개발을 쌓아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까다롭기로 소문난 국내 소비자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도 통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은 글로벌 테스트 베드 역할을 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화장품은 연구 개발과 아이디어가 결합해 탄생한 혁신이었습니다. 액체 파운데이션을 스펀지에 담가 가볍게 두드리는 이 발명은 전 세계 화장품 회사가 뒤따라 만드는 표준이 되었죠. 산업을 받치는 후방 기반도 두텁습니다. 화장품을 대신 개발하고 생산해주는 OEM, ODM 기업들, 용기와 원료를 만드는 소재 기업이 함께 자랐습니다. 코스맥스와 한국 콜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화장품 ODM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브랜드 뒤에 이 거대한 생산 기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축적 위에서 첫 번째 도약이 일어났습니다. 무대는 중국이었습니다. 2010년대 설화수와 후 같은 고급 브랜드가 중국 소비자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K-뷰티의 첫 번째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나 곧 위기가 닥쳤습니다. 2016년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중국은 한국 문화 콘텐츠에 빗장을 걸었습니다. 뒤이어 코로나가 중국 시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위기는 기업의 전략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작동하곤 하죠. 기업들은 시장을 중국 밖으로 넓혔습니다. 미국과 유럽, 동남아로 판로를 다변화했습니다. 동시에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가 대기업 브랜드에서 신생 브랜드로 옮겨갔습니다. 진화는 품목으로도 이어집니다. 한때 한국 화장품은 스킨케어 기초 제품만 잘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색조도 향수도 세계에서 통합니다. 특히 향수는 새로운 수출 품목으로 떠올랐습니다. 템버린즈와 논픽션 같은 브랜드는 감각적인 디자인과 이야기를 앞세워서 유럽 명품 향수가 지배하던 시장에 독자적인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해외 소비자들이 K-뷰티라는 이름을 붙여 한국 제품을 찾고 외국 기업이 한국식 화장품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이제 하나의 장르가 되었습니다. K-뷰티 수출액은 2012년 10억 달러에서 2025년 114억 달러로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제품 다변화, 시장 다변화, 업체 다양화 및 브랜드 파워 강화 전략의 성과입니다. 케이푸드 역시 한류가 만들어낸 산업은 아닙니다. 라면과 과자는 한국이 오래전부터 잘 만들던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그 실력은 한류 이전에 이미 해외에서 증명됐습니다. 오리온 초코파이는 오래전부터 중국과 베트남, 러시아에서 국민 간식이 되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수출이 아니라 현지 생산이었다는 점입니다.
오리온은 그 나라에 공장을 세우고 현지인 입맛에 맞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콘텐츠가 등장하기 전에 제품과 생산 기반의 힘만으로 국경을 넘은 대표 사례입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콘텐츠가 속도를 더했습니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대표적인 사례죠. 회사가 광고를 한 것이 아니라 세계의 젊은 소비자들이 매운맛 도전 영상을 직접 찍어 올리면서 번졌습니다. 이 불닭 챌린지가 놀이가 됐고요. 그 놀이가 매출이 됐습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등장한 한식 장면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관세청은 K-POP 데몬 헌터스의 흥행을 K-푸드의 수출이 늘어난 한 요인으로 직접 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콘텐츠가 만든 수요를 실제 매출로 바꾸려면 그 제품이 현지 매대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유통이 승부처가 됩니다. 과거 한국 식품은 교민이 찾는 아시아 식료품점에 머물러 있었던 게 대부분이죠. 지금은 미국이나 유럽의 대형 마트와 창고형 매장, 온라인 장터의 진열대에 올랐습니다. 영상을 보고 호기심이 생긴 소비자가 곧바로 그 제품을 집어들 수 있게 된 것이죠. 성과는 항상 숫자로 증명되게 마련이죠. K-푸드 수출은 136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시장은 미국, 그 다음이 중국입니다. 라면이 길을 트자 다른 품목이 따라갔습니다. 김도 대표 상품이죠. 반찬으로만 먹던 김은 그냥 집어먹는 간식으로 팔리고 있고요. 높은 수출 단가 덕에 검은 반도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CJ제일제당의 비비고가 미국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덤플링, 교자가 아닌 만두, 만두 자체가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치와 떡볶이, 고추장 소스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이제 한식은 개별 제품을 넘어 하나의 인기 카테고리가 됐습니다. 스타일 중심에는 패션이 또 있죠. 한국 패션도 처음부터 강했던 건 아닙니다. 나이키 운동화를, 외국 유명 브랜드 가방과 의류를 생산하던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제품은 잘 만들었지만 내 이름을 단 브랜드는 약했습니다. 우리만의 브랜드 파워가 미미했던 것이죠. 제조 실력이 한류를 만나면서 비로소 자기 브랜드로 글로벌 시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브랜드 중 하나가 젠틀몬스터입니다. 2011년 작은 회사로 출발해서 파격적인 디자인, 갤러리 컨셉의 독특한 매장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블랙핑크의 제니를 비롯한 한국 스타들이 이 브랜드의 선글라스를 쓰자 같은 제품을 찾는 해외 소비자가 줄을 이었고요. 매출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거둡니다. 의류도 마찬가지죠. 마땡킴, 마르디 메크르디, 이와 같은 신진 브랜드들이 트렌디한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을 무기로 국내외 MZ세대

세대들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한국 문화 컨텐츠의 파급력과 맞물려 K-패션은 힙하다라는 공식이 성립되었습니다. 일본의 도쿄 시부야나 하라주쿠 매장 오픈 당일에는 기록적인 대기줄을 세우면서 현지 유통업체를 놀라게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K-패션이 일시적 유행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세계적인 트렌드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물론 과제도 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의존이 깊어지고 국내 제작 기반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컨텐츠를 일방적으로 내보내기만 하는 관계가 오래갈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분명 새겨들어야 할 경고입니다. 한류가 이렇게 오래 지속될 것이라 처음부터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화 강국의 힘이 얼마나 센지 우리 모두가 지금 체험하고 있죠.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의 문화 산업이 어떻게 세계를 사로잡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업부터 문화 산업에 이르는 8개의 산업의 성장 과정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모습만 보면 처음부터 잘했을 것 같지만 실제 출발은 작고 미미했습니다. 조선소도 없었고 제철 기술도 없었고 자동차 엔진도 당연히 만들지 못했습니다. 많은 산업은 정부의 보호와 지원 없이 시작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출발점이 아니었습니다. 배우고 축적하고 다시 도전하며 한 단계씩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철강이 조선과 자동차로 이어졌고 전자산업은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의 토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산업은 서로를 밀어 올리며 성장했습니다. 외국 기술을 들여오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고 추격하면서 따라잡았고 따라잡은 뒤에는 안주하지 않고 다시 다음 단계로 도전했습니다. 한국 산업의 저력은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축적된 역량 그리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집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사람이야.
1: 제가 원조가 몇 개 있습니다.
2: 감 와인을 최초 개발하고 이제 와인 터널까지 만든
1: 500만 명 이상은 왔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3: 혹시 이거 뭔가 아십니까?
2: 이거 유명한 스케일.
4: 너무 잘 알죠.
3: 제가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2: 90년대
3: 300억 정도 전 재산을 약간 몰빵했어요.
1: 내 같은 놈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0: 수행평가 할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의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급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1: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대변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2: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1: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팽비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디로 갈까요?
0: 자, 오늘은요. 이사 기사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1: 아.
0: 자, 제목이 이사 기사님의 고충 Part 1. 이기 때문에 두 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1: 네.
0: 이삿짐을 옮기는 상황이죠, 당연히.
1: 그렇죠.
0: 제가 사실은 몇 달 전에 이사를 했거든요.
1: 오, 알고 있어요.
0: 이사가 네.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1: 와, 근데 정말 사람 손이라는 게 무서운 게 그 많은 짐들이 그 단시간 안에 네. 그대로 옮겨져 있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0: 너무너무 저는 놀랐고요. 네. 사실 저는 완전히 풀 포장 이사라고 하는 것을 별로 경험을 안 해봤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가능할까? 해서 저도 막 주섬주섬 미리 챙겨놓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1: 맞아요.
0: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1: 불편하셔요.
0: 맞아요.
1: 네.
0: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랐고 그리고 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음료를 나눌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또 담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알첫 번째 미션은요. 창문 옆에 놓아주세요. 아,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맞아요. 어디에 배치할지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0: 그럼요,
1: 돼요. 집
0: 그럼요.
1: 구조가 똑같은 곳으로 이사 가지 않는 한은
0: That's right.
1: 그런 이야기를 그때그때 해드려야지
0: 저도 또
1: 되더라고요.
0: 그런 걸 몰랐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음료 가져왔어요. 여기 있어요.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1: 그럼요.
0: 아, 막, 특히 더운 날.
1: 아우,
0: 아,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1: 그게 우리네 정 아니겠습니까?
0: 정입니다. Alright. 자,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네, 그럼 이삿짐 옮기는 우리 이사 해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0: 네.
1: 시원한 음료 한번 건네드려 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Where should I put this bed?
1: Put this bed. Where?
2: Where
1: Where? 아,
2: should I put
1: where?
2: this bed?
1: 아, 여기. 창문 옆에 놔주세요.
2: There?
1: 창문, window, beside window.
2: Oh, just put it next to the window.
1: Yes.
2: Oh,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1: Heavy?
2: The bed is heavier than I
1: Heavier
2: thought.
1: than I thought. You
2: Yeah,
1: thought?
2: it doesn't look that heavy.
1: 오케이. 그 음료 가지고 왔어, 음료. 여기 있거든요.
2: Sorry?
1: 음료 가지고 왔으니까.
2: What was
1: 이거.
2: this?
1: 음료 가져왔어요. 이거 드세요.
2: What is it?
1: 드링크.
2: Drink?
1: 드링크.
2: For me?
1: Yes.
2: Oh.
1: Oh, so sorry.
2: Okay.
1: Sorry. So I prepared this.
2: Oh, thank you.
1: Yeah.
2: thank you so
1: 꿀꺽,
2: much.
1: 꿀꺽,
2: Oh,
1: okay?
2: thank you.
0: 네. 아, 이사 가는 내용. 그쵸? 이건
1: 네.
0: 해외에 가도 당연히 쓸 수가 있는 표현이고요.
1: 그럼요.
0: 그쵸? 그래서 거기서 잠깐 옮기는데 또 그런 서비스들을 쓸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알아두시면 이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ere should I put this bed?
4: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3: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4: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이 침대 어디에 놓아야 할까요? 라고 이삿짐에서 이렇게 옮겨주시는 분 얘기를 한
1: 그렇죠.
0: 거예요.
1: 이사해주신 기사님이신가 봐요. Where should I, this bed? 이 침대를
0: 앞에서부터요?
1: 어디에 내가 해야 돼요? 이 침대를 놓아야 돼요.
0: 동사가 없죠.
1: 놓다라는 동사가 없네요. 그러면 놓다라는 동사 put 써볼까요?
0: 오케이. 깜짝이야.
1: Where should I put this bed?
0: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0: Put. So where should I put this bed? 이 침대 어디 놔야 될까요?
1: 네.
0: 정답. That's right.
1: Yes.
0: PUT.
1: 네.
0: 두다 놓다. 이건 기본으로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1: 네.
0: 나중에는 뭐 내려놓다, 뭐 put down 이런 것도 가겠지만 기본이죠. 참고로 과거형 PP 형태 뭘까요? Put.
1: 똑같아요. Put.
0: Put.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의문사 나왔어요. 자, 의문사가 들어가는 순간 질문이 굉장히 다이나믹해진다라고
1: 네.
0: 했는데요. 자, where이라고 하는 게뭘 물어보는 거예요?
1: 장소 어디예요?
0: 그렇죠. 장소 위치, right? So 어디에, 뭐 어디에서 어디로 이거는 우리말로 뭐 이제 흐름에 따라 번역할 때 다르겠죠. So where 뒤에 중요한 것은 어순이 어때요?
1: 질문 어순.
0: 질문입니다.
1: 네.
0: 평소문 아니에요. Okay? So, 여기서 보면, should I put this bed? 여기까지만 하면, 이것만 하면, 저이 침대를 놓아야 할까요? 좀 이상하죠?
1: 그쵸.
0: So, 어디에 놓아야 할까요? 라는 의문사, where 붙였습니다. 의문사 들어가는 질문은요, 이 명작 진짜 한 1억 번할 거예요.
1: 어,
0: Okay?
1: 그쵸.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should를 써서, 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 어디로 가야
1: 오.
0: 할까요?
1: Where should I go?
0: Where should I go?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뭔가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모르는
1: 네,
0: 거예요. Where should
1: 그쵸.
0: I go? 자, how about this? 너 어디서 먹었어? 너 서울 놀러 갔다며? 너 어디서 먹었어? 점심 어디서 먹었어? 막 이러면서.
1: Where did you eat?
0: 그렇죠? Where did you eat? Did
1: Yes.
0: you eat? 과거로 질문을 했습니다. 자, 시제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질문 어순으로 가는 거. 자, 읽어보겠습니다. Where should I go?
1: Where should I go?
0: Where did you eat?
1: Where did you eat?
0: 네. 자,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네.
0: 왜냐면 오늘도 should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전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 뜨끈따끈하게 조금 어느 정도 기억하시죠?
1: Yeah.

0: Right. 자, 이랬을 때 미션 문장입니다. 창문 옆에 놓아주세요.
1: Yes. Please put it. 그거를 놓아주세요. Next to the 창문이겠네요. Next to the window.
0: Okay.
1: 네.
0: 창문이 비어 있고요.
1: 그렇죠.
0: Next는 뭔가 뭐,
1: 여기 이렇게 해볼까요?
0: 뭔가 okay.
1: 예.
0: 자, 좋습니다. 자, window 맞는지 한번 볼게요.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1: Yes.
0: Course. 자, 지금 next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문법책에 무조건 들어가 있긴 하죠, 그렇죠? Right. Next는 다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So 여기 위치가 여기 있으면 요 다음이기 때문에 이게 옆에라는 뜻이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전치사 to 그러니까 같이 가줘야 돼요. 오케이,
1: 오호.
0: 그래서 덩어리로 삼아서 next to 하고 명사를 쓰는데 목적어의 모양을 쓰면 좋겠죠. 그렇게 하면 뭐뭐 옆에.
1: 옆에.
0: 그런데 읽을 때 슬기 씨
1: 네.
0: next to 이렇게 하나요?
1: 그렇게 되면은 잘안 되던데,
0: 느낌
1: 말이.
0: 없어요. 오히려 더
1: 예.
0: 힘들어요. 어떻게
1: 맞아요.
0: 해요?
1: Next to.
0: next to.
1: Next to.
0: to가 겹치기 때문에 굳이 두번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1: 네.
0: 그냥 next to something, someone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뭐뭐 옆에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가서 그녀의 옆에 서. 뭐 예를 들어 뭐 사진을 같이 다 같이 찍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1: 네네네.
0: 야, 가서 그녀 옆에 서. 일단은 가.
1: Go.
0: 그리고 서라.
1: And
0: and
1: stand
0: stand. 자, 그녀 옆에.
1: next to her.
0: 그렇죠. go and stand next to her.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앉다, sit 있죠. 앉아 있는
1: 네.
0: 거. sit의 과거형 뭐예요?
1: Sat.
0: sat. 그러면 나 마유 옆에 앉았어. 나 마유 옆에 앉았어.
1: I sat next to Mayu.
0: There you go. I sat next to Mayu. 아, 옛날에 어렸을 때막 그런 거 있었거든요. 이렇게 짝꿍 같이 앉고 막 하는 거.
1: 그렇게 사람들이 내 옆에 앉는다고.
0: 아,
1: 내가 슬기 옆에 앉을래. 내가 다들 나한테 짝꿍하겠다
0: 제가
1: 그렇게.
0: 수소문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1: 아,
0: 네.
1: 조사 안 되실 거예요.
0: 사실 저도 같은 입장이었어요. 네. 처음 이런 식으로 뭐뭐 옆에라고 쓸수 있습니다.
1: 네.
0: Next to 이렇게 발음해서 읽어볼게요. Go and stand next to her.
1: Go and stand next to her.
0: I sat next to Mayu.
1: I sat next to Mayu.
0: There you go. 이왕이면 그 옆에만이 아니라 다른 방향도 위치도 알아보면 좋겠죠.
1: 그쵸.
0: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뭐의 앞에라든가 뒤에라든가 이거 같이 가져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1: 네.
0: 한번 try 해보세요. 여러분 써보세요.
1: 앞에는 저는 이거밖에 몰라요. In front of.
0: 이것도 거의 암기하는
1: 예, in front
0: 거죠.
1: of는 그냥 외운 거예요.
0: 여기
1: 예, 아기는 베이비처럼. 뒤에는 behind. 네, behind.
0: 얘는 뭐 of 이런 거 없어요? 그냥
1: behind.
0: behind?
1: 얘는 이렇게만 외웠어요.
0: 알겠습니다.
1: 예, 고등학교 때 영어로 멈췄어요.
0: 오케이.
1: 예.
0: 잘하신 겁니다. 네,
1: 맞아.
0: 여러분들 우리 학창 시절에 무슨 교재로 배우고 암기하고 하는 거 나쁘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게 다 asset, 자산이에요. 우리
1: 네.
0: 그것을 활용해서 입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글로 쓰고
1: 그쵸.
0: 있잖아요. 그렇죠?
1: 특히나 이렇게 배울 때, 저거 내가 학창 시절에 정말 열심히 쓰면서 외웠던 건데, 보이잖아요? 그럼
0: 네.
1: 얼마나 익숙하고 반가운데요.
0: 맞아요. 그래서 문법이라든가 이런 어휘를 뭐라고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1: 네.
0: 좋은 자산입니다. 갖고 가져, 지금 갖고 왔잖아요.
1: 그렇죠,
0: 그죠?
1: 그렇죠.
0: So in front of, 뭐뭐 앞에, behind, 뭐뭐 뒤에가 될수 있고요. 참고로 여기서 window 앞에 어가 아니라 the window인 이유는 내가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둘다 알고 있는
1: 그
0: 바로
1: 창문.
0: 그 창문이기
1: 네.
0: 때문입니다. Alright, 읽어보도록 할게요.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1: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빅터 트레이닝 할게요.
2: Where should I put this bed? Where should I put this bed?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0: 네, 다음 문장 볼게요. 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겁네요. 그럴 때
1: 맞아요.
0: 있어요.
1: 있어요.
0: 특히 책이 정말 무겁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듣기에는 상자에 다 넣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1: 상자가
0: 네.
1: 망가져요. 찢어지거나 아니면 훼손되니까.
0: 그러니까 그걸 딱 봤을 때는
1: 예.
0: 그냥 일반적인 거 들어 있겠거니 하고선 들었는데 다칠 수도 있죠.
1: 그렇죠. 다치시기도 하고.
0: 그래서 이번에 저도 근데 원래 이사하면서 많이 버리잖아요. 그렇죠? 정리하고. 예. 그래서 제가 책이 막 있던 거를 결국 안 읽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좀 정리하고 했는데 그런 데도 많더라고요.
1: 아, 아니 그리고 미리 와서 이렇게 견적 보시잖아요. 네네.

0: 요거는 한이 정도 무게 되니까 왜냐면 워낙 많은 짐을 날라보셨으니까 느낌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무거우셨나 봐요.
1: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0: 거의 온돌 침대 느낌으로 okay. 예, 약간 헤비했던 것 같아요. Wow, it's than I thought.
1: 자, 일단 it's 뭐하다라고 써야 될까요?
0: 무겁다.
1: 무겁다가 중요하죠.
0: It's 근데 비교급이 와야겠네요. Than이 뒤에 있으니까.
1: 오, 예. 그럼 더 무거운 거네요?
0: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거우니까.
1: 더 무거운 거예요?
0: 생각했던 것이 뒤에 있고
1: 오.
0: 더 무겁다.
1: Okay.
0: 그러면 it's heavier. heavy 이렇게.
1: 오.
0: 이렇게.
1: 오. 이렇게.
0: 예. 자.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을 끌어모아야 되기 때문에.
1: 오케이, 오케이.
0: 네.
1: So 그냥 무거운 거는 형용사로 heavy, right? 하지만 여기서는 더 무겁다라고 했으니까 비교급 형용사를 썼다라는
0: 네.
1: 거죠, 그렇죠? 자, 스펠링도 한번 볼까요? 오케이. So it's heavier than I thought.
0: 오.
1: 비교급 형용사로 네. 더 무거운. 그럴 때는 이제 y 대신에 i로 변하면서 er 이 추가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이왕이면. 더 가벼운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아~
1: 생각보다 더 가볍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0: 어, 생각보다 저 이제 가볍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봐가지고.
1: 저, 죄송한데 저기.
0: 저가.
1: 아, 한 손이요. 한 손. 한 손.
0: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lighter 이렇게 해볼까요?
1: 오케이. 자, 그냥 가벼운 게 light이니까 거기에 er. Perfect.
0: 네.
1: Very nice. 자, 여기 지금 뒤에. than이 나왔어요.
0: 네.
1: 이건 나중에 비교급 할 때도 많이 연습을 할 건데요. than은 뭐뭐 보다예요. 비교 대상을 쓸 수 있는 거예요. than 뒤에다가. 그런데 좀 어색하게 느낄 수 있지만 than 뒤에 보통 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0: 네.
1: than you, than me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아예 이거는 덩어리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뭐 what이나 이런 거 더 넣을 필요가 없이 그냥 오. than I thought
0: 우와.
1: 거의 fix가 되어 있습니다.
0: 오케이,
1: 그래서 than I thought 하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과거에는 그런 생각했지만 그것보다 더 어떻다
0: 무겁다
1: 네, 쓸 수가 있어요.
0: 네,
1: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고요.
0: than I thought.
1: 자, 예를 들어서 한때 영어가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한 거예요.
0: 그쵸.
1: 근데 우리 EBS 왕초보 영어를 들으니까
0: 예.
1: 어,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0: 해볼만한데
1: 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영어는 더 쉬워.
0: 어?
1: 근데 비교가 돼야 되겠죠.
0: 예.
1: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일단은 현재형으로 영어는 더 쉽다라고 할 때
0: English is easier.
1: Is easier. 자, 내가 생각한 것보다
0: than I thought.
1: 그래서 English is easier than I thought.
0: Mm-hmm.
1: 자, about this. Nice한 게 착한이라는 뜻에 제일 가깝거든요.
0: 네.
1: 사실. 예. 그녀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착해. 처음에는 솔직히 좀 쌀쌀 맞은 것 같은 느낌도 있었던
0: 제가
1: 거예요.
0: 제가 약간 그랬어요.
1: 처음에 슬기지 봤을 때 네. 그러니까 나쁜 느낌이 아니라 좀 말이 없는 느낌인 줄 알았어요.
0: 그래요?
1: 근데 굉장히 착하고 좀 이렇게 배려심 있고
0: 네.
1: 라고 말하고 싶으나 예. 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녀는 더 착하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0: She is nicer than I thought.
1: 그렇죠. She is nicer than I thought.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정도로 끊을 수 있겠네요. 오케이. Okay. 자, 읽어볼게요. English is easier than I thought.
0: English is easier than I thought.
1: Oh, she is nicer than I thought.
0: She is nicer than I thought.
1: Alright. 자, 본문 갈게요. Oh,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0: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1: 죄송한데 무슨... 석상 같은 거를 드리나요?
0: 예. 네. 조각이 자, 많네요, 집에.
1: 진짜 돌침 되면은 예. 정말. 예. 자, 다음은요. 음료 가져왔어요. 자, 여기 있어요. 라고 드리는 겁니다.
0: 좋은 타이밍에 가지고 오셨네요.
1: 그래, 힘들어.
0: 예. 아니. I brought you a, here you go. 내가 가져왔어요. 너에게 음료수를.
1: 오.
0: 그죠? 음료수.
1: 음료수.
0: 음료수는 drink죠.
1: 오케이.
0: 네. drink.
1: Alright,
0: 네.
1: and then here you go 하고 뭔가 이렇게 주는 느낌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0: Yep.
1: Perfect. 자, 음료 발음을 할 때 드링크는 좀 그렇죠, 그렇죠?
0: 예.
1: DR, DI가 있어요. I는 모음이잖아요. 보통 DR, D에 이렇게 모음이 있으면 DR이 충돌을 하면서요. 즉, 비슷합니다.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0: 네?
1: 그 얘기는 R 발음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드링크가 아니라 이 모양 좀 모아서 drink 이렇게 가는 게 더 자연스럽죠. 자, 해보겠습니다.
0: 네.
1: drink, drink,
0: drink, drink.
1: Very nice.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아마 해외에 이런 메뉴가

0: 같은 거 보면
1: 네.
0: 꼭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바로 drink와 같은 뜻을 가진
1: 어?
0: 음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 비버리, 아시는... 비버 그런 느낌이죠.
0: Something like that. 아시는 분들은 교재에 필기 한번 해주세요.
1: 비버, 비버, 비버로 시작해요. 비버리즈, 비버리 힐즈. 이거 아닌데.
0: 비버리 힐즈 왜 갑자기?
1: 비버리지?
0: 아는 데까지만 써보세요.
1: 아, 뭐 이런 거 있어요, 그죠? 비버
0: 리지? 무슨 리지?
1: 비버리지.
0: 배우는 형수가 나올 줄은 깜짝 놀랐습니다.
1: 몰라요.
0: 자, 오, 그래도 뭐 비슷해요, 비슷해요,
1: 아, 그래요?
0: 비슷해요. Not bad, not bad. 네,
1: 오.
0: A만 빠졌어요.
1: 네,
0: 원래 A를 넣으셨죠?
1: 그죠, 그죠, 그죠.
0: 네,
1: 아, A 빼고.
0: Beverage. 오케이, 여기 강세가
1: Beverage.
0: 갑니다. 오, 이거는 너무 어려운 단어 같은데요. 이거 쓰나요? 완전 씁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1: 오히려 드링크보다 많이 붙어 있었던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메뉴에서는 오히려 얘가 조금 더 격식의 느낌도 있어요.
1: 아, 그렇구나.
0: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메뉴에 있는데 못 읽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1: 예.
0: Okay, so beverage. 이것도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앞에 BE 쪽에 강세를 주고 따라해 주세요. Beverage. Beverage.
1: Beverage. Beverage.
0: There you go. 자, 여기 지금 보세요. I brought you a drink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료 가져왔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bring이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가져가다, 가져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 네.
0: 그죠? 어떤 사람에게, 그죠?
1: 예.
0: 주인공이 되는 사람한테 그 무언가를 가까이 붙이는 거예요.
1: 아.
0: 사실은요. 오케이. 가까이 이렇게 move를 시키는 것을 bring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1: 네.
0: So, 제가 당신에게 이 drink를 멀리 떨어뜨려나요?
1: 아니요, 가까이 가져가요.
0: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bring 인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좀 그게 가져가다? 가져오다? 헷갈리는 거죠.
1: 네. 오케이?
0: 자, 그래서 bring someone something. 이러면 전치사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사람에게 이걸 가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a drink를 가져다 주는 거죠.
1: 네네.
0: Make sense? Alright. Bring someone something. Bring someone something.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과자 같은 거, 간식 같은 거, snacks라고 얘기를 하죠.
1: 네.
0: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한테 저기 과자를 좀 가져다 줘. 그러면 나한테 가져다 줘. 그냥 어떻게 해요, 일단?
1: Bring me.
0: Bring me. 그리고 약간의 과자들.
1: Some snacks.
0: Hey, bring me some snacks.
1: 입심심.
0: 아, 입심심.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자, 이번에는 bring의 과거형 여기도 나왔지만요.
1: 네.
0: brought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에게 가져다 줬어. 약간의 물을.
1: 아하. I brought him some water.
0: 그렇죠. I brought him some water.
1: Yes.
0: 이렇게 얘기를 하면 water하고 그 사람하고 가까이 됐다는 겁니다.
1: 네.
0: Make sense, right?
1: Yeah.
0: 오케이. 읽어 볼게요. Hey, bring me some snacks.
1: Bring me some snacks.
0: I brought him some water.
1: I brought him some water.
0: 네, 참고로요. 우리가 문법책을 보게 되면요. 몇 형식, 몇 형식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I brought you a drink도 가능하지만요. I brought a drink to you.
1: 아, 순서를 바꾸면 네. to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0: 이것도 틀리진 않은데 원어민들은 보통 위에 것을 더 선호합니다.
1: 그쵸?
0: 일단 전치사 같은 거 필요 없죠.
1: 네.
0: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to you. 딴 사람도 아니라 너. 이렇게 누구에게 가져다 주는지를 강조할 게 아니면 굳이 필요가 없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here you go. 이게 어떤 느낌이에요? Here you go.
1: 여기 있어요.
0: Here you go. 여기 있어요. 라고
1: 네.
0: 이렇게 뭔가 전달할 때 쓸 수가 있는데요. 이거 you go라고 하는 것은 option일 뿐이에요. So you can just say here. That's fine. Alright. 그래도 you go 이렇게 쓰면 좀 흥이 더 나기는 합니다.
1: 근데 저는 항상 네. 궁금한 게 there you go 하시잖아요.
0: 아, there you go.
1: 그건 또 약간 다른 의미죠.
0: There you go. 그거는 느낌이 벌써 뭔가 왔을 것 같은데요.
1: 달라요.
0: 아, 바로 그거예요.
1: 어, 맞아.
0: There you go.
1: There you 이렇게. go.
0: 이것도 암기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한두 번 억지로 해보세요.
1: 네.
0: 그러면 그게 어느 순간 습관이 됩니다.
1: 그래서 네. 그 얘기 들을 때는 기분이 좋은 게 네. 제가 맞췄을 때 There you go 하시잖아요.
0: Exactly 하면서.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1: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또 트레이닝 할게요.
2: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0: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1: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2: 네.
1: 창문 옆에 놓아 주세요.
2: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1: That's right. 두 번째는요. 음료 가져왔어요. 여기 있어요.
2: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1: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2: 주세요.
3: Where should I put this bed? Where should I put this bed?
0: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3: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0: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1: Yeah,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유.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next to, next to 한 번에 발음해 주시고요. 목소리 키워주세요. 난 마유 옆에 앉았어. 과거형으로요. 나 마유 옆에 앉았어.
2: I sat next to Mayu.
1: Alright. 두 번째. 가서 그녀의 옆에 서. 가, 그리고 그녀의 옆에 서.
2: Go and stand next to her.
1: You got it. 창문 옆에, 그 창문입니다. 그
2: 예?
1: 창문 옆에 놓아주세요, 그걸.
2: Oh,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1: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 sat next to Mayu. Go and stand next to her.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네, 다음. 패턴은요, bring someone something. 순서
2: 네.
1: 기억 잘 하시고요. 보고하셔도 됩니다.
2: 응?
1: 자, 음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음료를 가져왔다.
2: I brought you a drink.
1: 그렇죠? I brought you a drink. 가까이 이렇게 가져간 거죠?
2: 응?
1: 자, 다음은요, 명령어로 해볼게요.
2: 네.
1: 나한테 과자 좀 가져다 줘. 나에게 스낵스를 좀 가져다 줘.
2: Oh, bring me some snacks.
1: 그렇죠. Bring me some snacks. 세 번째입니다. 내가 걔한테, 그에게 물을 좀 가져다 줬어. 과거형으로요.
2: I brought him
1: him.
2: some
1: 그죠?
2: water.
1: I brought him some water.
2: Yeah.
1: 어순이 아직은 좀 어색할 수도
2: 맞아요.
1: 있습니다. Alright. 자, 같이 읽어볼게요. I brought you a drink. Bring me some snacks. I brought him some water. 수고하셨습니다.
2: 네.
1: 자,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주세요.
4: Where should I put this bed?
5: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4: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5: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1: Right, 미션 해결해 볼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2: 해결.
6: Where should I put this bed?
2: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6: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Oh, wow.
2: I brought you a drink.
6: Oh,
2: Here you go.
6: For me?
2: Yes.
6: Oh, you shouldn't have. Oh, thank
2: thank
6: you.
2: you.
1: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Good
2: 네.
1: job. 자,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우리 그 파티에 늦었어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are late for the
1: Alright, we are
2: party였습니다.
1: late for the party.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2: 네.
1: Next to 목적어.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나 제니 옆에 앉아있어. 나 제니 옆에 앉아있어.
2: 네.
1: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2: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네,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드렸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next to 이런 전치사가 나왔었잖아요.
2: 네.
1: 이런 거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써보시고 말로 해보시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합니다.
2: 정말 next

0: 투 안 붙으면 이제 나중엔 이상할 때까지.
1: That's right.
0: 계속 트레이닝 같이 해요.
1: 네, 좋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0: 이어서 기획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1: 어린이 친구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 햇님 그릴 때 노란색으로 그려야 됩니까? 아니면 빨간색으로 그려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2: 그래서 오늘 이제 빛이 뭔지를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 싶어서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빛광자인가요?
2: 네.
1: 빛의 권력자, 이름 따라간다. 분광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2: 사과가 빨갛잖아요? 빛이 그 사과가 빨갛다는 걸 보여주게 하는 수단이 있는 거예요. 빛만 잘 분석하면 거의 무슨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LED라든지,
1: LED, 예,
2: 그다음에
1: 예.
2: 태양전지 예.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초고속 분광이 필요합니다. 건방진 말 수도 있는데 양자역학은 이제 분광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학문이다.
1: 오늘 교수님한테도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햇빛은 예. 무슨 색이다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3: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4: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5: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6: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7: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5: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3: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4: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3: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크게 요리의 뜻을 갖고 있거나 요리에 남다른 재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생업으로서 그냥 시작한 게 요리이기 때문에 버티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타적인 직업이에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직업이에요. 난 내 요리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그때 꿈이 생겼어요. 서른 후반에. 명확한 건 내가 진짜 뭐 하고 싶은지 그게 생기는 게 중요한 거죠. 천천히, 느긋하게, 확고한 본인의 길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셰프 최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주방에 들어갔을 때요. 그러면 30몇 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자세도 바꾸고 뭐든지 시켜만 주시

치면 열심히 하는 요리사가 되려고 하는 최현석입니다. 요리사를 지원을 하면서 뭔가 그 깊게 요리의 뜻을 갖고 있거나 요리에 남다른 재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생업으로서 그냥 시작한 게 요리이기 때문에 제가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는 그냥 열심히 하는 거. 그때 당시 제가 요리를 시작할 때 형, 어머니, 아버님 다 요리사였어요. 그래서 너 주방에 들어갈 때 이거 조심하고 들어가 라고 일러준 게 절대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마라. 혼난다. 그리고 어디 가면 반드시 빈 자리를 뭐 알 수 있게 어디 가겠다고 보고하고 가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제 형이 당부한 게 남들보다 30분 먼저 출근해라.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첫 출근날 난 30분 받고 30분 더 묶고 더블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1시간 일찍 갔거든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문도 안 열려있고. 그래서 밖에서 한 4, 50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첫 출근날 그래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친구들은 굉장히 똑똑해서 어려서부터 구체적인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때로는 꿈도 되게 허무맹랑한 그런 꿈들이었어요. 어렸을 때 조종사. 중학교 때는 중간고사 이런 거 끝나면 단체로 영화 관람을 시켜줬어요. 라는 영화를 했는데 근데 너무 감명을 깊게 받아서 그 영화를 20번, 30번을 봤던 것 같아요. 비디오를 빌려서도. 모든 대사들도 외우고 막.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나는 될 거야.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비행기 조종하면서 전쟁을 하는 파일럿도 너무 멋있어 보여서 난 파일럿가 될 거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는 교회를 다니면서 작사, 작곡 한 8곡 정도 했는데 또 같이 그 교회 반주하시는 그 누님께서 너의 찬양은 예사롭지 않다. 이걸로 일을 하자. 라고 해서 구체적인 직업으로 삼으려고 했던 게 가스펠 싱어였던 것 같아요. 복음성가 가수. 현실의 돈벌이와 막 이게 실생활과 이제 안 맞아 떨어지다 보니 군대를 제대하고 공부를 하던 친구들은 다시 학교를 가고 일을 하던 친구들은 자기 복귀를 했는데 저는 군대 제대하고 제일 잘하는 게 발차기. 무술 같은 걸 엄청 무술가가 되려고도 했었습니다. 무술 너무 잘해서.

그림도 좀잘 그리고 기타 치고 노래도 잘하고 잡기에 능한데 남들보다 좀다 잘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걸로 딱히 밥을 벌어 먹을 수 있는 그게 안 돼서 근데 어머니 아버지 형다 요리사셨어요. 자연스럽게 너할게 없어? 그럼 요리나 해. 요리를 해. 요리를 배워가 아니고 요리나 해. 라고 해서 형이 소개해서 들어간 데가 제첫 직장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지금 셰프 이러면 예술가 아티스틱한 그런 느낌도 있고 뭐 선망의 요리 직업이잖아요. 30몇 년 전에 요리사는 그냥 여러 기술직 중에 하나. 요리사는 셰프나 요리사가 아니고 그냥 종업원이었습니다. 고용돼서 음식을 생산하는 직업 중에 하나. 근데 사실 우리 아버님도 호텔의 셰프시긴 했거든요. 슈퍼바이저. 꽤 괜찮은 직급의 분이셨는데 그냥. 근데 우리는 이 감자 깎는 신용을 하면서 이 짓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아버님께서 애들은 이거 못 하지 말고 공부를 해서 화이트 칼라로 이렇게 정장했고 이런 직업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책상에 앉아서 출퇴근하는 그런 샐러리맨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 저도 이걸 하게 됐죠. 제가 첫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면접 볼때 8시간 근무라고 했고 9시 반쯤 오라 그랬나? 근데 저는 8시인가 더 일찍 가가지고 아무도 없었고 40, 50분 밖에서 기다렸고 그 아침 조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셰프복을 처음으로 갈아입히고 저를 데리고 올라가서 산더미 같이 이렇게 막 오시죽에 한 40kg

홍합 30kg. 제가 막내니까 다 닦아가지고 뭐 삶아서 까야 돼요. 근데 홍합 40kg 뭐 이렇게 까면 처음 하는 사람이 하면 시간 합니다. 아, 구석에 앉아서 사람들 막 엄청 바쁘게 막 일하는데 처음에 이제 닦아가지고 그거 삶아놓고 뭐 육수 받아놓고 했더니 벌써 직원들 식사하는 시간이에요. 그 내려가서 밥 먹고 올라와서 그걸 까는데 다른 분들 서비스 할 때 막 정신 없거든요. 뭐 처음 들어보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니까 뭐 카페 상테, 뭐 부카니에라, 뭐 스파게티 포모도로 막 이러는데 그리고 저녁에 이제 딱 다 되니까 저녁에 오븐 앞에서 이 스패츌라라고 하나 들고 마늘빵을 구워서 그 일만 했어요. 그랬는데 집에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10시까지 끝나고 한 11시쯤 돼서 끝나더라고요. 아침에 8시쯤에 갔는데 다리도 아프고 힘들고 세상에 던져진 이제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가 툭 던져놓고 헐거허 벌판에 계속 서서 추워서 덜덜 떤 느낌으로 너무 서럽더라고요. 이제는 내 밥은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그 서름이 남산길 내려가는데 버스를 타고 한정거장을 가야 되는데 거길 뛰어내려가면서 그때 막 그 뭔가 혼자 찬양 같은 걸 부르면서 뛰어내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서러워서 첫날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님도 그렇게 요리사고 어머님도 요리사고 형도 요리사인데 어렸을 때 집이 이렇게 막 형편이 좋다라는 느낌은 없었어요. 늘 월세집에 돼지갈비 구워 먹으러 가는 게 엄청 큰 행사인 것처럼 그랬어서 제가 제밥벌이를 하거나 저도 이제 자랐으니 집에 보탬이 돼야 되는 처지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저의 뭔가 근면성실함 이런 것보단 저의 형편이 저를 등떠밀린 느낌이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힘들거나 무섭거나 싫어도 그냥 해야 됐습니다. 근데 어느덧 뭐 한두 달 지나니까 사람들하고 익숙해지고 친해지고 손도 익으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10년을 하게 됐습니다. 아, 처음에 파스타 파트로 배정이 됐는데 그 제가 이제 마늘빵을 굽지 않으면 이 요리들이 다른 요리들이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젓가락질도 사실 되게 못했거든요. 한두 달이니까 젓가락질도 잘하고 칼질도 잘하고 제가 뭐 잔재주가 많으니까 일들을 빨리빨리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 가르쳐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성격이 좀 낯도 가리긴 하는데 친해지면 사람들 재밌게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금방 친해지고 이러면서 재밌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적응하고 요리사 집안이기 때문에 후각 미각이 굉장히 발달한 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정말 도움이 돼서 빨리빨리 적응하고 일을 곧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있기 시작했죠. 요리는 진짜 매력적인 직업인데 문제는 이제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죠. 특히 지금 주방의 모습과 예전의 주방이 완전 다릅니다. 선배들이 혼내고 텃세도 조금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일 외의 업무였던 것 같아요. 끝나고 회식 같은 데를 가고 막 이러는데 저는 술을 먹지 않거든요. 술 먹고 힘들다가 막 그러니까 혼나고 막 욕하고 선배들 수습해가지고 뭔가 숙소 같은 데 잡아서 들여놓고 그리고 집에 와야 되고 택시 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이 힘들어서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요리가 재미없고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남을 이타적인 직업이에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직업이거든요. 제가 이제 파스타를 해서 냈어요. 처음으로 불판을 잡고 막 승진을 한 거죠. 마늘빵만 굽다가 드디어 설거지만 하다가 요리를 냈는데 어떤 테이블에서 고객님 뭐 봉골레 너무 예술이었다 뭐 이런 말이 탁 이 뭔가 이 성취감 근데 그 성취감이 제가 만드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진짜 이 3주 걸려서 도색을 다 탁 만들어 놓고 너무 흐뭇해요. 그냥 저 스스로의 만족이잖아요. 근데 요리는 누군가가 굉장히

행복해야지 주는 피드백을 주거든요. 내가 하는 일로 저 사람에게 행복을 줬네. 그 행복에 대한 성취감도 있고, 남을 기쁘게 해줬다는 성취감도 있고, 내가 만든 나의 스킬에 대한 만족도도 있고,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거든요. 면접을 보면서 왜 요리사 되고 싶어 하냐? 아니, 20년 전에 데이터 막쫙 모아보면 대부분 요리사가 되게 된 동기, 뭐 국수나 뭐 해서 엄마한테 드렸는데 엄마 너무 맛있다 이런 게 기분이 좋았다. 그게 너무 행복했다. 이런 요리에 대한 시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요리사가 멋있어 보이니까 매체에서 보고 멋있는 셰프가 되겠습니다. 뭐 나는 파인다이닝 셰프가 돼서 멋있게 요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기본적으로 남의 행복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게 남을 배려하고 이타적인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죠. 저는 이력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레스토랑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그 사람의 스킬을 가늠하는 그 잣대는 있는데 사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막 당당하게 눈빛이 살아있고 뭐 이런 친구들 파릇파릇한 그런 친구들이 더 중요해요. 무슨 유학을 갔다 왔느니 이런 거보다는 요즘 친구들 워낙 똑똑하고 말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누가 보면 이 친구 정말 대단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약속을 하면서 면접을 보죠. 1년 동안 도망가지 않기. 1년, 2년 버티면 무조건 요리 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도망만 안 가게 버티기만 해라 라고 하는데 지금은 좀 인내 미덕이 있는 친구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남다른 끼와 뭐제 요리에 대한 재주 이런 것보단 버티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우리 스승님이 진짜 장난인 분이거든요. 진짜 정말 지금만 생각해도 그분 밑에서 어떻게 10년을 버텼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리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 좋은 스승을 만난 거거든요. 지금부터 30몇 년 전인데 파스타를 매일 뽑거든요. 파스타는 계란으로만 뽑아요. 근데 계란을 이렇게 깨가지고 파스타 반죽을 치는데 깨진 계란 그냥 버리면 혼납니다. 쓰레기 부피 많다고 겹쳐서 넣어야 돼요. 지금 그때 쓰레기 종량제도 없었어요. 우유깍 쓰고 그대로 버리면 혼나요. 접어서 부피 줄여서 버려야 돼요. 믹싱볼에 물기 있는 거 한번 닦아야 되고 막 오더가 엄청 밀려도 야 정리 안돼 있어 하지 마. 치우고 해. 그리고 수도꼭지 물, 야, 기름 한 방울 안 나온 날에서 물 절약해. 세제 많이 쓰면 한강 물고기 네가 다 죽여. 이 좋은 습관 베이스가 저한테 진짜 큰 도움이 됐거든요. 우리 이제 스승님 찾아가서, 셰프님 저 스타 셰프 할 겁니다. 나 그런 셰프 될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그런 게 뭐가 돼, 임마. 막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많이 유명해지니까, 약주 하시거나, 어디 누구랑 제자들이랑 같이 있거나, 누구 있으면 가끔 전화하셔서 막 바꿔주시고 막 이러거든요. 자랑하시려고. 자랑하시고 싶으신가 봐요. 저도 누군가의 엄청 위대한 셰프의 스승이었다로만 기억돼도 저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많은 뭐 이메일과 편지와 뭐 이런 것들이 와요. 요리에 대해서 뜻이 있는 친구들. 중학교 2학년 어떤 친구가 저는 요리를 하고 싶은데 요리를 배워본 적도 없고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조기 교육이 그렇게 필요한 장르가 아닙니다. 저도 스물 몇살때뭐 시작하고 그리고 요리사로서의 꿈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한게요 10년을 하고서 십몇 년 차에 고객분들이 막, 와, 이거는 엄청 유니크하다. 이런 뭔가 도전과 이런 걸 새로 와서 전 세계에 알려야 된다. 그 소리를 듣고 또 귀가 팔랑팔랑팔랑. 그래, 그때부터 저는 얘기를 하죠. 난내 요리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그때 꿈이 생겼어요. 30 후반에. 명확한 건 내가 진짜 뭐 하고 싶은지 그게 생기는 게 중요한 거죠. 입으로 내가 뭘 하겠다 자꾸 얘기하고 마음속에 다지고 하면 그 일이 돼요. 요리사를 최소한 꿈꾸고 있으면

0: 그냥 하십시오. 서둘러지 않아도 되고 도망이나 가지 말고 그냥 느긋하게 중학교 때 배우고 싶은 거 다 하고 고등학교 때 경험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자기 직업을 선택할 쯤 됐을 때 그때 생각해도 절대 안 늦어요. 어려운 직업 아닙니다. 걸어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게 요리사의 문턱이거든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조바심 내서 그 재밌는 것들 놓치지 마시고요. 천천히 느긋하게 확고한 본인의 길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셰프 최한석이었습니다. 재밌어야 돼, 즐거워야 돼, 맛있어야 돼. 소금 뿌려주세요. 네네. 간단해요. 요리 철학이 정립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건 감동 있는 코미디 영화 같은 요리야. 어깨에 이런 힘 이런 거 다 빼고 사람들이 편하게 즐기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하자. 이게 저 요리 철학이 됐습니다. 명확해졌어요. 이걸 들고 전 세상으로 나갈 겁니다.
1: 이어서 한국 BM이 방송됩니다.

0: 바다와 바람의 시간이 쌓아 올린 아름다운 변산반도에 왔습니다.
1: 이렇게 층층이 찐따피처럼.
2: 아, 그러네, 진짜.
0: 색다른 풍경 앞에 마음은 이미 몽글몽글. 물길이 열리면 바다는 세상을 향해 속살을 드러냅니다.
2: 백합이 딱 걸리면
0: 그 안에서 만난 특별한 보물은
2: 백합! 야!
0: 캐는 재미에 먹는 즐거움까지.
2: 보고만 있는데도 침이.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3: 사랑해요.
0: 넉넉한 바다를 닮은 사람들과 서해의 풍요가 가득한 땅, 백합의 고장 변산반도입니다. 한반도 서남쪽, 서해를 향해 툭 불거진 반도 변산반도입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빼어난 풍광에 예부터 산해절승이라 불려온 곳. 우리나라 유일의 반도형 국립공원이랍니다. 이곳에 배우 안홍진 씨가 찾아왔습니다.
2: 아우, 좋다. 저는 지금 변산반도에 있는 채석강에 나와 있습니다. 반도라는 곳이 그런 것 같아요. 그 바다와 바람과 이런 풍화작용에서 살아남은 아주 강인한 곳인데요. 여기 채석강이 신과 자연이 빚어낸 아주 아름다운 거의 예술품에 가깝습니다.
0: 중국의 채석강과 견줄만한 천하절경이라 하여 이름 붙은 채석강.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인 이곳은 썰물 때면 물에 잠겨있던 위용을 드러내며 숨겨두었던 시간의 역사를 펼쳐냅니다.
2: 쌓인 층들이 다른 시기에 쌓였기 때문에

0: 달라요. 보면 밑에가 여기는 용암, 그 위에 보면은 자갈도 있고 그 위에는 진흙.
1: 마침 둘러보고 돌아가는 이들이 있네요.
0: 어때요, 보시니까 소감이?
2: 어디서 오셨는데?
0: 아, 우리 저 한국기행, 한국기행에서. 아~ 네.
3: 어머, 어머, 나 이렇게 하고 있구나.
0: 아, 이뻐, 이뻐, 미인이라니까.
3: 아니, 좋아요.
0: 좋아요?
3: 아, 너무 좋아요.
0: 어, 어떠셔서? 네.
3: 이렇게 층층이 찐따빛처럼.
0: 네. 아, 그러네, 진짜. 그러네. 책갈피처럼 이렇게 네. 책을 딱 옆으로 뉘어놓은 것처럼 되어 있네. 네. 아주 좋은 여행 되시고. 예. 바로 반가웠습니다.
3: 예.
0: 네네네.
3: 감사합니다.
1: 썰물 때만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경. 오랜 세월 퇴적과 침식을 반복해온 채석강에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곳이라는데요. 바로 해식동굴입니다.
0: 아 근데 여기 줄을 쭉 서 있는데 여기 줄을 왜 서 있는 거예요?
4: 사진 찍으려고 줄 서 있습니다.
0: 아 사진줄이구나. 두 분 무슨 사이?
4: 그 신혼부부입니다.
0: 아 신혼부부예요? 어.
4: 제가 사진 명서라고 해서 왔습니다.
0: 아 사진 맛집이라고 그래서 오셨구나. 네네. 제가 오늘 일일 사진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네.
0: 아주 좋다. 자 사진사 출동하겠습니다.
1: 경이로운 해식동굴을 배경으로 찍는 인생 사진.
0: 자, 그쪽 출연하십니다. 네, 그쪽 출연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이쪽 뽑고. 뒷짐 찍어, 뒷짐 찍어. 둘 다, 둘 다. 하나, 둘, 셋.
4: 하나, 둘, 셋.
0: 아, 인생샷입니다. 요거 바로 SNS에 올라갑니다.
4: 네, 감사합니다.
5: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5: 네.
1: 자연이 빚은 아름다운 풍경을 뒤로하고 곰소항으로 향합니다. 서해 어업의 전진기지였던 곰소항. 고즈넉한 풍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곳에서 출항을 준비 중인 배를 만났습니다.
6: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7: 동양 받아주고 오네.
0: 뭐 잡으시러 나가시는 거예요?
8: 한 장으로 가서
7: 동주
0: 그 사람이 동주
8: 신양반이요.
0: 한국 기행에서 지나가다가 네. 어머님들 아, 뵙고 네. 인사드리려고 아, 왔어요.
7: 사실요.
8: 지금 이거 탈 거예요.
0: 타요?
7: 예. 왜요?
8: 사모님도
7: 그때는 불렀잖아요.
0: 어머니 이거 뭐예요? 뭐 갑자기 근데 갯벌 가신다면서 뭘
7: 깻잎 따듬어.
0: 갯벌 나가는 동안에 또 짬에 또 이거 다듬으시려고. 아이고 부지런.
6: 나 그렇게 열심히 못 산다. 아이고.
1: 잠깐의 짬도 허용하지 않고 평생을 부지런하게 사셨던 갯벌의 어머니들.
0: 아 근데 어머니들은 갯벌에서 계속 일하시는다는데 이렇게 아니. 피부들이 다 이렇게 고우셔?
7: 원래 입어서.
0: 아 원래.
1: 어머니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사이 배가 출발했습니다. 이번엔 참외를 꺼내셨어요.
7: 이것도 무성해. 약도 한 번도 안 오고 대변으로 다 나온대요.
0: 대변으로 나오는구나.
7: 아~ 이렇게 먹으시고. 네,
3: 하나씩 잡숴요.
1: 직접 키우셨다니까 맛은 이미 보장.
0: 달다.
7: 달다.
1: 달콤한 참외 함께 나누고 나니 드디어 작업할 갯벌에 도착했습니다.
9: 이게 한 사리에 제일 그 물이 많이 쓰는 때가 오늘 내일 이렇게 이런 때
0: 저쪽으로
9: 쫙 빠지는 거 네.
1: 육지와 바다 사이 그 미묘한 공간에 물이 빠지면 드넓은 갯벌이 펼쳐집니다. 무한한 생명력을 품은 바다의 속살. 어머니들이 그 안으로 텀벙텀벙 걸어 들어갑니다.
10: 몇 살인가?
11: 뭐예요?
12: 스물이게?
10: 우리 손주가 27살인데 손주 물감을 저렇게 들다
11: 감사해요. 훨씬 안 탈 것 같아.
10: 안 탈 것 같아.
0: 빨리! 아우, 오 그렇게 다행히 막 푹푹 빠지는 볼은 아니네.
10: 아니요.
1: 사시사철 다양한 조개를 토해내는 변산반도의 갯벌. 잠깐 작업했는데도 동죽이 바구니 한가득입니다.
0: 아, 잠깐 사이에 벌써 저만큼 잡으신 거예요? 어떻게? 잠깐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 잠깐만요.
7: 땅을 파고 나오면 땅을 파면.
2: 아, 칼때 몰리는구만. 칼때 그렇게 해갖고, 아, 이제 긁어갖고 들었어요? 이렇게 차가워, 한번 이렇게.
0: 아.
2: 이렇게 해나가야죠.
0: 아,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온 것들을 주는 거군요.
2: 네, 이렇게 주서. 그냥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담아요. 동주죠, 동주.
4: 동주. 야, 이게 조개구이집 가면은 많이 나오는 건데.
7: 지금은 이제 동주하고 술집도 많이 하고.
0: 돌인가?
1: 그때였습니다.
7: 오메!
0: 백합! 우와!
7: 대박났네, 오늘.
0: 와, 난 이만한 백합은 보는 것도 처음 보는데 잡았어.
7: 오, 나도 무슨 하나 잡았다.
0: 오, 와! 와, 크다!
7: 이 껍질 색깔이 다 틀려요.
0: 그러니까요.
7: 응.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100가지 색을 가졌다고 해서 백합.
0: 아, 그래요?
1: 백합은 요즘 갯벌에선 만나기가 쉽지 않답니다.
7: 예를 들어서 20kg 한 망이면 한 3, 4개?
0: 아, 그래요?
7: 네, 그 정도밖에 안 들어있어요.
1: 그래도 갯벌의 보물 백합을 캐기 위해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않는 어머니들.
0: 아, 나 벌써 힘든데. 어머니들 안 힘드세요?
7: 공벌한 게 참아야지.
8: 이렇게 해서 다 자녀들 키웠던 게.
7: 그러면 힘들어도 생활 능력이 없던 게 우리 나갈 줄을 몰랐어. 신랑이 잘못 오고 시댁살이 해도 그냥 살았어. 나가면 굶어 죽는데.
8: 나가라고도 아무 소용인 게 아니지.
7: 우리 엄마도 이렇게. 고기도 잡고, 이 조개도 잡고.
4: 옛날에 이제 다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7: 남매 일이 없어서. 아유. 그래서 엄마가 너무 그랬어. 지금 내가 이제 엄마 나이가 다 되니까 엄마 생각하면 눈물 나요. 오늘 엄마 날라 걱정 태산이 되고 주름기 군대 어리퍼리.
1: 아무리 고되어도 근성만큼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던 이름, 갯벌에 활짝 핀 우리네 어머니들입니다.

0: 백합을 캤으니 그 맛 한번 봐야겠죠?
1: 이거 우리 아까 우리가 잡은 거.
2: 네, 진짜 자연산을 먹으려면 예.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자연산이 풍부하게 나와.
0: 백합은 생으로 먹을 수 있어 생합이라고도 불린대요.
1: 생으로?
2: 네.
1: 지금?
2: 나도 먹었어.
1: 생합.
3: 이거 빠졌어?
2: 아니, 약간 촉촉하던데 떠났어.
1: 와, 이거
2: 진짜 맛있죠?
1: 우와. 어제 익힌 거보다 더 맛있지? 응? 얘는 왜 익힌 거보다 더 맛있지?
3: 달아.
1: 달아요?
2: 네, 맞아요. 오. 회로 원래 한 사람씩 시켜서 먹어요.
1: 아, 그래요? 회로? 네.
2: 오. 간이 딱 맞아요. 네. 단물하고 그 야산하고 그 저기죠. 매치가 딱 돼.
1: 우와. 보고만 있는데도 침이.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2: 생물로 먹어야 더 맛있어요.
0: 변산반도 보양 음식이라는 백합탕과 백합 가득 넣은 칼국수까지 백합 한 산이 차려졌습니다.
3: 맛있게 잡수 가세요.
1: 네, 와.
0: 맛과 식감이 좋다는 조개의 여왕 백합.
4: 진짜 맛있죠?
1: 어떻게 조개 조미료보다 더 진하죠? 이게 이 조개 맛이?
2: 근데 이건 자연의 조미료 맛이죠.
1: 자연의 조미료 맛. 천연의.
0: 부드러운 조개살이 입안 가득 감칠맛으로 피어납니다.
2: 고급이라 못 먹어. 사다 먹어.
3: 그래도 사장한테 다 사다 먹어.
2: 잘 먹고 가서 건강하고 대박.
5: 오늘 때문에 대박 나겠다.
6: 사랑해요.
0: 백합

0: 환상으로 밥 한 끼에 정을 나누고 특별한 추억을 마음에 담아갑니다. 이제 여정은 변산반도 내륙으로 향합니다. 능가산 자락에 소담하게 들어앉은 천년 고찰 내소사.
1: 야, 지금 바깥 기온이 한 32도, 3도 이 정도 되는데 쫙 전나무길이 펼쳐졌거든요. 근데 이 안에 딱 들어오자마자 선선한 기분이 드는 게 아주 기분 좋게 내소사까지 걸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길 봐요.
0: 하늘을 찌를 듯 곧게 뻗은 초록의 기운을 받으며 걷다 보면 산사 입구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1: 저 울림이 여기 마음에 안에 다 닿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저 북을 연주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2: 법고를 친다고 하죠.
1: 법고요? 법고? 네. 아, 그걸 법고라고 하는군요.
2: 날짐승, 길짐승을 모두 포함한 중생들을 구제하는 의미가 있고요.
0: 633년 창건된 내소사는 임진왜란 때 소실됐다가 조선 인조 33년에 중창된 사찰입니다. 단청이 풍화된 모습이 세월의 깊이를 보여주는데요.
2: 가장 아름다운 것이 8개의 문자, 꽃살무늬로 조각이 되어 있어요. 부처님이 앉아 계신 곳에서 딱 보니까 꽃들이 그대로 부처님 정면에서 보이는 거예요.
0: 연꽃, 국화, 모란 등 꽃무늬를 조합한 문살은 부처님 전에 올리는 꽃 공양. 꽃 문살 안으로 조용히 들어가 봅니다.
2: 최근에 또 여기가 국가보물로 지정된 백의 관음 자상, 후불 벽화가 뒤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개걸음으로 이렇게 걸어가면 눈동자가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동자하고 나하고 눈이 따라오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합장하시고
0: 비좁은 법당 뒤편에서 만나는 백이 관음보살 좌상. 그 앞에 잠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0: 소원이 반드시 뭐 이루어진다기보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신 어떤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 또 절하고 소원도 빌고.
1: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이들을 보듬어준 내 소사. 내 소사를 품은 땅 변산반도에서 넉넉한 마음을 담아갑니다.
2: 한 번도 바다가 싫은 적이 없어요. 아무튼 여름 고향식으로는 제일입니다.
3: 갈치 세일하고 있습니다. 갈치 장사도 잘 해야 하고 시장을 아줌마를 한땅 사야 돼. 갈치 좋지요? 맛있겠지요?
4: 아주 그냥 치겠어요.
3: 우리 뭐 언제 죽어도 몰라. 그냥 자빠지 소도 이런 사물 아니야.
5: 삼도만유씨 진공 밀폐와 압력으로 더 맛있게 원터치 오픈으로 간편하게 저압 압력솥에 전골 냄비까지 저압 압력솥 3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6: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6: 딥이라면 됩니다.
8: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6: 됩니다.
9: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6: 됩니다.
10: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6: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6: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1: 수술비도 된다고요?
6: 됩니다.
12: 암 치료비도
6: 됩니다.

0: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보고 즐기고.
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0: 먹는 즐거움.
1: 이가탄탄. 이가탄.
2: 아, какую песню на корейском знаете?
3: На корейском?
2: Да.
4: Не можете?
2: Споете?
5: То ради, сим-сим сончане пек, то ради.
6: 낯선 땅에서도 지켜온 곳이 있습니다.
3: 들어가요, 들어가요.
5: 우리는 원더에 살다가 Казахстан сильно вассо.
3: Для себя петь песню.
7: Куримар, чоком, ау.
3: Мури.
7: Масиге сунду.
6: 단순히 말과 글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원동력입니다.
8: 소설.
9: 네,
8: 소설. 소설과 시.
9: 네, 있었어요. 이 первый номер назывался Самуэль и Лили.
6: 황무지에서 스스로 기적을 만들어낸 고려인들의 발자취를 찾아갑니다.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1세대가 주로 농촌에서 생활했다면 2, 3세대는 도시로 진출해 활동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특히 알마티는

0: 고려인의 수도라 불리는데요. 고려인 사회의 중심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알마티는 카자흐스탄 최대 경제 도시입니다. 수도인 아스타나보다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요. 카자흐스탄을 넘어 중앙아시아의 경제와 금융을 이끄는 도시로 상업 문화가 발달한 곳입니다.
1: 야, 여기 완듯이 신도시 느낌이네. 없는 게 없어.
0: 도심의 활기 속에서도 여유가 느껴집니다.
1: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반가운 거 발견했습니다. 우리 동네 편의점이 카자흐스탄 하풀에 있습니다. 여기서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여기 그냥 지나갈 수 없겠죠? 아이고, 나.
0: 해외에 나가서 보면 왠지 더 반갑게 느껴집니다. 한국 편의점은 알마티에만 50여 개가 있습니다. 제품만 봐서는 한국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됩니다.
2: 안녕하세요.
3: It's like a part of Korea here. So yeah, that's why we love this place.
2: It's actually like a good memories for us. Like it's a part of Korea and Kazakhstan, so we gladly like support this like fragments of feelings.
3: It's like but like criminal undercover gun.
0: 알마티에선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음식을 먹는 것이 일상이랍니다. 특히 매운 라면이 유행입니다.
4: 저도 이 매운면 잘 못 먹는데 저보다 더 잘 먹네요, 카자흐스탄 친구가.
0: 더위도 식힐 겸 아이스크림 추천을 부탁했습니다.
1: 오, 이게 어떤 맛이에요?
5: Это какой вкус? А это вкус черного печенья. Ярко в Казахстане многие его едят, и оно одно из моих самых любимых.
0: 친구의 선택은 다릅니다.
5: Она гранд чечен. Вкус, она очень вкусная.
6: 친구가 고른 거랑 이거를 먹어도 맛있어요.
5: 맞아요.
4: 추천해 주셨으니까 제가 오늘 아이스크림 사드릴게요. 아,
1: 몰라.
4: 엄마랑 동생 것도 사가고 다른 친구 것도 사요.
5: 진짜 그거예요.
7: 전에 제 그거예요. 주는 거예요?
0: 카메라를 피해 숨어 있는 친구까지도 챙겨주고 싶은 맛이랍니다. 넉넉하게 계산합니다.
4: 아, 이거 다 맛있는 거 맞아요?
5: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4: 이게 카자흐스탄 국민 아이스크림이랍니다. 아, 잘 골랐네.
5: 아,
4: 진짜요?
5: 네, 한국.
4: 아니, 이게 카자흐스탄 국민 아이스크림 기업의 회장님이 우리 고려인 분이랍니다.
1: 진짜요?
5: 네. 오.
0: 카자흐스탄 아이스크림 시장의 49%를 차지하며 부동의 1위에 오른 고려인 기업입니다.
1: 잘 가요. 바이바이.
0: 카자흐스탄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아이스크림은 어떤 맛일까요?
1: 초콜릿 부분이 팥빙수에 들어가는 찹쌀떡처럼 쫀득쫀득. 근데 초콜릿 맛이 싹 퍼지면서 초콜릿 맛이 입안을 꽉 채우려고 하면 바닐라가 또 싹.
0: 고려인 3세가 만들었다고 하니 어쩐지.

0: 이 땅에 뿌리 내린 지 90여 년. 모진 고난을 이겨내고 카자흐스탄 비즈니스의 정상에 우뚝 선 고려인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주민이나 소수민족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나라의 당당한 주류로서 새로운 소비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이끌고 있습니다.
1: 카자흐스탄 국민 80% 이상이 사용하는 금융 플랫폼은 고려인 기업입니다. 세계적인 구리 기업을 이끌며 카자흐스탄 산업계를 움직이기도 하고요. 국가 물류와 유통 경제의 거대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려인은 카자흐스탄 인구의 1%도 되지 않는데요. 실로 놀라운 성취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식품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고려인 3세. 카자흐스탄 아이스크림 황제를 찾아갑니다.
0: 예. 아, 예. 이 카자흐스탄은 처음인데. 예. 나라가 굉장히 크고 좀 뜨겁긴 합니다.
1: 신 안드레이 회장입니다. 중앙아시아 대표 식품 기업을 일구고 새로운 유통 시장까지 개척한 고려인 기업가입니다.
2: где-то 230 миллионов айскрим только. 230 миллионов долларов. Доллар, да. Молочные продукты, кондитерские изделия. 26 компаний.
1: 1995년 가족 기업으로 시작해 30년 만에 중앙아시아를 대표하는 아이스크림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카자흐스탄 아이스크림 수출량의 95%를 담당합니다.
0: 야, 규모가 엄청납니다.
1: 공장 한 군데에서 하루 350톤씩 생산하고 있습니다.
2: Казахстан расположен стратегически на шелковом пути, и Казахстан,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население, потом рядом Китай, рядом Россия, Россия, Беларусь, Кавказ. Поэтому мы сразу с учетом того, что рынки – это все прилегающие страны.
0: 여기가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전체의 아이스크림의 심장 허브가 될 그런 곳입니다. 아.
1: 철저한 위생 기준과 최첨단 설비를 갖추고 있는데요. 단일 아이스크림 공장으로는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로 손꼽힙니다.
2: Мы когда начинали бизнес, первый цех, он был, ну даже сложно сказать, вот, наверное, ну совсем маленький был. Тогда был вопрос просто, чтобы покушать.
1: 연구 개발부터 마케팅과 영업까지 신 회장이 발로 뛰며 이뤄낸 겁니다.
2: Вот здесь этот емкости по 30 тонн, 27 костей по 30 тонн, здесь смесь созревает. Всего на заводе будет 2000 тонн емкостей на 2000 тонн.
1: 설비 투자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아이스크림 공장으로 기네스 기록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2: Ну, у нас основные бренды здесь бренд Бахрома. Здесь технология жидкого азота использована.
1: 작년에만 3만 7천 톤의 아이스크림을 생산했습니다.
0: 어려운 질문이겠지만 회장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아이스크림 하나만.

0: Вот хочу рассказать, вот это мороженое, это первое мороженое, которое, после запуска которого у нас бизнес очень хорошо пошел.
1: 1995년 창업 초기 제품입니다. 러시아어로 폭탄이라는 뜻인데요. 30년 넘게 사랑받고 있는 대표 상품입니다.
0: 맛있어?
2: 사장님, 이게 왜 폭발했는지 알겠어요.
0: 와, 감사합니다.
1: 고려인 1세대가 그랬듯 신회장 역시 스스로 길을 개척해왔습니다. 곁에는 항상 가족이 있답니다.
0: Когда многие переселялись, у меня дедушка, бабушка родились в Корее. Но истории мы много слышали, потому что я вырос с бабушкой, а бабушка, она застала те времена, когда переселяли. Вот, и она уже все, ну это, она все хорошо помнила.
1: 개척의 세월을 살아온 고려인답게 할머니도 맨손으로 모든 것을 일궈냈습니다.
0: Когда переселялись, вот очень многие поменяли свои имена. Бабушка, она такая была, она говорит, нет, я Серсунха. Вот она собирала, когда, я помню, мероприятия собирались, то у нее всегда барабан, и она всегда командовала. Это делаем, то делаем. Вот. Она очень такая удивительная женщина.
1: 자신의 뿌리는 끝까지 지키되 어려움이 닥쳐도 앞장서 길을 찾는 것, 할머니를 통해 배운 삶의 태도입니다.
2: 야, 텐산에 구름에, 야, 넓다 넓어 진짜. 와.
1: 쉽게 낙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힘. 할머니에게서 이어진 고려인의 저력이 신회장의 오늘에 살아있습니다. 고려인의 아픈 역사가 남은 기찻길에 이제는 새로운 꿈을 그려갑니다.
0: Вот эта дорога, это западный Китай, восточная Европа.
1: 자신의 성공을 넘어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답니다.
0: Каждый должен какой-то след оставить. Что мы хотим? Мы хотим быть лучшими пищевиками, наверное, если так брать.
2: 회장님은 대한민국이라는 뿌리와 지금 살고 계신 카자흐스탄 두 나라의 의미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0: Такой сложный вопрос этот. Казахстан – это наша родина. Корея – это наша историческая родина.
1: 강제로 떠밀려온 땅이었지만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고려인들의 저력이 느껴집니다. 고려인들의 활약에는 낯선 땅에서도 다음 세대의 미래를 준비했던 고려인 1세대의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날의 흔적을 찾아 흐질 오르다로 갑니다. 1937년 이후 많은 고려인들의 두 번째 고향이 된 도시 크질 오르다입니다. 강제 이주 열차와 함께 연해주에 있던 원동 고려 사범대학도 옮겨왔습니다. 고려인 교사를 길러낸 학교입니다.
2: 총칼을 든 무장투쟁의 뒤편에는 펜과 책으로 우리를 지켜낸 교육의 영웅이 있었습니다. 개봉우 선생. 강제이주의 칼바람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학무지 위에서 그는 가장 먼저 교과서를 만들고 글을 가르쳤습니다.
1: 어떤 것도 배움을 향한 고려인의 열정만큼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2: 선생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예, 반갑습니다.
3: 이 библиотека, в которую мы сейчас будем заходить. Здание, вот шестой корпус университета.

0: построен в 1938 году.
1: 고려인 사회활동가인 김이리나 씨와 대학을 둘러봅니다. 1938년 소련이 민족별 교육기관을 폐지하면서 일반 사범대학으로 바뀝니다. 몇 차례 변화와 통합을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시 사용하던 교재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2: 코리아는 географиясы, сочинения, тарихы, барлығы жазылған бұдан. Мы тоже зачитаны шла департаментте болғанда көшіп алып келген кітаптар. Біздің университетте 27 штугы сақталған.
1: 원동 고려 사범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는 데 사용하던 교재입니다.

0: вы знаете, трудное время было, и тяжелое время было, что-то не хватало, но корейцы, корейское население, которые приехали в Кызылорду, ну, почти все, я вот не знаю, чтобы такое, и получили и образование в школе. Посмотрите, корейский алфавит. Вот. Звуки и буквы.
1: 교육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고향을 떠나야 했던 고려인들에게 배움은 역사와 뿌리를 지키는 일이었다죠.
0: долгое. Внес неоценимый вклад в из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нес вклад в то, чтобы корейцы все знал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говорили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1: 개봉우 선생은 북간도와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하며 말과 역사를 가르칩니다. 강제 이주 후에도 조선 문법과 조선 문학사 등을 저술합니다. 고려인들이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힘쓰는데요. 개봉우 선생의 이야기를 들으러 특별한 분을 만나러 갑니다. 빈손으로 갈수 없어 작은 선물을 사러 왔습니다.
2: 또 포도가 저기 맛있다고 그래서 포도도 좀 하나 사고 포도를 좀 하나 담고 모양은 요거 두 개가 좋은데 소리가 얘가 좀더 청명한 것 같아서 아이고 아
3: Свежий, свежий. Это такой арбуз хороший.
2: Спасибо.
3: Да. Это я говорю, нам вкусный арбуз, да?
1: 정성껏 과일을 고르는 만큼 다가올 만남에 대한 기대도 커집니다. 개봉우 선생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을 찾아갑니다.

0: 안녕하세요. 뭐 좀 뭘 좋아하세요?
1: 개봉우 선생의 손녀 개 닿지 않아 할머니입니다.
2: 뭐? 네. 예예. 물이.
0: 예예.
2: 마시게 숨도.
0: 예예.
2: 고래말 조금 아홉. 고래말 조금.
0: 그래도 다 알아들었습니다.
2: 알아들었습니다.
0: 예.
1: 부모님이 집에서 고려말을 사용했고 1940년대 말부터 50년대에는 한동안 학교에서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고려말을 잘 알아듣는 편입니다. 할머니는 어린 시절 개봉우 선생과 한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2: 앉아서 자꾸만 писал что-то. Все время писал. Никогда нас не ругал. Мы вот так откроем, бабушка нас.
1: 1953년에는 기존에 쓴 조선 역사에 새로운

0: 내용을 보탰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항일투쟁까지 담아 세 권으로 다시 편했던 겁니다.
1: Он все время, когда он писал, бабушка ему говорила, ты что там пишешь? Кому нужны твои книги, которые ты пишешь? А он знаете, что ответил? Тигр после себя оставляет шкуру, а человек – знание. Вот так он писал. И хотя, говорит, я не знаю, но я верю, что мои книги пригодятся. Вот так.
0: 할아버지는 조국을 되찾기 위해 우리말과 역사를 가르쳤고 광복 후에도 후대를 위해 글쓰기를 평생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진 건 무엇이든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1: Сейчас, о, спелый вроде. Это как арбуз как по-корейски? Субок. Субок первый раз в этом году будем кушать вместе.
0: 소까지 잘 익었네요. 선물 사온 사람으로서 다행입니다. 달콤한 향기가 거실을 가득 채웁니다. 숟가락으로 떠먹으니 어린 시절도 생각납니다.
1: первый арбуз для первого раза хорошо. Для первого раза надо загадать желание.
2: 이렇게 먹으면서 소원을 비는 거예요?
1: Русская пословица. Если вот сезон наступает, ты вот первый раз кушаешь, не только арбуз, любая еда. Только не говорить никому. Про себя. Вот так же, как, допустим, ты что-то задумал, какой-то план действия, да? Та хагу, в смысле, все это у тебя уже случится, а потом, помните, мы сидели, вот это ели, загадала это желание, и у меня получилось. Вот так.
0: 마음먹은 일은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고 끝까지 해낸 뒤에야 꺼내 놓는다는 할머니. 한결같이 자신의 뜻을 지켜온 계봉우 선생과 많이 닮아 보입니다.
1: 잘 갑순도.
2: 예. 갈게요.
0: 평생 다음 세대를 생각했던 계봉우 선생의 마음처럼 귀한 이야기를 전해주신 할머니도 오래도록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그리고 다시 만날 날을 바라봅니다. 우리말과 글이 남아있기에 역사를 남기고 당대의 이야기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거울을 찾아 알마치로 갑니다. 말과 글은 우리 마음이 머무는 가장 편안한 집입니다. 몬타지에서 우리말 한마디만 들려도 반갑고 마음이 푹 놓이기도 하죠. 삶의 터전을 잃고 낯선 땅에 내던져졌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고려인들은 우리 글로 하루를 기록하고 서로의 안부를 전했습니다. 고려인 사회의 일상을 담아온 고려일보입니다. 연해주에서 창간된 신문사로 흐즐오르다에 있다가 1978년 알마티로 자리를 옮깁니다.
2: 안녕하세요. 아이, 반갑습니다. 저는
3: 반갑습니다.
2: 한국에서 온 김재환입니다.
3: 고려일보 사 김만의 산드레입니다.
2: 아, 예.
0: 아. 고려일보의 자랑을 보여준답니다.
2: 예.
3: 이 사무실은 우리 도서관이에요.
0: 1923년부터 2026년까지

0: 일보의 노력이 모여 있습니다. 고려인의 삶, 음식부터 생활문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책으로 남겨둔 겁니다.
1: 고려 결의 음식이라는 책인데, 야, 이렇게 우리 고려 음식들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현지어로 레시피도 적혀 있는 것 같고, 오, 여름에 딱 어울리는 백숙, 여름에는 백숙이죠.
2: 아니에요. 쪽발이에요.
1: 잘못 봤어요.
2: 아, 네. 예,
1: 나이가 많아서 잘못 봤어요. 다시 보니까 족발이 맞네요. 예.
2: 그래서 называют свиные лытки либо портоктыги.
0: 간장을 넣고 은근하게 조린 음식인데요. 고려인들이 자주 만들어 먹는답니다.
2: Здесь представлен архив газеты Курильбо с 1954 года. Каждый номер газеты у нас заархивирован.
0: 종이신문은 1954년부터 보관하고 있으며 1923년 이후의 모든 신문은 디지털로 만들어 보존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 귀한 것.
0: 연해주부터 중앙아시아까지 고려인의 103년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귀한 자료입니다.
2: 나의 газета выпускается с 1 марта 1923 года, и первый номер назывался Самуэль Ириль. И первый номер был посвящен первомартовскому движению, 4-й годовщине первомартовского движения. Позже газета называлась Сен-Бон, Ленин-Гичи, и с 1991 года появилось название Курильбо.
1: 국제 소식도 전해주고.
0: 신문 발행 과정은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강제 이주 당시 한 직원이 한글 납 활자를 챙겨왔습니다. 이후 고려일보는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을 이어주는 유일한 한글 신문이 됩니다.
2: Работая в газете Курильб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я испытываю гордость за корейский этнос, который смог сохранить большую, богатую историю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 чувствую, конечно,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то, что я делаю.
0: 한글을 지켜온 신문은 고려인들에게 또 하나의 학교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3세대로 이어지며 한글을 쓰는 고려인도 점점 줄고 있답니다. 지금은 러시아어 기사와 고려말 기사가 같이 실리는데요. 그래서 2025년 새롭게 시작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우리 집 라디오입니다.
3: Red зародился благодаря тому, что хотелось, чтобы старые песни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могли услышать новое поколение. И вот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обычно сотовый телефон записывают своих бабушек, дедушек и присылают аудио нам сюда в редакцию. Я загружу вам одно видео, которое мне прислал мой друг. У него мама жива, и она вот поет корейские песни.
4: 갑시다, 갑시다.
3: 아, 아니요. 뭔가 песня.

0: Это простые люди, да, то есть не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 берут и записывают своих мам, бабушек. Вот именно вот в этом внимании, которое они уделяют старшему поколению, тоже вот зарождается какая-то такая более близкая связь, что ли, да, вот между поколениями. И это вот очень важно.
1: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르던 노래가 모든 가정에서 울려 퍼지길 바란답니다. 블라드미르 씨가 우리 집 라디오를 시작한 건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다. 고려인 노래를 담은 구존 가요집인데요. 2007년 발간된 책으로 고려인들이 오랫동안 불러온 노래를 직접 찾아서 모은 겁니다.
2: 우리 고려 노래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책이 두꺼운데. 야.
1: 개인적으로도 남다른 의미가 있답니다.
0: 아, 노, 한 야곱 선생님. 이오 드룩 김병학 선생님.
1: 블라드미르 씨의 아버지가 참여한 책입니다. 한 야코프는 고려인 작곡가로 카자흐스탄 재즈 1세대입니다.
0: Поэтому он взял музыкальную часть. Он взял на себя переработку песен, он слушал песни и переводил потом на ноты с помощью, ну, фортепиано, да. А второй человек, Ким Пюн Хак Сусанин, он уже слушал именно слова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Он работал над текстами. Потом они эти работы просто соединили.
1: 아버지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의 고려인 마을을 누빕니다. 녹음 속에는 어르신들에게 말을 건네던 그리운 아버지의 목소리도 남아 있습니다.
0: 브라우 마니키 딕타폰 카세트네 이 записывал вот так вот бабушки, дедушки. И вот эти вот записи мне попались. И он так обращался к ним по-теплому, говорит, там, тетя Зина, тетя Аня, спойте, пожалуйста.
1: 아버지가 남긴 작업에는 고려인을 향한 애정과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0: I didn't know ya.
1: 아버지가 그날의 노래를 모았다면 아들인 블라드미르 씨는 우리 집 라디오로 오늘의 목소리를 남기고 있습니다.
0: теплая часть той памяти, отцовской работы, которую он проделал, и которую, кстати, да, сейчас я продолжаю.
1: 앞으로도 고려인의 달라진 삶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며 자신들의 뿌리를 전하고 싶답니다. 종이신문의 역할이 줄어든 시대, 고려일보와 블라드미르 씨의 도전에 응원을 보냅니다.

0: 고려인의 노래와 일상을 담아온 우리 집 라디오 속의 실제 목소리를 찾아갑니다. 고려인 1세대와 2세대 어르신들입니다.
1: 들어가요, 들어가요.
2: 먼저 들어가세요.
1: 아, 전입반도 들어가요. 손 씻겠어요?
3: 아, 예, 감사합니다. 에이.
0: 손부터 씻으라는 말을 들으니 마치 친척집에 놀러 온 것 같습니다.
3: 아이고, 아이고 뭘 또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1: 감자, 비벼제 쓸게요.
0: 고려인식 찐만두입니다.
3: 제가 좀 손 좀 이렇게 더 같이 옮길게.
1: 아, 예, 우리
3: 아, 예, 알겠습니다.
0: 제가 좋아하는 두부조림도 있습니다. 이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데요. 찾아뵙겠다고 미리 연락을 드리긴 했는데 한상 가득 준비한 음식을 보니 감사하면서도 괜스레 죄송해집니다.
3: 와. 아이고.

0: 이 사람은 내, 그, 너희들, 시스트라, 동미가, 동미가, 빠드로스카, 빠드로, 친구, 친구.
1: 친구.
0: 친구.
2: 아, 제가 듣기로 어머님들 중에 노래를 끝내주게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시던데.
0: 친구도 있다, 이 친구도 해야 돼.
2: 아, 다 잘하세요?
3: 노래 이야기를 꺼내자 흔쾌히 한곡 들려주십니다.

0: 브라보! 와! 아니, 이렇게 잘하시면서, 야, 아니, 너무 잘하십니다. 이제 대단하세요. 그이 노래를 만드신 분은
1: Это
0: 누구예요?
1: грустная песня. Переселенцы Казахстан, когда приезжали.
2: Ханзаде сирке бас. Кирандай казахмар на араду коремар банде моруди.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모르 몰랐어. 아, 한 살은 무서워.
3: 이 사람이 할 아버지 갖다 잘해봤지.
2: 아, 고려 사람들 그 военхэс 그 말한 거. У нас система такая была.
3: Пельмени могте?
2: Только по-русски говорили.
0: 아버님, 아버님이 어떤 말로 말씀하시는지 다 느껴집니다. 다 이해했습니다. 아버님이 한살때 강제 유혈차를 타셨잖아요.
2: 그래서 소문이
0: 아버님이
2: 번역.
0: 고려인 역사 그 자체네요.
4: 빌로리 할아버지는 카자흐스탄에서 역사 선생님으로 45년간 교직 생활을 했습니다. 지나이나 할머니는 잘 나가는 러시아 통역사였습니다. 주변의 소개로 만나 11살 나이 차이에도 가정을 꾸렸답니다.
3: 나 потом будем снимать еще. Покушайте.
4: 촬영보다 혹시 음식을 제대로 못 먹을까 어르신들은 걱정부터 앞서는데요.
0: 어머니, 맛있어요.
3: 마이차시오.
0: 네.
3: Мы так ждали, чтобы вы горячие кушали, а вы все остывшие уже.
5: Садитесь, кушайте.
4: 다정한 마음이 담긴 밥상. 덕분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2: 젊었을 때 가장 새가들과 댕겼다고
6: 젊었을 때 카자흐스탄 여자들이랑
4: 젊은 시절 이야기에 할머니도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0: 아니, 어머니는 왜뭐 어떤 점이 아버님이 좋아서 결혼하셨어요?
3: 보다 나빠서 꼬밀라 미냐
6: 이분이 소개시켜서
2: 이름이 세 울트랜드는 카이드스는 아마죠?
0: 어머님은 아직도 아버지가 좋으세요?
3: 사랑가이하요
0: 어?
3: 사랑가이하
7: 사랑 아니하오
0: 아 사랑 아니하오 아버님이셨어.
4: 평소에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유쾌한 부부랍니다. 카자흐스탄에선 차를 마시며 여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차를 내는 건 손님을 반기는 마음이고 따뜻한 차를 계속 채워주는 건 주인의 정성입니다. 할머니의 보물을 소개해 줍니다. 러시아어로 빼곡히 적어둔 고려말 노래인데요. 애정이 느껴집니다.

0: 세 분의 할머니는 고려인 협회에서 활동하는 합창단의 단원입니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은 물론 고려인 사회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무대에 오릅니다. 평소에도 노래라면 언제든 준비 완료. 할머니들만의 무대가 시작됩니다. 고려인들이 집단 농장에서 농사를 지으며 불렀던 노동 노래입니다. 씨를 뿌리고 풍년을 기다리던 농부들의 삶을 노래한 겁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늘 곁에는 노래가 있답니다. 어르신들의 인생을 달래준 오래된 친구입니다.
1: хорошо, на высоте чувствуем.
2: Настроение поднимается.
1: Настроение поднимается.
3: 어머님들이랑 에헤라리야 노래를 같이 부르니까 다 우리 고려 사람 같은 사람이라는 거를 마음으로 느꼈어요.
1: 없이 같은 사람이지. 싹 우리 같은 사람이. 예. 우리는 말 있다고. 나 이제는 기라고 당신에도 말 있다고. 너 사람노 어떻게 해서 이래도 우리 알아들지 뭐. Мы же одни одной нации, и мы братья, сестры, это наши дети. И мы издалека приехали. Спасибо вам, спасибо. Нас обрадовали, да.
2: 그래 고려를 가기만 뭐 이런 그들도 이런 고려사님들이 있더라고 얘기를 하세요. Очень приятно с вами.
0: 우리라는 말이 뜨겁게 다가옵니다. 말은 달라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뿌리를 나눈 사람들입니다.
4: 아이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오래오래 사세요. 노래 막 부르시면서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 가보겠습니다.
0: 예. 고려인이 이뤄낸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4: 갈게요. 또 만나요. 아유, 재미있게 사세요.
0: 자신의 자리에서 도전하고 애써온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시간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 의미를 가슴에 깊이 새깁니다. 마당 끝
4: 감나무 그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처음에 미국으로 오신 이유는 역시가 예.
5: 아유. Picture of Tosan. Tosan was not their father. He was the father of Korea.
6: 도산 안창호 정신. 다들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4: 이것이야말로 좀 살아있는 역사가 아닌가.

0: Муня.
1: Муня.
0: Муня. Привет. Привет. Нянын ге буну суньё ге Татьяна имнида.
2: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3: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0: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쿠쿠하세요. 쿠쿠.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 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1: 쿠쿠하세요. 쿠쿠.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 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0: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쿠쿠하세요. 쿠쿠.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 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이어서 최강공룡 미니 특공대가 방송됩니다.
3: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템바, 데크, 펜스, 누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 팀바.

0: 서 미니트 공대를 찾아야 해.
1: 다음 뉴스입니다. 어젯밤 유성 8개가 밤하늘에 나타나 블루시티 곳곳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유성이 한꺼번에 8개가 떨어지는 것은 아주 희귀한 일이라고.
2: 저 유성 좀 봐. 진짜 멋있어.
3: 그러게. 정말 예쁘다.
4: 유성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떨어지다니 느낌이 좋지 않다.
5: 쌤이 뭐가 그렇게 심각해. 유성이 떨어졌을 땐 그냥 소원을 빌면 된다고. 별님, 맛있는 땅콩 많이 먹게 해주세요. 얘들아, 이거 봐봐.
2: 우와, 진짜 맛있겠다. 웬 땅콩 도넛이야?
5: 내가 제일 좋아하는 땅콩 도넛 위에 땅콩 버터랑 땅콩 가루까지 입혀져 있다니. 잘 먹을게. 아니, 갑자기 왜 그래? 이거 넣어줄 거 아니거든. 이따가 제시랑 먹으려고 준비한 거야.
6: 아 참, 이렇게 많은데 하나만 먹자.
5: 안 돼.
6: 저기 봐.
5: 어?
6: 야호!
5: 네가 그럼 그렇지. 도넛에 절대 손대지 마.
7: 회원들, 긴급 상황이다. 어젯밤 유성이 떨어진 장소에서 심상치 않은 에너지 반응이 감지되었다. 즉시 출동해 유성을 조사하도록.
8: 네, 사령관님.
9: 이걸 보십시오, 카르노님. 티란 녀석이 도망간 것 같습니다.
10: 도망쳐봐야 소용없다, 티라. 어차피 그레이트 코인은 내 손에 들어올 운명이다. 카르노리, 제가 티라 녀석을 없애버리고 그레이트 코인을 가져오겠습니다. 좋다. 너에게 맡긴 마, 블랙 해머.
11: 목표 지점까지 5km 남았어.
4: 오케이.
10: 어디야? 당장 나와라.
2: 저 괴물은 뭐지?
10: 어디 있어? 정말 약한 행성이군.
4: 일단 막아야겠어.
10: 이 조그만 녀석들이. 하찮은 벌레들.
4: 루시!

0: 다른어 군단. 드디어 나타났구나, 티레.
1: 저게 뭐지?
0: 미니트 공대, 너에게 힘을 주겠다.

0: 거지?
1: 치, 도망갔군.
0: 반갑다, 미니 특공대. 너희를 찾고 있었다.
2: 우와, 너 작아질 수도 있구나.
3: 넌 대체 누구야?
0: 난 다이노이드 행성에서 온 다이노이드 전사 티라라고 한다. 우리 행성은 카르노라는 우주의 대악당에게 침공을 받아 멸망했다. 카르노는 다름 아닌 이 그레이트 코인을 노리고 있었지. 나와 내 동료들은 그레이트 코인을 챙겨 이 행성까지 피신했지만 카르노 군단의 공격을 당해 불시착하고 말았다.
2: 그럼 어제 그 유성들이 너의 동료들이었구나.
4: 카르노 군단을 막을 방법은 있나?
0: 그레이트 코인이 카르노 군단을 막을 열쇠입니다. 흩어진 나의 동료들을 찾아 그레이트 코인의 힘으로 합체하고 지구의 전사들과 함께 싸워야만 카르노를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를 찾아온 것이다. 나를 도와다오, 미니 특공대. 온 우주에 평화가 걸린 일이다.
5: 우주 멀리까지 나의 활약상이 전해진 모양이야. 잘 왔어. 카르노건 카레건 우리가 다 물리칠 테니까 걱정 말라고.
6: 그렇게 쉽게 말해선 안 된다, 볼트. 아까 상대한 녀석도 쉽게 물리친 게 아니었어. 방심했다간...
5: 에헤이, 세미. 아깐 조종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던 거고. 다음에 또 녀석들을 만나면 그때 제대로 혼내주면 되잖아.
3: 왜? 세미, 넌 자신이 없어?
6: 뭐? 뭐?
5: 아하! 혹시 겁나는 거야?
6: 에이, 누가 겁이 난다고 그래! 언제든지 상대해줄 수 있다!
0: 다들 믿음직스럽군.
4: 좋다. 지금부터 다이노이드와 미니 특공대는 카르노를 물리치기 위해 연합한다. 앞으로 디라는 M03G팀과 함께 생활하며 임무를 수행하도록.
7: 네, 사령관님!
5: 얘가 어디 간 거지?
0: 야, 마침 배고팠는데 정말 맛있었다.
3: 나도 먹어보고 싶었던 도넛인데. 그래, 이건 아주. 내가 먹지 말라고 했잖아.
0: 뭐지 이 감정. 저 그날은 팔로 볼트를 한 번에 제압하다니 반해버릴 것 같아.
3: 얜 뭐야?
0: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라니 정말 매력적이야.
6: 이상한 녀석이 들어왔군.
0: 뭐가지? 죄송합니다. 지구생명체들이 파괴를 하는 바람에 널 파괴한 놈들이 누구지? 미니 특공대라고. 미니 특공대, 날 파괴한 대가는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0: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 집 생겨서 좋겠다.
0: 좋아 좋아.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2: 바르게 달리는 풋보든.
3: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을,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4: 소방관!
5: 친구들 안녕! 난 딜런이야. 자, 어서 들어와.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볼까? 야야! 아이 참,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 이거야. 오늘은 커다랗고 빨간 모자를 쓸 거야. 그리고 특별한 트럭을 타는 거지. 삐뽀 삐뽀 삐뽀. 그리고 또 필요한 건 이거야. 이걸 불 끄는 옷으로 사용할 거야. 왜냐하면 오늘은 바로 소방관이 될 거거든! 친구들, 나랑 같이 소방관 놀이 하지 않을래? 좋다고? 신난다! 아우, 아우, 아우! 그럼 우리 소방관 놀이 해보자! 자, 모두 다 같이 출동 준비! 아, 참,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아무거나 쓰면 돼! 이렇게 말이야. 자, 볼래? 너도 해봐. 어머야. 이제 내 차례.
6: 뭐야? 이거 왜 물이 안 나오지?
5: 잘 나오네. 자, 가자. 밖에 나가서 해볼까? 가자, 소방관 친구들! 사이렌을 울려라! 출동이다!

소방관 친구들, 저 소리 들려? 저건 내 친구 B씨 같은데? B씨가 구해달라는 것 같아.

0: 기다려라, 소방관 딜런이 나가신다. 그렇지, 우리 호스를 써서 비씨가 내려오게 도와주자. 그래, 자, 조금만 더. 잡았다. 괜찮아? 비씨? 아, 무사했구나. 날아갈 뻔한 비씨를 구했어. 아우! 어? 뭐라고 비씨? 아, 이번엔 나무에서 좀 구해달라고? 소방관 친구들, 자 출동이다! 소방관 한 명으로는 안 되겠어. 금방 올게!
1: 좋아, 기사들! 드래곤을 깨우지 않고 저성까지 가야 한다! 그 전에 먼저 간식부터.
0: 안녕 오지.
2: 드래곤이다.
0: 어디?
1: 아, 딜런이구나. 줄까?
0: 고마워. 아참, 나무 위에 있는 비씨를 구해줘야 해.
1: 왜? 잡아먹힐까봐?
0: 아니, 우린 소방관인데 비씨가 나무에 갇혔거든. 좀 도와줄래?
1: 좋아! 그럼 소방차에 타면 되는 거지?
0: 응, 맞아.
1: 또 사이렌도 울리고 말이야.
0: 그렇지.
1: 아, 간식도 가져갈까?
0: 좋아! 간식은 많을수록 좋지. 그럼 비씨를 구하러 가보자! 어서 타!

0: 소방관이라고? 좋았어.
1: 비씨! 내가 오지 소방관을 데려왔어.
2: 걱정 마. 우리가 널 그 나뭇가지에서 구해줄게.
3: 근데 저길 어떻게 올라가지?
1: 바로 소방관처럼.
3: 그래, 소방관처럼 해보자.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
4: 우린 소방관 어디든지 달려가죠. 삐뽀 삐뽀 사다리차.
1: 사다리! 난 사다리야. 날 타고 올라가. 그래, 바로 그거야. 아주 잘하고 있어. 그렇지, 오지 잘한다. 이제 거의 다 됐어.
3: 나 주는 거야?
2: 내가 널 나뭇가지에서 구해줬어? 진짜?
3: 여기 무지무지 넓네. 나 좀 안아줘.
1: 어때? 구조는 잘 돼가?
2: 그게 둘이 같이 있어. 그리고 간식도 있고. 근데 우리 둘 다 나무 위에 갇힌 거 있지?
1: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이제 구해야 할 친구가 더 많아졌으니까 소방관이 더 많이 필요하단 뜻이야. 손상안경을 만들어서 소방관이 더 있는지 찾아보자. 자, 이렇게. 비씨하고 오지를 구하는 걸 도와줄 친구가 보이니? 데이지야! 도와줄지도 몰라! 데이지!
5: 데이지! 우리 도와줄 소방관이 필요해!
0: 하지만 난 소방관이 아닌걸. 난 부리거든!
1: 부리라고? 부리야! 근데 우리 소방관이잖아! 그러니까 부를걸!

0: 그리고 난 소방관이고 말이야.
1: 엄마 찾지. 어? 쌩. 엄마 찾지. 엄마 찾지. 또 엄마 찾지롱.
0: 가자 소방관 친구들, 저 불을 끌어 출동. 브룸. 삐뽀 삐뽀 삐뽀. 오지 소방관, BC 소방관, 걱정 마. 지금 도와주러 갈게.
2: 우와, 우리 점점 더 가까워져.
0: 소방관들, 호스가 있잖아.
2: 호스? 그게 없으면 어떡하지?
0: 아무거나 쓰면 돼.
2: 호스, 호스, 호스.
3: 지글지글.
2: 호스다.
0: 불아, 이젠 도망가지 못할걸?
3: 난 불이다!
0: 소방관 친구들, 물 발사! 자, 뭐해? 너희도 해봐!
3: 불이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물!
2: 우와, 불이 꺼졌어!
0: 불꽃이 성공!
2: 딜런, 응, 뭐해? 근데 여긴 어떻게 내려가?
0: 소방관들이 전부 나무 위에 갇히다니, 이를 어쩌면 좋지? 서로서로 구해주자!
2: 하지만 어떻게?
0: 그건 아주 간단해. 무사히 착륙할 것만 있으면 돼. 봐봐! 착륙판이야! 뛰어내릴 준비는 됐지?
3: 난 됐어.
2: 아니 싫어. 난 안 할래. 정말 됐어.
0: 아이 괜찮아 오지. 같이 용기를 내보자.
3: 그래 오지.
2: 알았어. 한번 해보자.
0: 하나, 둘, 셋.
3: 우와, 구조작전 성공이야.
0: 구조작전 성공? 예, 우리가 해냈어. 아우,
4: 우린 소방관 서로서로 구해주죠.
0: 우리가 해냈어.

0: 이어서 엄마 까투리가 방송됩니다.
1: 꼬마버스 타요가 멋진 소방구조 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2: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3: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1: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4: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3: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4: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0: 엄마폰 말고 내 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사진 3000장 동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1: 더 커져 하면
2: 플러스
3: 왜 그래?
2: 플러스
0: 더 다양해진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원인원
4: 여행을 떠나볼까?

0: 집에 이사 왔어요.
1: 자, 다 됐다. 우리 아가들도 준비됐니?
2: 네, 엄마!
1: 여기 트렁크에 넣으면 돼.
2: 네!
1: 아, 빠진 거 없나? 아. 이제 가자.
2: 네! 거병이다! 잠시만,
3: 기다려!
2: 얘들아!
4: 이사 간다고 해서 작별 인사하러 왔어요.
1: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5: 그동안 많이 정들었는데
4: 가셔도 잘 지내셔야 해요.
6: 거병이들아.
7: 응, 다람쥐야. 이건 내가 준비한 이별 선물이야.
8: 정말 고마워, 다람쥐야. 우와, 이건 우리잖아.
6: 이사 가서도 이 다람쥐를 잊으면 안 돼.
8: 이 도토리는 평생 간직할게.
1: 자, 이제 출발할까?
2: 네.
9: 잘했다.
1: 조심히 가렴.
8: 모두들 안녕.
6: 잘 가.

그렇네.

0: 도착했습니다.
1: 이야! 여기가 정말 우리 집이에요.
0: 마음에 드니?
2: 네!
3: 빨간 지붕이 너무 예뻐요.
0: 짜잔!
3: 우리 집 예쁘다.
2: 맞아!
1: 어? 저건 뭐지?
2: 간직해!
1: 여긴 이제 내 자리!
3: 우와! 여긴 2층도 있어! 그렇네!
0: 얘들아!
3: 가보자!
0: 어때?
2: 정말 멋져요!
3: 이제 빨간 지붕만 보면 우리 집이 어딨는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엄마가 주소를 알려줄게. 우리 집 주소는 햇살마을 새싹길 3번지란다.
3: 햇살마을 새싹길 햇살
2: 3번지.
0: 새로운 동네에 이사 왔으니까 꼭 기억해야 해, 알았지?
2: 네.
0: 그럼 다 같이 짐을 옮겨볼까?
2: 네.

0: 것 있거니?
1: 네, 맞아요. 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0: 뭘, 조심히 놀아라.
1: 하마터면 잃어버릴 뻔했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여기가 어디지?

0: 어떡해. 어? 빨간 지붕이다. 저기가 우리 집이구나. 빨간 지붕이 있기는 한데.
1: 어머, 귀여운 꼬마 손님이네. 꼬마야, 밤하러 왔니?
0: 죄송합니다. 우리 집이 아니었잖아. 엄마.
2: 우리 꼬병이들이 도와준 덕분에 금방 다 옮겼네. 그런데 꽁지는 어디 갔니?
0: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안 보였던 것 같아요.
2: 설마 꽁지야? 꽁지야! 얘들아, 꽁지가 멀리 간 것 같아. 얼른 차에 타자.

0: 꼬마야, 응? 혹시 길을 잃었니?
1: 네. 이사 왔는데 집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2: 걱정 마. 이 아저씨들이 데려다 줄게.
3: 주소가 뭐니?
1: 집 주소는 햇살 마을. 기억이 안 나요.
2: 에이, 괜찮아. 이 경찰 아저씨가 꼭 찾아줄 테니까 같이 경찰서로 가자.
0: 우리 엄마 기다리는 동안 경찰서 구경할까?
1: 네.
0: 자, 들어가자. 이름이 뭐니?
1: 꽁지요.
0: 우리 꽁지 씩씩하네.
2: 꽁지라고 했지? 멍멍이 경찰관이 알립니다.
4: 기른 아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꽁지라는 아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길을 잃은 아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꽁지입니다.
5: 뭐가 꼴찌라고?
6: 꼴찌가 아니라 꽁지요.
4: 경찰서에서 꽁지라는 아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꽁지의 보호자께서는 경찰서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7: 엄마, 경찰서네요.
8: 꽁지야!
7: 엄마!
9: 어떻게 된 거니? 얼마나 찾았다고?
1: 도토리를 찾다가 그만 길을 잃었어요.
9: 다음부턴 모르는 곳은 절대 혼자 다니면 안 돼.
0: 그래, 꽁지야, 이제부터 엄마 말 잘 들어야 한다.
9: 네. 우리 아이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2: 그리고 얘들아, 집 주소는 꼭 외우자. 약속!
10: 약속!
9: 얘들아, 집 주소 이제 다 알지?
11: 네! 햇살 마을
1: 새싹길
11: 3번지!
1: 햇살 마을 새싹길 3번지! 저도 이제 알아요.
9: 그럼 이제 진짜 우리 집에 가자.
10: 네, 엄마!
1: 우와! 드디어 진짜 우리 집에 왔다!
9: 다들 배고프지? 우리 새 집에서 맛있는 저녁 먹을까?
10: 네, 좋아요!

0: 이어서 출동 타요와 소방구조대가 방송됩니다.
1: 짜잔! 특별한 정 평통 치즈카드리 두 장이나!
2: 어?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카드도 잔뜩 모아

0: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루나 양념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1: 이제 레시피 스탕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0: 안돼!
1: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 스톤 내놔!
0: 메카탄탄!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0: 변신 경찰차 출동!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경찰 본부로 변신! 월드컵 출동하라! 범인 검거 완료! 월드컵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1: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6: 도로 코딩 컴퓨터. 마우스로 한글을
7: 클릭. 같은 글자 찾기.
6: 마우스로 코딩을
7: 클릭. 코딩으로 문서를 만든다.
8: 준장비 레인저스처럼 멋진 영웅이 되고 싶나요? 그렇다면 명예 구조대원이 되어보세요. 최근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로부터 함께 도시를 지켜줄 미래의 영웅을 찾고 있어요. 명예 구조대원 선발 대회,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9: 나도 소방 구조대가 되고 싶다.
10: 폭풍 꿈을 안고 참가했던 구조대원 선발 대회. 하지만 도전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 알 수 없는 해커의 출현으로 모두가 위험에 빠지기도 했지. 그렇지만 난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세 친구와 함께 힘을 합쳐 위험을 무릅쓰고 친구들을 모두 구해냈거든. 우리가 바로 새로운 구조대원 타이와 트윗이야. 사파리 탈출 대소동.
2: 구조대원이 된 타이와 트윗을 축하해주기 위해 친구들이 모였어요.
11: 어디 보자. 자, 다 됐어.
12: 타요, 트윗, 구조대가 된 걸 진심으로 축하해.
9: 감사합니다.

0: 첫 임무는 신의 순찰이야.
1: 오늘은 처음이니까 우리가 함께 다녀줄게. 너무 긴장하지 말고 모르는 게 생기면 언제든 물어봐.
2: 응, 고마워.
1: 신의 순찰을 할 땐 주변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해. 위험한 상황이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없나 확인하는 거야.
2: 그렇구나. 헛!
1: 헛!
3: 어, 저기 다요가!
4: 어? 다요! 오랜만이야.
1: 아, 킨다구나. 다요, 왜 머리에 사이렌을 달았어?
4: 멋지다.
1: 에헴! 오늘부터 구조대 일을 시작했거든. 지금은 신의 순찰을 돌고 있어.
4: 그렇구나. 옆에 있는 친구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1: 아, 이 친구는 트윗이야. 나랑 같이 명예 구조대원이 됐어.
5: 만나서 반가워, 트윗.
6: 안녕. 그런데 너희는 어디 가는 길이야?
1: 우린 동물원에 가고 있어.
7: 귀여운 원숭이랑 커다란 코끼리도 볼 거다.
6: 우와, 정말? 동물원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8: 다음엔 함께 놀러 가자. 우리 먼저 가볼게.
1: 재밌게 놀고 와.
9: 안녕.
8: 도착했습니다.
10: 자, 한 명씩 천천히 내리세요.
1: 안녕.
11: 어서 와, 얘들아. 사파리에 온 걸 환영한다.
1: 그럼 다 같이 신나는 사파리 모험을 떠나볼까?
9: 좋아.
12: 동물들은 어딨지?
13: 여기!
12: 원숭이다!
1: 우와. 꼭 우리 집 고양이 같다!
14: 겁내지 말고 내 손이 잡아요.
11: 모두 즐거운 시간 보냈나요?
9: 네!
15: 좀 더 놀고 싶었는데.
16: 아쉬워요.
12: 어? 저기 봐!
15: 저건
1: 원숭이들이잖아!
12: 또 놀러 올 테니 그때까지 잘 지내!
9: 안녕!

0: 게임은 어땠어?
1: 엄청 재밌었어. 얼룩말들이랑 달리기도 하고
0: 코끼리 가족이 목욕 가는 것도 구경했어.
1: 우와, 재밌었겠다.
2: 어? 이게 무슨 소리지?

0: 시내버스 타요.
1: 이제 다음 구역이 끝인가?
2: 순찰도 쉬운 건 아니구나.
3: 그래도 처음 치곤 잘하고 있어. 어?
4: 제시, 시내 동물들이 뛰어다닌다는 신고가 들어왔어.
3: 동물들이요? 얘들아, 어서 가보자.

0: 다시 데리고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겠니?
1: 물론이죠. 출동하자.
2: 얘들아 미안.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3: 자, 천천히.
1: 여기. 어이, 어이. 먹고 싶지? 어서 따라오라고. 어디?
3: 됐다.
1: 준비됐죠? 출발.
3: 이제 한 마리만 남은 건가? 저렇게 큰 녀석을 어떻게 데리고 가?
4: 코끼리가 들어갈 수속차도 없는데
3: 어떡하면 좋지? 간지러워. 그만하라고.
1: 노아, 그대로 출발해봐.
4: 뭐?
1: 코끼리는 노아가 마음에 들었나 봐.
5: 왠지 부러운걸.
4: 뭐?
3: 이걸로 모두 끝난 건가?
1: 아니,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게 사건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해.
4: 아무래도 이 문이 열려 있었던 것 같아.
0: 여긴 보안이 철저해서 침입자가 있었다면 경보가 울렸을 텐데.
1: 혹시 동물들이 열었을 가능성은요?
6: 에이, 비밀번호까지 눌러야 하는데?
3: 이건 출입문과 가장 가까이 사는 동물이 누구죠?
2: 원숭이들이야.
4: 우리 배웅해줘서 똑똑히 기억해.
3: 원숭이들이라.
1: 범인을 찾은 것 같아.
4: 뭐?
1: 사육사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0: 타요, 네가 부탁한 대로 원숭이들을 모두 불렀어.
1: 감사합니다. 그럼 준비됐지?
4: 그렇긴 한데.
1: 네, 타요 말을 한번 믿어보자.
4: 아, 알겠어. 그럼 갓.
1: 모두 이리 와. 외출하고 왔으니 목욕은 해야겠지.
6: 우리 애들이 물을 좋아하긴 하는데
7: 범인이랑은 무슨 상관인 거지?
0: 저 녀석은 물이 싫은가 본데?
1: 찾았다! 저 원숭이를 따라 물을 뿌려줘!
4: 아, 알았어! 아,
8: 지울 수고!
0: 설마... 원숭이처럼 생긴 로봇이었어.
3: 역시. 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1: 그건 나도 처음엔 범인은 외부에서 온 침입자일 거라 생각했어. 그러다 발자국들을 보게 됐지.
3: 이건
1: 그 발자국은 사육사님들의 것이 분명하고, 문제는 원숭이 발자국들인데, 원숭이 발자국 같지만 유난히 깊게 파인 수상한 발자국이 하나 보이더라고. 게다가 출입문의 숫자판도 이상했어.
3: 숫자판이?
1: 자세히 보면 비밀번호의 숫자만 깊게 패여 있어. 마치 단단한 쇠로 찍어 누른 것처럼 말이야.
3: 쇠라면 로봇이나 기계 같은?
1: 로봇은 기계니까 물이 닿으면 고장날 테니 물을 뿌리자고 한 거야.
3: 아유, 추리 실력이 대단한데? 꼭 명탐정 같아.
1: 운이 좋았던 것뿐이야. 그런데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3: 저 녀석이 또 나를 방해했겠다. 듣고 보자.

0: 놀이터미랑 가게놀이. 종이 울리면 놀이터로 와. 신난디야.
1: 내일 또 놀자.
0: 똘똘이 유치원.
2: 레오미.
0: 네, 주인님.
3: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레오미.
0: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3: 똑똑한 AI 로봇 레오미. 코딩 로봇 사이언 오토 로봇 파릴라 로봇 사이언 원앤원.
0: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4: 스마트 패드 터치! 터치해 터치해! 그리면 움직여! 말로 해 말로 해! 애플! 잘한다! 터치로 말로 카메라로! 오! 스마트 패드!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7: 지당하신 말씀.
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9: 우리 모두
1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1: 얼리면 더 맛있어.
12: 바르게 달리는 풀포즈.
13: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0: 오늘은 무슨 이야기지?
1: 바로 바로
2: 내 이야기!
0: 오, 오늘도 이야기 대결인가?
1: 내 이야기는 소 이야기인데 무도 나오지?
3: 어? 내 이야기는 무 이야기인데 뭐 소도 나와?
0: 어, 아무튼 둘 다 소랑 무가 나오는 이야기냐?
1: 내 이야기가 훨씬 더 재밌을걸. 옛날 옛날에 칠성이라고 맨날 잠만 자는 게으르기로 소문난 아이가 있었어. 칠성이는 어찌나 게으른지 밥도 얼

0: 꿀에 붙여놓고 자면서 먹었지. 아유, 덥다, 더. 아유, 칠성아! 너 맨날 그렇게 잠만 자지 말고 좀 나와서 엄마 아빠 일도 좀 돕고 해야지.
1: 아, 귀찮은데. 아주 이따가요.
2: 너 그렇게 게으름 피우다가 소 된다, 소!
1: 소 된다, 소.
3: 소? 그 소는 맨날 풀만 뜯어먹고 한가롭게 잠만 자던데. 엄마 아빠 잔소리 안 듣게 나도 그냥 소 되면 좋겠다.
0: 아, 아니잖아. 당장 일어나.
3: 아, 잠도 못 자게 하고.
0: 잠깐, 잠깐 좀. 그 어디 가는 겨?
3: 맨날 일하라고 하고 엄마 아빠는. 우와, 동물털 많다.
4: 이 달은 그냥 달이 아니란다. 쓰면 실제로 그 동물로 변하는 마법의 달이야.
3: 마법의 달이요? 그럼 이 소탈 쓰면 진짜 소로 변해요? 아, 나 진짜 소 되고 싶은데.
4: 그럼 한번 써볼게요.
3: 그래도 돼요?
0: 칠성이가 소탈을 쓰자. 진짜 소로 변했어.
3: 우와, 내가 진짜 소가 되다니. 우와.
0: 아유, 마늘이 잘 됐네.
3: 아빠, 내가 진짜 소가 됐어요.
0: 아니, 이 소가 왜 이래?
5: 칠성이가 아무리 말해도 다른 사람에겐 소 울음소리로만 들렸지.
4: 이 소가 자네를 따르는 것 같은데 필요하면 데려다가 일을 시키게. 돈은 필요 없어.
0: 정말요?
4: 그래. 단, 무는 절대로 먹이지 말게. 이 소는 무를 먹으면 탈이 나거든.
0: 아이고, 예, 어르신. 아이고, 정말 감사하구만요. 자, 어서 가자. 이리야, 이리야.
3: 엄마, 나 칠성이야.
0: 아유, 소가 생겼네.
3: 엄마.
4: 아빠, 엄마, 열심히 도와드리거라.
5: 소가 된 칠성이는 매일매일 일을 해야 했어.
0: 이리야, 이리야. 자, 얼른 밭에 갈거라.
3: 아, 머리 아파. 아빠, 좀 힘들어요.
0: 아, 이 소가 도대체 왜 이리야. 아, 그만 울고 얼른 일이나 혀. 일이나 혀.
3: 아, 머리 아파. 아빠.
0: 얼른 일이요.
3: 아, 소 되면 풀 먹고 잠만 잘 줄 알았는데. 아, 힘들어. 아. 아이고, 힘들어. 매일매일 일하고 또 일하고. 사람 살려.
2: 아휴, 예.
3: 쉴 거야.
0: 아유, 이 소가 왜 이리야? 아이, 얼른 일어나! 얼른!
3: 인간적으로 좀 쉬면서 합시다.
0: 아유, 이 소도 그냥 칠성이를 닮았나? 아니, 이 소도 참 게을러.
2: 아이, 그나저나 우리 칠성이는 며칠째 어딜 간 거야? 아유,
3: 나 여기 있는데. 엄마! 아빠!
4: 당신은 좀 쉬세요. 칠성이는 내가 찾아볼게요.
2: 아유, 우리 칠성이 좋아하는 콩 심으려면 빨리 갈아야죠.
0: 그래, 그 칠성이 콩 좋아하지. 예. 얼른 갑시다. 에이, 우리 칠성이. 에이.
3: 나 좋아하는 콩밥 해주려고 엄마 아빠는

0: 있었어.
1: 그 후 칠성이는 엄마 아빠를 열심히 돕기 시작했지.
2: 아이고 소야, 네 덕분에 올해는 더 풍년이로구나.
3: 고맙다.
4: 저도 고마워요 엄마 아빠.
2: 뭐라는 거야?
3: 아이, 몰라요.
1: 그렇게 칠성이는 영원히 소로 살았답니다.
2: 사람 같네.
3: 뭐?
1: 아이, 당연히 거짓말이지. 칠성이는 사실 이걸 먹고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당근, 2번 무.
5: 글쎄. 근데 아까 그 할아버지가
6: 단, 무는 절대로 먹이지 말게. 이 소는 무를 먹으면 탈이 나거든.
5: 이랬잖아.
3: 혹시 무를 먹으면 사람으로 변해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1: 딩동댕 동동이 정답. 칠성이는 무를 먹었어.
3: 아.
7: 이야, 콩자루 옮기기도 완벽하게 끝!
3: 아유, 세상에, 이걸 금세 다 옮겼네.
7: 아, 이 정도쯤이야. 아, 이랬더니 목마르네.
3: 어? 시원하게 무 먹을래?
7: 네!
8: 아유, 여보 나왔어요. 아유,
2: 아유, 아, 이게 뭐야? 이거 무 아니야? 아유, 그 어르신이 무는 먹이지 말랬는데.
7: 아이고 배야!
2: 아이고, 이게 누구야? 칠성아!
3: 칠성아!
7: 엄마! 아빠!
1: 이렇게 사람으로 돌아온 칠성이. 그 후론 엄마 아빠를 잘 도와드리며 살았대. 댕댕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
5: 와, 진짜 재밌다.
3: 댕댕이 이야기도 재밌지만 내 이야기는 훨씬 더 재밌지.
1: 오, 무 이야기라 그랬지? 그럼 어디 한번 들어볼까?
3: 옛날에 아주 착한 농부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해 밭에서 무가 엄청 크게 자란 거야.
2: 이렇게 큰 무는 태어나 처음 봐요.
3: 아유, 저도요. 이 정도면 무생채를 1년 내내 해먹을 수 있겠네.
6: 온 동네 사람들이 무국을 해먹어도 남겠어.
3: 그러게요. 아유, 그런데 이 무를 어떻게 해야 하지?
6: 아주 아주 귀한 무니 마을 사람들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원님에게 선물로 드립시다.
3: 아유, 좋아요, 좋아.
2: 이야, 엄청 크다.
9: 오라, 그거 참 신기한 무로다. 이렇게 커다란 무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마을 잔치를 열면 참 좋겠구만.
3: 썰어서 말려 무말랭이를 만들어 마을 사람들을 나눠줘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요. 와, 역시 두 분은 마을 사람들만 생각한다니까.
5: 아유, 자네들도 마을에 무슨 일 생기면 먼저 발벗고 나서질 않는가.
9: 그러게 말일세. 내가 이렇게 귀한 물을 선물로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나도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6: 예? 아유, 아니에요. 그러려고 드린 게

0: 아닌데.
1: 아닐세 아닐세 아닐세. 어, 그래 뭐가 좋을까.
2: 하! 마침 마을 관아에 이 무크기랑 비슷한 소가 한 마리 있는데 그건 어떠실까요?
1: 소라? 그거 좋은 생각이구만.
2: 예?
1: 소를 죽어라.
3: 그렇게 소를 선물 받은 농부 부부 앞에 마을의 욕심쟁이 최대감이 나타났지.
4: 와! 아 이게 그 물을 선물해 받은 소인가?
0: 예.
4: 아이 잠깐. 자네들이 한 달 전에 우리 집에서 쌀 한 자루를 빌려갔지 아마? 아이 그동안 이자가 붙었으니. 아유. 옳지. 이 소로 갚으면 되겠다.
2: 네?
4: 이 소는 이제 제 겁니다. 가자.
2: 쌀 한 자루를 소로 봤다니. 난 역시 대단해.
4: 아유, 이뻐라. 이야. 근데 원님도 참 어리석지. 아무리 커봤자 그냥 무인데. 아, 더 비싼 소를 왜 선물해? 어리석다, 어리석아. 잠깐. 어리석은 원님을 이용해. 돈 좀 벌어봐.
2: 물을 선물하고 더 귀한 소를 받았으니. 만약에 소를 바치면 더 귀한 황금? 아니면 보석?
4: 엄청 더 귀한 걸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역시 난 똑똑해. 저희 집 소가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서 원님께 선물하려고 가져왔습니다.
1: 정말 이 소가 최대감님 댁 소가 맞습니까?
4: 그럼요. 네.
1: 내가 모를 줄 알고. 아이고. 이렇게 귀한 소를 받았으니 내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아, 이방 그 관아에 최대감님 드릴 좋은 선물이 있겠는가?
5: 선물요?
1: 아 그거 있잖아 그거.
2: 하! 관아 창고에 얼마 전에 들어온 저 소만한
3: 여기서 문제! 원님은 최대감에게 무엇을 선물했을까?
6: 와 설마 저 소만한 황금 아니면 보석?
7: 에이 원님이 최대감 속셈을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없어.
3: 원님에게는 소와 비슷한 크기에 무가 있었지.
7: 무? 농부 부부한테 받은 그 무?
4: 진짜 이걸 주신다고요? 아니, 농담이시죠?
1: 아니, 농담이라뇨. 아, 이게 우리 마을 땅에 선한 세상에 둘도 없는 아주 귀한 물입니다.
2: 이 귀한 무가 썩기 전에 각종 무요리를 해서 마을 무잔 지르려는 건 어떠실까요?
1: 오, 오라!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쵸, 최대감님?
2: 아, 이게 뭐야, 정말.
3: 원님은 욕심쟁이 최대감이 바친 소를 다시 농부에게 전해줬어.
4: 감사합니다, 언니.

0: 조만간 새 대감님 댁에서 무잔치를 연다고 하니 그때 또 보세나.
1: 네?
2: 커다란 무 닭 소가 된 대감당이 두 이야기 중 더 재밌는 이야기는 친구들이 선택할래? 난 그럼 이만.
3: 뭐야 이게?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농협 안심 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드립니다.
2: 이어서 어린 철학자가 방송됩니다.

0: 스포츠 타이어 빅매트. 친구를 스캔하면
1: 타이어 부를 거야 해.
0: 미션 성공. 퀴즈를 스캔하면 사슴을 주차해줘.
2: 사슴.
0: 동물도 영화도 600여개 사운드로 놀면서 배우자. 스마트 타이어 빅매트.
3: 옥스포드 타운 스와트. 성공이다.
0: 사건 발생.
3: 도망쳐. 나 잡아봐라.
4: 도주로 확인. 스와트 출동.
5: 기동전 투차 진입.
4: 꼼짝마! 사건 종료! 스왓 옥스포드!
6: 빠르게 달리는 풀포즈!
7: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0: 자꾸자꾸 하고 싶어!
8: 오늘은 뭐 볼까? 짧은 영상부터 봐야지.
9: 오, 뭘 좀 아는구나. 1분 만에 자극이 팡팡 터지는데.
10: 아, 밖에서 햇빛 받으면서 놀면 좋은데.
8: 카운터 정글 들어가고요. 완전 나 혼자 캐리 중. 와우.
9: 역시 게임하면 난 돈팔인 돈팔이라면 게임이지.
11: 아, 좋아. 이번엔 나 불달기.
9: 에이, 다음엔 먹방 보기. 그 다음에.
10: 예, 예, 예야. 그럴 시간에 잠을 제대로 자야지.
9: 싫어. 이게 더 재밌죠. 자꾸자꾸 하고 싶죠.
10: 어, 정신없어, 정말. 계속 그러면 나중에 점점 더 불안해진다고.
9: 그게 뭐 어때서? 인간은 원래 보상이 더 중요하지.
10: 아, 얘가 뭘 모르네. 릴렉스한 상태로도 얼마든지 좋을 수 있어.
9: 릴렉스 좋아하시네.
10: 뭘 한다고 떠들어?
9: 인간은 왜 자꾸 자극을 추구할까?
12: 이게 인생이란 게 쾌락을 위해 만들어진 기계는 아니니까 나는 약간 더 세로토닌 편에 서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
13: 세로토닌.
12: 세로토닌. 세로토닌 편이긴 한데 잠깐의 도파민도 난 괜찮다고 생각해.
13: 나도 세로토닌 편이긴 한데 너무 도파민이 없으면은 또 행복을 좀 잘

0: 못 느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
1: 어차피 인생은 한 번뿐이지 여러 번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죽을 수도 있고 나중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냥 놀려면은 그냥 지금 많이 놀고 후회 없이 죽는 게 낫지 않을까?
2: 근데 그렇게 너무 자신의 행복만 추구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해가 끼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재작년에 그 청소년 디지털 금지법이 시행되려다 말았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좀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3: 그치, 그치. 막선 넘게 막 악플 달기,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는 짓만 안 하고 적당히 놀면은 뭐 도파민 좀 느끼는 것도 괜찮은 편이지. 아, 근데 먹는 걸왜 봐? 아니, 남이 먹는 걸왜 봐? 내가 먹어야지.
1: 아니면은 궁금증 때문이 아닐까? 예를 들면은 어떤 음식이 유명해졌어. 근데 유명해져서 그거를 사 먹기가 어려워. 그 상황에서 그것을 먹는 방송을 보면은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를 대충 알수 있으니까.
2: 뒤통수 같은 거?
3: 인터넷은 막 사진으로 찍어서 막 움직여서 뒤통수를 이렇게 먹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먹방은 안까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암 이렇게 먹고 맛보기까지 제대로 해주잖아. 그러니까 이제 먹방을 보는 거지.
4: 나는 다른 사람이 내가 못하는 걸 대신 해주는 거에서 도파민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나는 잘못 느낄 것 같다고 생각해.
1: 나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도파민을 느낄 수도 있고 공부에서 도파민을 느끼는 사람이 한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전 세계에서.
5: 너희 이 중에 공부하는데 희열 느끼는 사람 있어? 공부 재밌어서 계속 공부 밤새도록 막 공부 안 하면은 미치겠고 그런 사람이 있어?
2: 그러진 않는데 좋긴 해.
5: 근데 그런 게 바로 중독이잖아. 근데 공부에서는 도파민이 안 나오니까 그 공부 중독인 사람은 잘 없지. 지금 우리 봐봐봐. 공부를 쉬는 날에도 애들이 쉬는 날에 놀자고 하면은 나 쉬는 날에 학원 가 이러는 친구들 꼭한 명은 있단 말이야. 그렇게 엄마 시키는 대로 공부를 했을 때 지금 우리는 공부가 강제라는 틀에 박혀 있는 거잖아. 그래서 공부가 게임과 다르게 좀 즐겁지 않은 것 같아.
1: 나는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예를 들면 신발 던지기 같은 거를 몇천 번씩 반복을 했으면은 그게 암만 재밌더라도 너무 똑같은 행동만 반복하니까 재미가 없어질 수 있잖아.
2: 내 생각에는 그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전부 정리하면 제대로 할수 없던 것들 중에서도 할때 행복함을 느끼는 것들에서 도파민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1: 지금까지 그냥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보상을 한 번에 받는다는 느낌으로 하는 걸 아니까?
6: 뭔가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잖아. 그래서 그거를 뭔가 하면은 뿌듯하고 도파민도 조금씩 느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는 목표를 정해서 그걸 이루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해.
2: 노력을 하면 성취감을 느껴지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성취감이라는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까지 갔을 때 우와 할수 있게 되는 거지.
3: 일단 처음에는 누군가 해보라 하니까 일단 해. 근데 그게 재밌잖아. 이제부터 그게 도파민에 절여지는 거야. 그걸 계속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5: 근데 그게 나는 본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인간은 뭔가 처음부터 재미를 추구하고.
6: 뭔가 동물들만의 그 도파민이 있을 것 같아. 따로.
2: 그런데 인간도 동물이잖아. 그러면 모든 종이 각각 다른 종류의 도파민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인 거야?
6: 살짝 나는 그래도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아.
1: 원숭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서로 간에 싸움에서 이겼다든지 이런 것에서 도파민을 느낄 것 같고 동물들도 인간과는 조금 다른 면이지만 도파민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
3: 근데 이제 너무 도파민에만 절여지다 보면 너무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
1: 근데 나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이 쉬었으면은 그 상황에서는 게임 같은 거를 하면서 도파민을 충족시키고 싶을 수도 있고 만약에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눈이 피곤하고 정신이 해로울 때는 세라토닌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해.
3: 사실 그냥 도파민은 조금 뛰어놀고 막 뭔가 하고 싶어. 그냥 뭔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느끼는 행복이고 그냥 세라토닌은 너무 피곤해서 뭐 쉬고 싶다 그렇게 그 느긋함을 느끼는 사람한테 주는 행복인 것 같아.
2: BC 1세기의 고대 철학자들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소박한 걸로만 인생을 행복하게 채울 수 있어야 한다. 큰 것만 추구하다 보면 이렇게 작은 것에 만족을 할 수 없게 되고.
5: 나는 내 생각에는 내 행복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은 내가 도파민이 나오는 행동이 뭔지는 알고 있겠지? 그리고 그 행동을 하면은 도파민이 나오는 것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조절하고 있는 것 같아.
3: 나는 나를 조정할 수 있고 나만 내 행복을 알 수 있고 내가 제대로 나를 통제할 수 있다.
1: 나도 동의를 하는데 내가 지금 손가락을 움직이고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도 내 의지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
2: 일반인들이 느낄 때 그런 도파민을 많이 느끼는 것들이.
7: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8: 켜봐, 켜봐.
3: 응? 응? 뭐야? 텐도다.
8: 재밌겠네.
7: 어?
8: 너희도 같이 할래?
7: 네.
3: 아니요.
8: 나만 할 거죠? 나만 할 거죠?
3: 우리는 지금 요구르트를 먹는 이 순간에도 도파민을 즐기고 있어.
4: 근데 나는 그러면은 도파민 아예 못 느낄 것 같아.
3: 그러니까 오히려.
4: 그렇게 되면 오히려 공부를 해야 도파민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1: 음식은 둘째치고 눈도 안 좋아지고 귀도 안 좋아지고 또 자극적인 음식만 먹으면 건강도 안 좋아지니까 빨리 죽지 않을까?
6: 뭔가 처음에는 되게 좋고 행복하고 맨날 그것만 할 것 같은데 나중에는 오히려 공부같이 지루해질 것 같아.
3: 그러면은 삶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4: 도파민도 떨어지고
3: 삶의 가치가 없어지고 자, 그 나는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도파민을 찾으러 갈 거야.
9: 이어서 수상한 방송국이 방송됩니다.
10: 안녕, 난 메일리야.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아? 이 이상하게 생긴 털복숭이 애들이 바로 아이돌을 만들어주는 요정 몽글리래. 으아, 어쩌지? 거대 망글리로 변해버렸어. 어?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멋진 가디언이 나를 도와주잖아. 이 가디언이 누군지 궁금하지? 소망 요정 몽글리.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귀여운 몽글리들 만나러 와줄 거지쇼?
11: The butterflies are fluttering by. The bluebells are pretty as can be. I'm in my little blue boat under a big blue sky. And nothing's bothering me. The blueberries ripen in the blink of an eye. The kingfisher's fishing for his tea. I'm in my little blue boat.

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3: 어? 토끼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오늘은 홍지레빗 퀴즈펜션 가는 날.
1: 나도 탈래.
0: 조심조심. 내가 먼저야. 차례차례 배가 있는 홍지레빗 퀴즈펜션.
1: 재밌었다.
0: 홍지레빗 퀴즈캠핑.
1: 와, 재밌었다.
0: 홍지레빗 행복한 요리집 원인원.
2: 엑스트레인 엑스파이터 카봇 엑스. 카봇 기사 트리오 그랜드 카봇 엑스. 하늘의 창 새로운 엑스와 그랜드 카봇 엑스가 협체하여 탄생. 최강 용사 카봇 그랜드 카봇 엑스. 히트가 코드가 페트롤 가이즈 플러스. 최강 형사 카봇 페트롤 가이즈.
3: 얜 집 없어?
4: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3: 새 집 생겨서 좋겠다.
4: 좋아 좋아. 뚝딱뚝딱 아기 토끼.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7: 지당하신 말씀.
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친구들.
1: 자기들 안녕.
0: 호빵아, 무슨 일 있어?
1: 나 오늘 사실 고민 상담할 기분 아니야. 내 고민 심각하잖니?
0: 아니 왜? 무슨 문제야? 누가 또 호빵이 힘들게 하는 거야?
1: 들어봐. 내 친구가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그 애가 글쎄 나를 좋아한다는 거 있지. 근데 나도 막 그게 싫은 건 아니야. 너무 곤란하다.
0: 그게 뭐가 문제야?
1: 뭐가 문제냐니?
0: 아니, 너도 그 애를 좋아하면 오히려 좋아. 아니야?
1: 내가 그 애랑 잘 되면 내 친구는, 내 친구 얼굴은 어떻게 봐?
0: 허허, 눈으로 보면 되지. 어차피 사랑은 쟁취하는 거잖니.
1: 호미 씨,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이런 의리 없는 애한테 상담한 내가 바보지. 잠깐만 기다려봐. 의리 있는 친구들 내가 데려올 테니까.
2: 뭐야 뭐야?
1: 어머 얘들아,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와줄 수 있어?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다가 넣고 앉아. 나 진짜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 의리 없는 사람한테는 절대 상담할 수 없는 고민이야. 내 얘기 좀 들어봐.
0: 잠깐만, 얘는 누군데?
1: 아차차, 우리 자기들한테 소개가 늦었네. 예진아, 지우야, 여기 보고 우리 친구들한테 인사해볼까?
3: 안녕, 나는 11살 김예진이야.
4: 안녕, 나는 10살 마지우야.
1: 귀여워.
0: 참나, 너네들이 고민을 그렇게 잘 들어줘. 어디 한번 들여다보자.
1: 얘들아, 있지, 내 친구가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글쎄 그 애가 나를 좋아한다는 거야. 근데 그게 또 막 싫지는 않은데 나는 진짜로 의정이 더 중요하거든. 어떡하지?
5: 친구랑 남자랑 둘이 이어주고 넌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드는 거 어때?
1: 잠깐만, 친구랑 그 남자애를 이어주고 나는 새로운 사랑을 찾아라. 잠깐만, 우리 반 시우?
0: 시우는 안 돼! 시우는 안 돼! 사실은 옆반 시우야.
1: 우리 그때 그 일로 우정이 깨질 뻔했었지. 친구는 어떻게 생각해?
6: 나는 우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사랑보다 우정이 더 오래 가니까.
1: 어머, 그거 진짜 멋진 말이다. 그러면 우정을 선택해야 하나? 어떻게 생각해? 너희들이라면 우정을 선택할 거야?
6: 응.
1: 그래, 나도 내 친구를 선택하겠어. 호미야, 들었지?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날 상담을 잘해줘.
0: 나만 의견이 다른 거 보니까 이 친구들이 더 상담을 잘하는 것 같긴 하네. 근데 너희들은 고민이 없어? 너무 우리 얘기만 한 것 같아서.
6: 나 고민이 있는데. 나는 새로운 반에 새로운 친구가 너무 까칠해서 고민이야.
0: 응? 그 친구가 어떻게 까칠하게 했는데?
6: 아니, 내가 같은 줄이었거든? 응. 근데 책상이 살짝 삐져나왔어. 응. 그랬더니 갑자기 소리치면서, 야, 이거 삐져나왔잖아, 다시 해! 이래갖고 깜짝 놀라고 무서웠어.
0: 너무 속상했겠다. 그리고 또 다른 까칠함은 없었어?
6: 아니, 내가 의자를 버릇처럼 이렇게 덜컹덜컹 거리거든? 응. 근데 너무 시끄럽다고 해서 소리 질러서 진짜 깜짝 놀라서 너무 까칠한 것 같아.
0: 걔 왜 그러니? 의자 좀 덜컹거릴 수도 있지. 나도 그거 엄청 재밌어하는데. 어, 나 같은 경우는 까칠한 친구한테는 다가가지 않거든. 그냥 멀리서 지켜보거든.
1: 어때, 나 까칠하지? 그러면 그 까칠한 친구랑은 잘 지내고 싶은 거야?
6: 응.
1: 왜?
6: 왜냐면 걔가 인기도 많고 자신감이 넘쳐서 친구가 되고 싶거든.
1: 어, 진짜? 응. 그러면은 우리 예진이의 마음을 담아서 손편지를 한번 그 친구한테 보내보는 거 어떨까? 어, 예를 들어 우리 예진이가 나는 이런 게 속상했다, 서운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친구로서 너무 사랑하고 친해지고 싶다, 이렇게.
0: 그리고 예진이가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 친구한테
1: 영상편지?
0: 영상편지를 한번 보내는 거 어떨까?
1: 좋아! 그 친구도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4: 안녕 친구야. 이제 말 예쁘게 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자. 예!
7: 고민 해결!
1: 지우는 고민이 뭐야?
5: 나는 내 방이 생겨서 거기서 자고 싶거든? 근데 거기서 잘 때마다 악몽을 꿔.
1: 어떤 악몽?
5: 밤에 귀신이 머리카락을 다 세고 간대.
1: 근데 머리카락은 너무 많아서 다 못 세지 않을까? 내 생각엔 하나, 둘, 셋 세다가 125 하고 머리카락을 떨어뜨려. 그러면 다시 하나, 둘, 셋. 몇 가지 셌더라? 이렇게 하지 않을까?
4: 아~
1: 걱정하지 마. 아무래도 다 못 셀 거야.
0: 귀신은 머리를 이렇게 해서 자기 머리도 앞에 있잖아? 그래서 네 머리를 세다가 자기 머리도 세면서 이게 내 거였나? 네 거였나? 헷갈릴 거야.
1: 맞아. 그냥 재밌게 생각하고 잊어버려.
0: 또 무서운 꿈 없어?
5: 저 승사자가 미션을 안 하면 자꾸 날 데려간대.
0: 무슨 미션이었는데?
5: 공중에서 1599바퀴 돌기.
0: 그건 아무도 못해.
4: 근데 안 하면 자꾸 나 데려간다.
0: 아니야, 그럼.

0: 저승사자가 데려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 차례가 너무 늦게 올 거야.
1: 어때? 고민 해결됐지?
2: 어.
3: 와! 고민 해결!
4: 아니 아니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자세한 얘기는 떡볶이 집 가서 할까?
1: 어, 너무 좋지. 웬일이니 우리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4: 아우 너무 잘 맞아. 그리고 어. 내가 학교 앞에 있는 떡볶이 집 완전 잘 알잖아. 가자 가자. 가방 챙겨. 가방.
1: 가자구 가자구.
4: 가방 챙겨. 자. 오빠이.
1: 어. 어 고마워 미야. 호미 가방 귀엽다.
4: 어. 안녕 자기들아. 오늘은 또 무슨 고민이 있을까?
5: 안녕, 헬로, 고니지와, 니하오.
4: 어머어머, 이 똑똑한 사람 누구래?
5: 미안, 내가 너무 똑똑했지. 요새 내 치금이가 지적인 사람이라 외국어 공부 좀 하는 중이야.
4: 역시 내 친구 호빵이. 호빵아, 그럼 우리 고민 상담도 외국어로 해주라. 응? 기대된다.
5: 한국인이라면 한국어를 사용해야지. 고민 상담소 시작하자.
1: 뭘 읽지? 어, 여름이라 그런가 이런 고민이 있네. 저는 150cm에 34kg인 12살이에요. 살이 쪄서 굶고 있는데 살이 안 빠져요. 저도 아이돌처럼 마르고 싶어요. 어떡하죠? 어머나. 어머나. 키 150cm에 30 몇 키로? 아니,
6: 뭐가 살짝? 뭐가 살짝? 뭐가 살짝?
4: 내가 4살 때 35kg였어.
5: 진정해, 호미야. 그런 비밀은 말하는 게 아니야.
4: 나도 한때는 자기 같은 고민으로 무리한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어. 믿지 않겠지만.
5: 있었어?
0: 그때 내 별명이 뭔지 알아?
5: 뭐였는데?
4: 종이인형.
1: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4: 그때 건강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근데 어? 여기 봐 여기 여기 여기 여기요 그때 빠진 머리가 아직도 안 나. 어 대빵 보이지 대빵.
5: 호미야 머리 언제 감았니? 잘 좀 씻어.
1: 아무튼 키도 지금이 제일 잘 클 때야.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아이브 장원영 언니도 막 언니들 식권 받아서 밥 두 그릇씩 먹었다잖아.
4: 건강하기 위해 조절하는 건 좋지만 마르기 위해서 적게 먹는 거 절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지금 바로 알려줄게. 채소를 많이 먹는 거야.
1: 와우!
4: 밥 먹기 전에 이렇게 채소를 먹으면 맛도 좋고 몸에도 좋고 밥도 적당히 많이 먹을 수 있어. 이게 바로 내 몸매의 비결이지.
1: 그런데 호미야 코끼리도 이것보단 덜 먹겠다. 어머 먹방 찍니?
5: ASMR이다.
4: 다 먹었다.
1: 호미야, 너 똥 먹었니?
4: 든든하게 먹었다면 다음엔 운동을 해야겠지. 이 몸매가 괜히 나왔겠니? 쉬운 운동 방법을 알려줄게. 따라해봐. 키클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때는 이 줄넘기만한 게 없다.
1: 야!
4: 자, 줄넘기 시작.

0: 저렇게 맛있다.
1: 아마 더는 못하겠어.
0: 힘을 낸다. 어 저렇게 맛있다.
2: 자기들아 운동도 무리하지 않을 정도로만 하자. 다치면 큰일이니까 뭐든지 적당히.
0: 어 저렇게 맛있다. 어 좋아.
2: 그리고 말이야 제일 중요한 거 인터넷 TV 속 모습에 너무 빠지지 말기. 자 봐봐.

0: 누구야?
1: 이게 누구냐면 나랑 호미야.
0: 이게 나?
1: TV나 인터넷 속에서 보는 채영이 진짜인 것도 아니야.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을 보고 나랑 비교하면서 건강을 해칠 순 없지.
0: 맞아 맞아 맞아. 제일 중요한 건
2: 나 자신을 사랑하자.
0: 호미야, 넌 정말 최고야.
1: 호빵아, 넌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야.
2: 그리고 자기 대도.
3: 그럼 오늘도 고민 해결.
0: 잠깐 잠깐, 너도 고민이 있다고?
1: 어떤 고민? 가족 고민?
0: 친구 고민?
1: 연애 고민?
0: 어떤 고민이라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0: 이상한 인형.
1: 북한산에는 700여 종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고 150종 이상의 새들과 동물들도 살고 있어요.
2: 선생님, 딱따구리도 있어요?
1: 뭐, 그럼.
3: 우와,
2: 조윤호.
3: 뭐?
2: 선생님 설명 안 듣고 뭐해?
1: 아, 알았어. 이제 여러분이 기다렸던 점심시간이에요. 밥 맛있게 먹고 동물 나올 수 있으니까 멀리 가면 안 돼요.
4: 네.
3: 우와, 여기서 보니까 서울이 더 멋있다.
2: 맞아.
5: 사진 보내줘.
3: 어? 안녕. 이거 줄까?
2: 동물한테 먹을 거 주면 안 된댔잖아.
3: 아, 맞다. 미안.
6: 응? 도망 안 가네?
3: 안녕, 토끼야.

0: 어?
1: 조윤호!
0: 어?
1: 멀리 가지 말라고 했잖아!
0: 멀리 안 가!
1: 정말?
0: 어? 하, 저기 있다! 이쪽으로 갔는데? 어? 어디 있지? 저건가?
2: 어디 맞점? 아, 뭐지? 하라리오!
0: 뭐였지? 아무것도 없네? 어? 이건 뭐야? 응? 방금 움직인 것 같은데? 어디? 아닌가? 이런 인형은 처음 보는데?
1: 윤호가 왜 안 돌아오지?
3: 오랑이라도 만난 거 아니야.
1: 내가 한번 가볼게. 어?
3: 응? 어? 윤호다!
1: 뭐하다 오는 거야?
0: 그냥 저기.
1: 그런데 그건 뭐야?
0: 아, 숲에서 주웠어.
1: 처음 보는 건데. 이런 걸 뭐하러 주워왔어?
4: 다들 모이세요.
1: 우리도 돌아가자. 그걸 왜 넣어?
0: 그냥...
1: 가요다.
4: 자, 차례차례 올라타세요.
1: 출발합니다. 자,
0: 자.
1: 가요, 고마워.
0: 산에 갔다 왔더니 힘드네.
1: 그게 뭐가 힘들어?
5: 어서들 오너라.
0: 다녀왔습니다.
5: 그래, 세나도 잘 갔다 왔니?
1: 네. 포근아, 안녕. 윤호야, 내일 봐.
0: 잘 가.
5: 들어가자.
0: 네.
5: 밖에서 들어오면 손부터 씻는 거 알지?
0: 네. 자. 이게 있었지? 포근아, 이거 뭔지 알아? 안 돼. 여기 놓자. 맞다. 손 씻어야지.
2: 아휴, 강아지 녀석. 자, 빨리 돌아가자.
6: 너 거기 있었냐? 난 돌아갈 테니까 조용히 있어. 조용하라니까. 착하지. 아무도 없지. 가자.
5: 보근아, 왜 이렇게 짖어? 뭐라도 있어? 어? 그건 뭐야?
0: 아빠, 그거 제 거예요.
5: 아, 그래? 세탁 좀 해야겠네.
4: 다녀왔습니다. 포근아, 안녕?
0: 다녀오셨어요?
5: 왔어요?
4: 네.
5: 금방 저녁 준비할게요.
4: 고마워요. 산은 올라갈 만했어?
0: 그럼요.
4: 우리 윤호 다 컸네.
2: 아휴, 이런 꼴을 다 당하다니.